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응급환자 발생! 통지리비 구급차 출동!
4: 엑스레이 찍을게요.
3: 상처가 났네요.
4: 진짜 받고 주사도 꽁!
3: 통지랜드 주세요. 알약이 짠!
5: 입원이 필요합니다.
3: 주사 싫어!
4: 통지리비 구급차 약국놀이 원형왕!
6: 얜 집없어?
3: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6: 생겨서 좋겠다.
3: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 집.
7: 엑스트레이 엑스파이터 카봇 엑스. 카봇 의사 트리오 그랜드 카봇 엑스. 하늘을 찬 새로운 엑스와 그랜드 카봇 엑스가 합체하여 한해 최강 용사 카봇 그랜드 카봇 엑스. 기트갈 코드갈 헤트로일 가이즈 플러스 최강 형사 카봇 헤트로일 가이즈.

0: 됐어. 잠들었어.
1: 오늘 밤에는 뭐 볼까, 여보?
2: 우리가 잠들고 나면 TV 보시는 거예요?
0: 플로이, 이제 그만. 어서 침대로 돌아가 줄래?
2: 별로 잠자고 싶지 않아요.
1: 어쩔 수 없어.
2: 근데 왜 잠을 자야 해요? 밤새 일어나 있으면 왜 안 되는 거죠?
1: 그건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야.
2: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세상을 다 바꿔버리면 되죠, 뭐.
1: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잠을 좋아해.
2: 그럼 모든 사람들의 침대를 버릴래요.
1: 에? 그럼 사람들이 소파에서 잘걸?
2: 그럼 모든 소파들도 버려버릴 거예요.
1: 아, 엄청 힘든 일 같네. 그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자야 할걸?
2: 네, 알았어요. 잘게요. 잠깐만요, 안 돼!
0: 제발. 그럼 동화책 읽어줄게.
1: 못 말리는 거 잘 알잖아.
0: 알아. 나 좀 도와줄래?
1: 그럼 아이디어가 있어.
0: 잠깐, 설마 그건 아니겠지?
2: 엄마, 제가 귀찮은 거예요?
3: 아니, 우리 딸 괜찮아. 이리 와. 옛날 옛적에 마을이 있었어요.
2: 진짜로 귀찮은 거 아니죠?
3: 아니, 블루이가 잠을 자면 좋겠어. 그리고 그 마을에서
2: 유니코스!
3: 안돼, 유니코스잖아.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정말 아쉽지만 유니코스.
4: 저리 비켜, 저리 비켜. 물 조심해. 지금 뭐 읽는 거야?
3: 이 동화책은...
4: 졸려! 여기 이거 읽어. 이건 유니콘 얘기야.
3: 난 그거 안 읽을 거야.
4: 좋아, 내가 읽을게. 옛날 옛적에. 아우, 잘 읽을 수 있으면.
3: 유니코스, 블루이가 잠자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차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4: 그럼 그건 내가 잘 못하는 건데.
3: 빙고가 자고 있어.
4: 뭔 상관이다.
3: 오빠, 난 상관 있어. 밑에 있는 친구랑 밖으로 좀 나가는 건 어때?
4: 나 아무데도 안 갈 건데, 아줌마.
3: 내 이름은 칠리야.
4: 아, 미안해, 칠리.
3: 칠리.
4: 빌리. 이렇게 말했는데.
3: 나가.
2: 엄마, 유니코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3: 플루이, 저건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유니콘이야.
4: 너무해.
2: 하지만 제가 착한 유니코스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그치, 유니코스?
4: 아니.
2: 그냥 무시하세요. 제발요, 같이 있어요.
3: 좋아. 하지만 이 책을 읽을 거야. 그거 말고.
4: 그거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3: 옛날 옛적에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맨발로 다녔어요.
2: 유니코스, 동화책을 볼 수 없잖아.
4: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3: 무슨 내용인지 까먹었네.
2: 그렇게 책을 가리고 있으면 엄마가 이야기를 읽을 수가 없잖아.
4: 그게 나랑 무슨 상관?
2: 왜냐면 이야기가 재밌잖아.
4: 내 얘기가 재밌어. 유니콘도 나온단 말이야. 이 얘기엔 유니콘이 안 나와. 마지막 부분도 별로야. 여왕이 어떻게 하냐 하나?
3: 어떻게 끝나는지 말하면 안 돼.
4: 왜 안 돼?
3: 왜냐면 블루인 아직 모르니까.
4: 그게 나랑 뭔 상관?
2: 유니코스, 내가 착한 유니코스로 만들어주려고 하잖아.
4: 알아, 알아, 알아. 그럼 계속해, 밀리. 어떻게 끝나는지 말 안 할게. 신발을 만들게 됐지.
2: 유니코스!
3: 어느 날 여왕님은 가마에서 내려서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4: 생각을 바꿨어. 잠깐, 다시 바꿨어? 아니, 바꿨어. 아니, 오늘 말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2: 유니코스! 이건 나쁜 행동이야. 이럴 거야?
3: 계속 읽어볼까?
2: 네.
3: 여왕님이 몇 발자국 걸었는데 가시를 밟게 됐어요. 아야!
2: 유니코스, 그러면 나빠. 유니코스가 가시를 밟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4: 기분 좋을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춤출 건데.
2: 춤출 수 없을 거야. 여왕님처럼 올 수도 있다고.
4: 그러면 여왕님이 신발을 신으면 되겠네.
3: 유니코스! 아무튼 여왕님은 왕국이 가시밭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신발을 만들어!
3: 블루이.
2: 알았다. 유니코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1: 어린이.
4: 농담이라고. 난 치킨을 좋아해.
2: 좋아, 여기. 유니코스가 좋아하는 치킨.
4: 아우, 고마워라. 착하기도 하지.
2: 좋아요. 계속해도 돼요.
3: 여왕님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왕국 전체를 가죽으로 덮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다면 누구도 가시를 밟을 일은 없을 테니까. 되니까.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여왕님은 낮과 밤으로 일했어요. 왕국 전체를 가죽으로 덮으려고. 입을 다물고 먹으면 안 될까?
4: 입 다물고 먹을 수 있거든. 당연히 할 수 있지.
3: 고마워. 여왕님은
4: 근데 그냥... 난 안 그럴 건데.
3: 됐어, 그만해.
4: 그러시다면 나중에 봐. 윌리!
2: 잠깐, 안 돼요.
3: 그만할래, 블루이.
2: 저한테 맡기세요. 위협 유니콘.
4: 아우, 내 등, 내 목. 내 등이랑 내 목.
2: 그냥 어깨를 건드렸을 뿐이야.
4: 아이고, 아야. 아우, 아파라. 변호사 부를 거야.
3: 잠깐, 블루이. 노력하는 건 좋지만 유니코스를 바꿀 순 없어.
2: 아, 그런 것 같아요.
3: 누군가를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2: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3: 아마 유니코스가 귀찮게 하는 걸 멈추면 되겠지.
2: 진짜요? 어떡해요?
3: 그냥 무시하면 돼.
2: 무시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3: 한번 해보는 거야. 여왕님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기 돌아오네. 기억하지? 그냥 무시해.
5: 윌리 힐러신가요?
3: 난 칠리 힐러예요.
2: 엄마.
3: 맞다. 미안. 어리광대가 여왕님께 말했어요. 여왕패야, 왕국을 전부 가죽으로 덮는 대신에 여왕님의 발을 덮는 건 어떨까요?
5: 책 그만 읽으세요. 이건 심각한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을 무술로 쓰러뜨렸어요.
2: 무술이라고요?
3: 블루이.
2: 맞다. 죄송해요.
3: 그래서 여왕님은 가죽을 조금씩 잘라서 신발을 만들었어요.
5: 이거 봐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4: 그래, 들어보란 말이야.
3: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든지 걸어다닐 수 있었고 가시에 찔리지도 않았답니다.
4: 그만 읽으라고!
5: 유니코스, 제가 해결할게요.
4: 네,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제가 화날 수도 있어요.
5: 변호사로서 제가
4: 이거 안 되겠네. 그렇게밖에 못해.
3: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둘까?
2: 네, 이제 졸려요.
4: 맛 좀 봐라. 간다.
3: 잘하고 있어. 그럼 이제 색깔을 바꿔볼까?
2: 색깔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 무지개 색깔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3: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무지개 색깔 실찾기 임무가 생겼네?
2: 임무가 뭐예요?
3: 임무는 영웅이 헤쳐나가야 하는 힘든 일이야.
2: 임무는 어떻게 시작해요?
3: 영웅은 보통 집에서 출발해. 편안하고 따뜻하지만 모험이 영웅을 불러내지.
1: 여러분, 아빠랑 같이 맥켄지 집에 갈 사람?
2: 아니, 괜찮아요, 아빠. 엄마한테 뜨개질을 배우고 있어서요.
1: 그럼 빙고랑 둘이서 갈까? 가자, 출발해.
2: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맥켄지 집에는 왜 가시는 거예요?
1: 커리 교환.
2: 커리 교환이 뭐예요?
1: 커리를 서로 바꾸는 거야. 아빠는 고기 커리, 맥켄지 아빠는 코코넛 커리를 만들었대. 아빠 거 조금, 맥켄지 아빠 거 조금 나누면 두 개가 생겨요. 빙고가 납작한 빵 난을 들고 가주면 좋겠는데.
2: 엄마, 임무 같아요.
3: 커리 교환 임무네.
2: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커리 교환 임무.
1: 가자, 빙고.
3: 영웅은 임무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먼저 찾을 거야.
2: 엄마랑 같이 집에 있을래요.
3: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을 바꾸기도 하지.
1: 알았어, 좋아, 있어. 근데 맥켄지 엄마가 뭐 하는지 알아? 베이스 페인팅.
2: 베이스 페인팅.
1: 여기 빙고, 난 갖고 가야지.
3: 이렇게 임무가 시작되는 거야.
2: 임무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3: 영웅이 넓은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들을 맞이하게 될 거야.
1: 잠깐, 두 발로 걸어도 된다고는 안 했어.
2: 네?
1: 말한 대로야, 한 발로 걸어야 한다고.
2: 히히, 계속 깽깽이 걸음 못해요.
1: 그래도 힘내, 빙고. 이건 거리 교환 임무야.
2: 히히, 알겠어요.
1: 앞으로 걸을 수 있다고 누가 그랬어?
2: 네?
3: 가끔은 영웅이 친구를 만나기도 하지.
1: 안녕하세요, 도린 할머니.
6: 안녕, 밴디트. 안녕, 빙고. 좋은 냄새가 나는데.
2: 이건 넓적한 빵 난이에요.
1: 거리 교환을 하려고요.
6: 좋은 생각이야.

0: 계속 쳐다봐, 계속 쳐다봐.
1: 빙고 더 이상 목을 돌릴 수가 없어요.
0: 뒤로 걸어가.
1: 근데 빙고 뒤로 못 걸어요, 아시죠?
2: 도망가, 도망가.
0: 우리 이제 살았다.
1: 봐요, 아빠 다 왔어요.
3: 거리 교환, 우!
4: 아주 위험한 일이 다 지나가고 나면 영웅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
1: 여기 있어요. 넓적한 빵 난이에요.
3: 고마워, 빙고.
4: 페이스 페인팅 그려줄까, 빙고?
1: 네, 좋아요.
4: 이렇게 와서 반가워. 학교 축제 때 페이스 페인팅 체험하는 걸 맡았는데 연습이 필요하거든. 아직은 좀 서툴러서 걱정돼.
5: 안녕, 빙고.
1: 이게 임무가 끝난 거예요?
4: 아직이야. 보통은 이럴 때 비밀이 드러나게 되지. 더 큰 임무를 해야 한다는 거.
5: 빙고, 내일 공항에 가게 될 거라고 들었어.
1: 공항? 빙고 공항에 안 가는데?
5: 아니, 맞아. 너희 아빠가 그랬는데 멀리 일하러 가신대. 그리고 오랫동안 일하고 하셨어.
1: 뭐라고?
4: 맥켄지.
0: 커리 잎을 넣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
1: 아빠, 내일 공항으로 가신다는 거 정말이에요?
0: 그래.
1: 얼마나 오래 가시는 거예요?
0: 6주밖에 안 돼.
1: 6주는 몇 밤 자야 해요?
0: 주말이 6번이야.
1: 너무 길어요.
4: 드디어 진짜 도전해야 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알게 돼.
0: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 빙고.
1: 안 돼요. 까치를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 멀리 가는 것도 싫어.
0: 미안해, 빙고. 아빠도 가는 게 싫지만 가야 해.
4: 하지만 모든 것이 슬퍼 보일 때, 빙고! 완벽한 페이스 페인팅을 준비했어. 혹시 비밀을 알고 싶니, 빙고?
1: 네.
4: 이번 주말에 페이스 페인팅 체험을 안 하기로 결심했어.
1: 왜요?
4: 왜냐면 내가 잘 못하니까 그러지. 맥켄지를 치타로 그리려고 했어.
5: 정말요?
1: 그치만 그러면 아무도 페이스 페인팅을 못 봤잖아요.
4: 그럴 것 같네.
1: 그래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4: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1: 네. 그렇다고 해도요.
4: 그래, 빙고 말이 맞는 것 같네. 마음에 들어?
1: 우와!
4: 실력이 좋아진 것 같네.
6: 또 봐요, 보더컬리 가족. 커리 맛있게 먹어.
7: 안녕.
3: 가면서 까치 조심해.
4: 자, 멋진 영웅은 임무를 통해서 무언가 배우는 게 있단다.
1: 아줌마, 페이스 페인팅 하나 더 해주실 수 있어요?

0: 거예요? 임무는 위험한 거잖아요.
1: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야, 알지?
0: 아, 네.
1: 임무를 마치고 나면 영웅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다 했다.
0: 엄마, 빙고랑 놀면 안 돼요?
1: 있잖아, 빙고. 지금은 안 돼. 미안.
0: 왜 안 돼요?
1: 지금은 엄마가 놀아줄 수 없을 것 같아.
0: 왜요?
1: 빙고.
0: 왜요? 안녕, 빙고. 빙고랑 같이 놀래, 블루이 언니?
2: 그럼.
0: 만세! 엄마가 빙고랑 안 놀아주시겠대.
2: 누구든 빙고랑 놀 수 있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어.
0: 정말로? 어떻게?
2: 마법을 쓰면 돼.
0: 마법?
2: 응, 마법을 써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엄마가 알려주셨어.
0: 알려줘.
2: 알았어, 뒤로 돌아봐. 잘 봐, 빙고 꼬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빙고, 내가 네 꼬리를 움직이게 하는 척 해봐.
0: 알았어.
2: 꼬리를 이쪽으로 움직이게 해볼게.
0: 와우.
2: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흔들흔들.
0: 정말 신기해.
2: 꼬리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다른 것도 해볼까? 짠.
0: 알려줘.
2: 그래. 엄마도 뭐라고 안 하실 거야.
0: 블루 이번 이야기는 마법!
2: 좋아, 빙고. 시작해볼까? 귀에 마법을 써보는 거야.
0: 안 되는 것 같아.
2: 좀 더 마법사처럼 해봐. 이렇게. 잘 봤지? 좋아, 팔 올리고 발 벌리고. 좋아, 다시 해봐.

0: 시켰어. 누가 빙고랑 놀기 싫다고 해도 놀게 만들 수 있어. 태어난 끼끼 같지? 혹시 빙고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1: 엄마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
0: 아빠한테 먼저 해보자.
1: 좋아.
2: 다 된 것 같아?
3: 그런 것 같네.
0: 안녕 아빠.
3: 안녕 빙고. 여기 새 잔디 좀 봐.
0: 오, 보기 좋아요. 빙고랑 놀아주세요.
3: 지금은 안 돼요. 잔디에 물 줘야 돼.
0: 근데 빙고 너 이거 10%야.
3: 팔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빙고?
0: 마법이 안 통해.
1: 마법사처럼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봐.
3: 빙고, 아무래도 너 오늘 좀 이상한 것 같다.
2: 이상한 것 같아?
0: 빙고 놀고 싶어요.
3: 안 돼. 빙고가 마법을 배웠어. 뛰어 패트.
0: 저 이때 못 가요.
2: 안 돼.
1: 이제 아빠들을 어떻게 하지?
3: 이건 불공평해. 얘들아, 춤추는 건 좀 아니잖아.
2: 그만해.
1: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2: 안 돼.
3: 내려놓을 때 조심해야 할 거야, 배트.
2: 그게 내 맘대로 되겠어?
0: 만세!
3: 해냈어, 해냈어!
2: 선물 주머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거워?
3: 배트, 꽉 잡아야 해, 배트, 꽉 잡아야 해! 내 허리.
0: 빙고 마법 좋아.
4: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0: 도망가!
4: 안 돼, 거기서. 누가 마법 쓰는 법을 알려줬어?
0: 블루이 언니요.
4: 엄마가 왜 몰랐을까? 혹시 마법을 쓰는데 중요한 규칙을 알려주기는 한 거야?
1: 기억이 잘 안 나서요.
4: 중요한 규칙은 마법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야.
1: 네, 생각났어요.
2: 밴디트, 겨드랑이 내 얼굴에서 치워줘.
4: 두 분은 저기로 가세요. 여기 신경 쓸 일 없어요. 빙고, 마법은 누군가를 도울 때만 써야 하는 거예요.
1: 도와주고 있었어요. 춤출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다고요.
4: 루이!
1: 알았어요, 알았어요. 장난 그만할게요.
4: 고마워.
1: 근데 내일부터! 마법을 쓰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장난치고 싶으면 장난칠 수 있잖아요.
4: 너희들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모두를 위해 써야 해.
1: 안 돼!
4: 근데 엄마 마법이 더 센 거 알아? 마법은 좋은 일에 써야 한다고 했지.
1: 좋은 일에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빙고랑 놀아주시지 않아서 빙고가 슬퍼했어요. 지금은 즐거워해요.
4: 안 돼.
1: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하면 놀아줘야 해요.
4: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해도 하던 일을 멈출 순 없어. 왜냐면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하고 집을 깨끗이 하고 저녁을 만들어야겠지?
1: 그럼 피자 배달을 시키면 돼요.
4: 매번 피자 배달을 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1: 우린 뭐든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그치 빙고?
0: 아마도.
4: 안 돼 빙고. 블루이 언니 말 듣지 마. 피자 배달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1: 빙고 언니 도와줘. 마법에 힘 합쳐줘.
4: 같이 하고 싶다고 해야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거야.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면 그건 같이 노는 게 아니지.
3: 여기 아까 그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야?
4: 내려와.
3: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1: 언니 잘 봤지 빙고? 장난치는 마법이 항상 이겨. 간지러 피는 마음은
3: 간지.
4: 얘들아 안 돼.
1: 지금이야 빙고? 피자 배달 마음대로 시키면 돼.
0: 빙고가?
1: 그래 빙고.
0: 그거 왜 빙고가 해야 돼?
1: 내가 말했으니까.
0: 빙고한테 억지로 시킬 순 없어.
1: 될 수 있어.
3: 간지. 야 여보, 마법이잖아.
1: 방금 누가 한 거야? 빙고 안 돼.
4: 만세! 빙고가 좋은 일에 마법을 썼어.
3: 난 던지는 물건이 아니야.
4: 정말 긴 하루였네.
1: 잔디 멋져요, 아빠.
3: 고마워, 우리 딸.
4: 피자 배달 온 것 같은데.
1: 만세! 가요, 같이 갈 사람.
0: 어른 도움이 필요해요.
4: 여보, 도와줘.
3: 근데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편해.
4: 어서 일어나.
3: 그거 진심이야?
4: 그럼 내가 가야 돼?
3: 아유, 진짜. 알았어. 마법 좀 쓰고 싶네.
0: 아빠?
4: 어?
0: 이건 장난한 건데.
4: 얘들아, 이것 좀 봐.
1: 그게 뭐예요?
5: 일기장이지. 너희 아빠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썼던 일기장이란다.
1: 우와.
5: 할머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
1: 네, 좋아요.
5: 그럼 시작해볼까? 제 이름은 밴디트 헬러예요. 어우, 힐러를 잘못 썼잖아. 저는 다섯 번째 살이에요. 아마 다섯 살이라고 쓴 것 같은데. 아빠가 글자를 잘 쓰지 못했던 것 같아, 그치? 제 생일날에 우리 엄마가 스케이트보드를 사주셨어요. 제 스케이트보드 색감은 초록이에요. 아마 스케이트보드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쓴 것 같은데. 저는 학교가 끝나면 도로 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어요. 어우, 밴디트. 너무 다르게 써서 학교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 전 샤가 있어요. 샤가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제 샤의 이름은 코난이에요. 어, 새를 말하는 거였구나. 저는 코난에게 메알 모이를 줬어요. 코난의 날고는 초록이랑 파랑이고 머리 색깔은 노랑이에요. 뭐라고? 아마 날개가 초록이랑 파랑이고 부리가 노랑이라는 거겠지? 아니면 허리? 제 남자 형제 이름은 레드이고요. 다른 남자 형제 이름은 스트립입니다. 스트립은 착해요. 그리고 그래서 레드, 아니 레드도 다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 아빠는 좋아요. 근데 레드가 축구를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수리쳐요. 아, 레드가 축구를 할 때 소리친다는 뜻이었구나. 어, 맞아, 그러셨어. 전 우리 엄마를 사랑해요. 아,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만드는 요리는 안 좋아해요. 진짜 맛이 없으니까요. 제일 싫은 건 엄마 라자냐. 무슨 맛이냐면 응가 먹는 것 같아요. 뭐? 오. 일기 끝. 어, 밴디트.
6: 좋았어요.
5: 저녁까지 먹고 갈 거니 밴디트? 엄마 표 요리 라자냐?
6: 아.

우리나라에 난민이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난민이 과연 누구인가 또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관해서는 사실은 예전하고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 거죠.

0: 우리 취미생활에서 사실 생명과학 주제를 다룰 때마다 매번 단백질이 참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1: 네. 우리 몸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2: 단백질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저희를 이해시켜주실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1: 혹시 그분?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 생명현상의 신비를 밝히는데 이 단백질을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0: 단백질도 종류가 좀 많은가요? 네, 네, 네. 한 가지가 아니고요?
3: 한 가지가 아니고요. 네. 100만 가지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100만 가지요? 네.
3: 완전히 기존에 어떤 새로운 단백질 설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 많은 질병들을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프로틴 킹이세요.
3: 한 10년, 15년 정도면 뭐 거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거다.
1: 아, 진짜요?
0: 단백질을 완벽하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영생까지도 가능하겠네요.
4: 바로 놓지가 않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 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탁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5: 오! 오! 물렸다 어떡해!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시동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세대가 바뀌고 트렌드가 변해도 건강을 향한 우리의 관심만큼은 한결같은데요. 최근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극적인 속설보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정보를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건강정보에 있어서도 EBS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청자 리포트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간, 시청자 평가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안채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5: 지난 8월 6일에 방송된 최고다 호기심 딱지, 여름엔 수박이 최고에 대한 의견 준비했습니다. 최고다 호기심 딱지는 호빵이 호떡이와 함께하는 상황극으로 인간의 몸에 대한 과학 지식을 배우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은 우리에게 익숙한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여 제비가 가져다준 수박씨를 계기로 여름철 수박의 특징과 수박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친숙한 전래동화를 활용해서 수박에 관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전달한 점이 재밌었는데요. 특히 더운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속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고 수분이 풍부한 수박을 먹는 것이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한 점이 좋았습니다. 다만 이번 방송을 보면서 수박이라는 하나의 과일에 대한 상식을 전달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여름철에 필요한 건강 상식 이야기로 조금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수박은 분명 수분이 많은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지만 여름철 수분 보충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인데요.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여름 제철 과일과 채소는 수박 외에도 다양하다는 것을 언급해 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호기심 딱지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만나는 현상에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인 만큼 여름에는 수박을 먹으면 좋다는 결론에서 그치기보다 아이들이 여름철 자신의 몸과 이에 적합한 식생활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함께 알려준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처럼 익숙한 음식과 이야기를 통해 건강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는 장점은 살리면서 하나의 음식에 대한 지식을 보다 넓은 생활 습관과 연결해 준다면 아이들의 호기심과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키워주는 교육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15분 안쪽이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주변 지식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확장할 수 있으려면 어떤 구성이 좀 필요할까요?
5: 네, 15분이라는 이 한정된 시간을 생각했을 때 저는 질문으로 확장하는 구성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짧은 방송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압축적으로 전달이 되면 사실 보고 나면 기억이 남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반면 좋은 질문 하나가 남겨진다면 방송을 보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질문이 떠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방송 같은 경우는 수박에는 왜 물이 많을까? 물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는 수박밖에 없을까? 다른 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더불어서 더운 날엔 왜 우리가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야 될까? 이런 질문으로 이렇게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박에 대한 정보에서 여름철 우리 몸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외 유아 프로그램에서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잠깐 기다려주는 그 구성이 아이들의 사고력을 확장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딱 정답을 전달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자, 이번엔 인생을 다루는 교양 프로그램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

0: 장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지난 8월 5일에 방송된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밥퍼주다 부자가 된 요리천재에 대한 의견 준비했습니다.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는 부자들이 성공하기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살펴보며 진정한 부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50년 동안 약선 요리를 연구해온 요리 연구가 이경혜 씨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던 이경혜 씨가 요리를 통해 성공하기까지의 과정과 이후 자신이 번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누며 살아온 이야기가 방송의 중심을 이루었는데요. 특히 어린 시절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 어머니가 머리카락을 팔아서 먹을 것을 마련하기도 했다는 기억들이 사업 성공 이후 기부와 봉사의 이유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주인공의 현재 삶의 태도를 이해하게 해주는 인상적인 대목이었습니다. 굴곡이 크고 극적인 삶의 기억들을 어떤 방식으로 화면에 담아내는지도 방송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재현한 부분들에서 AI 생성 영상이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방송 제작 과정에서 AI 생성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점점 더 보편화되어가고 있어 시청자들에게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편의 경우 가난한 생활상을 다소 전형화한 이미지가 반복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야기의 몰입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의 어린 시절 아픈 기억들은 그 이야기 자체, 그리고 어린 시절의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었는데 이를 AI 이미지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너무 상투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사업 성공의 비결이나 상당한 규모의 기부와 나눔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당사자의 간단한 설명만으로 전달된 점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특히 방송에서는 주인공 이경혜 씨가 약 200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450평의 토지를 지역사회에 기부했으며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거나 기부한 토지가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함께 있었다면 그 나눔의 의미와 감동이 훨씬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처럼 한 사람의 성공과 삶의 철학,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만큼이나 그 이야기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주변 사람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이 보여준 삶의 무게와 나눔의 의미가 시청자에게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 방법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AI로 구현된 이 주인공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오히려 몰입을 좀 방해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방송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AI 제작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선까지 좀 허용돼야 될까요?
1: 저는 두 가지 기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시청자가 AI 생성 영상이 인간이 만든 것으로 오인하지 않게끔 적절한 표시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AI 생성 영상이 시청자가 이야기에 몰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 같은 경우는 주인공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아무래도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AI 생성 영상을 활용해서 주인공의 과거 아픈 기억들을 좀 전해주는 목표를 가지고 활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상 AI는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해서 가장 평균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어린 시절을 그려달라라고 하면 어떤 특정 인물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가난이기보다는 어디서 본 듯한 이미지가 나오기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이번 방송 같은 경우 저는 보면서 조금 비유를 하자면 민속촌의 노인 마네킹 같다는 느낌도 조금 받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의 의상도 있고 그 시절의 상황들이 그려져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AI 생성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에 몰입은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매끄럽게 예쁘게 그려진 AI 영상이 주인공의 이야기에서 우리를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 활용을 하는 그 정도는 점점 더 심해지겠지만 제작진 분들께서 이제 제작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AI 영상이 시청자의 몰입을 더 해주는 곳에 쓰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점검

0: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사람과 공간 자체의 힘이 돋보이는 한국기행 살펴볼까요?
0: 네. 지난 8월 7일에 방송된 한국기행 변하지 않아 좋아 5부 소재동 이발소에 대한 의견 준비했습니다. 한국기행은
2: 일평생 진평
0: 대한민국의 숨은
2: 걸어 갑니다.
0: 비경과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전달하는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방송은 대전 소재동에서 60년 넘게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는 89세 이종환 이발사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기계 대신 가위로 머리를 자르는 방식부터 오래된 이발소의 모습까지 많은 것이 수십 년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몇십 년 동안 이곳을 찾아온 단골은 물론이고 지금도 3시간이나 걸려 이발하러 오는 손님들의 모습을 통해 이발소가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곳을 넘어 오랜 관계와 기억이 쌓인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작은 이발소 하나를 통해 한 사람의 직업뿐 아니라 그곳을 오간 사람들과 동네가 함께 지나온 시간을 들여다봤다는 점이 한국기행의 매력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후반부에 내년 봄이면 개발로 인해 이 이발소 역시 사라질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이 지점에서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도시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라는 질문까지 확장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재동은 과거 철도 관사촌이 형성되었던 오래된 동네인데 최근에는 옛 건물을 카페와 식당 등으로 활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오래된 건물과 골목들이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되고 있지만 정작 그 공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을 살아온 가게와 사람들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는 것만으로 그 지역의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람들의 삶과 관계, 그리고 기억까지 함께 남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발소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한 노포의 마지막 모습으로만 바라보기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까지 조금 더 들여다봤다면 변하지 않아 좋아라는 이번 기획이 던지는 의미도 더욱 깊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요즘은 여러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굉장히 여행 기행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아지는 가운데 한국 기행만의 어떤 차별화된 포인트랄까요? 매력은 뭐라고 보시나요?
0: OTT나 동영상 플랫폼의 시대가 되면서 여행을 다루는 콘텐츠는 정말 많아졌고, 그리고 순간적인 조회수나 화제성을 쫓다 보니까 더 화려한 풍경, 더 자극적인 체험을 담기 위한 그런 콘텐츠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기행은 공영방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순간적인 조회수 경쟁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근데 이 어떤 상황이 한국기행이 더 차별화된 콘텐츠, 더 차별화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소재동 이발소 편이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방송을 보면 정말 느린 이발소의 하루를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순간적인 조회수나 화제성을 필요로 하는 웹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런 선택을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지난해의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를 보면 OTT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는 그 비율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골라보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전의 방식으로 일상 속에서 TV를 보는 시청자들도 여전히 굉장히 많은 규모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빠르고 자극적인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진 이 시대에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시선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한국기행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 프로그램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을까요?
0: 지난 8월 10일 방송된 다큐프라임 1942 조세희 탄광 1부 그 바닷속에 사람이 있다에 대한 의견 준비했습니다. 다큐프라임 1942 조세희 탄광은 1942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희생된 조세희 탄광 수몰 사고와 8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닷속에 남아있는 희생자들을 찾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담아낸 2부작 다큐멘터리입니다. 그중 일부, 그 바닷속에 사람이 있다 편에서는 수몰사고가 일어나게 된 배경과 사고 이후 탄광회사의 대처, 그리고 희생자들의 유해를 가족에게 돌려보내기 위해 수년간 고군분투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번 방송에

0: 그래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사건을 과거의 비극으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따라갔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랜 시간 진상규명과 유해 발굴에 앞장서온 일본인 활동가 이노우에 요코를 비롯해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갱도의 입구를 찾고 유해 발굴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노력 끝에 수몰된 갱도 안에서 희생자의 유해가 발견되는 과정이 생생하게 담겼는데요. 오랜 시간 해결되지 못했던 아픈 역사의 실체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 의미가 컸습니다. 유해를 찾기 위해서는 추가 붕괴 위험이 높은 바닷속 갱도에 직접 들어가야 했는데 그렇게 위험한 발굴 작업이 시민과 민간의 노력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실도 안타까웠습니다. 유해를 발굴하고 희생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면 조사와 발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발견된 유해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두개골을 비롯한 희생자의 유골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화면에 등장했던 점이었습니다. 80년 넘게 바닷속에 남아있던 희생자의 흔적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사건의 실체와 발굴의 의미를 전달하는 강력한 역사적 기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누군가의 실제 유해이기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송에서 얼마만큼 보여주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희생자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세심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바닷속에 묻혀있던 희생자들을 과거의 숫자로만 남겨두지 않고 그들을 다시 기억하고 가족에게 돌려보내려는 현재의 사람들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현재의 우리가 어떻게 이어받을 것인지 묻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942 조세희 탄광은 역사를 단순한 과거가 아닌 현재의 문제로 바라보게 했다는 점에서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을 잘 보여준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실제 이 유해의 노출 수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비극을 생생히 전달해야 하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되는 제작진의 고민과 또 희생자의 존엄을 지켜야 되는 윤리적인 기준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맞추기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기준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 저는 그 기준이 얼마나 보여줘야 되는가라기보다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다큐에서 유해가 담긴 것 자체는 그 의미가 굉장히 분명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가리는 것만이 그 희생자들의 존엄을 지키는 일도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여주는 방식에 대한 기준도 분명히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봤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만들어진 재난보도 준칙을 보면 시신의 노출과 반복 사용 그리고 지나친 근접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송에서는 필요한 만큼만 보여줘야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장면이 아니면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얼마나 오래 머물고 있는지 같은 장면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보여줬는지 이 정도가 좀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유가족이 그 화면을 본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으로서 필요하다고 해도 굳이 또 유가족에게 추가적인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맞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작진의 그 끊임없는 노력 어떤 수준이 적절한 균형점인가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카메라의 시선이 제작진의 시선으로 보이고 또 사회가 그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방송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지금까지 안채린 교수와 함께 E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명의는 각 분야 최고의 의사들이 환자와 질병을 대하는 치열한 노력을 담은 의학 프로그램입니다. 질환의 발병 원인과 치료 과정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명하며 오랜 시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를 제작하고 있는 이재구 PD와 안선효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와, 두 분 다 명의를 굉장히 오랜 시간 제작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려 뭐 20년 가까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1: 네, 명의는 2007년 3월에 처음 방송됐었는데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19년째 저는 계속 명의를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2: 저는 2013년부터 이제 13년 동안 제작하고 있는데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네. 13년이 흘렀다는
0: 것. 굉장하네요. 네. 자, 가장 먼저 명의. 수많은 의사 가운데 이 시대의 명의는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저희는 그게 궁금합니다.
1: 명의를 선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사가 뽑은 의사라는 점인데요. 2007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2026년까지 한 10차례 정도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전문 리서치 기관의 의뢰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2026년에 이루어졌던 10차 조사에서는 전국 110개 병원을 대상으로 2천여 명의 전문의들이 140여 개 질환에 대한 명의를 선정해 주셨고 거기에 이제 이름을 올린 분들을 저희가 찾아뵙고 촬영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촬영을 진행하기 전에 미팅을 할 때 교수님들께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하면 교수님들께서 나는 명의가 아닌데 출연해도 괜찮겠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저희가 이런 조사 과정을 거쳐서 명의에 선정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0: 네. 의사가 추천하고 의사가 인정하는 의사. 굉장히 좀 나름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보통 방송에서 다룰 질환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1: 저희 제작팀이 지금 6팀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6팀의 작가와 PD님들이 거의 의료 전문가 수준의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각 팀별로 이제 질환을 결정하고 질환을 어떤 방향으로 촬영할지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논의를 거치고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전체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각 팀별로 아이템을 얘기했을 때 서로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 팀만의 집단 지성이 돋보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3: 네. 정말 다양한 질환이나 증상들을 다뤄오셨는데요. 완전히 생소한 질환인 경우에는 사실 정보가 충분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되시고 그게 방송 제작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1: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의료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에겐 가장 좋은 정보원이 계십니다. 바로 명의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거나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거나 또는 이제 전 개인적으로 좀 친한 분들은 전화를 드려서 요즘 최신 의학 정보는 어떤 게 있는지 또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질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이제 뇌전증 편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때 인터뷰 오셨던 이상건 교수님께 제가 막 졸르면서 새로운 질환이 없냐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께서 명의 한 번도 소개되지 않았던 질환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뇌염이라는 질환이었는데 뇌염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이제 뇌염모기를 생각하는데 뇌염모기로 인한 뇌염도 있지만 그건 이제 극소수고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스스로 마치 염증이 생겨서 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 질환을 꼭 알려야 되는 이유는 그 질환의 초기 증상이 마치 정신질환처럼 나타나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을 잘 알려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질환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고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고 방송이 되었던 좀 의미 있었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0: 우리가 사실 이 방송을 통해서 보는 건 1시간 남짓이지만 한 환자의 뭐 치료 사례 전후를 보려면 병원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카메라에 담아내니까 오랜 시간 촬영이 이루어지곤 하죠. 어떤 일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지 그 촬영을 좀 담으시는지 PD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2: 저희들이 총 6주의 제작 과정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3주를 이제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주 기간에 사례자 촬영이 있고 그 사례자를 교수님이 이제 외래, 검사, 수술이랑 치료 촬영이 있고 그 이후에 촬영이 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술 이후 그리고 이제

0: 치료 이후에 촬영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또 이렇게 잘 되거나 좋지만 않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촬영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1: 환자분들 섭외가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저 상황이면 허락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되는데 어떠신가요? 환자분들이 좀잘 응해주시는 편인가요?
2: 출연하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그 질환을 앓고 있으신 다른 환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출연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촬영하는 현장에서는 피디님들이 굉장히 노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굉장히 촬영을 조심하면서 촬영을 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후반 작업에서 혹시라도 환자에게 폐가 되지 않는가,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 점들을 잘 관찰해서 전체 팀에서 저희가 월요일 날 이제 전체 시사회를 같이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삭제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0: 모든 제작진들이 그 환자의 용기와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이 자리를 빌어서도 또 지금까지 출연해준 환자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고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3: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환자의 어떤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때 희망을 잃지 않게끔 하는 것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내보내는 것 사이의 그 경계선을 어디까지 맞출 것인가 그 고민이 굉장히 크실 것 같아요.
0: 저희들이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결코 잘 나은 환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2016년도에 촬영했던 뇌종양 편을 이제 환자 사례들을 이제 따라가 봤을 때 이제 악성 뇌종양의 경우는 재발과 전이가 심해서 이제 돌아가셨던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 질환과 이 교수님과 환자 사이에서 현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희망적인 메시지는 교수님의 노력과 환자의 긍정적인 생각들이 또이 치료를 다른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집할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다양한 의학 프로그램들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나가서 어디가 좋다, 어디가 치료가 잘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의학 지식 속에서 과장되지 않고 현실점에서 환자에게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을 같이 의사 선생님과 고민해서 이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말고 과장되지 않고 방송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명이라는 프로그램을 논할 때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의학 지식을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픽일 겁니다. 너무 전문적인 얘기를 좀 풀어놓다 보면 시청자들이 친숙하게 느끼기가 어렵죠. 그래픽을 만들 땐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실까요?
2: 저희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기전이라든가 또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가장 중요한 또 수술 방법 또 약물의 치료 기전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시청자들이 사실 질병을 이해하고 치료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굉장히 정보를 쉽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술 CG를 만든다고 하면 컴퓨터 그래픽을 이제 현장에서 수술이 끝나고 나면 PD님이 교수님들께 수술 방법을 다 여쭤보고요. 저희가 작가들이 이제 수술 관련된 컴퓨터 그래픽 원고를 작성합니다. 이 원고는 이제 교수님들께 전달이 되고요. 다 수정을 해주세요. 그 이후에 이제 영상을 만드는 팀에 의뢰를 하게 되면 1차 영상이 나오고 그 영상을 다시 또 교수님들께 보내드리면 교수님들께서 여기는 절개를 너무 많이 했다. 이 혈관이 아니고 저쪽 혈관을 잡아야 된다. 이쪽은 뭐 이렇게 절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또 영상에 대한 수정 의견을 주세요. 그러면 그 수정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또 고치게 됩니다. 컴퓨터 그래픽을 비롯해서 저희 프로그램 전반에 교수님들, 명의분들께서 협업자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3: 두분 모두 오랫동안 명의를 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의사분들 만나셨잖아요. 뭐, 한두 분 꼽기가 죄송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명의 있으실까요?
0: 2016년도 연말에 방송했던 혈관 파열을 막아라 밤을 잊은 명이 편이 제일 생각이 나고요. 그 편에 출연해주셨던 방재승 교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흉부외과랑 신경외과 중에서도 뇌혈관 수술과 심장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현장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3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이렇게 수술하는 모습이 명의 방송 때문에 이럴까 했었는데.

0: 했는데 찍다 보니까 이 분의 진심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죽어간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셨습니다. 심지어는 중국 동포를 살렸는데 가족들이 와서 중환자실에서 한 10명 정도가 교수님한테 큰절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야, 이 교수님은 참 명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 교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열심히 방송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럼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도 계신가요? 출연하신 환자분들 중에서?
2: 저희가 그때 화상센터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야식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폭발사고로 화상을 입으셨고 그 사고로 어린 아들을 잃으셨어요. 네, 그분 역시 온몸에 80% 이상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의료진들조차도 생명을 건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오랜 투병과 정말 많은 수술 끝에 생명을 지키셨고요. 그분을 저희가 2022년에 화상센터를 다시 촬영하러 갔을 때 만났는데 그때 그분이 그곳에서 화상 환자들을 위한 그 전담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그때 어렸던 따님도 그 병원에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3: 명의 1000회 특집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2: 네, 올해 이제 12월 18일이 명예 1000회를 맞게 되는데요. 한 프로그램이 사실 1000회를 맞는다는 건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EBS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8일에는 1000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12월 25일에는 1001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1000회에는 그동안 출연하셨던 교수님들 중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꾸며보려고 하고 있고요. 1001회에는 그동안 출연하셨던 환자분들의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자, 지금까지 이재구 PD, 안선유 작가와 함께 명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질 대한민국 명의들의 이야기, 앞으로는 어떤 명의를 만들어 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저희가 명의 제작진으로 나왔지만 언제나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보호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작년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부모님 병간호를 하기 위해서 그 간호 후보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잤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를 생각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0: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환자를 돌보고 있는 숨은 명의를 찾아내고 그리고 지금도 고통 속에서 지금 완쾌를 꿈꾸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4: 네. 이재구 PD님, 안선유 작가님 말씀처럼 오래도록 사랑받는 명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생명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시간을 담아온 명의.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학 프로그램으로서 그 꾸준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록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네, 이번 순서는 다시 꺼내보는 화제작, 이론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프로그램은 2021년에 방영된 공상가들입니다. 공상가들은 과학과 상상력을 결합해 미래의 모습을 흥미롭게 그려낸 프로그램인데요. 특히 XR 기술로 구현된 미래 공간과 몰입감 넘치는 스토리, 그리고 출연자들의 깊이 있는 토론을 더한 독창적인 구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일부, 2094년 연쇄살인사건,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6: 예, 두 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테서렉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7: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정말 멋진 것 같아요. SF 영화 한 장면에 와 있는 것 같아요.
6: 그렇죠?
8: 네, 저도 정말 흥분되고 기쁜데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6: 일단 두 분 테서렉트에 잘 오셨습니다. 네.
8: 테서렉트라고 하셨는데 이게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건가요?
6: 예, 맞습니다.
7: 그러면 막 시공간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저희 미래도 갈 수 있는 건가요?
6: 맞습니다. 이 테서렉트는 앞으로 들려드릴 미래 이야기에 반응해서 저희를 미래 세계로 옮겨 놓을 겁니다.
8: 엄청 기대됩니다.
7: 저 엄청 기대됐어요, 지금.
6: 네. 그럼 지금부터 두 분에게 과학기술이 대단히 발달된 미래에 벌어질 범죄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전해드릴 건데요. 먼 미래에 범죄를 수사하는 사건 분석관의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0: 저희가 사건 분석가는 기억을 통째로
1: 볼 수 있는 거죠. 네.
2: 기억을 본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1: 네. 그럼 지금부터 두 분에게 사건 분석관의 기억 속 미래에 발생한 범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없는 공상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0: 때는 209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입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늦은 밤이었죠. 신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뒷골목에 시신이 버려져 있는 것 같다. 발견된 시신의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목 위쪽으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몸통은 온전한데 머리는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똑바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끔찍했죠. 둔기 같은 걸로 수없이 내리치지 않고서야는 뭐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양이었죠. 피해자는 20대 초중반의 여성. 신원은 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또 한 번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또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됐거든요. 놀랍게도 똑같이 여성, 나이 역시 20대 초중반, 불상자, 머리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1: 그럼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말인가요?
0: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컸죠. 수법이 완전히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줄줄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살해당한 시신이 셋이나 더 발견됐거든요. 사실 이 시기에는 살인사건조차도 1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라는 그런 시점이 되었고, 연쇄살인은 아예 개념 자체가 거의 이제 망각이 돼버린 그런 상태였으니까 그 파장이 대단했습니다.
1: 만약에 연쇄살인이라고 한다면 피해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발견 못하셨어요?
0: 물론 이 단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들한테는 이 공통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모두가 20대 초중반의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더미의 의식을 이동한 상태였다는 점.
2: 의식을 이동을 했다고요?
0: 이 더미는 인공 신체를 말합니다. 마인드 업로드 기술을 이용해서 의식을 늘지도 또 죽지도 않는 인공신체로 이동하는 거죠. 두뇌의 모든 정보를 서버에 업로드를 하고 더미의 양자 두뇌에 다운로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질병을 극복하는 건 물론이고 원한다면 언제까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2: 와, 이건 뇌과학자 입장에서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몸을 바꿔가면서 살 수 있게 되니까 사실은 거의 영생에 가까울 정도로 오래 살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사람들이 지구상에 무한히 많이 살 수는 없으니까 인구 통제나 출산 통제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니까 만약 정말 가능해진다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0: 또 하나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희생자의 더미를 분석하던 검시관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양자 두뇌를 복원하던 중에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양자 확률 패턴이 완전히 똑같은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희생자 다섯이 모두 똑같은 두뇌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의식을 더미로 이동하는 경우에 원래의 두뇌와 업로드된 의식은 자동으로 파괴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의식 복제 같은 게 무한히 일어날 수 있고, 종교계의 반발은 물론이고, 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인간 존엄성의 끝없는 추락까지도 이제 막을 수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인간의 두뇌를 복제하는 건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심지어 살인보다도 더 큰 죄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인드 업로딩 서비스는 이터널 라이프라는 회사에서 제공됩니다. 천재 뇌과학자 리사연이 창립한 회사죠. 리사연을 직접 만나려고 했지만 이게 연락도 되지 않고 회사에선 휴가 중이라고만 하더라고요.

0: 공통적인 정신질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맞습니다.
0: 네.
1: 모두 완벽하게 똑같은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 희생자들이 방문한 MTD의 이용자 명단을 조사를 했습니다. 총 7명이 있더라고요. 여자가 6명에 남자가 1명.
2: 그러면 혹시 그 6명 중에 피해자 5명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1: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1명이 놀랍게도 네, 리사연이었습니다. 위치는 근데 추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리사연이 나타날 만한 장소를 특정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2: 그렇다면은 전 그건 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리사연은 어떤 특정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주기적으로 그 MTD에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MTD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에 예상대로 리사연이 MTD에 나타났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조금 먼 곳이라 먼저 방범용 드론을 띄우고 곧바로 출동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건장한 체구의 남성이 나타나더니 리사연을 차량에 태우고 바로 차량을 출발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긴급 통제 시스템을 발동시켰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세운 거죠. 남자가 몰던 차는 튀어나온 바리케이트에 그대로 충돌합니다. 박살난 차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남자가 튀어나와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남자를 제압을 한 뒤에 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리사연이 정신을 잃고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앞 이마가 함몰된 채로요.
2: 차량 충돌 때문에 그런 건가요?
1: 아니요. 차량의 안전장치는 완벽히 작동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뭔가에 얻어맞은 충격 같아 보였거든요. 남자가 저를 공격할 때 흉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거에 당한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별 생각 없이 지나갔었는데 희생자들과 리사연이 다니던 MTD에 정확히 똑같은 형태의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죠. 리사연과 희생된 사람들 모두 여성인데 이 사람만 남성이었습니다. 리사연은 다행히도 무사히 회복을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리사연을 신문했습니다. 순순히 모든 진상을 불어넘기더라고요. 약간 자포자기한 것 같기도 했어요. 리사연의 증언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2: 네.
3: 마인드 업로딩이 흔해진 시대. 번식과 복제가 강력히 통제되는 시대. 인간의 새로운 종번식과 통제의 방법으로 마인드 업로딩과 더미를 활용하면 어떨까? 저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기억 조작을 한 뒤에 제 의식을 5개의 더미 복제했습니다. 맞아요. 복제했다. 그리고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여성이 아닌 남성의 더미로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조작해도 어긋난 두뇌 신체상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두뇌는 여성, 육체는 건장한 남성이었으니까. 마지막 실험체는 극심한 혼란을 느끼고 방황합니다.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 감정적 동요의 원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결국은 모든 진실을 알아버린 겁니다. 자신이 복제인간이란 걸 안 거죠.

0: 실험체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이 세상에 리사연이란 존재는 불완전한 자신만 빼고 모조리 없애버리고 싶었다더군요. 저만 없어지면 끝나는 거였죠. 이게 다예요. 그냥 다 제 잘못이에요. 제 호기심 때문에.
1: 사건 분석관의 기억은 여기까지입니다.
2: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리사연이 웃고 있는데 그 웃음에 더 슬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3: 리사연의 이야기 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할 거리들이 담겨 있네요. 과연 이걸 살인사건으로 봐야 될지 혹은 단순한 실험의 실패로 봐야 될지 두 분의 시각이 또 궁금합니다.
2: 그것은 살인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자신을 자아라고 인식을 했고 다른 객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죄로 의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육체, 신체화를 가지고 의식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바깥을 인지하고 사람들하고 상호작용을 했고 감정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3: 저는 사실 복제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제인간이 사실은 정교한 알고리즘이라면 실제로 자아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는 사람들은 자아가 있다고 믿게 충분히 흉내를 잘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답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주어진 정보만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사실은 일종의 실험에 가깝다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1: 저분의 시선이 조금 다릅니다.
3: 네. 복제인간 주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과 논의를 해야 될 주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디까지가 인간인가 아닌가를 과학자 혼자 결정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 혼자 결정 지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어쨌건 두 분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르다는 점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이 마인드 업로드 같은 서비스도 됐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의식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망의 대상으로 미래를 아까 바라봤거든요. 이 미래에 대한 가상의 스토리가 되게 철학적으로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4: 네, 1부에서 인간의 마음을 데이터로 변환한 후에 컴퓨터에 전송하는 마인드 업로딩이란 미래 기술을 소재로 연쇄살인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줬는데요.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텔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5: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 복제한다면 그 존재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던지고 있어서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고요. 특히 복제 인간의 범죄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그 정체성 자체 그리고 생명 윤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져서 굉장히 흥미로운 의도였다고 생각합니다.
4: 네. 단순히 미래의 기술을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변화할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공상가들의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2부 화성 폭동 사건 편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시선으로 EBS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시청자 의견 이 시선 시간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딩동댕 딩동댕은 요일별 다른 코너를 통해 아이들에게 음악, 동화, 동물, 생태, 생활 습관 등을 알려주는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8월 6일에 방송된 핸드폰 유령 마을 편에서는 주변을 살피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만 바라보다가 위험한 상황들을 겪은 어린아이가 핸드폰 유령 마을에 들어간 이야기가 전개됐는데요. 악당 크크의 음모로 위기에 빠진 마을 사람들을 딩동댕 요정들이 구하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 습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주의한 휴대전화 사용은 아이와 어른 모두 사용 시간을 절제하지 못하는 게 원인 같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방학이라서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시간이 늘었는데 이번 회차를 보며 아이들과 함께 사용 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며 참 시의적절한 주제였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휴대전화만 바라보며 걷다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힌 장면에서 아픔이 전해져서 어른인 자신도 휴대전화만 쳐다보느라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번 방송을 통해 반성했다는 시청 후기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2에 대한 의견입니다. 클래스 2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연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지식과 통찰을 전하는 강연 프로그램인데요. 8월 4일에 방송된 박성호의 지도 밖으로 나가면 보이는 것들 4강 페로 제도와 퍼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호기심 편에서는 여행작가 박성호가 북대서양의 페로 제도로 퍼핀을 찾아 떠난 여정을 소개하며 자신을 낯선 곳으로 이끄는 호기심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궁금증이 새로운 여행과 발견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호기심이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작가의 솔직한 내면 이야기가 깊이 있게 다가왔으며 덕분에 가슴 깊이 스며드는 감동을 오랜만에 느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번 다시 시청했다며 중장년층이 들어도 좋은 강의이지만 미래의 불안함을 느끼는 이들이 들으면 더 좋은 강의인 것 같아 청년들에게 시청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지식채널 2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식채널 2는 일상 속의 궁금증부터 과학, 인문, 역사,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5분 내외로 흥미롭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8월 4일에 방송된 암컷 모기의 독백편에서는 여름철마다 나타나는 모기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며 암컷 모기가 사람의 피를 찾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모기가 피를 한 번에 먹지 못하고 여러 차례 무는 이유와 모기가 문 자리가 가려운 과학적인 원리까지 알기 어려웠던 모기의 생태를 들여다봤는데요. 이에 대해 모기를 떠올리면 부정적인 생각부터 먼저 드는데 이번 편을 보고 나니 소중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는 걸 느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기의 관점을 들어보니 생태계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기의 행동이 이해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모기의 모성애에 대한 서사를 잘 전개하다가 모기를 방역하는 장면으로 끝낸 게 완벽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로 박멸하지 말라고 호소한 뒤에 약 뿌리는 걸 보여주는 연출이 끔찍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모기로 인해 매년 수십만 명의 인간이 사망하고 있는데 굳이 이 주제를 다뤄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감에 대한 의견입니다. EBS 스페이스 공감은 장르를 불문한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공연을 통해 음악이 주는 감동과 울림을 깊이 있게 담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8월 5일에 방송된 정우 해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 편에서는 자신만의 속도로 음악 활동을 이어온 싱어송라이터 정우와 해파가 각자의 음악과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고 음악적인 도전을 이어가는 두 아티스트들의 진솔한 모습을 담았는데요. 이에 대해 아티스트가 노래를 잘하기도 하지만 공감의 음향 기술이 수준 높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공감이 앞으로도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꾸준히 알리고 그들의 음악 활동을 지지하길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번에도 공감 덕분에 좋은 가수를 새로이 알게 돼서 좋았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울러 해파의 곡 중 건강한 사회의 일원 무대를 보며 해방감을 느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과거의 자신 그리고 현재의 사회 초년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곡에 담겨 있다고 느껴서 방송 이후로 곡을 계속 듣고 있다는 시청 후기도 있었습니다. EBS 뉴스 12에 대한 의견입니다. 8월 7일에 방송된 사진 전송의 수업 준비 못해 유치원 교사들 서글픈 사중고 뉴스에서는 학부모에게 보낼 사진을 촬영하고 각종 기록 업무와 보여주기식 결과물을 제작하느라 수업 진행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들의 현실을 짚었는데요. 여기에 휴가와 교권 보호마저 제대로 보장받기 어려운 실태를 전하며 업무 개선과 학부모 대응책의 마련, 대체 교사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업 중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며 보육과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길 바란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는데요. 매일 아이들의 활동 사진을 300장에서 400장가량 찍고 활동 내용을 써서 부모에게 보내고 있는데 사진을 못 찍고

찍으면 불만이 제기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습을 예쁘게 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보면 보육교사가 아니라 사진사가 된 것처럼 느낀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기록과 사진을 없애고 오히려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 어떤 마음으로 채워가느냐에 따라 하루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후회보다 감사가 더 많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1: 이 진동을 주면 파장을 주면 쫓겨요.
2: 황금물에 키우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0: 손님들이 하는 게 사찰 음식이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건 다 해요.
1: 이왕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래도 그려야 되겠다.
2: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0: 우와,

0: 쇼크돼서 쫙 와버렸죠. 벽에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요.
1: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2: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위로 솔린다 그래요.
3: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1: 떨림에 의한 불안감 또는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0: 시끌고 시끌했죠.
1: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 많아.
0: 음악이 좀 샤프해. 야, 이거 히트 하겠다.
2: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3: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4: 헤이헤이를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지.
5: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2025년 8월까지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액 약 1,480억 원. 특히 심야 시간에 발생한 화재는 낮 시간대보다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단 한 번의 화재만으로도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터전을 지켜내기 위한 화재 예방법 알아봅시다. 멀티탭의 뒷면에 허용 용량을 확인하고 문어 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전선이 문틈에 끼이거나 심하게 구부러지지 않도록 정리하여 사용합니다. 소화기는 점포 출입구 주변에 잘 보이도록 두고 매월 소화기 상태를 점검합니다.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원활하도록 진입로를 비워둡니다. 폐점 시에는 점포에 차단기를 내려 야간 전기 화재를 예방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전통시장을 지켜냅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회식이요? 저 치질인데요?
5: 어머니, 저 못 가요. 치질이라서.
6: 휴가 냈어요. 치질이라.
7: 이런 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치센.
8: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7: 치질 아무도 모르게 편해지세요. 치센.
9: 매일매일 반찬 고민 날려버리는 한명숙의 냉장고 지킴이 반찬 2종. 밥반찬으로도 간식으로도 어디에나 찰떡인 맛있는 꽃게요리. 껍질째 튀겨 먹기도 편하고 영양도 두 배인 꽃게 강정부터 간장게장보다 더 인기 있는 요즘 대세 집반찬, 가을에 바다내음이 물씬 풍기는 새우장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구가의 손이 가는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0: 안녕하세요. 체오비의 해피에너지 광희고요.
11: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10: 네. 선생님, 이 가을 하면 또 꽃게를 빼놓을 수 없죠.
11: 네.
10: 이 껍질째 아작아작 씹어먹기 좋은 꽃게 강정. 먼저 재료부터 알아볼까요?
11: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냉동된 절단 꽃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10: 네.
11: 그리고 이제 여기에 꽃게 밑간은 생강즙하고 소금 후춧가루. 네, 그리고 이제 튀김옷은 감자 전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10: 네. 이 강정하면 떠오르는 그 양념 맛.
11: 네.
10: 이거거든요.
11: 네.
10: 자, 매콤달콤 그 양념 맞죠?
1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양념에 일단

0: 붉은 색깔은 고추장.
1: 네. 네.
0: 그리고 설탕, 그리고 스위트 칠리 소스랑 식초, 그리고 이제 뭐 갖은 양념 있는 거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먹을수록 반하게 되는 매콤 달콤 바사삭 꽃게 강정.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꽃게 강정 해볼 텐데요.
0: 네.
1: 자, 여기에 너무 먹음직스러운 꽃게가 네. 이렇게 손질되어 있어요.
0: 네. 요거 이제 그 손질 꽃게, 절단 꽃게 해서 냉동으로 파는 거 있어요. 수입해서
1: 네.
0: 들어오는 게 좀 크기도 작아서 오늘 같이 튀김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손질을 하는데 장갑을 한번 끼고 할까요?
2: 네.
1: 요즘은 네. 옛날과 달리 이렇게 꽃게를 네. 사시사철 먹을 수 있잖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질하시는데 네. 이렇게 꽃게 마디에 뒤에서 한 마디 반 정도는 이렇게 자르시는 거예요.
1: 맞아요. 요 부분은 잘 안 먹게 돼요.
0: 네, 안 먹고 이렇게, 살이 없어요.
1: 여기서 한번
0: 네,
1: 보여주실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네. 한 마디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잘라주시는 거예요.
1: 선생님, 요즘은 네. 이 냉동 꽃게도 크기가 네. 다양하거든요.
0: 네, 그래서 냉동 꽃게 중에서 보시고 제일 작은 사이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뭐 여기도 지금 보면은 한 마디 반,
1: 네,
0: 예, 한 마디 반, 한 마디 반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강즙 있어서 네. 그 생강즙을 좀 넣는데 집에 생강이 없다 그럼 청주 하셔도 되고
1: 청주.
0: 그리고 후추,
1: 후추 넣고요.
0: 네, 후추도 살짝 좀 뿌려주시고 그리고 소금 간은 바다에서 온 거라 기본 간이 있어요. 그래서
1: 네.
0: 한 운동 만 운동 아주 살짝만 하셔서
1: 네.
0: 요거를 이렇게 손으로 잡지 마시고 탁탁. 쳐주시면
1: 이렇게만 해도
0: 이게 회전이 되면서 이제 생강즙도 흡수되고
1: 네.
0: 후추도 골고루 이제 퍼지거든요.
1: 이런 해산물 비린내에는
0: 네.
1: 그리고 뭐 육고기도 마찬가지지만
0: 네.
1: 생강즙이 정말
0: 그렇죠. 그래서
1: 최고인 것 같아요.
0: 돼지고기, 닭고기, 해산물에는 생강즙 네. 조금씩 만약에 없으시면은 집에 생강가루 드시는 분들은 생강가루 조금 뿌리셔도
1: 네.
0: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이렇게 몇 분 네. 정도 두면 될까요?
0: 이렇게 해서 오래 재우실 필요 없고 오늘 이제 꽃게가 작기 때문에
1: 네.
0: 이게 잘 이렇게 섞으셨으면 바로 전분 입혀서
1: 네.
0: 이제 튀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자, 이건 전분은
0: 네.
1: 어떤 방법으로 입혀볼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1: 네.
0: 전분을 수분이 오늘 없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넣고
1: 아, 아까 했던 방식으로
0: 네, 이렇게 이제 흔들어 놓으신 다음에
1: 네.
0: 일단 양념을 한번 네. 이제 섞어볼게요. 잠깐 수분 흡수되는 사이에
1: 자, 양념을 네. 섞어보겠습니다. 네. 자,
0: 고추장
1: 네.
0: 고추장을 이렇게 이제 두 큰술 깎아서 두 큰술 너무 많이 하시면 짜질 수 있고요. 그리고
1: 네.
0: 또 집 고추장 같은 경우 양을 좀 줄여서 쓰시면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간장이 조금 이제 들어가면 약간 붉은 색깔의 붉은 톤을 이렇게 살려준 효과가
1: 맞아요,
0: 있어서
1: 맞아요.
0: 간장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설탕도
1: 네.
0: 이렇게.
1: 선생님,
0: 네.
1: 이제 오늘 꽃게 네. 강정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렇게 강정이 들어가면
0: 네.
1: 뭐 닭강정도 있고 그렇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0: 네.
1: 지금 이 양념, 이 소스는
0: 네.
1: 닭강정 소스랑 비슷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닭강정 이제 해서 네. 드셔도 이제
1: 네?
0: 상관이 없으시고. 자, 그 다음에.
1: 닭강정 소스가 맞았구나.
0: 네, 닭강정 하셔도 되세요. 저는 이거,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좀 이제 개운하게 네. 식초
1: 네.
0: 이런 거 이제 있으시면은 이렇게 상큼하게 이제 넣어주시고.
1: 네.
0: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이제 넣으시는 게
1: 네.
0: 칠리 소스예요.
1: 예?
0: 예. 그래서 없으시면 칠리 소스 대신에 뭐 핫소스 약간 넣으셔도 되고
1: 네.
0: 그리고 케찹을 조금 넣으시면 좀 약간 개운하고 상큼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1: 괜찮아.
0: 후추까지 해서 요거
1: 네.
0: 이제 잘 풀어서 설탕이 녹을 정도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제 저어 주고요. 우리 이제 요거 양념하는 사이에 요게 이제 아까 마른 가루에서 좀 이렇게 좀 촉촉해지는
1: 맞아요.
0: 거 보셨을 거예요.
1: 이 그러면은, 가루가 정확히 네. 이 꽃게 옷처럼
0: 네.
1: 묻었어요.
0: 네네.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제가 튀겨보는데.
1: 네.
0: 그것도 한번 장갑 끼고 제가
1: 그럴까요?
0: 옆에 손에 붙으니까.
1: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한번 튀겨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서. 아, 너무 기대됩니다,
0: 네,
1: 선생님.
0: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그릇만 흔드시다가
1: 네.
0: 이제 시간이 조금 한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장갑 낀 손으로 만지셔서 이제 넣으시는데 지금 보면은 하고 불었을 때 가루가 안 날리면 옷이 잘 묻어진 거예요.
1: 날리는 게 없으면?
0: 네, 불렀는데 가루가 날리더라 그러면은 잠깐 좀 두시던지 아니면
1: 네.
0: 물을 한두 방울 좀 치셔서 이제 튀겨주시면 돼요. 자, 이제 한번 기름 온도 됐으면
1: 네.
0: 한번 튀겨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온도가 됐으면
1: 네.

0: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오히려 가까이에서
1: 가운데는 아니게. 네. 온도를 딱 맞춘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이 정도 온도가 들어갑니다. 네,
0: 들어가면서 소리가 나고 네. 부글부글 거품이 이제 일어나는 온도.
1: 이 정도에 닿는.

0: 얇게 이렇게 튀겼을 때 나는 그 특유의 그
1: 예, 고소한 향. 예, 예. 네, 맞아요. 우리 바닷가 가면은 네. 나는 뭐 새우튀김 뭐 이런 거에서 나는 냄새들.
0: 그 갑각류를 튀겼을 때 나는 그 향이 있잖아요.
2: 야. 최고의 간식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그쵸, 그래서 팬이 좀 크지 않다 그러면은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튀기시면 예. 되고 저는 두 번 나누기엔 좀 애매한 양이라 그냥 한 예. 번에 솥이 크니까 이렇게 이제 다 넣을게요. 그래서 저희가 버무려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네. 놔뒀더니 이제 가루가 별로 이렇게 남는 거 없이 이렇게 다 거의 이제 사용이 됐죠.
0: 가루도 그렇고 여기서 네. 이제 팬에서도 이렇게, 네.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 가루가 없어요.
1: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골고루 좀 이렇게 저어서.
0: 예. 선생님, 네. 근데 항상 궁금했던 네. 게 이 꽃게나 갑각류의 네. 껍질이 네. 원래 흰색이었다가 이렇게 네. 익으면서 색깔이 변해요.
1: 네, 여기 이제 갑각류에 우리 당근 색깔 이렇게 주황색의 붉은 색깔을 갖고 있죠.
0: 예.
1: 갑각류 종류의 새우나 꽃게 이런 데는 이게 당근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의 색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익으면 열이랑 반응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던 색깔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예. 이렇게 색깔의 변화로도 알 수 있고
0: 예.
1: 그다음에 젓가락 이렇게 대보셨을 때 젓가락에 닿는 느낌이 약간 단단해지고 딱딱해지는 거
0: 예.
1: 예, 그걸로도 익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네. 처음엔 들어갈 때 되게 소리 요란하고 거품이 많이 생겼잖아요.
0: 네.
1: 그게 익어가면서 거품이 줄어들고 소리도 줄어들어요. 어머. 그럼 다 익은 거예요. 그럼 꺼내주시면 돼요.
0: 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네. 확인해보시고
1: 그리고 이제 무침도 괜찮고 뭐 탕도 괜찮고 한데 그 꽃게 껍질에 들어있는 요 이제 성분 자체가 지용성이니까
0: 네.
1: 기름에 튀겨서 드시는 게 또 흡수율도 훨씬 더 좋거든요.
0: 오.
1: 그래서 꽃게 껍질에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0: 예.
1: 튀겼을 때 또 풍미도 좋아지고 흡수율도 높여주는 게 있어서
0: 예.
1: 보통 저희가 뭐 꽃게탕이나 쪄서도 많이 드시지만
0: 네.
1: 작은 꽃게를 만났다 그럴 때는
0: 네.
1: 한번 이렇게 튀겨서 하시는 요리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그냥 버리지 않고 먹으면 어쨌든 네. 몸에 좋으니까요. 그렇죠.
1: 그렇죠.
0: 맛도 그래서, 좋고
1: 네.
0: 식감도 좋고 오, 지금 굉장히 또 육안으로 봐도
1: 네.
0: 정말 바삭바삭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져보시고 단단해지고 색깔이 네. 노릇하면 이제 건져내볼게요.
0: 네. 여기다 건져볼까요? 벌써 이렇게 모을 때
1: 네.
0: 바삭바삭 소리가 네. 들려요.
1: 이렇게 해서 이제
0: 먹기도 정말 좋은 크기 아닌가요?
1: 네,
0: 한
1: 맞아요.
0: 입에?
1: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로.
0: 아,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1: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그 알코올 음료 같은 거 금요일이니까 드실
0: 예,
1: 때.
0: 주말에.
1: 네.
0: 이야. 이렇게 맛있는 거 보면은 멘트가 안 나와가지고
1: 네.
0: 그냥 막 가만히 보고만 있어가지고
1: 네.
0: 이럴 때 제일 힘들어요.
1: 네, 맞아.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이제 소스
0: 네. 네,
1: 끓여볼게요.
0: 아 소스도 한번 따뜻하게 네. 끓여줘요?
1: 네, 그래서 이거를 소스를 이제 좀 끓여서 수분을 좀 날려주고 재료에 서로 어우러지는 맛이 예,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팬에 이제 올려주시고
0: 아 이게 강정이니까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1: 네네, 그렇죠. 한번 볶아줘요.
0: 볶아줘야
1: 되는구나. 네.
0: 아, 맞아. 맞아. 우리가 닭강정도 이렇게 이 소스랑 이 닭 튀겨놓은 거랑 같이 이렇게 볶으실 때
1: 네.
0: 맨날 가서 구경하고 막 그랬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끓이시는 거예요.
0: 네.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네. 근데 이때 불세기는 어떻게 돼요?
1: 불세기 이거는 이제 한 중불 이상에서 약한 온도에서 하실 필요 없고
0: 네.
1: 오히려 수분을 날려 주셔야 되는데 그 대신 또 너무 강한 불에서 하면은 주변 가장자리 탈 수 있거든요.
0: 약간 눌러 붙은다고 생각되면
1: 그렇죠. 예. 불을 조금 줄이시면 예. 되고 이렇게 이제 거품들이 골고루
0: 예?
1: 그래서 전체 표면이 거품 가운데 지금 거품 없죠.
0: 예.
1: 전체 표면이 거품이 올라오면 이제 소스가 완성된 거예요.
0: 오.
1: 네.
0: 자, 전체적으로 거품이 생기면
1: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0: 선생님이 알기 쉽게 알려 주셔 가지고
1: 전체 거품이 똑같이 일정해졌죠? 그래서
0: 네.
1: 꽃게 넣고 버무려 보겠습니다.
0: 이때
1: 네. 이때 이제 버무릴 때 불을 끄고
0: 아, 불을 네. 끄고요?
1: 그래야 안 눅눅해져요.
0: 아. 네. 자, 저희가 불을 끄고 하겠습니다. 이 타이밍이 중요한
1: 네네.
0: 것 같은데요.
1: 네, 넣어 주세요. 네.

0: 어디 소리 들리시나요,
1: 선생님? 네. 딸그락딸그락 바삭바삭 네. 소리가 나죠. 네.
0: 이야. 아마 네. 집이었으면 하나 옆에서 먹었을 거예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동작으로
0: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이네요.
1: 네, 버무려 주시면 네. 돼요.
0: 닭강정집 앞에서.
1: 이걸 불을 켜고 오랫동안 하시면 바삭했던 식감이 눅눅해지니까 이렇게 불을 끄고
0: 너무 맛있겠네요.
1: 네, 그래서 네. 이제 담아 보겠습니다.
0: 그럴까요? 저희가 늘 먹었던 뭐 닭강정도 있고 네. 뭐 하겠지만 네. 오늘만큼 특별하게 꽃게 강정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요. 한 입에 먹기도
1: 네, 좋을 것 같고 한 입에 쏙 드실 수 있게 이게 네. 튀김이라 또 이렇게 드시다가 너무 크면은 껍질째 튀겼으니까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네. 아 이렇게 먹기 편한 크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 꽃게가 영양이 풍부하니까.
1: 네, 그렇죠.
0: 영양 간식 아닌가요?
1: 맞아요. 그리고 봄 꽃게가 좀 가격이 비싸고 가을이 네. 되면 꽃게 가격이 조금 네. 이제 가을 꽃게가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0: 네.
1: 요맘때 다양한 꽃게 요리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몬드 슬라이스 된 거 있어서 좀 고소하게 씹히라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0: 네.
1: 그리고 이제 혹시 어린잎 채소 같은 거 샐러드 드시고 남은 거 있으면 그것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일품 요리 한번 네, 이제 만들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정말 근사한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꽃게 강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꽃게 강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절단 꽃게의 다리 끝부분은 제거해주세요. 손질한 꽃게에 생강즙, 후춧가루, 소금을 넣어 밑간해줍니다. 그런 다음 감자 전분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전분 입힌 꽃게를 입으로 불었을 때 가루가 날리지 않아야 튀김옷이 잘 입혀진 거예요. 고추장, 진간장, 설탕, 맛술, 식초, 올리고당, 스위트칠리 소스, 후춧가루를 섞어 소스를 만들어줍니다. 예열된 식용유에 꽃게를 넣어 튀겨내주세요. 그런 다음 팬에 소스를 넣어 중불에 한 소끔 끓인 뒤 불을 끄고 꽃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아몬드 슬라이스와 어린잎 채소를 올리면 꽃게 강정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가을이 오면 새우 먹을 생각에 참 설레잖아요. 이 제철을 맞아 통통하게 살얼은 새우로 장을 만들면 웬만한 밥도둑은 저리 가라 할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럼 먼저 재료부터 볼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가을 새우, 지금 네. 새우철이라 새우 준비했는데 500g.
0: 네.
1: 500g인데 이게 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500g에 한 15마리에서 한 20마리 사이? 그 정도 네. 되는 거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청양고추,
0: 네.
1: 뭐 홍고추, 레몬. 네.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0: 선생님, 새우도 새우지만 사실 이 절임장에 밥 비벼 먹는 맛이 또 별미인데요.
1: 네.
0: 양념 재료는 뭐가 있을까요?
1: 네, 양념 재료 일단은 새우 장이니까 간장 들어가야 되겠죠.
0: 네.
1: 또 짠맛 줄이려면 물, 그리고 뭐 맛술,
0: 네.
1: 청주, 설탕, 그리고 다시마.
0: 네.
1: 그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0: 자, 제철을 맞은 새우의 탱탱한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새우장을 만들어 볼 텐데 네.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1: 일단 새우장이 제일 중요한 건 작물이니까
0: 네.
1: 작물을 끓여놓고 식는 사이에 새우 손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자, 여기 이제 재료 준비가 됐죠?
0: 네.
1: 자, 이거 이제 한번 제가 끓여볼게요.
0: 그럴까요?
1: 네, 그래서 이제 간장. 보통 이제 가정에 쓰시는 뭐 양조간장.
0: 네.
1: 이런 이제 뭐 진간장 종류,
0: 네.
1: 맛간장 있으시면 맛간장도 괜찮습니다. 해서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간장만 하시면 짜니까 이렇게 이제 물 넣어 주시고요.
0: 네.
1: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맛술도 넣고요.
0: 맛술도
1: 새우
0: 넣고요.
1: 좀 비릴 수 있으니까 맛술 넣고 요거는 이제 청주예요.
0: 네.
1: 네, 청주도 넣고 저는 이제 500g 정도 하면 설탕도 한 두 큰술 정도.
0: 네.
1: 그리고 이제 다시마도 한 장. 이렇게 이제 넣어 주시고 그리고 양파 요거 한번 이렇게 썰어서 넣으면 더 좋겠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넣고 불을 중불에서 키셔가지고요.
0: 네.
1: 100도씨로 팔팔팔 끓어오르면은
0: 네.
1: 식혀서 이제 새우에다 부시는데 이때 완전히 식힌 걸 부으셔야지
0: 네.

0: 약간 미지근한 거 부으시면 비린내 나요.
1: 아, 그때요?
0: 네네.
1: 그래서 아, 온도에 따라서도 비린내가 그렇죠. 날 수도 그래서 있고.
0: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장아찌 같은 경우는 좀 온도가 있어도 네. 그냥 이렇게 붓게 되는데 네. 요 새우장의 특징은 작물을 끓여서 완전히 식혀 붓는 게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1: 네.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이 절임장을 네. 끓이는 동안 네. 새우 손질 한번 해볼까요?
0: 네, 한번 새우 손질 해볼게요.
2: 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 부분을 보셔가지고 네.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물기를 뺐어요. 근데 등 부분에 내장이 이렇게 해서 내장이 보이면 내장을 제거를 하시고 네. 내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수염만 이렇게 이제 잘라주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1: 수염을 네. 얼굴까지, 아, 얼굴. 네. 머리까지 다 쓰실 거예요?
0: 네, 머리까지 그대로 해서 오늘 껍질 안 벗기고 네. 그대로 할 거고 요거는 이제 오늘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등 부분에 내장이 안 보여요. 네. 그럼 그냥 하셔도 되는데 내장이 있는 거는 등 부분에 내장 제거하셔야 나중에 드실 때 맛이 이제 깔끔하거든요.
1: 참, 이 가을 새우가 정말 신선해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한창 많이 드실 네. 이제 계절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다 준비를 이제 마쳤습니다.
1: 아, 선생님 새우 손질 네. 끝났고요.
0: 네, 그 사이 이제 작물이 네. 끓어오르기 시작했는데 한번 볼게요.
1: 아.
0: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끓어오르면은
1: 네.
0: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약하게 두신 상태에서
1: 네.
0: 이제 한 3분 정도 이제 잔잔하게 이제 끓이시다가
1: 네.
0: 이제 불을 끄시는 거예요.
1: 어, 불을 네. 끄고
0: 그리고 이제 식힌 다음에 부을 거거든요.
1: 네. 네. 그래서 선생님 미리
0: 네.
1: 식힌 작물을 만들어 주셨죠.
0: 네. 그래서 저쪽에 이제 식은 게 있어요.
1: 예. 그래서 안에 있는 네. 내용 다 걷어내고
0: 네.
1: 작물만.
0: 이렇게 해서 예. 이거 나중에 걸르면서 이제 그대로 부을 거라
1: 네.
0: 이제 통에다가 이제 한번 새우를 담아 볼게요.
1: 바로 담아 볼까요?
0: 네.
1: 아 그냥 재료 손질만 하면
0: 네.
1: 바로 담을 수 있네요.
0: 네. 자 해서
1: 네.
0: 이제 새우를.
1: 아니 새우장도 늘 이렇게 많이 사서 먹었는데 네. 이렇게 담궈 먹으면
0: 새우장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1: 예, 예. 만들어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억울했던 게
0: 네.
1: 새우는 구이로만 먹는 줄 알았는데
0: 네.
1: 튀겨 먹거나 그래서 이렇게 먹어도
0: 네,
1: 새우장
0: 이렇게
1: 먹어도
0: 하시고
1: 맛있고.
0: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1: 예.
0: 이렇게
1: 고추까지
0: 고추.
1: 넣고
0: 예. 넣고
1: 네
0: 그리고 작물을
1: 예.
0: 여기 이제 다시마가 있어서
1: 네. 예.
0: 떨어질지 모르니까
1: 작물이 잠길 정도로 했나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잠길 정도.
1: 네.
0: 이렇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다시마 이제 남겼고요. 그다음 이제 레몬을
1: 네.
0: 여기다 이제 이렇게 올려 주시는 거예요.
1: 이렇게 덮듯이.
0: 네. 이불 덮듯이.
1: 네.
0: 자, 이렇게.
1: 근데 레몬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0: 레몬이 아까? 새우에서 나는 비린내 잡아주는 효과도 있고
1: 네.
0: 요거를 작물에 잠기도록 눌러주는 효과도 있어요.
1: 예.
0: 예.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으셔서
1: 네.
0: 이제 냉장고에다 바로 넣어두시는 거예요.
1: 그럼 한 며칠 있다 먹을
0: 수 있나요? 그래서 딱 하루, 24시간.
1: 하루요?
0: 예. 하루 지나고 그다. 이제 24시간 지나서 오늘 이제 했으니까
1: 네.
0: 오늘 이제 오전에 했으니까 뭐 내일 저녁 때는 식구들 모이면은 이제 드셔도 되는데
1: 네.
0: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오래 두시고 싶다 그러면은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국물만 따라서 끓여서 식혀서 다시 부으시면 한 일주일 정도까지 드실 수 있는데 일주일 이상 되면 요쯤은 요런 거 짜게 안 담그니까 약간 살이 좀 이렇게
1: 맞아요. 예, 약간
0: 퍼지는 느낌이 있어서
1: 맞아요.
0: 일주일 이상 먹겠다 그러시면 냉동실에다가
1: 네?
0: 새우만 건져서 냉동 보관해 놓으시고 드실 때 요 작물을 부어서 드시면 좋겠죠.
1: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미리 네. 이렇게 작물에 담가 놨던
0: 네.
1: 새우장이 있습니다. 네. 비교해 볼게요.
0: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틀 된 거예요. 네.
1: 아니 색 자체가 지금.
0: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한번 건져서. 네.
1: 자, 저도 이제 새우장을 선물하면
0: 네.
1: 안 좋아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0: 네, 그래서 이제 요거 드실 때는 머리 네. 이렇게 이제 잘라 주시고.
1: 네.
0: 그래서 껍질을 다리 쪽에서 위쪽으로
1: 네.
0: 이렇게 벗겨 주시는 거예요. 다른 반찬들 그냥
1: 네.
0: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드시면. 네.
1: 자 선생님
0: 네.
1: 지금 제가 껍질을 다 벗긴
0: 네.
1: 것 같아요.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그래서 일단 요거 껍질 있는 거
1: 네.
0: 또 이제 몇 마리 담고요.
1: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죠.
0: 네, 그렇죠.
1: 껍질 있으니까 네. 또 껍질 벗긴 거랑 느낌
0: 네,
1: 다르네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담으시고.
1: 예.

0: 따뜻한 밥이랑 이렇게 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고.
1: 이제 저희 껍질 벗겨놓은 것도.
0: 네. 여기 고추냉이 찍어 먹으면 맛있죠.
1: 네.
0: 올려서 먹으면.
1: 그렇죠. 고추냉이 해서 드셔도 되고.
0: 예.
1: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담아 주시고 그다음에 고추 이런 것도 좀. 요것도 그냥 곁들여서 드시면 되니까.
0: 맞아요.
1: 하시고 그다음에 작물을 조금.
0: 네. 네. 여기에 또 이제 밥 비벼 드시는 분들
1: 네.
0: 계시거든요. 촉촉하게.
1: 촉촉하게.
0: 아, 너무 먹음직스럽네요. 근데 오늘 만드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1: 않거든요.
0: 네, 어렵지
1: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물까지 이렇게 싹 껴져서
0: 네.
1: 이제 드셔보시면 좋을
0: 네.
1: 것 같아요.
0: 정말 근사한데요.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새우장이 완성됐습니다.
2: 새우장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양조간장, 물, 맛술, 청주, 설탕, 다시마, 양파를 넣어 중불에 한 소끔 끓여주세요. 새우는 수염을 제거해줍니다. 절임 국물은 약불에 3분 정도 끓인 뒤 식혀주세요. 그런 다음 밀폐용기에 새우와 어슷 썬 청양고추, 홍고추를 담은 뒤 식힌 절임 국물을 붓고 슬라이스한 레몬을 올려 하루 동안 냉장 보관해줍니다. 이렇게 새우장 위에 레몬을 덮으면 비린내도 잡고 레몬이 새우를 눌러줘서 국물이 더 잘 배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새우장을 담고 홍고추, 청양고추, 레몬을 올린 뒤 절임 국물을 담으면 새우장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여성 최초 조리기능장 이순옥 요리연구가의 개운한 오징어 김치찌개부터 단짠단짠 쥐포 볶음까지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요리도 한 번에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고 나무 재질의 깔끔한 디자인 뛰어난 열 효율에 블랙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다양한 세트 구성 18 편수 냄비, 22 양수 냄비, 26 프라이팬, 개별 냄비, 뚜껑까지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다양한 구성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블랙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 증정
4: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요리도 한 번에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고 나무 재질의 깔끔한 디자인 뛰어난 열 효율에 블랙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다양한 세트 구성 18 편수 냄비, 22 양수 냄비, 26 프라이팬, 개별 냄비, 뚜껑까지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다양한 구성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블랙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 증정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안 돼!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리 와!
1: 바로 보지 않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통으로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0: 아! 오! 오! 물렸다 어떡해!
2: 조금 더! 조금 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3: 아! 아!
2: 안심이 안 되는데?
4: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2: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5: 식품 안심 없어.
2: 몰라?
5: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 없어로 감독.
6: 액션!
5: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 없어. 오케이.
4: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2: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5: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 없어.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잇몸 튼튼 이가탄
7: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8: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9: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0: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1: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0: 네?
11: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0: 와.
11: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낀 셈인 거죠.
10: 어떻게?
11: 우리 집 보험 주치 우

0: 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2: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0: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2: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와, 여러분! 브라질에 왔어요! 우후! 여러분 잘 모르는 브라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6: 그래서 풍경 봐야죠.
5: 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겨드랑이 밑에 있습니다. 오케이.

0: 축구의 성질. 브라질의 맛. 오!
1: 나본!
2: 나본!
3: 브라질 대표 도시 리우데자네이루.
0: 여기는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브라질의 다양한 색깔을 한 도시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토의 교도령님이 되어 있습니다.
3: 랜드마크인 구원의 예수상은 필수죠.
4: 오케이.
3: 도심 속 해변에서 여유도 잠시 누리고요. 음악과 춤은 곧 삶이라는 흥겨운 이들도 만납니다.
0: 네, 브라질의 제일 오래된 카페 중 하나예요.
3: 브라질 속 작은 프랑스라는 카페와 축구로 하나 된 열정적 순간까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리우데자네이루로 떠납니다. 브라질 하면 흔히들 삼바, 축구, 아마존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래서 브라질을 삼바 리듬 속 정열의 나라라고도 부르죠. 오늘은 여행자들의 꿈의 도시라 일컬어지는 리우데자네이루로 떠나기 전에 파라티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항구 도시 파라티. 한적한 해변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자연, 그리고 오랜 역사를 품어 더 매력적인 곳이죠. 예스러운 교회와 거리에는 마차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는 조약돌이 깔려 있어 더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0: 파라티는 유명해진 이유 중에는 바로 특이한 지리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런 역사 도시로 모습도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여기 15분 거리에는 열대우림도 있습니다.
3: 파라티는 많은 열대섬으로 이루어진 일라그란지만의 위치에 있는데요. 브라질 대서양 열대우림 중 가장 잘 보존되고 있다는 세아다 보카이나 국립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있죠. 파라티에서 약 24km 거리에 있는 세아다 보카이나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0: 여기 국립공원은 세아다 보카이나 국립공원이고요. 여기는 그 브라질 해안 우림은 제일 큰 국립공원 중 하나예요.
3: 국립공원 내에 있는 파젠다 바나나우 농장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0: 맛이 따로 없습니다.
1: Você é feliz fazendo o que você faz?
2: Se eu tivesse a chance de nascer de novo, escolher entre todas as coisas que eu poderia fazer no mundo, eu escolheria. Eu acho que é mais feliz, eu sou completo, né? Que as pessoas ficam o tempo todo buscando a felicidade.
0: 한국이 멋진 곳이라면 브라질은 놀라운 곳이라는 루시아노 씨.
1: Valeu, bom te ver.
3: Obrigado.
1: Bom demais, hein?
0: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성이 풍부한 열대우림이 사무실이라니. 정말 멋지죠? 그의 꿈을 응원하며 다음 여정지로 향합니다. 지리적, 환경적으로 우수한 여건을 가진 파라티에는 전통 증류주 카샤사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1: 파라티의 카샤사는 정말 유명해요. 사실은 한때 브라질 모든 카샤사 중에 여기 파라티에서 생산된 카샤사 70% 정도 됐어요.
0: 파라티에서 오래도록 명맥을 잇고 있다는 카샤샤 농장을 찾았습니다.
4: 아, 이것만 보면 여기 아주 오래된 목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포르투갈 정통으로 모든 농장에 이런 작은 성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0: 조상들은 물론 성세례 요한을 기리는 소박한 예배당이 참 인상적인데요. 카샤사는 1500년 초 포르투갈인들이 사탕수수를 도입하면서 그곳의 노예들이 만들어 마셨던 음료랍니다.
4: 여러분, 천국이네요. 카샤사라는 술은 브라질의 만든 술이죠. 이 나라가 이 카샤사를 마시면서 이렇게 생겨 거예요. 아마 브라질 문화 콘텐츠 속에는 카샤사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알고 있는 뭐 삼바, 뭐 카포에이라.
0: 브라질 증류주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카샤사.
4: 네, e tô vendo aqui tem uma variedade enorme de cachaças, né?
5: Temos. Trazendo de trás o que carrega já a sexta geração, né?
4: Uau. Uau. Cinco gerações
5: sem interrupção, né? Uau. Passou de família para família.
0: 이 농장은 1803년부터 시작해 약 220년을 이어오고 있답니다.
4: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기다렸던 그 순간, 아, 시험 왔습니다. 아, 시험.
5: Essa aqui já é amburana, né? Que é madeira, é o amburana, que ela tem já o sabor, né? Muda o sabor.
4: Então, seis meses, dois.
5: Essa daqui é ouro, que já é três anos.
4: Três anos.
5: Ah.
4: 내리는 것만 보면 부드럽게 내려요. 약간 꿀 같은 거? 벌꿀 같은 거? 와, 저는 항상 얘기해요. 좋은 카샤사는 술 맛은 안 나요. 오우.
5: 먹을 거 없나? 인골이 direto. Não é assim. Você tem que deixá-la envolver. Que aí você vai sentir todos diferentes lá e te acertou.
4: 우리는 지금 양조장이 아니고 우리 지금 보통 케이크집에 와 있는 그런 향이에요. 엄청 딴 향. 네, por que a cachaça daqui de Paraty é tão famosa assim?
5: É, aqui também tem muita influência do nosso clima daqui, né? É equilibrado, né? E a beira-mar, tem a serra.
0: 카샤사 제조가 이루어지는 곳을 보여주시겠답니다.
4: Essa cachaça de verdade.
5: Sim.
4: O que a gente tomou ali.
5: Tomou ali, mas já descansada, né?
4: Um dia esteve aqui dentro.
5: Sim.
4: Que beleza.
5: Aqui é um pré-aquecedor.
0: 카샤사는 사탕수수를 분쇄한 후 약 2주 동안 발효를 시키고요. 그 후 예열 증류 과정을 거쳐 술통에 보관 숙성시킵니다.
5: 아,
4: 와, 이게 100년 넘은 카샤사들이에요.
5: 와.
0: 그 옛날 흑인 노예들의 노동주였던 카샤사.

0: 고통과 슬픔을 이슬로 달래며 삶을 이어왔죠. 그 역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이곳에 남겨져 있는 듯합니다.
1: 그럼 desde que a senhora veio para a família, ela já estava aí.
2: Já estava aqui. Eu já tinha parado lá. Eu já tenho mais de 40 anos que estou casada.
1: 이제는 우리 숙성대, 가샤사 숙성대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2: 여기 다 fechado agora.
1: 와우. 이거 보세요, 여러분.
0: 땅콩나무와 참나무인 깔바로로 만든 술통들이 한가득입니다.
1: 봐 ver que ele é bem antigo, né?
2: É, e o formato dele também é um pouco diferente.
1: É diferente. 이 통은 여기 중에서 제일 특별한 통이라고 하고요. 왜냐면 우리 할머니 남편분의 조할아버지 통이었어요. 그럼 아마 한 15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9세기고요. Tanta coisa se perdeu. Mas certamente acho que vocês aqui fizeram um trabalho belo de conseguir manter isso. Muito bonito.
2: Tem, assim, porque carrega no sangue, né? É. Ele fala assim: meu sangue, você tá, meu sangue corre cachaça.
0: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옛것을 지키며 알리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에 전통이 더 가치 있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항구 도시 파라티를 떠나 마지막 여정지 리우데자네이루로 향합니다.
1: 그 나라의 주요 도시 두 개를 연결하는 도로니까 경부고속도로는 좀 비슷해요. 성파울로에서 출발하고 우리 고향 헤센시 찍고 리우데자네이루로 가는 도로죠.
0: 약 550km의 리우산투스 고속도로는 상파울로 주에서 카리오카 해안을 따라 리우데자네이루주를 향해 달리는 도로입니다. 세계 3대 미항에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항구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합니다. 브라질 수도인 브라질리아보다도 더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곳인데요.
1: 여기는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브라질 두 번째 수도였고요. 200년 동안 브라질 경제 전체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해외적으로 브라질 제일 잘 알려지는 도시고 브라질의 다양한 맛, 브라질의 다양한 색깔을 우리 한 도시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0: 리우데자네이루는 약 200년 동안 브라질의 수도였으며 자연과 도시가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도시란 애칭이 있습니다.
1: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상 보러 가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상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밴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대부분 사람들 사실 그 방법으로 가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가요. 바로 기차 타고 갑니다.
0: 리우데자네이루의 랜드마크인 코르코 바두산에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구원의 예수상.
1: 이제 표 얻었어요. 코르코바도 기차 타려고 하면은 일단 인터넷에서 예매하고 오시는 건 좋아요. 아니면 줄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미리미리 하시는 건 좋고 가격은 1인당 27,000원 정도 됩니다.
0: 여행자들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가장 먼저 찾는다는 뷰포인트 여행지 코르코 바두산.
3: 이곳은
1: Really?
3: Come here, you know. Oh. It was a dream for me, and I'm very happy to come here, you know. I'm very happy to come in Brazil.
4: Brazil. do Brasil, tudo bem.
0: 산으로 올라가는 트램은 30분마다 한 대씩 출발하는데요. 버스로는 약 40분, 트램을 타면 약 30분이면 정상에 닿는답니다.
5: 사실은 크리스토산 생기기 전에 이 기차길 볼 수 있었어요. 원래 크리스토산 위에 있는 산, 코르코바도 산이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브라질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그 산에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이 기차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차길은 코르코바도의 기차, 트레인도 코르코바도라고 불립니다.
0: 해발 710m의 코르코바도 산을 오릅니다. 여행객들 얼굴엔 설렘이 가득합니다.
5: 그래서 지금 보면 나무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19세기까지는 나무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왕이 이 산을 보고 나무를 다시 심으라고 했어요. 나무를 심으면서 숲도 생기고 이제는 국립공원 되었습니다.
0: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산림 지역인 시주카 국립공원. 그곳에 우뚝 솟아 있는 구원의 예수사.
5: 오케이.
0: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멋진 풍경이 펼쳐집니다.
5: 이런 거 보러 왔어요.
0: 바다와 자연, 그리고 도심까지. 삼박자를 고루 갖춘 리우데자네이루.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다는 절경을 만나러 발길을 재촉해봅니다.
5: 왔어요. 와, 여러분, 크리스토산에 왔네요.
0: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해 세운 구원의 예수상. 많이들 브라질 예수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높이 약 38m, 무게만 1145톤으로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도 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5: 자,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토의 교도로님 밑에 있습니다. 아, 우리 오늘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토상 보면 딱 액자에 나오는 느낌? 그럼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찾아도 하나도 없고 너무나 예쁩니다.
0: 약 5년에 걸쳐 완성된 구원의 예수상. 신체 부분을 각각 따로 조각해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답니다.
5: 그리고 저기 크리스토상 조금 자세히 보시면 심장도 그려져 있어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활동, 그런 캠페인을 할 때마다 보통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은 헬기 타고 거기 내려서 심장을 이렇게 포포해주는 그런 장면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거기 올라가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유명해져야 돼요, 브라질에서.
0: 이런 멋진 곳에서 인증샷은 필수죠.
5: 우리 또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아, 역시. 아, 여기 사람들이 다 포즈 취하고 있는데 확실한 버터스포츠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보이네요.
0: 특히 두 팔을 하늘자 모양으로 넓게 벌리고 서 있는 예수상의 모습을 따라하는 포즈가 가장 인기랍니다.
5: 아, 오, 예. É o que você imaginava?
6: Aqui em cima é melhor.
5: É melhor.
6: É melhor, eu acho. Legal, né? Sempre melhor ao vivo, né? A foto positiva, bem bonita, né? Se não, ao vivo, não.
1: É difícil. É difícil. Tchau. Por favor. Tchau, sim.
0: 사진을 부탁해보는데요.
1: 맛있어, 맛있어.
0: 아주 신중하게 딱 한 번 찍어줍니다.
1: 오, 외국인 같아요. 멀리서 오는 외국인.
0: 이번엔 사진작가로 변신.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여러 컷을 부탁하는데요. 여행에서 남는 건 사진뿐이니 okay. 열심히 찍어줍니다.
1: 너무 올려야 돼. 됐다. 됐다. 너무 올려야 돼. 아예. 아예.
0: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풍경.
1: 여기 올라오면 리오가 왜 3대 미항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리오는 바다, 호수, 산 이렇게 한 그림 안에 돌아가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도시.
0: 산과 바다가 빚어낸 천혜의 절경. 도심에 깔린 운무까지 더해져 아름답다 못해 신비함까지 감도는 리우데자네이루.
1: 행복하죠? 한국에서 15년 동안 살아왔는데 제 가슴 속에 있는 브라질 전체성 조금 더 살려주는 것 같아요.
0: 부원의 예수상에서 내려가다 우연히 한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가족이 함께 세계 일주 중이라는데요.
7: 오, 참 너무 신기하다.
8: 아, 저희 네, 세계 일주 중에 우리도 이제 거의 끝나가지고 여행이.
1: 아, 진짜요?
8: 네,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아내하고 너무 일정이 바쁘고 일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쳇바퀴 같고 막 그래서.
1: 벗어나고 싶어서.
8: 네, 이때 아니면 가족들하고 한번 진짜 끈끈하게 뭉쳐보자 싶어서 네, 그냥 무작정 그냥 배낭 타고 나왔습니다.
1: 어, 박수 질린다.
8: 아, 예, 고맙습니다.
1: 멋지네요. 아, 저도 나중에 가고 예. 싶어요.
8: 아, 예.
1: 와이프 절대 뭘 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아니에요.
8: TV에서 또 뵙게 응원 네? 하겠습니다.
1: 또 뵙겠습니다.
8: 예, 예.
1: 네.
8: 네. 파이팅!
1: 와우!
8: 바이바이! 우리 텔레비 나오는 오.
1: 와이프가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여행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새로운 맛,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 잘못된 생각을 다 없어지는 거죠.
0: 여행을 통해 마음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갑니다. 산을 내려와 항구 인근으로 왔습니다. 멋진 벽화가 있는 거리인데요.
1: 이 벽화는 브라질 유명한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코브라 직접 그린 벽화인데요. 우리는 다양한 민족 같이 살고 있는 나라로서 다양한 민족은 우리는 같이 뭐 멍들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0: 2016년에 제작된 종족의 벽화는 항구 인근의 낡은 창고 벽면에 그려져 있는데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원주민 얼굴과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를 담아 그린 세계 최대 규모의 그래피티랍니다. 빼곡한 빌딩 숲을 걸으니 도심 한복판이라는 걸 실감케 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 오면 꼭 이곳을 들러야 한다는데요.
1: 와.
0: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카페 중 하나로 선정됐다는 곳입니다. 카페에선 이것부터 해야 한답니다. 바로 기념 사진을 남기는 건데요.
1: Você gosta muito de tirar foto?
9: Depende do
7: Bom dia, Cris Benz. A gente vai um

0: muito local. Quem já é mais da casa, quem mora aqui no Rio, não faz tanto, mas o pessoal que vem em visita, que vem visitando, faz bastante.
1: Vem muito estrangeiro?
0: Vem, vem.
1: Somos três.
0: Obrigada, pessoal. Só acompanharam ela.
2: 1894년에 포르투갈 이민자에 의해 만들어진 카페로 130년이란 역사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1: 와, 여기는 콜롬부 카페라고 해요. 네, 브라질의 제일 오래된 카페 중 하나예요. 진짜 유명해요. 네, 리오 카페라고 하면은 거의 여기 나오는 거죠. 19세기 말에 생긴 카페 있고요. 파리 카페 테마로 만들었는데 내 도시에는 브라질 상징 그런 포인트가 몇 개 있고요.
2: 내부는 대형 크리스탈 거울과 꽃의 곡선과 자연의 형태가 돋보이는 아르누보 스타일이 인상적인데요. 이곳의 목재 가구도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조각을 했답니다.
3: por que as pessoas quando vêm ao Rio querem conhecer a confeitaria Colombo?
4: Por causa dessa história que já existe. Já desde criança ouve o pai, a mãe, a tia, pessoas que já vieram ao Rio de Janeiro contando histórias do Rio. Ó, tem uma foto de Getúlio Vargas, que foi presidente, era frequentador, tinha mesa cativa na casa. E aqui também, quer ver, ó? O maior músico brasileiro, Heitor Villa-Lobos.
2: 문을 연 후 당대 내노라하는 예술가와 지식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기도 했답니다.
1: 와,
2: 드디어 주문한 메뉴가 등장하는데요.
1: 아, 예스.
3: 세트 아침 식사인데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크로와상도 있고 치즈, 햄, 케이크 그리고 토스트까지.
2: 다양한 빵과 함께 마시는 필트라도 커피 한 잔. 여기선 이렇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거랍니다.
1: 브라질 커피예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만 뜨는 커피는 조금 덜 진해요. 브라질에서는 더 먹고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마시는 거라서 어떤 사람들이 조금 더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브라질 빵이에요. 주마다 이름이 살짝 달라요. 우리 고향에서는 봉주사우라고 하는데 남쪽에서는 가세칭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다 사랑하는 빵이에요. 보통 버터랑 같이 먹어요. 간단하게 버터 바르고. 그냥 부드러운 바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프랑스 바게트는 살짝 딱딱하고 바삭바삭하잖아요. 여기에는 바삭함 조금 있고 근데 오히려 먹기에는 조금 더 편해요.
2: 언제 먹어도 맛있답니다. 물론 분위기는 더 좋고요.
1: 햄 앤 치즈 크로와상 샌드위치. 브라질스러운 맛은 나요. 버터 많이 들어가 있어요. 브라질은 버터 엄청 많이 먹어요. 너무 맛있겠다.
2: 이번엔 속에 버터가 듬뿍 들어간 도시대 레이치 밀푀유를 맛봅니다.
1: 너무 맛있어. 두스 데레치 부드럽고 여기 빵죽이 식감이 되게 좋아요. 좀 바삭하면서 그 두스 데레치의 부드러움이라만 하면 되게 잘 어울려요. 그냥 아침 식상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상관없이 디저트는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조금이라도 그 달콤한 맛을 남아야 그쵸? 또 뭐 출근해서 뭐 이렇게 오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2: 인생의 씁쓸함을 잠시나마 달콤함으로 채워봅니다. 덕분에 여행에 쌓인 피로도 확 풀리는 기분이라네요.

0: 리우데자네이루를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은 해안 산책로를 따라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도심과 해안을 돌아보는 거랍니다.
1: 리우는 3S잖아요. Sea, Sun, Sand. 모래를 좀 밟아야 돼서 여기 리우 제일 유명한 해변인 이파네마에 왔어요.
0: 도심의 남쪽에 있는 이파네마 해변. 약 2km의 너른 백사장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1: 오호, 오랜만에 이파네마 해변 왔으니까 바로 물에 돌아갑니다.
0: 겨울에는 파도가 3m에 이르러 많은 서퍼들이 애정한다는 이파네마 해변.
2: 이번에 제대로 땄어요.
0: 와, 보고만 있어도 시원하죠? 이파네마 해변에 흥겨운 음악이 흐릅니다.
1: 들리시죠? 아, 역시 브라질 삼바.
0: 코발트빛 바다와 아름다운 해변에서 듣는 음악. 낭만이 따로 없습니다.
1: 가사 기억 안 나요. 반대로.
3: 반대로.
1: 이 아키는 반대로?

0: 이파네마 해변이 유명한 이유는 바로 보사노바풍 노래.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 때문이죠.
1: Vocês sempre tocam samba? Como é que é? Quais são os ritmos que vocês tocam?
2: É, o pessoal pede um sertanejo, a gente toca sertanejo, forró. Mas no ritmo de pagode, forró, a gente até imita o ritmo mais ou menos.
3: É uma das nossas paixões, samba, cultura. E a gente até entende, mas também tem pessoas que amam, igual a gente, que ajuda. Entendeu? Muita gente gosta e tem muita gente também que não gosta.
0: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브라질 음악과 춤, 삼바. 과거 노예 무역과 아프리카 종교 문화를 통해 전파된 삼바는 지금 브라질 사람들의 삶의 그 자체가 됐죠.
4: Para os brasileiros é um símbolo cultural, né? Um símbolo de união, que o Brasil é um melting pot, né? Onde todo mundo se encontra e no samba é onde todo mundo se conhece, fraterniza, confraterniza no sentido, né? E divide tudo, mesmo tendo mundos diferentes.
5: Welcome to Brazil! Welcome to Rio!
0: 여행자가 되어보니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됐습니다.
1: 고등학교 때 자주 여기 와서 그때는 공부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저는 잘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그 먼 세상을, 그 큰 세상을 가장 먼 나라로 가게 돼서 그게는 제가 이룬 꿈인 것 같아요. 한국까지 갔습니다.
0: 이파네마 해변 서쪽 끝에 두 형제라 불리는 봉우리 뒤로 리우데자네이루의 해가 집니다.

0: 어둑어둑한 이른 아침. 남들은 꿈나라에 있을 시간이지만 다시 떠날 채비를 하는데요.
1: 지금 고향일까요? 진짜 고향. 여기는 갔던 주지만 제가 태어난 것이 아니죠. 이제는 제가 태어난 곳으로 넘어갑니다.
0: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차를 타고 약 3시간. 170km 정도를 이동하면 고향 태진지에 닿습니다.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작은 소도시 해젠지.
2: 어이, 말이.
3: E aí, tudo bem?
2: E aí? Bom?
4: Ah, tá.
2: Beleza?
4: Tá.
2: Tranquilo?
4: Tudo bem?
2: Bom.
5: Estou ligando pro seu pai.
2: O que? Tá aqui. Achei na rua, hein?
5: Você sabe a apresentação de quem?
0: 인근에 사는 친척들까지 오랜만에 모두 모였습니다. 귀한 손님들을 위해 슈아스코라는 고기 꼬치 구이를 굽는 중이랍니다. 오랜만에 함께 사진도 남깁니다. 돌아올 가족의 품이 있어 여행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진 촬영은 카메라 감독이 맡습니다.
1: 사진만 찍으라고 30분 걸렸어요.
2: 커피. 아이다 muito longe.
0: 귀국 전 특별히 부자만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1: No Rio. Quanto tempo faz você não vai em estádio no Rio?
2: Muito tempo, Guto.
1: Muito tempo?
2: Sinceramente, não lembro.
1: Não lembro, que foi o Maracanã, né?
0: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자식들 키우랴 좋아하는 걸 마음껏 즐길 수 없던 젊은 시절. 그래서 니우통 산투스 올림픽 축구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1: 와, 산을 너무 많네.
0: 축구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한 브라질 사람들. 2023년 남미 축구 연맹이 주최하는 연례 국제 클럽 축구 대회로 브라질 보타포구 팀과 파트로나토 팀의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1: 이런 모습 보는 거 너무 좋아요. 마음이 따뜻해요.
6: 보타포구.
0: 20년 만에 찾은 축구 경기장의 열기는 변함이 없답니다. 이런 게 행복이겠죠. 25일간의 여정에서 아픔을 열정으로 승화하며 전통을 잇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또 경이로운 풍경 속에서 신비한 경험도 할 수 있었죠.

0: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정열의 나라 브라질.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곳입니다.
1: 사실 브라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자면은 어렵죠. 피부 색깔도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고 문화도 다양하고 마음이 항상 열려있는 그런 태도를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여행은 갑작스럽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주고 깊은 우정을 만들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0: 예측 불가능한 여행지 브라질. 그래서 더 매력적인 거겠죠.
2: 이번 이국당 크르그즈스탄에 우리 한국인이 정복자로 왔던 적이 젊은 술탄 메흐메드 2세는요 엄청난 도박을 걸게 됩니다. 동서양의 거인들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4: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5: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6: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7: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6: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4: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5: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6: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7: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6: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3: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0: 보증기 받아가세요.
1: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2: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우리나라에 난민이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난민이 과연 누구인가 또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알겠습니다. 관해서는 사실은 예전하고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 거죠.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교육부가 수시 원서 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구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입시 관리에 책임을 물어 교육부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1: 교육부는 접수된 구제 신청 1,588건 가운데 414건을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354건이 최종 원서 접수를 마쳤습니다.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한 것으로 파악된 3건은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구제 대상이 지원한 40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9.634 대 1에서 9.635 대 1로 소폭 올랐습니다. 교육부는 특정 모집 단위에 지원이 쏠리지 않았다며 경쟁률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입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당초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전에 접수를 마친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연대단체는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를 일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구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2: 6시 이전 접수자인 경우에는 최종 경쟁률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정보와 판단만으로 소신껏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6시 이후에는 대학별로 공개된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경쟁률이 낮거나 미달인 학과를 이제 골라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1: 정치권에서도 교육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서 접수를 민간 대행업체에 맡겼더라도 관리 감독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며 교육부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3: 충분히 예견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우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그첫 번째일 것입니다.
1: 교육부와 대교협 특별조사반은 오는 23일까지 UA 어플라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정시 모집 전까지 시스템 안정성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공적 원서 접수 체계로의 개편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0: 네, 수능에 서논술형 문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 180명과 수기

0: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절반 이상이 도입에 찬성을 했지만 토론을 거친 뒤에는 신중한 의견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진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수능에서 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수기 토론에 참여한 국민참여위원 180명 가운데 55.5%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41.7%였습니다.
2: 오지선다형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지금 이게 서열화가 되고 획일화적인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1: 다만 토론을 거친 뒤에는 찬성응답이 2.8%포인트 줄고 반대응답은 3.9%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대하거나 판단을 미룬 위원들은 서논술형 평가의 취지엔 동의하지만 시범 운영과 충분한 준비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서논술형 평가가 교육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에는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수업 방식 변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응답이 71.7%, 학생의 능동적인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71.1%였습니다.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66.1%였습니다. 특히 학교 내신에서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하는 데는 72.8%가 필요하다고 답해 수능 도입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문제는 공정한 평가입니다. 수능에 서논술형을 도입할 때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8.3%가 채점 공정성을 꼽았습니다. 사교육 증가와 학교 수업만으로 준비하기 어렵단 우려가 각각 13.9%였고, 짧은 기간에 대규모 답안을 채점하기 어렵단 응답도 11.1%였습니다.
3: 교사나 학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역량이나 편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뭐 서논술형이나 아니면 학교의 어떤 자율성이 많이 평가자의 어떤 자율성이 많이 보장될수록 이런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될 것 같다.
1: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번 수기 결과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오늘 10월 말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0: 우리 전통의 소리로 인식되어 온 국악이 현대적 감성을 만나서 새롭게 변주되고 있습니다. 유명 첼리스트와의 협연부터 비트박스를 접목한 무대까지 국악의 경계를 넓히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진석 기자입니다.
4: 임과 함께하는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노래 이밤 더디 새어라.

0: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국악관현악단인 중앙국악관현악단부터 국내 최장수 서울시 국악관현악단까지 11개 악단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국악관현악 축제입니다. 전통적인 국악의 도에 비트박스나 일본 지브리 영화 음악처럼 현대적 요소들이 녹아든 게 특징입니다.
1: 국악기가 이 자연의 재료를 최소한으로 가공해서 내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소리거든요. 그 자연의 소리가 이 비트박스도 결국에는 사람의 몸으로 내는 자연의 소리였다.
0: 첼로와 피아노 등 서양 악기도 국악기와 만나 새로운 음색을 만들어냅니다.
2: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악기가 어떻게 우리 음악을 연주하는 악기로 변화됐느냐라는 게 문제거든요. 외국 악기를 갖다 쓰지만 우리 악기화 시켜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고 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곡들.
0: 국립국악관현악단도 협연을 통해 국악의 외연을 넓히고 있습니다. 오늘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리는 협연의 연대기에서는 첼리스트 홍진호가 국악관현악단과 호흡을 맞춥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장르와 악기를 받아들이는 국악의 변주. 다양한 실험이 국악의 대중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3: 네, 지난해 도박 문제로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전년 대비 4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모경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도박, 치유 상담을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은 모두 5,800여 명으로 전년보다 40.9%가 늘었습니다. 치유 상담 건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이었는데 도박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 중 전문기관으로 연계된 인원은 1,2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18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EBS 초대석이 방송됩니다.
1: 말이 아닌 손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모든 의미는 움직임 속에 숨어 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유일한 언어, 누군가에겐 처음 만나는 언어. 우리는 손짓 하나의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선배님 여전하시는데?
5: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4: 나일상 팀메이트. 역시 우리 과일. 먼저 먹는 거. 아 지금 먹어 지금. 누나는 사과?
5: 사과 먹어야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인권, 모두에게 소중한 권리죠. 그런데 전쟁이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그리고 어느 나라 국적도 인정 못 받는 무국격자, 이런 분들은 이 법의 보호가 꼭 필요함에도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입니다. 벌써 20년 넘게 이런 분들 곁을 지켜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공익법센터를 만들어서 난민, 이주노동자, 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네, 이런 것에 대한 법적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인데요. 인권은 자국민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인권 변호사 김종철 변호사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7: 안녕하세요.

0: 공익법센터 제가 방금 얘기한 거 그거 만드신 게 언제죠?
1: 2011년입니다.
0: 아, 벌써 15년이 넘었네요.
1: 네.
0: 근데 요 공익법센터는 특별히 난민, 이주노동자 이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1: 네. 취약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는 난민과 인신매매 강제노동 피해자 또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가 포함됩니다.
0: 네. 자, 우선 전 세계적인 걸

0: 이주
1: 그죠.
0: 나누는데요. 물론 이주민들은 자기 이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데, 특히 취약한 사람들이 이제 강제로 이주된
1: 그렇지.
0: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난민이고 또 강제노동 인신매매 피해자이면서 이주민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나라는 난민 뭐 보호 협정 관련된 법률도 만들고 이렇게 한 지가 꽤 됐죠?
0: 네, 맞습니다. 2013년부터 난민법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네, 아직도 그렇지만 난민에 대한 보호는 좀 열악한 편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법과 제도는 다 있는데
0: 네.
1: 유독 우리나라가 이 난민 인정 비율이 매우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한2% 내외인데요.
1: 2%?
0: 네, 보통 OECD 국가 평균이 한 30%가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0년 넘게 2% 내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1: 그러니까 내가 난민이라고 요청하고 신청한 사람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2%?
0: 그렇습니다.
1: 하,
0: 100명 중에
1: 두 명.
0: 2명만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1: 근데 OECD 다른 나라는 100명 중에 30명인데.
0: 그렇죠. 네.
1: 아니,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아,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아닙니까?
0: 네.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제 난민 협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제 그 당사국을 가지고 있는 협약 중에 하나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적용되는 사실은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난민의 정의를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해서 적용을 하고요. 또 난민 인정 절차에서도 신속하지 않고 또 공정하지 않는 그런 절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난민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우선 난민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0: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으로 난민의 정의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을 두려움 때문에 자기 나라에 돌아갈 수 없는 이주민이
1: 그렇죠.
0: 난민입니다.
1: 예.
0: 네.
1: 그런데요. 그건 똑같은데.
0: 똑같은데 그거를 이제 적용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과연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그런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박해의 사유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사유인가, 여기에 관한 해석이 이제 다른 거죠.
1: 정의는 똑같은데 해석이 다르다.
0: 그렇죠. 되게 좁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서 난민 신청을 했으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돌아가면은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하거나 너의 박해 사유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사유가 아니라 기타 사유다라고 하면서 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1: 그 정의는 똑같은데 해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0: 해석과 적용이 다른
1: 근데
0: 것입니다.
1: 그 해석의 주체는 1차적으로는 정부죠.
0: 그렇죠.
1: 그 다음엔 법원이고.
0: 맞습니다.
1: 근데 그 다른 OECD 국가 정부 법원과 우리 정부 법원이 왜 그렇게 다르냐고요?
0: 근데 결국은 이제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 그게 사실은 공무원의 이제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대중의 시각이 결국은 공무원과 어떤 법 집행 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순전히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또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또 문화적인 그런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1: 문화적인
0: 있습니다.
1: 2018년인가? 예멘에서 한꺼번에 한 500명 온적 있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잠재적인 범죄자다. 뭐,
0: 그렇죠.
1: 이런 인식들이 좀 있었죠.
0: 맞습니다. 네. 난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다, 아니면 제도를 남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는 태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난민이라는 말 자체에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난민은 사실은 뭐 서양에서 뭐 이제 발달된 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은 refugee라든지 asylum seeker라고 해가지고 이제 피난처를 찾는
1: 그렇죠.
0: 사람들이라는 어느 정도 인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다 난민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 난민은 결국 어려울 난자에 백성 민자로 이렇게
1: 그렇죠.
0: 돼가지고요. 여기에 인도주의적인 함의가 다 증발이 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0: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게 난민을 이제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처음부터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일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난민 인정.
0: 일본도 비슷합니다.
1: 우리랑?
0: 우리랑 비슷합니다. 일본도 이게 아까 이제 난민 인정, 난민 법을 해석하고 난민 협약을 이제 적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회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요소가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일본도 우리만큼이나 좀 폐쇄적인 그런 민족주의적인 사회라고 할
1: 맞아요.
0: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독 OECD 국가 중에 난민을 인정하기를 되게 꺼리는 그런 국가가 한국하고
1: 일본.
0: 일본입니다.
1: 역사 문화적인 요소가 가장 크군요.
0: 그렇죠.
1: 어찌 보면.
0: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순혈 아니면 단일 이런 거를 강조하는
1: 그렇죠.
0: 약간 어떻게 보면 허구적인 그런 신화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1: 조금 아까 이제 정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다. 또
0: 네.
1: 하나는 절차가 매우 장기화되고 복잡하다.
0: 네.
1: 서양이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0: 그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제 절차가요. 절차가 굉장히 장기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가게 되면은 거의 4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난민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인력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문성도 이제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통역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장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법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민법을 원래 제정할 당시에는 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그런 권리가 그 안에 초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상의 문제로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1: 그럼 국선 변호도 없어요?
0: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이제 변호사를 찾거나 아니면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사건도 해보고 남은 사건도 해보면 난민 사건만큼 어려운 사건이 없습니다. 근데 난민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뿌리가 뽑혀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경제적인 그런 자본들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민들이 그런 법적인 전문가의 도움을 이제,
1: 받기 어렵죠.
0: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변호사의 조력 없이 이 난민 인정 절차를 진행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민 협약의 어떤 난민 정의에 관한 기준을 너무 협소하게 적용을
1: 그렇죠.
0: 하는 그런 관행 때문에 이 당국자들을 설득하고 또 난민 인정 절차에 유리하게 자기를 주장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1: 그 방금 뿌리가 뽑혀서 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0: 네.
1: 그런데 어쨌든 정부를 향해서건 법정을 향해서건 나는 본국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회적 내지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돌아가면 나는 안 됩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0: 맞습니다.
1: 입증할 만한 자료 같은 걸 챙겨오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난민들은 결국은 급하게 사실을 탈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자료를 이제 가져오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1: 그렇죠.
0: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이제 기준이라든지 판례의 흐름은 뭐냐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이 사람의 말이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고 그다음에 그럴듯하고 그리고 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하고 일치하면은 난민에게 유리하게 결정을 해야
1: 그렇죠.
0: 된다라는 그런 이제 태도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1: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0: 네,
1: 된다.
0: 자료가 있고 입증 책임을 온전하게 다 난민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난민의 취약성 때문에 난민들은 자기가 난민인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본국에 가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데 가면은 못 오는데 어떡하나.
0: 그렇죠. 네.
1: 그래서 뭐그 아까부터 얘기했던 그 예멘 분들이 2018년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어요. 그럼 정부가 판정할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0: 그게 보통 이제 난민 인정 절차, 법무부에서 하는 절차, 보통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1: 정부 판단에만?
0: 네.
1: 그만큼 심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통역도 사실 좀 만족스럽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난민 인정 절차가 굉장히 길게 이제 되는 거죠.
1: 그럼 그 2년 동안 그분들은 어디서 지내요?
0: 자기가 알아서 사실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난민 지원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소수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1: 어디 취업은 할 수 있어요?
0: 그게 더 이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류 자격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예, 예. 난민 신청자들은 이 체류 자격 자체를 얻는 것이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와가지고 90일 내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 체류 자격 이후에 90일 이후에 내가 난민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어서 재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류 이제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난민 신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난민 신청자로서의 어떤 체류 자격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거의 이제 체류 자격 없는 상태로 이제 그 장기간의 난민 인정 절차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는
1: 체류 자격이 거죠. 없으면 취업도 안 되는 거죠.
0: 없죠. 할 수 없죠. 취업을 할 수가 없죠.
1: 그 예멘에서 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90일 이내에 신청을 했어요?
0: 네, 그런 사람 그분들은 이제 많은 경우에 90일 이내에 난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
1: 그래서 2년 정도 걸리는 기간 동안 그나마 취업을 해서 네. 어디선가 생계를 유지하고 이제 살고 있었단 말이죠.
0: 그렇죠.
1: 그래서 정부가 당신 난민 아니야. 이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0: 그 다음에는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도 또 장기간 걸리고
1: 또 어떤 소송을 하면 또 취업을 할 수 있어요?
0: 네, 그 만약에 자기가 난민 신청자로서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체류 자격이 유지되는 한에서는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좋아요. 네.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해서 또 먹고 살면서 법원에 가서 이제 다퉜어요. 그런데 패소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0: 그러면 결국은 이제 체류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나마 있던 체류 자격도 없어지고
1: 그럼 강제 추방당합니까?
0: 네, 강제 추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난민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사실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난민의 경우에는 돌아가면 박해를 그렇죠. 받기 때문에 사실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난민 인정을 너무 박하게 하기 때문에 난민 인정되지 않는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이 실제적으로는 난민일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재신청을 하기도 하고
1: 법원에 패소해도 또
0: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난민 인정률이 2%밖에 안 되고 예, 예. 난민 인정 절차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재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2년 걸려서 정부에서 안 돼. 또 2년 걸려서 법원에서 안 돼. 벌써 4년 넘었는데 재신청 한들 되겠습니까?
0: 그런데
1: 자료를 가져오기가 더 어렵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는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게 너무 뻔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재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1: 그러니까.
0: 상황입니다.
1: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0: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재신청을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이제 강제 퇴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1: 네, 네.
0: 근데 그렇게 재신청을 한 사람 중에 한 90명 정도는 여태까지 난민으로 인정을 또 받았어요.
1: 그런 경우가 있어요.
0: 네. 재신청을 통해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난민 인정받은 사람이 한 90명 정도 되고
1: 예.
0: 난민법 제정 이후에도 그다음에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은 사람도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재신청이라는 게 그 자체로 남용적인 게 아니고 얼마나 난민 인정 절차가 부실하게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1: 방금 표현을 난민 인정 말고 인도적 체류라고 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0: 인도적 체류지는 난민의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여전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위험한 사람들
1: 아하.
0: 그런 사람들은 난민 지위는 받지 못하지만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충적인 보호라고 해가지고
1: 예, 예. 네. 그 차이가 뭡니까? 인도적 체류 인정과 난민 인정 사이의 차이가 뭐예요? 국내에서 활동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0: 난민은 사실은 사회 보장이라든지 노동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이제 자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수준의 어떤 보호를 받습니다.
1: 그런데요, 인도적 체류
0: 지휘자는 그런 걸 받지 못합니다. 인도적 체류 지휘자는 체류 기간을 이제 뭐 난민 신청자의 경우에는 뭐 6개월

0: 단위로 난민 비자를 연장을 해야 되지만
1: 예.
0: 난민 신청자는 1년 단위로 이제 신청을 비자를 연장하는 그런 어떤 차이만 있을 뿐이고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가 되지만 난민 인정자처럼 자국민과
1: 동일한 건
0: 일정한
1: 아니다.
0: 권리에 관해서 동일한 그런 수준의 권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1: 네. 그래서 누적해서 대한민국에 나는 난민이여라고 신청한 사람이 총몇 명이고, 인정된 사람은 그 중에 2%일 거 아닙니까?
0: 네.
1: 총몇명 정도 왔어요?
0: 최근에는 한 15,000명 정도 난민 신청을 합니다.
1: 1년에?
0: 1년에. 예.
1: 오.
0: 그런데 그 중에 2%가 이제
1: 하하.
0: 난민 인정이 되는 거고요.
1: 네.
0: 여태까지 누적적으로 난민 신청자의 숫자는 모르지만 이
1: 근데 아무튼 최근에
0: 숫자는, 네.
1: 1년에 15,000이라 그러면 상당한 숫자네요.
0: 그렇죠. 근데 상당한 숫자지만 결국은 전 세계의 난민의 숫자, 4천만
1: 4천만.
0: 명이라는 그 숫자를 보면은 그렇게 또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예,
1: 예.
0: 그래서 저희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때가 1992년이거든요. 그때 이후로는 저희가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인, 도덕적인 의무가 아니라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건데,
1: 의무가 있는데 아무튼 까다롭기로
0: 네, 그렇죠.
1: 최고로군요.
0: 네, 그래서 여태까지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숫자가 누적적으로 1,6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네.
0: 1,600명이라고 하면은
1: 5천만 명에서 1,600명.
0: 1,600명이 결국 굉장히 적은 건데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한 3명 정도의 난민이 있는 것입니다.
1: 인구 10만 명당
0: 10만 명당.
1: 3명.
0: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한 3천 명의 난민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한
1: 1,000배.
0: 1,000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1: 네. 우리가 이렇게 까다로운다는 거를 다 알면서도 우리한테 와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0: 근데 난민이 이제 자기가 이제 피난을 할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런 비유를 했는데 불이 나면은 내가 어느 문으로 나갈지 정하고 이제
1: 멀죠.
0: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기가 살 만한 곳으로 제일 열려 있는 곳으로 나가는
1: 갈
0: 것처럼
1: 수 있는 곳으로 일단 가는 거죠.
0: 그렇죠. 예. 그래서 난민들은 그 당시에 열려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일부가 한국에 오는 거죠.
1: 네. 한국에 와서, 아이고, 어쩌다 보니 왔는데 되게 까다로우다. 나 제3국으로 갈래요. 이건 돼요?
0: 그게 또 어렵습니다. 만약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갈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쉽지 않고요. 가더라도 또 거기서도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제3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거기서도 난민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지 않느냐. 거기서 난민 인정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난민 인정을 하는데 더 까다롭다는 거죠.
1: 독일로 가도
0: 그렇죠. 네.
1: 그래도 독일도 알거 아니에요. 한국은 되게 까다롭다는 걸.
0: 아,
1: 그러나
0: 그런데
1: 안전한 나라다.
0: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 이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탈북자들이 이제 뭐 유럽이나 이제 카나다나 이렇게 가면은 바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한국에 올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는 한국에서 보호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호를 안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딱 들어가진 않지만 한국에 있다가 이제 다른 나라 가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1: 알겠어요.
0: 간다고 하더라도 안전한 제3국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난민 인정받기가 좀 까다로운 거죠.

0: 변호사님 벌써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셨는데 그나마 그 한 1, 20년 사이에 조금 변화가 있긴 합니까?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1: 전혀 변화가 없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난민 관련돼서 일을 했을 때는 난민이라고 하면은 난민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0: 아예 인식 자체가 없었다?
1: 네.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다는 그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난민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이제 밝히는 그런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런 밝히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난민이 우리나라에도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좀 이게 인지 효과는 늘어났는데
1: 네.
0: 아직 정부의 태도나 법원의 태도는 변화한 게 별로 없다.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난민 인정과 관련된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난민 인정자를 어떻게 처우해야 될 건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변화가 없고
0: 네.
1: 난민에 관해서 우리나라에 난민이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지만 난민이 과연 누구인가 또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0: 알겠습니다.
1: 거에 관해서는 사실은 예전하고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는 거죠.
0: 네. 우리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우리 법이나 제도에서 앞으로 바꿔야 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을 좀 바꿔야 됩니까? 그냥 법이나 제도는 괜찮은데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까? 아니면 법제도를 손봐야 됩니까?
1: 인식도 사실은.
0: 아, 물론 인식이 제일 네, 크고.
1: 바뀌어야 되는데. 예. 법과 제도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난민 인정 절차가 조금 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신속하고 또 심사 인력도 전문적인 심사 인력도 충원하고
0: 확충하고.
1: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보장을 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난민 인정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난민 협약에 따라 처우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예산을 보면은요. 난민과 관련된 예산이 1년에 한 4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난민 인정 절차를 운영하는데 거의 다 쓰고요. 이제 난민 인정된 사람들의 어떤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위해서는 그 말 그대로 거의 하나도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관련된 어떤 소송을 하기 위해서 외국 이제 사례를 봤는데 예.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난민 정착과 관련된 예산이 3천억 원이더라고요. 우리는 0원인데. 근데 난민들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 정주할 사람들이잖아요.
0: 예,
1: 본국의
0: 예.
1: 상황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박해 위험이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주할 사람이고 정주를 하려면은 여기서 영주권이나 귀화를
0: 해야죠.
1: 하도록 해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통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0: 예, 예.
1: 우리나라는 귀화를 하려면은 그 전에 영주권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영주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요건을 요구를 해요. 일반적으로 이주민들한테. 그게 한 1년에 소득이 한 5천만 원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난민 중에서는 이거를
0: 충족시킨
1: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거의 100%가 다 영주권을 1년 내에 받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인 이주민들한테는 재정적인 능력을 요구를 하지만 난민들한테는 요구를 하지가 않아요. 난민들은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도 영주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뽑혀왔기
0: 그러니까요.
1: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난민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재정적인 요건을 영주권을 취득할 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20, 30년 이제 통계를 보면은 그 난민 중에 20명 정도만 영주권을 취득한 걸로 나와 있어요.
0: 야.
1: 그러니까 영주권을 취득해야 귀화를 할 수 있는데 영주권조차 취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0: 네.
1: 귀화는 사실은 더 먼 거죠.
0: 지금 언급해 주신 그런 뭐 영주권 제도라든지 등등의 법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오랫동안 내오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혹시 국회에서 뭐 입법 추진이 된다거나 그런 거라도 있습니까?
1: 근데 최근에는 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0: 거꾸로요?
1: 네. 이게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그런 입법이 아니라 최근에는 쉽게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입법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0: 아니, 이렇게 세계적으로 까다로운데 더 까다롭게?
1: 네. 그러니까 이게.
0: 그럼 왜 그래요?

0: 난민 신청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 세상에.
0: 전 세계에서 난민이 4천만 명이 되고, 그 중에 사실은 일부만 오는 건데, 만 5천 명 정도가 신청자로 오는 건데, 그리고 이제 난민 인정 절차는 공정하지 못하고, 난민 인정률은 굉장히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더
0: 더
1: 까다롭게 하자.
0: 까다롭게 해서 난민 신청 자체를 이제 막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대한 사정 변경 없이 난민 신청을 한다든지, 뭐, 자료를 허위로 제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고 각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1: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은 없습니까?
0: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난민 인정률이, 낮다는 거에 대한 계속해서 비판은 있고요.
1: 있는데 그냥 오히려 더 까다롭게 만들겠다, 국회에서는?
0: 네, 그렇죠.
1: 잘 납득이 안 되네요.
0: 네.
1: 난민뿐 아니라 이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도움도 많이 주고 계신데, 이주노동자들을 도와주는 단체나 뭐 이런 데들은 많잖아요.
0: 네.
1: 그분들의 노동권이나 뭐또 다친 분들, 상해 이런 분들 치료해 주시는 데도 많고. 근데 특별히 변호사님은 이주노동자들의 인신매매 쪽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주 노동자 중에서도 인신매매 강제노동 피해자가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인신매매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예요?
0: 그게 인신매매가 결국은 성착취 인신매매, 노동착취 인신매매 이렇게 되는데요. 성착취 인신매매는 이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그러니까 미군 부대 근처에 있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나 마사지숍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근데 강제노동은 뭐 많이 알다시피 염전이라든지
1: 염전.
0: 또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는 어떤 농축산업, 그다음에 어업 이 분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1: 이분들이 강제로 되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한국으로 오면서 일단 빚을 지고 온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연근의 어선에서 일하는 경우에 한 2천만 원 정도의 그런 송출 비용을 내고 옵니다.
1: 본국에서,
0: 본국에서 선원들이, 이주 선원들이 2천만 원의 어떤 고액의 송출 비용을 내고 오는데요.
1: 근데 돈이 없으니까 빚이죠, 그게.
0: 그 빚을 내고 올 수밖에
1: 그렇죠.
0: 없습니다. 근데 빚을 2천만 원을 내려면은 선의자까지 고려하면은요, 한 3천만 원 정도의 빚을 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인신매매 강제노동의 기재가 되냐면, 한국에 와서 여기서 착취당하고 학대당하고 또 차별을 당해도 사업장을 바꾸거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1: 그렇죠.
0: 빚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게 뭐 채무 예속이라고
1: 맞아요.
0: 해가지고 그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이제 뭐 돌려받을 수도 없고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도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는
1: 아,
0: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여기서 월급 조금 주니까 난딴 데로 갈래요라도 되면 되는데
0: 그렇죠.
1: 그게 안 되니까.
0: 그렇죠. 네. 여기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원칙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결국 묶여 있는 상황인데, 그 묶여 있는 것을 더 강화하는 게 아까 말한 송출 비용인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은 아까 이제 난민과 관련해서는 난민들의 정부를 향한 난민 신청을 법적으로 도와준다든지 법원에 소송하면은 그걸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인신매매 강제노동 분들이 찾아오면 어떤 도움을 줍니까?
0: 이분들도 계속 소송 같은 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형사 고소를 뭐 지원을 하기도
1: 업주를
0: 하고요.
1: 상대로.
0: 업주를 상대로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요 제도 정책 개선, 법 개선 운동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그래서 몇 가지 좀 개선된 게 있습니까?
0: 이제 원양 어선의 경우에 사실은 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의 활동으로 2024년에 NGO와 또 산업, 선사들의 연합과 정부가 합의를 해서 그 원양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 어선원들의 이제 인권 개선을 위한 일종의 뭐 개선 방안 같은 걸 합의한 게 있어요.
1: 가이드라인이 된 거예요?
0: 네. 이제 그런 게뭐 예를 들어서 원양 어선에서는 이제 외부하고 접촉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1: 그렇죠.
0: 더 취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1: 그렇죠.
0: 와이파이에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권한을 준다든지, 또 물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물이 이제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항상 이제 탈 염수

0: 흡수된 그런 물을 계속 장기적으로 먹다 보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생수를 일정 최소한의 어떤 생수를 보장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동시간이 이제 좀 놀라운 얘기인데, 노동시간이 제한이 없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어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시간 제한 없이 일을 해도
1: 허허.
0: 이제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노동 시간에 어떤 제한을 두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한번 항해하면 1년 넘게
1: 맞아요, 맞아요.
0: 이제 다른 항구에 안
1: 맞아요.
0: 들어가고 이제 계속 공해상에서 이제 조업을 하기 때문에
1: 예.
0: 그것도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은 이제 조업을
1: 안
0: 하지
1: 된다.
0: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합의를 이끌어낸 적이 있습니다.
1: 그야말로 최소한이네요.
0: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좀 제도화되면 더 좋겠지만, 이거는 이제
1: 예.
0: 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 이제
1: 가이드라인 정도로.
0: 가이드라인이고, 이것도 여러 가지 좀, 어떤 이행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국제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문제도
1: 네.
0: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1: 그래도 아무튼 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니까 안 지킨다고 제재할 방법은 없겠네요.
0: 제재하는 그런 수단도 좀 두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항해 기간을 안 지키는 경우에 어떤 쿼터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1: 억행량
0: 방식으로,
1: 쿼터.
0: 네.
1: 알겠어요. 그 이런 활동들 때문에 2018년에 미국 국무부가 선정한 인신매매 보고서 영웅상을 받으셨어요.
0: 네. 부끄럽지만, 네.
1: 이건 어떤 상입니까?
0: 그게 이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이제 지원하는, 이제 일을 하는 전 세계 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 예.
0: 미국이 해마다 인신매매 보고서를 이제 발행을 하면서 한
1: 네.
0: 10명 정도의 활동가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이 난민, 이주민,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0: 네,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좀 우연한 계기로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자원봉사를 이제 피난처라는 그 난민 지원 단체에서 하게 됐습니다.
1: 예.
0: 근데 거기서 저는 난민이 그때는 전 이제 누군지도 모르고 처음으로 그냥 우연하게 그 단체에 자원봉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법연수원 이제 연수생이니까 자원봉사라는 게 이제 뭐 법률 문서를 검토하고 또 서면을 작성하고 이제 이런
1: 그렇죠.
0: 것들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게 된
1: 예.
0: 거예요. 근데 그때 인터뷰에서 제가 난민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는데
1: 그랬겠죠.
0: 굉장히 매료가 됐습니다. 그
1: 하하.
0: 이야기에. 근데 저는 그때까지 너무 평범하고 좀 재미없고 범생이의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데
1: 예.
0: 난민들은 너무 그 삶의 이야기가 드라마틱하고 어떤 용기 있는 선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 자체가 이게 정말 멋진 이야기인데,
1: 예를 들면
0: 네.
1: 그 나라에서 민주화 운동 하다가 붙잡힐 뻔해서 도망쳐 온 사람 뭐 이런 걸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요.
0: 네. 제가 처음에 지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콩고 민주공화국의 국정원이었어요. 국정원, 그러니까
1: 직원,
0: 이제
1: 정보기구 직원.
0: 정보기구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콩고 동쪽에 그 광물과 관련돼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비리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판을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1: 야,
0: 이제 한국에 온 사람이거든요.
1: 공직자인데 내부 고발자 이런 거네요.
0: 그렇죠.
1: 그 스토리 하나하나가 다 드라마죠.
0: 그렇죠. 네.
1: 거기에 매료되셨다.
0: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자체로 사실 멋진 이야기인데 이게 해피엔딩으로 가면은 더
1: 그렇죠,
0: 좋겠다라는 그런
1: 그렇죠.
0: 생각으로 난민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매료되고 이분들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데 난민이 또 열악한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강제노동 당하고 있는 분이 수입료를 낼 리도 없고,
0: 네.
1: 그죠?
0: 네, 맞습니다.
1: 이 일만 하시잖아요, 지금 근데.
0: 네.
1: 그럼 생계가 어떻게 됩니까?
0: 저희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1: 후원으로?
0: 네, 처음부터 그렇게 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사법연수원 마치시고 바로 시작하신 건 아닌 거죠?
0: 네.
1: 사법연수원 마치고서는 일반 변호사 활동과 요 일을 병행하셨던 거죠?
0: 네, 처음에는 그 병행을 하고 프로보노로 난민과

0: 이주민들을 지원하는 일을
1: 예.
0: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풀타임으로 하면은 더 재미있고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1: 예.
0: 이제 공익법 센터를 이제
1: 만들겠다.
0: 세우기로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두려움이 많았어요. 하고는 싶었지만.
1: 당연하죠.
0: 네네. 그래서 두려움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 한국 사회에서 과연 변호사가 다른 사람이 후원으로 과연 먹고 살수 있는
1: 그러니까요.
0: 건가? 그리고 내 어떤 전문적인 영역이 이 공익 섹터로 이렇게 한정이 되는 것이 과연 좋을까?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저희 동료 중에 한두 명이 제가 고민한다는 얘기를 듣고 1,000만 원씩 시드머니를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아, 잘 모르겠다. 아직 그 돈을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두 이제 동료 변호사가 네가 여태까지 난민들 또 이주민들 지원하냐고 수고가 많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익법센터를 세우는데 써도 좋고 아니면 유럽 여행을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1: 정말 좋은 분들이네요.
0: 네, 그래가지고 그때 없던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누군가의 응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거 해도 나는 걱정 없겠구나. 그런 이제
1: 알겠습니다.
0: 용기가 생겼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계속 이 일만 하고 계신 거고,
0: 네.
1: 함께 하시는 변호사분들이 또 계실 거고,
0: 네, 지금
1: 그죠?
0: 네, 풀타임으로 일하는 변호사들이 6명 있고요. 그다음에 캠페이너 2명, 또 행정팀장 1명 있습니다.
1: 후원으로 전부 그분들의 이 인건비가 충당이 되는 거,
0: 네, 맞습니다.
1: 뭐 액수가 얼마 안 되겠죠, 그죠?
0: 네.
1: 참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너무나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고 변호사로 치면 승소율도 매우 낮은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도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0: 네. 근데 저희들 뭐 재미있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의미와 재미를 두 가지 모토로 삼아가지고
1: 아이고,
0: 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 이주민들에 관해서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좀 환대의 사회로 갈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하나는 좀 역지사지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도 사실 멀지 않은 과거에 일제
1: 맞아요.
0: 강점기 때 나라를 잃은 난민이고
1: 그럼요.
0: 또 전쟁 때문에 실향민이 되기도 했었고
1: 맞아요.
0: 또 권위주의 시대 때또 독재를 피해서 외국에서 난민으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
1: 맞아요.
0: 않습니까?
1: 또 우리 가난하던 시절
0: 네.
1: 먹고 살기 위해 나가서 강제노동에 시달린 사람도 많아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러니까.
0: 네. 그리고 뭐 광부로, 간호사로,
1: 그래요.
0: 뭐 건설 노동자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역지사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난민이나 이주민을 볼 때. 단순히 부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뭐 잠재적인 그런 어떤
1: 범죄자,
0: 범죄자로
1: 뭐,
0: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요. 저는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이주민, 난민은 경계를 넘어온 선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폐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 그렇죠.
0: 결국 다른 문화를 가진 존재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일깨워줘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저는 이주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어떤 해석학적 파트너인 동시에 경계를 넘어서 온 우리의
1: 선생님이다.
0: 선생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뭐 거창한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강제노동과 관련해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을 수출 못하게 하고 수입 못하게 하고 유통 못하게 하는
1: 그렇죠.
0: 그런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제도가 미국도 있고 카나다도 있고 멕시코도 있고 EU에서는 이미 만들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실효가 되거든요.
1: 우리도 이제 입법해야 되겠네요.
0: 우리도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을 다른 곳에서는 이제 수출하지 못했는데 우리나라에 대신 수출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강제노동에 어떤 기여하는 게
1: 그렇죠.
0: 되잖아요. 소비자로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이제 법제도

0: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너무나 오랫동안 진짜 중요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 해오셨는데 참 죄송하지만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0: 네, 계속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열린 사회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좀 열린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3: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4: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5: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4: 네?
5: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4: 와.
5: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4: 어떻게?
5: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6: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7: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6: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4: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 완료 시 빈틈없는 밀폐력으로 탕, 찜 요리 등 간편하고 빠르게 대용량 저압 냄비와 인덕션 조리부터 냉장 냉동 보관까지 오케이. 스텐 김치통 6종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9: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4: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4: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5: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8: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쇼크대식 쫙 와버렸죠. 여기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가.
1: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2: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막 위로 쏠린다 그래요.
3: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1: 떨림에 의한 불안감 또는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0: 우리 취미문과학에서 사실 생명과학 주제를 다룰 때마다 매번 단백질이 참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1: 네. 우리 몸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2: 단백질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저희를 이해시켜주실 아주 대단한 분이 모셨어요.
1: 혹시 그분?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 생명현상의 신비를 밝히는데 이 단백질을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0: 그럼 단백질도 종류가 좀 많은가요? 네네네. 한 가지가 아니고요?
3: 한 가지가 아니고요. 네. 100만 가지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100만 가지요? 네.
3: 완전히 기존에 어떤 새로운 단백질 설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 많은 질병들을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설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1: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프로틴 퀸이세요.
3: 한 10년, 15년 정도면 뭐 거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거다.
1: 아, 진짜요?
0: 단백질을 완벽하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영생까지도 가능하겠네요.
4: 이빨을 드러내고 이러면 되겠어. 지금 예전에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통으로 그걸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5: 물렸어. 어떡해.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지칠 때 훌쩍 떠날 수 있는 나만의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곳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나만의 리듬으로 시간이 흐르니까요.
5: 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뻐요. 날씨도 너무 좋고 일단 딱 내리자마자 아, 여기는 정말 파라다이스구나 딱 그냥 느낌이 왔어요.
4: 마음속 지도에 꼭꼭 숨겨둔 나만의 천국. 여기는 파도 소리가 길을 열고 바람이 속삭이는 섬, 경남 통영 비진도입니다. 계획 없이 그야말로 무작정 달려왔습니다. 언젠가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섬이었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워 미인도라 불리는 섬 비진도. 그 아름다움을 확인하기 위해 섬의 가장 높은 봉우리 선유봉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등산로 초입부터 바위와 돌이 뒤섞여 길이 험준하네요. 그렇게 얼마나 올랐을까요?
6: 어, 이거 웬 큰 바위가 있어? 어, 이게 흔들바위네요. 어, 흔들어볼까? 오, 흔들린다. 오, 진짜 움직여. 진짜 움직여. 많이 움직여, 많이 움직여.
4: 가까이서 보니 정말로 흔들립니다.
6: 아,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구나.
4: 흔들바위에 잠시 마음 흔들렸지만 지체할 수는 없죠. 그렇게 마침내.
6: 우와, 이렇게 예쁠 줄 상상도 못했는데.
4: 섬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미인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보니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6: 진짜 올라오다가 중간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올라오니까 그 힘들었던 거 싹 잊어버리는 완전 장관이에요, 장관. 사진에 안 담을 수가 없겠는데요.
4: 이 풍경을 눈으로만 담기는 아쉽죠. 그래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6: 진짜 멋있다.
4: 안섬과 바깥섬이 모래톱으로 연결된 모래시계 모양의 작은 섬 비.

0: 해안선 길이만 무려 550m입니다.
1: 너무 신기한 게 이쪽 바다는 이쪽 바다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이쪽에는 이렇게 자갈하고 몽돌이 깔려 있어가지고 되게 남성적인 느낌인데 이쪽은 고운 모래사장 있으니까 굉장히 좀 여성스러운 느낌? 와, 한국에 이런 바다가 있었네.
0: 천연 백사장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펼쳐진 바다는 이국적인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투명하고 맑은 산호빛 서쪽 해변은 해수욕을 즐기기에 안성맞춤. 동쪽 해변은 몽돌 위로 스치는 파도의 아름다운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서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이제 출출한 배를 달래야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사장님.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사장님, 지금 식사 될까요?
3: 네, 됩니다. 지금.
2: 알겠습니다.
0: 처음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기에 발길 따라 들어선 식당입니다.
2: 저희 여기 보니까 식당이 많이 없네요.
3: 예, 식당은 우리 혼자만 하고 있습니다.
4: 작년까지만 해도 요 옆에 한 집이 더 있었는데 혼자 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2: 저 이런 식당은 처음이에요. 딱 앉아서 딱 바라보니까 바다 앞에 있는 식당은 많은데 앞에 막 섬들이 막 쫙 이렇게 멋있게 펼쳐져 있고.
4: 예.
2: 여기 보니까 메뉴가 되게 많은데. 예. 뭐가 맛있어요?
4: 대체적으로 물회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2: 예. 아, 시원하고 좋죠. 사장님, 물회 하나 주십시오.
4: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2: 네.
0: 추천해 주신 물회. 이곳에서는 비진도 앞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광어가 들어간답니다. 먹기 좋은 광어 위로 새콤달콤 슬러시 같은 살얼음 육수 듬뿍. 보기만 해도 입이 얼얼한데요. 혀끝에서 느껴질 신선함이 벌써 궁금합니다.
2: 비벼서 먹어보겠습니다.
0: 회와 채소 사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육수.
1: 와, 진짜 시원하고 맛있다. 이 광어 살이 탱글탱글하면서 이 아삭아삭 거리는 이 채소들하고 너무 좋네요.
0: 쫄깃한 광어가 시원한 육수와 어우러져 한 입에 넣는 순간 바다 향과 청량함이 퍼집니다.
1: 밥을 말아야죠.
0: 물회엔 역시 찬 밥. 밥 한 숟갈이 남은 1%의 아쉬움까지 채워주네요. 예상치 못한 한 끼라 그 맛의 여운이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한 그릇에 물회가 남긴 여운을 안고 다시 아름다운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때마침 늦더위를 피해 여유롭게 해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부부가 계시네요.
1: 너무 즐겁게 노시는 것 같아서 사진 좀 찍었습니다.
5: 아이고, 괜찮습니다.
1: 여기는 어떻게 여행 오시게 된 거예요?
6: 섬이 너무 좋고 너무 조용하고 한적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바다도 너무 좋고 맑고. 제가 배 타고 오는 게 조금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그리고 여기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3년째 여기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1: 두 분이서 전세 내셨더라고요.
6: 네, 너무 즐기고 있습니다.
0: 이 섬에 반해 무려 3년째 의정부에서 온다는 부부. 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섬의 매력은 무엇이었을까요?
2: 안녕하세요.
7: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8: 어서 오세요. 원길 오셨습니다.
6: 혼자 오셨나요?
2: 네. 저 묵을 방은 있을까요?
7: 지금

0: 휴양지에 있는 해변 같은 느낌? 너무 좋으니까 가족이 제일 먼저 생각나네요. 진짜.
1: 혼자 보기에는 아까운 풍경. 그래도 혼자라면 혼자만의 즐거움을 만끽해야겠죠. 그런데 뭘 하면 좋을까요?
2: 안녕하십니까.
0: 사장님, 뭐 하고 계셨어요?
2: 패들보드에 네. 바람을 좀 넣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0: 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 네, 이게.
0: 과연 잘할 수 있을까?
2: 그러면요, 이거.
0: 한 5분? 아, 그렇게 금방 배울 수 있어요?
2: 강습은 3분?
1: 패들보드는 보드 위에 서서 긴 노를 저으며 물 위를 누비는 스포츠인데요.
2: 항상 패들을 탈 때는 옆에서 타시면 안 돼요. 뒤쪽으로. 뒤로 가신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세요.
0: 아, 기어서.
2: 다리를 굽으신 다음에 시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멀리 보고 계시고. 네. 좌우. 좌우.
1: 비진도 바다는 수심이 얕고 호수처럼 잔잔해 패들보드를 즐기기에는 제격. 패들보드는 서핑보다 쉽고 안정적이라 누구나 금세 배워 즐길 수 있답니다.
0: 시선 정면.
2: 자, 파도를 정면으로 딱 보고 갈게요.
1: 처음인데도 자세가 꽤 안정적이죠?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시선. 발은 11장. 자, 멀리 보고. 배가
1: 이제 마지막
2: 나오면.
1: 단계. 서서히 노를 저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잘 나가나 싶던 그 순간 방심한 사이 균형을 놓치고 말았네요.
0: 괜찮으세요? 지금 시원하죠? 너무 더워가지고 빠진 거예요.
1: 잘 타든 못 타든 여기선 그리 중요치 않답니다.
3: 섬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풍경 자체가 말 그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한편에 파노라마 보는 느낌?
1: 이곳에서 중요한 건 오직 즐기는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하죠.
0: 아, 와,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아, 진짜 뭔가 약간 신기루 같은 느낌이랄까? 호숫가는 잔잔해서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살짝 파도가 있어서 뭔가 기분이 되게 경쾌해지는 것 같아요.
1: 섬을 보고 첫눈에 반해 13년째 살고 있다는 문영일, 최은선 씨 부부.
4: 아, 너무 예쁜데요, 풍광이?
5: 그죠. 비진도의 전형적인 날씨입니다.
1: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섬의 얼굴.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답니다.
0: 44철 중에 비진도 언제가 제일 좋아요?
6: 손님들 입장에서는 6월에서부터 뭐 9월까지는 바다를 진짜 마음껏 즐기실 수 있고요. 저희가 여기 처음 왔을 때가 5월이었거든요. 근데 5월에 비진도도 엄청 예뻤어요. 와, 이런 데가 있구나. 이럴 생각이 들었었으니까요.
1: 필리핀 바다에서 운명처럼 만나 평생 바다 옆에서 살기로 약속한 부부. 그래서 비진도는 더 특별한 섬이랍니다.
6: 하늘 구름이 예쁜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노을이 되게 근사한 날이 있고 폭풍 치는 그 파도가 엄청 높아지는 날도 신기하거든요, 사실은. 되게 멋있어요. 무섭긴 하지만.
1: 계절과 햇살, 바람에 따라 매일 달라지는 풍경. 섬은 늘 같아 보이지만 하루하루 새로웠답니다.
6: 저희 언덕으로 살짝 올라가시면 네. 거기 풍광이 되게 멋지거든요. 거기 가셔서 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여기가 딱 포인트네요. 일몰 포인트. 지금 이렇게 막 저기 저 멀리서 이렇게 배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잖아요. 노을 배경으로. 뭐랄까 되게 마음도 편안해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7: 어떻게 이 섬에 온 거 만족하세요?
0: 아,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와, 이런 이쁜 곳을 왜 이제 와봤을까?

0: 순간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했던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튿날 무작정 찾아온 비진도에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1: 잘 주무셨습니까?
2: 반갑습니다. 어? 와, 아침까지 이렇게
1: 맛있게 드십시오.
2: 아, 감사합니다. 네.
0: 무계획 여행자에게 무료 조식만큼 반가운 건 없죠?
2: 섬에 와가지고 사실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전망에서 이렇게 조식까지, 아, 너무 좋은데요.
0: 갓 구운 빵과 향긋한 커피, 그리고 그림 같은 풍경,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3: 도심 속에 그런 바쁜 일상과 너무 동떨어지게 너무 조용하고 좋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진짜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느낌.
0: 아쉽지만 이제 떠날 시간.
2: 기념으로 제가 여기서 네. 사진 한 장 찍어드리려고 하는데.
4: 어,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하죠.
1: 한 두세 컷 찍을게요. 네.
0: 눈에 담고 마음에 새긴 비진도의 순간들. 선물 같았던 이 하루가 마음에 오래 머물겠죠.
2: 정말 꿈만 같은 1박 2일이 지나갔었네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1: 어떤 분들에게 좀 이 섬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2: 그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약간 그런 쳇바퀴 굴러가는 그런 삶에서 지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굉장히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꿈 같았던 섬의 하룻밤 잘 쉬었다 갑니다.
5: 두바퀴로 가는 자동차
6: 내가 자간 가려.
5: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7: 근육은 나이없다 생각입니다.
5: 속으로 나는 비행기
8: 재밌어요. 스릴이 있잖아.
5: 하늘로 나는 높담대 복잡하고 아리송한 세상 위로 오늘도
9: 승덩을 도시 깊고 넉넉한 사이즈로 많은 양도 간편하게 열전도 빠른 3중 바닥 구조 다양한 여론 사용으로 편리한 12리터 대용량 저압 공손냄비 증정
10: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1: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0: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11: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12: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1: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13: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11: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14: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1: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 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0: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11: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5: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이야, 그 참 나만큼이나 요상하게 생긴 물건이요? 이었는데 말입니다. 천한 광대놈이 칼도 다 차보고 이 또한 호사가 아닌가 하였는데 도절단이 말씀이 가는 길도 멀고 힘드니 재담이나 한 잔 해보라 하더이다.

0: 놈, 이 양가는 사연 한번 키고 왔다. 그날 사람들 앞에서 신명나게 한판 놀고 있었는데.
1: 대역죄인 탈문이 나오더라!
0: 하! 오래 살다 보니 이 천한 놈 이름 앞에 대역죄인자를 타는 날이 다 있습니다. 내 평생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 양반님들과 가까이 지낸 적도 없는데, 하! 역모를 꾸민 양반님 입에서 내 이름이 나왔다지 뭡니까? 그 양반님은 본래 몰락한 집안의 서자 출신인데 이름이 이가 달손이요. 이 달무늬의 동생이라 했다지 뭡니까? 내 얼핏 들으니 달무늬 동생이라 하면 사람들이 줄줄 따라 세력을 모으기가 좋았다나요? 함께 잡혀온 또 다른 이는, 아이고 글쎄, 이 달무늬의 아들이라 했답니다. 내 비록 머리는 반백이나 장가 한번 못 가본 총각인데, 아, 이 얼굴을 좀 보십시오. 짐승도 다 짝이 있다지만, 아니, 누가 이런 박색에게 시집오래 하겠습니까? 게다가 대역죄인 이가 달손의 형이라니, 아, 나 참나. 아, 이놈은 족보도 식구도 없는 몸입니다. 허나, 누가 이 천한 놈의 말에 귀 기울여 주겠습니까? 도깨비 같은 포졸님들이 다짜고짜 곤장을 치는데, 아이고, 내 아직도 삭신이 쑤십니다. 허나 매맞은 몸보다 더 쑤시는 것은 여기 이 마음입니다. 비록 천한 재주로 빌어먹는 몸이지만 하늘 아래 떳떳하게 살았지요. 내 본디 거지 속을 우두머리 출신이라 배고픈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질 못하고 돈이고 밥이고

0: 먹는 법을 모릅니다. 허나 천하의 가난한 이는 수두룩하고 이 닮은이 몸은 하나라. 어느 겨울에는 배골타 죽은 거지 아이를 꽁꽁 언당에 묻으며 참 많이 또 울었지요.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일이 고달픈데 성내고 서로 미워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네, 싸움 말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다니다가 다투는 사람을 만나면 끼어들어 아 우스꽝스럽게 흉내를 내죠. 이 추한 얼굴도 사람들 웃기는 데는 꽤 쓸모가 있습니다. 저작거리 아이들은 서로 놀릴 때 이리 말한답니다. 네 형은 닮은이다. 아이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못난 얼굴이든 천한 이름이든 알량한 재주든 누구든 보고 한바탕 웃으면 그뿐이지요. 그래도 이 재주가 쓸만한지 찾는 곳이 많아 팔도강산 안 가본 곳이 없지요. 아침이면 노래 부르며 장에 들어갔다. 저녁이면 어느 집 처마에서 자니 한양에만 내 집이 8만 호는 돼요. 죽을 때까지도 다 못 가볼 지경인데 하, 이 재주가 화근이 되어 죄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삐뚤어진 입이라도 말은 바로 하라는데 으잉! 어찌 못 배우고 못 가진 나보다 가진 자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죄다 거짓말뿐이지. 내 이름을 알려 밥은 먹고 살았으나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는군요. 대역 죄인이란 누명은 어찌 벗었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죄가 있다 하더이다.
1: 닮은이란 저는 머리가 반백인데도 총각의 모습을 꾸며 민심을 현혹시키고 풍속을 괴란하는 무례한이다.
0: 임금님 말씀 한마디에 하마터면 내 목이 달아날 뻔했지요. 그래도 역모에는 뜻이 없다 밝혀져 귀향길에라도 오르게 된 것입니다. 참, 이 광대놈 이야기가 너무 무겁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내 귀향길이라 당장 구한 것은 날가 빠진 탈바가지 뿐이나 내 평생 갈고 닦은 재주로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마 한 번쯤 봤을 겁니다. 모두 한 사람이 디자인했죠. 토마스 헤더윅. 조형과 건축, 도시를 넘나드는 디자인으로 21세기 다빈치라 불리는 그는 사람들이 만나고 머무는 이유를 공간으로 만들어 온 디자이너입니다.
1: Do the 99% of buildings that get built make your life better? Are they generous? Are they engaging? More detail? More stories?
0: 토마스 헤더윅이 들려주는 사람이 머무는 건축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저희 매번 MCP를 뽑았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몇 번 일치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1: 거의 없지 않았나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의준하고 산만한 시선이었어요.
2: 녹이녹입니다. 산만한 시선입니다.
3: 아, 이거 좀 고르기 힘든데 저는 체감하고 다음 PPP 하겠습니다.
2: 만불임즈입니다. PPP입니다.
4: 무릎 김초원 씨 하겠습니다.
2: 양치기 소년단입니다. 컴파인드 화이트입니다.
0: 그런데 좀 화가 나신 채로 퇴근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1: 저는 우럭과 꼬락탱이들이 좋아가지고 어쨌든 웃는 사람들은 두 팀이고 아닌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아,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여기 선정된 팀들이 더 원하는 바를 잘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달에도 좋은 라이브를 또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0: 우리가 다양한 튀김 맛봐도
1: 지금까지 해본 경연 중에서 제일 다양한 것 같아요.
2: 노래가 무화지경이 되는 게 좀 있죠.
3: 저희 스낵하고 펑크포죠? 약간 상큼파, 달콤파인데 저는 사실 더위 스낵 쪽입니다. 정성호 우리 음악을 소개하는 키워드 여름 사랑 향기

노래 좋네요,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드 진행이 있거든요. 약간 2000년대 초중반 OST 같은 아일랜드나 내 멋대로 해라 이런 드라마에 나왔던 OST를 엄청 좋아해서 그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그분 음반을 다 들어봐요. 제가 좋아하는 그 냄새가 확 나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장의 향기가 나는 프로필 사진이 그 퍼페라 그룹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극적이고 절제된 절규 메탈이군요. 불러봤습니다, 형님들. 이런 분들 나오면 솔직히 거의 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 쭈쭈 여기서 그냥 사실 끝나는 건데.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전 타 앞에서 하던 락생락사 시절 바세린의 공연을 봤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그 마음 아직까지 이제 있는 입장으로서 캐주얼리 커넥티드 형님들 오늘 정중하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자, 피치트럭 카이 제커스입니다.
1: 여성 멤버 4명 있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드러머 분이 계시는 밴드예요. 소녀의 그 룩이에요. 근데 제가 봤던 라이브 클립스 드럼을 약간 이렇게

키워드가 재미, 춤, 펑크예요. 간단하죠? 댄서블하고 짜릿한 포스트 펑크입니다. 포펑. 포펑 좋아합니다.

0: 아, 나 여기 좋은데. 여기 좋아요. 네. 캐리푸드 너무 좋고.
1: 오늘 나오는 열친 중에 하더바드님과 통화를 한 친구가 있다는 소식 알고 있어요.
0: 누구죠? 누구지? 난 아는 사람이 없던데?
2: 소울 시절이었어요. 메이슨 더 소울 시절. 제 선생님이 그래서 와, 메이슨 더 소울과 공연을 한다고? 전화시켜달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어? 남자네? 하면서 빨리 끊어 하면서
0: 잘못됐나? 또 경솔한 또 제 과거가 또 드러나네요. 이렇게 누군지 모르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다시 드릴게요. 음원 심사평은 이야, 오선지 위에 위태로운 저글링. 저글링은 또 제가 많이 하는 게 이제 공 없는 저글링 제가 많이 하거든요. 자주 해요. 어디 가나 그냥.

0: 근데 이 조용한 사람의 시끄러운 음악 이거 있잖아요. 나는 조용하게 하는데 밑에서 신나게 노는 사실 그 쾌감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영 씨.
1: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이키델릭 하는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 듣지 않고 또 다시 온 유인원입니다.
0: 유인원. 유인원 또 그 노래 하나.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경향곡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포칼립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서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예선을 위한 비장의 카드 의상

0: 히치트와 하이제커스
1: 파이팅.
2: 아들이 지금 여기 이제 출연을 하거든요.
3: 홈스테이 파이팅. 신범수
1: 파이팅.
4: 오직 음악으로 증명하라 2016 헬로루키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헬로루키 MC 카더가드입니다. 벌써 네 번째 예선입니다. 지금까지 이달의 헬로루키 6팀 선정됐거든요. 100% 라이브로 진행되는 헬로루키 예선 무대 심사위원 5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페스티벌 기획자 박정용님, 대중음악평론가 김학선님, 김윤하님, 정병욱님, 정민재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두 팀이 선정됩니다. 2016 헬로루키 네 번째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5: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6: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7: 피치트럭 그분들 중대중.
8: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팀.
9: 피치트럭 하이제커스 요즘 시대에 너무 잘 맞지 않나?

0: 너무 현실적인 이유인데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차가 안 나와서 연차를 쉴 수 있게 됐을 때가 지금이었어요. 겨우 써서 왔습니다.
1: 약간 눈치 보이셨나요?
0: 아니요, 그냥 뭐
2: 눈치 안 보잖아.
0: 쓰면 쓰고 자르면 잘라라.
1: 아, 이거 해주세요.
0: 저 패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0: 그렇게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펑크를.
1: 그 펑크는 누구나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 누구나인 거예요. 저희가 23년 3월 2일 개강날에 처음 만났는데 그러고 한 1년 정도 그 커버곡으로 이제 동아리처럼 놀다가
2: 고등학교 때 써놨던 곡들 좀 있는데 한번 합주해볼까? 합주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어 이걸로 공연도 되나? 해서 공연장 찾아와가지고 저희 공연해도 돼요? 이러고
1: 환불을 했는데 한 150명 정도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앨범을 내서 너무 뿌듯했는데 갑자기 막 한대영 후보에도 논의가 되고 아직도 좀 신기해.
2: 약간 꿈꾸는 느낌.
0: 상도 받으셨어요?
1: 상은 받았나?
0: 회사 슈퍼미팅.
3: 아, 네, 맞아요. 그것도, 네.
1: 아, 아니, 너무 정신이 없어.
2: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3: 아, 잊은 건 진짜 아니고.
1: 시간 할로로 기죠.
4: 근데 저희 피치트럭이 진짜 그 예상할 수 없는 결과들만 이어져 왔었어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운명을 맡겨보겠습니다.
5: 수상 경력도 있으시고, 페스티벌에도 많이 참여하셨고, 헬로루키에 어떻게 나와주셨어요? 밴드의 대표곡이 있어요. 오늘 그 노래 하나요?
1: 아, 네, 합니다. 아, 그거는 안 합니다.
5: 아, 그건 못 하나요?
1: 그건 방송 불가입니다.
5: 아, 그래요? 아쉽네요.
1: 네.
5: 오늘 경연 앞두고 관객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재밌게 봐주세요.

0: 감사합니다. 피스트라 활짝 하셨습니다.
1: 이어서 기획 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0: 고기 하나 넣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1: 사스리아칼.
2: 줄레이.
0: 살람 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영화 보러 가요.
0: 예? 본? 이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연주가 되셨네.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 머리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여러분 음악 좋아하시나요? 아마 평생 나는 음악 듣는 걸 가장 싫어한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보통 사람들이면 음악을 다 좋아하시는데 특히나 요즘은 K-POP의 광풍이 좀 불고 있는데 사실 저는 클래식 피아니스트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중음악도 좋아하고요. 뭐 락, 팝송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클래식 음악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클래식 음악에 관계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클래식 작곡가들은 누가 있을까요? 지금 번뜩 생각나는 그런 작곡가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의무교육을 받으셨다면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음악책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그런 작곡가들 뭐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슈만 뭐 이런 작곡가들 있죠. 그런데 오늘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클래식 음악이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던 그 시절, 그 시대에는 남성이 아니면 안 된다. 여성은 창조적인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 우월이 강했던 이 클래식계는 여자라는 이유로 무대에 설 수 없었고요. 작곡을 해도 이름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휘봉을 잡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 남성 우월이란 벽 앞에 섰던 그리고 그 벽을 뛰어넘었던 여성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9세기 독일에는 멘델스존이라는 작곡가가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하죠. 이분이 작곡한 곡 중에 한 곡을 여러분들께 연주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곡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90% 이상은 아마 이 곡은 꼭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 듣자마자 어떤 곡인지 아시겠죠? 이 결혼식 때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많이 연주되는 곡. 바로 멘델스존의 축혼 행진곡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자, 멘델스존은 19세기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작곡가였는데요. 이 멘델스존의 가족 중에는 멘델스존보다 훨씬 더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멘델스존의 누나 파니 멘델스존입니다. 이 파니 멘델스존은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보다 더 유명한 작곡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세기 독일 낭만주의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고요. 여성의 재능은 하찮은 취미 정도로 치부되던 시기였습니다. 파니 멘델스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성인이 된 파니 멘델스존은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음악은 남동생 펠릭스에게는 직업이 되겠지만 너에게는 그저 삶의 장식품일 뿐이란다. 이 여성의 유일한 직업은 좋은 아내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편지 내용을 이렇게 딱 들으면 왠지 좀 이렇게 부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잔인한 말입니다. 너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좋아도 여자는 음악을 하면 안 돼. 그거는 남자들의 직업일 뿐이야. 이거는 네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어차피 안 된다. 그런 거 실력 키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압박을 했으면 보통은 다 포기하기 나름이겠죠. 하지만 파니 멘델스존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파니 멘델스존이 작곡한 가곡이 6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3곡을 동생 펠릭스 멘델스존의 가곡집에 사이사이 껴서 출판하게 돼요. 파니 멘델스존의 가곡에 대한 뭐 역사적인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펠릭스 멘델스존은 빅토리아 여왕의 초대를 받아서 이 버킹엄 궁에 가게 됩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멘델스존을 이렇게 보고 나서 제가 당신의 이 작품들 너무 좋아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가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직접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일단 파니 멘델스존이 작곡한 그 이탈리아라고 하는 가곡 어떤 느낌인지 제가 살짝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는 어떠신가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곡이죠? 이 빅토리아 여왕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당신의 가곡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펠릭스 멘델스존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왕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 황송하오나 방금 부르신 그 아름다운 곡은 제가 아니라 제 누나 파니가 작곡한 곡입니다. 여자로서 직업으로 작곡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시대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니 멘델스존은요 평생 400곡이 넘는 방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억압 속에서도 그녀는 매주 일요일마다 자신의 집 거실에서 음악가들과 청중들을 모셔놓고 자신의 작품을 연주하며 자신의 꿈을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비록 수백 명이 모이는 화려한 그런 콘서트홀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거실이라는 작은 공간을 자신만의 영토로 만들며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꿈을 지켜냈습니다. 파니 멘델스존이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며 음악가의 생활을 했다면 반대로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나와서 온몸으로 편견에 맞선 인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클라라 슈만입니다. 클라라 슈만은요, 여성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그리고 그 당시 전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최고의 연주를 했던 여성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클라라였지만 이 클라라는 정작 본인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자가 작곡을 하고 싶어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재능을 가진 여자는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고 내가 그런 작곡가가 되길 기대해서도 안 된다. 자, 여러분들 이 클라라의 일기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겸손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클라라 주변에 있던 당대 최고의 남성 작곡가들, 뭐 예를 들면 쇼팽, 리스트, 브람스, 슈만 이런 남성 작곡가들 때문에 아마도 많이 위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클라라가 어떤 피아니스트이며 어떤 작곡가인지 제가 클라라의 곡을 짧게 연주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성 작곡가로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클라라 슈만의 즉흥곡 마장조인데요. 이 낭만시대 느낌이 물씬 나는 감성 충만한 그런 곡이었죠. 쇼팽의 뭐 녹턴, 즉흥곡, 슈만, 멘델스존, 브람스의 작품과 비교해봐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클라라 슈만을 로베르트 슈만의 아내 혹은 브람스의 평생 연인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지독한 남성 중심적 사상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여류 피아니스트였던 클라라는 슈만과 결혼을 하면서 가혹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남편 슈만이 작곡을 할 때면 클라라 슈만은 방해하지 않으려고 연습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클라라 슈만과 이 로베르트 슈만 사이에는 8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8명의 아이들을 혼자 돌봐야 됐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완벽한 독박 육아와 경단녀의 위기인 거죠. 거기다가 불행하게도 이 슈만은 젊은 나이에 정신질환을 앓다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클라라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클라라의 인생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 8명의 아이를 둔 미망인이 뭘 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수군거렸을 겁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 검은 상복을 입고 다시 무대로 올라갔고요. 이 8명의 자녀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이 생계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예술을 위해서 이 유럽 전역을 도는 이 살인적인 연주 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처절함으로 세상과 사투를 벌였던 클라라는 이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세상에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지휘자, 이 마에스트라라고 불리는 여성 지휘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휘자는 아마도 남성 지휘자가 대부분일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전 세계 클래식 공연 중에 여성 지휘자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휘는 이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가장 늦게 그리고 어렵게 여성들에게 문이 열린 그런 영역입니다. 자, 처음 그 문을 두드린 사람 중 한 명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마에스트라 안토니아 브리코입니다. 안토니아 브리코는요, 평생 지휘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토니오 브리코가 들었던 항상 똑같은 말은 여자는 지휘자가 될 수 없어. 그게 전통이야. 라는 말입니다. 안토니아 브리코는 너무너무 유명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지휘자입니다. 여성 최초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던 지휘자. 2018년에는 더 컨덕터라고 하는 안토니아 브리코의 일생을 담은 영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편견의 벽에 맞서서 그 벽을 깨부수며 지휘자로 성장했던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브리코는 1930년대 베를린 필하모니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최초예요. 이 브리코 전에는 여성 지휘자가 없었냐? 있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는 여성 지휘자들은 본인이 지휘를 하고 싶어서 대관을 해서 지휘를 한 거고요. 이 브리코는 베를린 필하르모닉에 초청을 받아서 정식으로 초청을 받아서 지휘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람이 바로 브리코였습니다. 그 후에 8년 뒤에는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하며 또 한 번 여성 최초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지휘, 이 클래식, 남성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실력은 월등했지만 브리코는 상임 지휘자의 자리를 얻지 못했어요. 여자로서 그 많은 오케스트라를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죠. 이 세상 모두가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 오늘 이야기한 여성 음악가들은 좌절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남들이 보기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의 가능성을 미리 재단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고유한 빛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만든 규칙이 늘 정답이 아니었듯이 세상이 그어놓은 일방 통행로가 삶의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템포와 멜로디가 있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나 편견, 쓸데없는 말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 저에게 힘이 되었던 음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연주한 곡은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의 시작은 굉장히 웅장하고 당당한 그런 느낌, 그리고 거침이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방랑자의 이미지와 좀 어울렸나요? 여러분에게 방랑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길 잃은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 한편으론 사회적 규범이나 정착 생활의 구속을 벗어나 물 흐르듯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곡을 작곡한 슈베르트는 이 곡을 작곡할 당시에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한 푼도 없었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기 나름입니다. 무작정 그냥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부푼 꿈을 안고 이 나만의 음악을 펼쳐보고자 러시아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을 많이 배출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아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거기다가 유럽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등치가 큰 반면에 손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큰 악기를 물리적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는 러시아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피아노를 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아니 뭐 동양 애들이 쳐봤자 얼마나 치겠어?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어서 러시아 유학 생활은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이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 그리고 문화적 충격, 이 생소한 뭐 러시아어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화려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사서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건 아닌가? 아니, 유학 생활이 원래 이런 건가? 내일은 뭐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정말 매일매일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요. 그럴 때마다 이 찾아들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그 곡이 방금 연주했던 슈베르트의 방랑자 환상곡이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요, 마치 제가 이곡 속에 등장하는 이 고독한 방랑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떠나 타국에서 헤매는 서글픔이 이 음악과 아련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베르트가 그 절망 속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폭발적인 에너지로 곡을 완성해 냈듯 저 역시 음악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예술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방랑하고 있을 때 음악이 어쩌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삶을 지켜주는 그런 매개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유학지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은 구소련 시절 러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고등음악원입니다. 1회 졸업생이 바로 차이콥스키였어요. 저도 졸업을 했죠. 그래서 차이콥스키와 저는 동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차이콥스키를 차 선배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다가 이 빼제르부르구, 상트페테르부르구라고 하는 도시는 이 뾰트르 대제가 북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만든 이 계획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에르미타지 박물관도 있고요. 그리고 박물관 옆에는 이 네바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풍경이 끝내줍니다. 특히 이 상트페테르부르구는 여름에는 백야가 있어요. 살면서 백야를 경험한다는 게 정말 매우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특히 새벽 2시가 되면 이게 살짝 노을이 집니다. 그 살짝 노을이 질 무렵 네바강에 있는 다리들이 이렇게 들려요. 멋진 유람선들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학을 하면서 마주한 저의 이야기를 좀 낱낱이 해볼까 합니다. 이 러시아 겨울은 매우 춥고 길거든요. 이 여름과는 반대로 이 겨울, 러시아 겨울, 4시만 되면요, 벌써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요 하루 종일 눈이 내려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로맨틱하고 와 너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뭐 나잡아봐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날씨가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하면 그 쌓여있던 눈들이 녹으면서 바닥이 매우 질퍽질퍽하고요. 걸어다니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러시아 겨울도 저를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한 게 있습니다. 바로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제가 러시아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였는데요. 지하철을 딱 타서 빈자리가 있길래 이제 가서 앉았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옆에 할머니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뭐 내릴 때가 됐으니까 뭐 일어났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앉자마자 할머니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딱 앉는 순간 할머니가 이러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시나요? 그때 저의 상황은 막 가슴이 답답해져 오고요. 열이 오르기 시작을 하고요. 두근거리고요. 뒷목이 막 뻣뻣해지고요. 막 몸이 후끈 막 달아오고 막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런 상황인 것을 옆에 사람들이 마치 동물원의 동물 보듯 그렇게 막 바라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막 화가 막 치올라 올랐어요. 정말 이제 한국에 있었으면 당해도 되지 않을 일들을 당하면서 내 노력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자존감이 박살나는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지 막 그런 생각들이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하철 할머니 인종차별 사건은 사건 축에도 못 끼는 그런 평범한 사건입니다. 그 백인 우월 집단 중에 유색 인종과 피해 축제를 벌이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니는 이 집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킨헤드들이에요. 문신이 있고요. 이 가죽 자켓에 청바지, 그다음에 워커를 신고 다니고요. 이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는 이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5년 유학생활 동안

한 두세 번 그런 스킨헤드들을 만났는데 저도 지금 팔뚝에 아직까지 흉터가 있어요. 이 힘없는 유학생이라서 그저 유색 인종이라는 이유로 이 폭행을 당하고요. 자존감이 막 완전히 박살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너무 억울하고요. 그날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 당시 이 나를 지켜줄 울타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힘들고 괴로웠던 러시아 유학 시절 저를 붙잡아줬던 저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던 음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음악입니다.

바로 베토벤 비창 소나타 2악장입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따뜻하고 뭐 차분하고 그리고 이 들으셨던 이 아름다운 멜로디는 이 평온하게 마치 다정한 목소리처럼 들려옵니다. 이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는 청년 시절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의 한적한 마을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이 요양을 하고 있었을 즈음에 작곡된 곡이에요.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황 그리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비창 소나타 2악장에 자주 등장하는 리듬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리듬인데요.

네, 방금 주셨던 이 리듬. 따라리라리라리라 하는 리듬이 이 2악장에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리듬은 당시 저에게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토벤이 이 등을 토닥이면서 따라리라리라 이렇게 등을 토닥이면서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로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용진아 힘들지? 괜찮아. 원래 유학생활 힘든 거야. 야, 나는 귀도 안 들리고 건강도 안 좋고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을 견디다 보니까 내 안에서 다시 살아갈 열정이 생기더라. 지금은 너가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버텨봐. 제가 그 힘든 유학생활을 하면서 혼자 방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특히 이 베토벤 비창소나타 2악장을 치면서 혼자 이렇게 눈물을 흘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굉장히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유학생활 동안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굉장히 우울감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있는 날이 없었어요. 그때 제 마음을 울렸던 비창소나타 2악장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저에게 회복에 이 힘을 주는 그런 음악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뒤

0: 마음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어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던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외롭기도 하고 나밖에 없다라는 말이 주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은 주도적으로 내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책임질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온전히 나라는 것입니다. 예술은 슬픔을 아름다운 에너지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또한 예술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당장 클래식 음악회를 가라, 뭐 거창한 예술을 감상해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외로운 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 한 곡쯤은 여러분 곁에 두라는 것이에요. 예술을 통해 나를 가만히 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을 다시 찾아가는 것,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예술적인 시간을 삶에 들여놓는 것은 세상의 풍파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진정한 자립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예술적으로 삶을 개척해 나갈 여러분의 위대한 방랑을 온 마음을 담아서 응원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용진입니다.
1: 저는 사실 가수의 꿈은 없었거든요.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랩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음악을 듣는 것만 좋아했는데 본인의 가야 될 길이 정확히 어딘지는 알잖아. 갈수 없을지언정 그래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불안하더라도 믿고 끝까지 했으면 제그 인생의 그 모토라고 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1: 이 진동을 주면 파장을 주면 쫓겨요.
2: 한국 물에 키우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0: 손님들이 하는 게 사찰 음식이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건 다 해요.
1: 이왕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2: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0: 우와,

안 돼!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0: 싫어.
1: 바로 놓지 않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 대기 시작합니다.
2: 예전에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탐구했어.
1: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2: 물렸어. 어떡해.

0: 시끌고 시끌했죠.
1: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로 많았어요.
0: 음악이 좀 샤프해. 야, 이거 히트하겠다.
2: 너무 다 흥미롭고.

0: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1: 여성 보컬이 밖에 부수니까.
2: 헤이헤이를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었잖아.
3: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 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0: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수거를 하러 가면 쇳가루가 막 날리게 일을 하고 엄청 힘들게 일들을 하시거든요. 기름진 빨래 이런 걸 가지고 집에까지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주머니에 쇳가루 같은 등 이제 그런 거를 같이 빨기가 조금 힘드니까.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200벌 이상 들어옵니다.
1: 네. 다시 이해할게요.

주머니 안에는 이제 마스크, 귀마개, 뭐 볼펜, 어떤 때는 이제 열쇠도 나오고 동전도 나오고 드라이버 이런 것도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 세탁소에서는 잠바 하나 맡길래도 보통 5, 6천 원은 가져야 된다고 들었어요. 아, 여기는 시에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상하 여름복 같은 경우는 천 원, 동복 같은 경우는 2천 원이에요. 춘추복도 상하 천 원이거든요. 처음에는 기름 냄새 때문에 조금 힘들고 이게 만지기도 조금 힘들고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괜찮아요. 얼마나 힘들까 일하실 때. 그러니까 더 깨끗이 빨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나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활동 지원사 일했어요.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인데요. 가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식사 준비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고로 인해서 무릎을 다쳐갖고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됐죠. 네. 여기는 이제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진 분들끼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조금 그랬지만 이제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서로가 이제 호흡이 척척 맞고 손발이 맞고 더 가족적인 분위기고 서로가 더 이해를 잘하는 편이에요. 이게 찢어진 옷, 구멍난 옷, 단추가 떨어진 거.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버려도 되겠다 싶은 옷도 오는데 필요로 하니까 그거는 입으시잖아요. 그래서 원단 얇은 걸 안에다 대서 다시 누벼주기도 하고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다 수선해주고 있어요. 새 옷은 아니지만 새 옷같이 깔끔하고 깨끗해졌을 때 이 옷을 입고 얼마나 기분을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기분이 좋죠. 건성건성 해주면 그분들이 일할 보람이 나겠어요. 옷을 봤을 때 아 그래도 깔끔하다 좋은 냄새 나네 하면서 입을 수 있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요. 패브리지를 한 번씩 싹 뿌려드려요.

0: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은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잭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요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3: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4: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5: 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3: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6: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5: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6: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7: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띠용띠용 거짓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뒷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노트북. 피니핀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차차, 생일 축하해 축. 더 샘플쌤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피니핑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축. 여행을 떠나볼까?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0: 와 진짜 맛있다.
2: 떡볶이
3: 방어려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4: 줄런이야, 어서 들어와. 오늘은 여행 온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아니 아니야 또 아니고 이거야. 손님 전화를 받아야 해.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무얼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짐을 들어줘야지. 이쪽입니다. 그리고 손님한테 방 열쇠를 줄 거야. 자,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호텔 매니저가 되려고. 따르릉. 여보세요? 룸서비스입니다. 네, 갖다 드릴게요. 그럼 좋은 시간 되세요. 나랑 같이 호텔 매니저 놀이 할래? 좋다고? 아우! 그럼 손님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5: 여보세요?
4: 전화가 잘 되는지 한번 볼까? 내가 걸어볼게. 삐삐삐삐 따르릉. 여보세요? 내 말 들리니? 들린다고? 우와, 잘된다! 그럼 밖에 나가서 해볼까? 호텔 매니저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아우! 호텔 매니저 친구들, 손님이 멋진 휴가를 보내도록 도와주자!

0: 비씨 안녕. 호텔 놀이 같이 할래?
1: 비비?
0: 아, 호텔은 우리가 여행을 떠났을 때 잘 수 있는 곳이야. 폭신폭신 큰 침대도 있고 반짝이는 버튼이 가득한 아주 멋진 엘리베이터도 있어. 짐 있으면 좀 들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타세요. 빛이 꽉 잡아. 자, 호텔로 출발!

0: 좋아요. 예! 자, 비씨, 호텔 데이지에 다 왔어요. 매니저로서 편안하게 쉬시길 바랄게요. 데이지, 오지, 우리랑 같이 호텔 놀이 할래?
1: 난 엘리베이터. 띵. 올라갑니다.
0: 좋았어, 데이지. 오지, 너도 호텔 놀이 할래?
2: 좋아.
0: 난 방을 청소할게. 그래, 베개를 폭신하게 만들고 또 이불도 예쁘게.

0: 정리할래. 좋아. 그럼 우리 손님을 맞이하자.
1: 3층입니다. 2층입니다.
0: 전 딜런, 호텔 매니저예요.
1: 1층입니다.
0: 뭘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준비해드릴게요. 빅, 뿝, 밥. 따르릉, 따르릉.
2: 오지, 전화 좀 받아봐.
3: 무슨 전화? 나 전화기 없는데.
2: 괜찮아. 아무거나 쓰면 돼. 따르릉.
3: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
4: 찾았다.
3: 여보세요?
2: 여보세요?
4: 우와, 잘 돼.
0: 방은 준비됐나요?
3: 그럼요, 물론이죠.
4: 엄마야, 아니, 시간이 더 필요해. 그늘께 안녕. 뚝.
0: 저 그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준비됩니다. 열쇠는 여기 있어요.
2: 잠깐만, 아직 방 준비가 안 됐다니까. 어떻게 천천히 가게 하지?
0: 아, 그렇지. 이씨, 내가 그 버튼 대신 눌러줄게.
2: 이런, 버튼을 전부 다 눌러버렸네.
0: 이제 네 방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텐데 어떡하지?
1: 올라갑니다. 띵, 2층입니다. 띵, 3층입니다. 띵, 2층입니다. 띵, 3층입니다.
2: 오지, 방은 준비됐어?
1: 띵,
3: 거의 다.
0: 오셨군요. 이 방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3: 폭신폭신 예쁘게. 폭신폭신 예쁘게.
4: 비씨, 어서 와요. 이건 아주 폭신한 침대랍니다.
2: 우와, 좋아요.
0: 전 호텔 매니저니까 손님이 최고로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럼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3: 이걸 써봐. 잘 돼. 그럼 이만 푹 쉬세요.

0: 여보세요?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신가요?
1: 비비.
0: 우산을 달라고요? 오, 짐 안에 있군요. 바로 갖다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비씨 짐 찾는 것 좀 도와줄래? 손 쌍안경을 써보자. 저기 있어. 오지, 비씨 짐 좀 갖다 줄래?
2: 어? 무슨 짐?
0: 거기 있잖아. 아니, 그 아래.
2: 와, 이거?
0: 엄마야, 짐 가방!
2: 거기서! 너 거기 살지 못해! 야, 이리 돌아와!
0: 간다고요? 벌써 가면 어떡해요?
2: 와! 내가 거의 다 잡았어!
0: 저 그게요, 지금 바로 짐 갖다 드릴게요. 데이지 엘리베이터! 비씨가 가버리면 안 돼! 조금만 늦춰줄 수 있어?
3: 걱정 마! 띵! 2층입니다. 삐! 띵! 3층입니다. 삐! 띵! 4층입니다.
2: 삐!
3: 띵! 맨 위층입니다. 그럼 올라갑니다.
2: 삐!
3: 띵! 옆으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다시요. 띵. 내려갑니다.
0: 뭐지?

0: 너 괜찮아?
1: 응, 괜찮아.
2: 띵! 1층입니다.
0: 짐 여기 있습니다.
2: 띵, 띵, 띵, 띵, 띵. 다시 올라갑니다.
0: 예! 여보세요? 그냥 여기 있겠다고요? 우와, 잘됐다! 더 폭신한 베개요? 네, 물론이죠.
1: 그건 나한테 맡겨. 자, 이걸 여기다 놓으면 짠! 이제 됐죠? 비비!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여보세요? 네, 외롭다고요?
1: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 자모 파티를 할 수 있거든요. 룸서비스가 왔습니다.
2: 비?
1: 여기 당근입니다. 이건 공짜예요.
0: 비씨가 최고로 행복한 날이래. 우리가 해냈어!
2: 아, 예! 아, 예!

0: 오늘은 정말 길었어.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 폭신하고 커다란 침대에서.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1: 우주비행사 친구들 안녕. 난 딜런이야. 어서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래? 오늘은 아주 커다란 우주선을 타볼 거야. 카운트다운도 하고. 셋, 둘, 하나, 발사! 그리고 이걸 쓸 거야. 우주 헬멧 같지 않아? 이렇게 뚜벅, 뚜벅 달 위를 걸을 때 쓰려고.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우주 비행사가 될 거거든. 아우, 아우, 아우. 친구들, 우주 비행사 놀이 같이 할래? 오, 좋다고? 아우. 그럼 달 위를 걸어보자. 다 같이 말이야.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 우리 우주 헬멧 누정기로 서로 얘기해볼까? 삐삐. 안녕? 내 말 들려? 우와, 잘 됐다! 이제 너희가 말해봐. 나도 아주 잘 들려. 좋아! 그럼 밖에 나가서 해볼까? 우주 비행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그럼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떠나!

0: 양육 준비 완료! 삑! 여기 표면은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제 우주선 밖으로 나가보겠다.
1: 우주선이라고? 딜런 안녕!
0: 삑! 여긴 우주비행사 딜런! 우주비행사 셋을 더 찾았다!
2: 우리도 해도 돼?
3: 우주 정말 좋아!
2: 나도 할래! 제발!
0: 삑! 무전기가 작동을 안 하나 봐.
2: 무전기?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0: 삑! 괜찮아! 아무거나 쓰면 돼!
2: 헐!

0: 내 말 들려?
1: 응. 안녕 오지, 안녕 비씨.
0: 이제 돼.
1: 우주비행사 노릴인데 달에 가는 임무를 수행 중이야.
0: 달이라고? 달에서 뛰어보는 게 내 소원인데.
1: 우주비행사 친구들, 어서 우주선에 타.
2: 비피?
1: 좋아, 비씨. 네가 길을 안내해줘.
2: 피!
0: 난 엔진을 맡을게. 엔진 준비 완료!
1: 좋았어!
3: 그럼 난 카운트다운! 왜냐고? 거꾸로 세는 걸 잘하거든.
1: 좋아요. 그럼 발사 준비!
3: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0: 우주비행사 딜런, 근데 달은 어디에 있어?
1: 잘 모르겠어. 가는 길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 봐. 항해사 빛이 우리를 도와줄 친구가 보이니? 뭐가 좀 보여?
2: 뭔가가 이리 오고 있어.
3: 있잖아, 난 반짝이는 별똥별이야. 어서 소원을 빌어봐. 내가 영원히 사라지기 전에 말이야.
0: 달에 가는 길을 알려줘.
3: 거긴 지구 반대편으로 가면 돼. 근데 조심해야 할걸. 바로 이 근처에 블랙홀이 있거든.
0: 블랙홀이란 게 뭔데?
3: 뭐든지 쏙쏙 빨아들이는 구멍이지. 꼭 청소기처럼 말이야.
1: 블랙홀은 우주에만 있는 거야.
0: 아휴, 그럼 다행이고. 근데 지금 우주에 있잖아.
1: 맞아. 그러니까 블랙홀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해. 우리 손상안경으로 블랙홀이 있는지 찾아보자.
2: 우와, 블랙홀이야. 바로 저기 있어.
0: 나 좀 구해줘.
1: 비행사들, 우리가 저 별똥별을 구해주자. 근데 어떻게 구하지?
0: 어, 알았다. 내 줄넘기를 잡아. 절대 놓지 않을게, 비행사 딜런.
1: 알았다.
0: 내 손을 잡아봐. 상상했던 그대로네.
1: 뭐가?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는걸?
0: 바로 그거야.
1: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을 거야. 아, 그렇지. 우리 헬멧 무전기로 연락해보자.
4: 빅.
1: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0: 대답이 없는데. 이러다 블랙홀에서 못 나가면 달에서 뛰어놀지 못할 텐데.
1: 걱정 마, 오지. 방법이 있을 거야. 더 큰 소리로 외치면 되잖아. 여보세요?
5: 누구세요?
3: 비행사들! 모두 무사한 거야?
2: 데이지 별이야.
1: 별아, 우린 괜찮아. 근데 블랙홀 안에 갇혔어.
0: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3: 폴짝폴짝 뛰어봤나? 아니면 한 발로 서는 건?

0: 그것도 아니면 웃긴 춤은 춰봤어?
1: 어, 잠깐만!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어떻게 나가?
0: 그야,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 내가 구해주면 되잖아. 내 펄픽트로! 어때? 별의 힘이 필요하지?
1: 다리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 게 맞아? 으아! 다리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빠른 거야!
0: 으아! 이러면 다리 움직이는 거! 걱정하지 마! 안전하게 착륙할 곳을 찾아볼게! 저기야!
1: 좋았어! 우주비행사 오지? 추진기 준비됐나?
2: 됐어!
1: 다들 꽉 잡아! 곧 착륙할 테니까! 그럼 다섯! 넷!
0: 우리가 달에 착륙했다!
1: 자, 우주비행사들, 이제 달 위를 한번 걸어보자!

걷는 중이야. 우리가 달에서 걷고 있어. 우와, 헤르소! 아우!

0: 좀 봐. 달에서 줄넘기도 한다.
1: 집에 가기 전에 달에 있는 돌멩이를 좀 주울래.

0: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젝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넌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토끼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네,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2: 11.
0: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 로봇, 파렐라. 로봇 사이언, 1&1.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0: 최초의 전문 아소비.
1: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2: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3: 맛있는 육수 깨 치킨 크크크.

0: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1: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0: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2: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0: 오늘이 무슨 날인데?
3: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0: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4: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0: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2: 자, 싹꼭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5: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6: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4: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0: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2: 잘 되고 있어, 얘들아.
0: 잘했어, 얘들아.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4: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7: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0: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1: 응? 딸기가 다 어디 갔지?
2: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0: 조심해!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그것 봐! 맞지?
1: 기가 밀다!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레이몬 변신 완료! 스케이몬 변신 완료! 기가 밀다! 뒤쫓아!
0: 너흰 도망가봤자 절대 숨을 수 없어!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잖아!
1: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잡혔지? 도망치고 있어!
1: 아니, 누구 맘대로! 축하 파티를 망치게 할순 없어!

0: 못하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더지 살은 안 자네!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 예!
3: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어... 어?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야!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지 녀석!

얘들아! 괜히 재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비들은 기가 빌더잖아.

0: 기가 밀려 임무 완성!
1: 우후하하하!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마지막 장식 할게요.
2: 어?
0: 놀라지! 생일 축하해, 마이티!
2: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2: 윙윙윙 꿀벌 로봇.
5: 와, 저 해바라기는 정말 큰데요?
6: 제가 화성에서 이루는 두 번째 결과물이죠. 거대한 감자에 이어 거대한 식물원도 만들었어요.
5: 특별한 꽃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식물원을 위해 특별한 걸 만들어봤어요.
7: 저게 뭐야?
5: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저건 진짜 벌이 아니라 로봇 벌이에요. 꽃가루를 옮겨서 씨앗이 맺히게 도와줘요. 누군가 갑작스레 움직이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 없을...

0: 해요.
1: 벌들이 시내에 나타났잖아. 오, 다 찍고 있지. 어? 어떡해, 시장님이잖아.
0: 그만 쫓아와, 저리 가.
1: 괜찮을 거예요, 어서 서둘러서.
0: 기가빌더에게 연락 좀 해.
1: 새로운 임무가 생겼나 본데.
2: 기가빌더, 케이 시장이야.
3: 안녕하세요.
2: 벌 때문에 곳곳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벌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해.
4: 그러니까 시장님 주위에 날아다니는 오싹한 괴물들로부터 벌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2: 아니, 그 괴물들이 벌이야.
4: 에? 저 거대한 괴물이 정말 벌이라고요?
2: 조금 서둘러주겠니? 시민들이 진짜 벌로 착각하고 불안해하고 있거든.
1: 걱정 마세요. 다들 준비됐어?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가빌더 출동!
0: 도와주세요! 벌들이 내 국화꽃을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1: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벌들을 다시 식물원으로 데려갈게요.
0: 하지만 어떡해?
1: 얘들아, 좋은 생각 있어?
5: 나한테 맡겨. 어? 잘 봐. 내가 재밌는 걸 보여줄게. 자, 꿀벌 여러분, 우리 식물원

0: 뭐야? 이건 어때? 벌들이 따라오게 만드는 거야. 이 달콤하고 커다란 맛에 사탕을 보면 관두자.
1: 또 다른 방법 없을까?
2: 저한테도 좋은 생각이 있어요. 거를 유인하는 데는 진짜 꽃보다 더 좋은 게 없죠.
3: 효과가 있잖아. 빨리 마이티, 어서 따라와.
0: 하지만 저 벌침에 찔리면 너무 따끔할 것 같은데.
3: 기가 빌더가 벌들이 살 새로운 집을 지어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자. 커다란 벌집을 짓는 거야. 벌이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느끼면서 꿀을 모을 수 있게 벌집을 육각형으로 만드는 거지. 하지만 벌집은 꿀을 노리는 천적을 피할 수 있게 높은 곳에 지어야 해. 저 나무 위처럼. 이번 벌집 짓기 공사는 아주아주 간단해. 블록 쌓기 하듯 차곡차곡 쌓으면 돼.
4: 근사하겠죠?
5: 예, 그럼요.

0: 드디어 완성! 벌이 집이 마음에 드나 봐. 벌써 꿀을 만들기 시작했어. 저기 봐.
1: 이미 블록 한 개를 채웠으니까 내 계산에 따르면 화요일까지면 벌집을 다 채울 거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 마이티.
2: 고맙단 말을 하려는 거야.
1: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3: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오, 하하. 나의 에너지 스캔 안경이 아주 그냥 요동을 치는군 그래. 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하면 방금 내 안경이 꿀이라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지. 꿀을 특별한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걸 녀석들은 몰라. 오직 나 같은 천재만이 알 수 있지. 곧 저 꿀은 다 내게 될 것이다.
0: 저 우르렁 소리는 뭐지?
1: 지진인가?
2: 내 뱃속에서 난 소린가?
0: 저

0: 두더지들이야. 꿀통을 훔쳐갔어.
1: 보탱 꿀도둑을 빨리 잡자.

0: 어디 한번 잡아보시든가.
1: 도망 못 가, 이 악당들아.
0: 하하, 이거나 받아라. 사이좋게 놀고 있어. 난 탈구단 꿀을 연구할 테니까.
1: 도망치고 있어. 소용없어. 여기 갇혔어. 얘들아, 뭔가 깜빡한 거 없어? 기가 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2: 마이티볼 변신 완료!
1: 레이브 변신 완료!
0: 좋아! 얘들아, 서랍장을 어서 던져! 에이, 서랍장이든 선인장이든 아무리 어때! 던지기나 해!
3: 이제 어떡하지?
1: 안 돼!
0: 아, 안 됐네. 이런 나쁜 녀석들 같으니! 너희를 다 사라지게 해주마! 제압한다!
1: 선인장을 모두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야겠지? 기가 빌더 출동!
4: 출동!
0: 이건 내 꿀이야! 이 꿀은 나만을 위한 거란 말이야!
1: 절대 그럴 순 없지!
0: 준비 완료! 저 꿀을 다 차지하려면? 어라? 아니, 저것도 뭐야? 저 고슴도치 같은 선인장은 또 뭐야? 안 돼! 내 꿀통!
1: 꿀통이 떨어지고 있어! 나한테 봐!

0: 저기 봐. 이젠 벌이 하나도 안 무섭나 봐.
1: 맞아.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주는 벌이 어떻게 무서워할 수 있겠어. 안 그래? 하이파이브.
2: 어? 뭐야? 어디 가는데?

0: 멋진 소방구조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가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4: 그래비 트랙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트랙스. 구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펭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 봅시다!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0: 저 대박이네.
1: 진짜 맛있겠지.
2: 대박. 너무 맛있는데.
3: 쫄깃쫄깃하네.
2: 쫄깃해.
4: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뭐라? 지금 에너지 반응이 뭔가 이상한데? 그 아이 평범한 캥거루가 아니라 랜디온이야!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지?

0: 이 아이의 이름은 초이. 분명 랜디온인 건 맞지만 이번에 또 뭐야?
1: 속보입니다. 호주 전역에서 사람들이 아기로 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저 영상을 보시죠.
2: 어디에 있는 거니?
0: 큰일이야. 사람들이 아기로 변해버리고 있어. 그래도 너무 걱정할 건 없어. 왜냐하면 이번 게임은 키우기 게임이니까. 루루는 지금 자신의 아기인 조이를 찾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는 건 우리가 조이를 잘 키워서 돌려주면 싸우지 않고 캡처가 가능하다는 말씀. 키우기 게임의 첫 번째 스텝, 먹이주기. 잠깐만, 그렇게 분유를 넣으면 어떡해? 본인이 먹을 것도 아니잖아.
3: 어?
0: 나 참, 소맥이랑 누나한테도 그렇게 말.

0: 여기도 없나 보네. 대체 어디 있는 거니?
1: 우리를 못 봤나 봐. 다행이다.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엄마를 되돌리려면 루루와 대결해야 해. 분명 오페라하우스로 갔을 거야. 힘내. 조금만 더 건너면 오페라.

0: 내 아이들 엄마가 지켜줄게. 조이? 조이! 내 아이! 돌아오렴! 그 아이는 내 거야! 감히! 감히 너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거야?
1: 잠깐! 그럼 이렇게 하자! 누가 더 아이들을 잘 키우는지 게임으로 승부 보는 거야!
0: 내가 질 리가 없지. 좋아, 승부하자.
1: 그렇지, 잘한다.
0: 겨우 이 정도쯤이야.

나는 승부에서 이기려고만 했어. 정말 중요한 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었는데. 미안해, 조이. 어쩜 이렇게 벌써 컸을까?

0: 이 함성! 축구 최고! 축구 최고!
1: 브라질의 냉기운 아르마딜로! 이 녀석과 축구 게임으로 승부해야 해!

노싸! 축구가 뭔지 좀 아는 녀석이군. 녹슬긴 했지만 실력은 나쁘지 않군. 하지만 과연 이 최강 전력을 뚫고 우승할 수 있을까? 마라카나 경기장에서 기다리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소맥 FC 대 아르마딜로 FC의 축구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브라질의 마라카나 경기장입니다. 열기가 뜨거운데요. 저는 이번에 캐스터를 맡은 트레미입니다. 귀신이에서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엄청난 분석이군요. 아!

0: 중요하지 않지.
1: 질주하는 소맹이 선수.
0: 이렇게 된 이상 이판 사퍼이다! 이야!

0: 이어서 장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Z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잭,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이 왕이 될 수 있다. 뚱뚱 치킨 슈퍼잭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많이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4: 나 파김치 됐어.
5: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6: 2번 신나고 재미나다.
4: 와! 안 돼!

0: 스트렉스. 거침없는 액션 스톤의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천지.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3: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풀리랑 꼭꼭 약속!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 진짜 대박이네.
2: 진짜 맛있겠지?
3: 대박. 너무 맛있는데?
4: 쫄깃쫄깃하네.
3: 너무
5: 쫄깃.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6: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타이큰의 주인은 누구?
1: 아, 그 난리만 아니었어도 내가 우승이었는데.
0: 어?
2: 어? 안 돼! 꼬마야, 괜찮아?
3: 네, 괜찮아요.
4: 위험하게 갑자기 뛰어들면 어떡해?
2: 조심하셔야죠. 아저씨도 잘못했잖아요.
4: 뭐야? 요 코딱지 말한 게?
2: 아저씨 코딱지는 이렇게 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차는 멈춰야 한다. 아저씨 뭐 양심이 코딱지만 해서 운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조심해. 네가 생각할 땐 차가 멀리 있어서 뛰어가면 될 것 같아도 실제로는 안 그렇단 말이야. 제일 좋은 건 차가 아예 없거나 멈춰섰을 때 좌우를 잘 살피며 건너는 거야.
3: 고마워요, 형.
2: 봤지? 나 안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파이어로봇 시켜줘.
5: 누가 파이어로봇라는 거야?
2: 어디가? 나도 파이어로봇 시켜줘.
1: 저 얄미운 꼬맹이가 어떻게 한 거지?
2: 그런다고 포기할 줄 알고?
6: 그간 메가시티에 마그마X의 뒤를 이은 새로운 악당이 나타난 것 같다는 제보가 있었어. 그동안은 실체를 찾지 못해 확신할 수 없었는데 드론 대회에서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야. 이름은 일렉트로. 몸을 투명하게 숨길 수 있고 전기와 전파를 제어하는 장갑을 사용해. 그 외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 어쩌면 마그마X보다 위험할 수도 있어.
7: 마그마X보다요?
6: 그래, 그래서 우린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했지.
8: 에이, 그냥 타이탄이잖아요.
6: 그럼 그냥 타이탄인지 아닌지 한 번씩 타볼까? 준비됐으면 시작해.
1: 알겠어요. 가자, 타이탄!
9: 아이고.
3: 타이탄, 잘 부탁해. 너의 진짜 힘을 보여줘.

0: 秘密エッシャル。
1: 흩어져서 구조하는 게 좋겠어.
2: 알았어. 그럼 나는 불을 끌게.
3: 좋아. 쓰러진 컨테이너는 나한테 맡겨.
2: 시작하자.
1: 도와주세요.
3: 조금만 참으세요. 됐어요.
1: 감사합니다.
3: 그럼 어디? 이거 다 정리하려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은데?
2: 여긴 걱정하지 마.
4: 여기에요, 여기. 우리 좀 구해주세요.
2: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어디 쓸만한 게? 저거면 되겠어. 다들 천천히 이 위로 넘어와 엎드리세요.
4: 알겠어.
2: 아슬아슬했네요.
5: 끝났고 다음은 저기.

타이탄의 주인은 나뿐이라는 걸 증명해 주겠어!

0: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1: 수고들 했어. 너희들 덕분에 크게 다친 사람은 없어서 다행이야.
2: 그렇지만 출동하느라 저만 타이탄 못 탔잖아요. 나 정말 억울해.
3: 아, 정말.
2: 뭐지?
0: 어서 도망쳐! 도와주세요!
3: 마리 팀장님, 허클리스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1: 이안, 타이탄, 타이탄으로 막아!
2: 제가요?
4: 그래,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 이안, 너뿐이니까.
2: 알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타이탄, 아무도 다치게 할 순 없어. 어서 가서 사람들을 구하자!
0: 자, 이쪽이요! 이쪽!
2: 타이탄 액션! 이 타이탄 진짜 대단한데? 어때? 타이탄의 진정한 힘이! 내가 바로 타이탄의 주인이다 이거야!
5: 아, 그게... 저게 맞아? 뭔가 어설픈데?
3: 그러게, 아무래도 이상해.
2: 아이, 뭐해! 빨리 도와주지 않고!

0: 오늘의 안전 교육.
1: 오늘은 횡단보도 안전에 대해 OX 퀴즈로 알아볼까?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릴 땐 차도에 딱 붙어 서 있는다. OX.
2: X. 차와 부딪히거나 차도로 밀려갈 수 있으니까 한 발짝 떨어져서 기다려요.
1: 정답이야. 다음 문제.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건너기 시작한다. O, X.
3: X. 초록불로 바뀌더라도 바로 뛰어들어가면 위험해요. 차가 멈추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걸어가도록 해요.
1: 정답. 시간이 다 됐네.
0: 어? 아직 전 시작도 못했는데요. 타이탄도 늦게 탔잖아요.
1: 이해하는 다음 시간에 기회를 줄게.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이상한 소년 제이. 박사님도 참, 그냥 내가 타이탄을 타면 되는데. 내가 타이탄의 진정한 힘을 끌어냈잖아. 안 그래 얘들아?
1: 이것도 타이탄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구나.
2: 그건 아닌 것 같아.
0: 뭐라고? 이 배신자들!
3: 됐고, 빨리 훈련이나 하러 가자.
4: 힘내.
0: 내 편도 좀 들어줘라.
5: 찾았다, 파이어로버.
6: 오늘은 호흡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훈련이다. 모두 준비, 시작!
0: 잠시만요, 대장님!
5: 자,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7: 너?
6: 아는 내니?
8: 잘은 모르는데 제이라고 파이어로봇 시켜달라며 쫓아다니고 있어요.
0: 환자 발생! 환자 발생! 호흡이 없습니다. 거기 뾰족머리 아저씨, 119 좀 불러주세요. 심폐소생술 실시! 심폐소생술은 스스로 뛰지 못하는 심장을 눌러서 뛰게 하는 것. 호흡과 맥박이 없으면 강한 압박으로 분당 100회에서 120회 실시해야 하죠. 호흡이 돌아왔어요. 안전.
6: 정말 대단한데?
0: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러니까 저도 파이어로봇 시켜주세요.
6: 그래도 그건 안 돼.
0: 왜요?
6: 너는 아직 너무 어려. 파이어로봇은 보기보다 위험하거든.
0: 그래, 훈련과 실제 상황은 전혀 달라. 불속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8: 아마 넌 무서워서 오줌 쌀걸?
0: 오줌 안 싸거든. 저도 시켜주세요. 네. 하늘에서 아빠가 지켜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6: 하늘에서 아빠가?
0: 저도 아직 이르다는 건 알지만, 파이어로봇가 되어서 아빠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9: 비상 상황이다. 내가 빌딩 건설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현재 빌딩의 중간층과 상층부에 있는 크레인에 고립된 작업자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최후의

0: 누가 포기할 줄 알고?
1: 자, 빨리 끄자고!
2: 허큘리스!

0: 이카루스 액션!
1: 난 우선 화재 진압을 도울게!
2: 그럼 내가 중간층으로 간다! 이래서는 안쪽으로 진입할 수 없겠는걸?
1: 이카루스! 그쪽은 어때?
3: 크레인에 있던 인부는 지금 막 구조했어! 그리고 중간층은 무리야! 위에서 봐도 불길이 너무 심해! 인부들의 위치를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
1: 그럼 어떡하지?
4: 타이탄으로 길을 터볼게. 그런 뒤에 바로 진입하는 거야.
0: 알겠어요!
2: 일단 앉기는 했는데... 부딪힌다! 뜨거워! 불바다잖아!

0: 저기!
1: 찾았어!
0: 괜찮으세요? 이제 걱정 마세요.
2: 믹스 등장! 꽉 잡으세요.
3: 역시 파이어 로보야. 좋았어. 어서 서둘러.
2: 조심하세요.
4: 오, 재밌겠군요.
2: 뭔데?
0: 어?
2: 시작!
0: 키!
5: 미안, 태우! 괜찮아?
4: 그렇게는 안 되죠! 내 쇼에 끼어든 허리예요.
2: 세나, 괜찮아? 일렉트로 저 녀석!
6: 건설 차량과의 힘의 차이가 너무 커. 좀 더 신중히 움직이자.
3: 역시 타이탄밖에 없겠군. 이안, 타이탄에 탑승해라!
2: 알겠어요! 어? 문이 안 열려요!
6: 뭐? 아, 그럴 리가... 어? 어, 제이? 네가 왜 거기 있니?
2: 아, 무서워요! 저 좀 내보내주세요!
3: 그래서였구나. 제이라고 했나?
2: 네? 네!
3: 아무래도 타이탄이 널 주인으로 인정한 것 같구나. 그러니 지금은 네가 일렉트로를 막아야 한다.
2: 제가요?
6: 안 돼요! 제이는 너무 어리다고요.
3: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타이탄은 아마도 저 아이의 나이가 아닌 가능성을 본 것 같네.
6: 하지만...
2: 못해요! 무섭단 말이에요! 야, 꼬맹아! 하늘에서 지켜보실 아빠에게

0: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며?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맞아. 좋아, 해볼게.
1: 그래, 부탁할게.
2: 아직 즐길 게 남아있어. 다행이군요.
3: 그럼
0: 갑니다. 타이탄, 나와 함께 메가시티를 지키는 거야. 가자.

0: 오늘의 안전 교육.
1: 오늘 파이어 로봇은 응급처치 훈련을 했지?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해 알아볼까?
0: 제이가 불을 무서워하더라고요. 불이나 뜨거운 물에 데였을 때는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하죠?
1: 그럴 때는 뜨거운 열이 피부를 파괴하지 않도록 바로 차가운 수돗물을 틀어서 데인 곳을 식혀야 해.
2: 잠깐만요. 상처 부위를 식힐 때는 얼음이나 얼음팩을 사용하면 안 돼요.
3: 맞아. 그리고 나서 붕대로 감고 병원에 가야 해요.
1: 그리고 데인 상처에 옷이 붙어 있다면 억지로 떼지 말고 가위를 사용해 주변 옷을 잘라내야 해.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쓰고 있어. 아, 오늘도 제 야장 가가지고
1: 신경질. 아유, 아유, 백성원 아닌가? 아유, 마침 잘 됐네.
0: 부장님, 퇴근하십니까?
1: 아, 아유, 뭐 이런 시간에 퇴근은 무슨. 아이, 펭선, 아이, 그것보다 이거 좀 정리 좀 해줄 수 있겠나? 응? 예, 자.
0: 지금 퇴근 시간입니다, 부장님.
1: 지금 이 시간에 퇴근하는 사람이 어딨나? 어? 펭귄이라서 퇴근하겠다는 거야, 뭐야? 어? 야, 지금 퇴근하면 안 되고, 이거 그냥 저기 요 앞에 그냥 어? 반납만 해주면 돼. 쉽잖아.
0: 아니, 그래도 퇴근 시간인데.
1: 아하이, 직장인의 법 모르나? 응?
0: 아니, 그런 법도 있나요?
1: 아니, 그런 법 있지. 그러면 법이잖아, 법. 어쨌든 간에 직장인의 법 몰라?
0: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 게 법 아니에요?
1: 상사가 시키면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직장인 법이지. 아유, 회사를 어떻게 다녔는지 하여가. 아유, 아무튼 이거 해줄 수 있지?
0: 알겠습니다.
1: 뭐? 큰 소리로.
0: 알겠습니다.
1: 뭐라고?
0: 알겠습니다.
1: 더 크게.
0: 알겠습니다.
1: 더 크게.
0: 알겠습니다.
1: 그렇지. 어, 잘했네. 하여가 요즘은 M진지 N진지 하여튼 알 수가 없어. 그럼 땡이요, 땡. N진. 하지만 오늘은 오케이. 오케이. 이거 빠이빠이 하고 다시 들어가서 업무하고. 어?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냥.
0: 하, 정말 저게 직장인의 법인지 꼰대 법인지 모르겠지만, 아, 뭐 상사니까 어떻게 이거 빨리 하고 가야겠다. 아, 정말 정신이 퇴근한 적이 없어. 근데 이거 어디다 갖다 놔요?

0: 오늘 퇴근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어? 혹시? 어? 어 뭐?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바뀌죠? 아, 아 뭐야?
1: 드디어 왔구만 펭수.
0: 어머, 누구세요?
1: 차례가 여기 올 것을
0: 부장님. 기다리고 있어. 뭐? 부장님 아니에요?
2: 아, 아니네. 아, 아니고.
0: 어머.
1: 맞죠군.
0: 네? 뭘 드시는 거예요?
1: 뭐, 알 거 없네.
0: 제가 맨날 그 가려드는 데가 있거든요, 지름길이요.
1: 지름길은 아니! 직장인의 밥을 잊은 건가?
0: 네?
1: 오늘 차례는 쉽게 퇴근하지 못할 것 같구만.
0: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저 빨리 퇴근해야지요. 갈게요.
1: 아이, 잠깐! 그렇게 퇴근을 하고 싶나?
0: 당연하죠!
1: 퇴근을 하고 싶다며. 눈이 한 개인 부장은 마치 양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이것을 꼭 기억하게나. 그리고 동료들의 유혹에 빠지면 사찰은 기본이니 활증 붙기 싫으면 조심하게나.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은 꼭 집밥을 먹어야.

0: 돼.
1: 저 진짜로 이제 퇴근할게요.
0: 아, 잠시. 마지막으로 기억해. 직장인의 법을.
1: 진짜 갈게요.
0: 그래, 이제 다 끝났단다.
1: 아니 무슨 퇴근하기 이렇게 어려워. 아니 근데 혹시 어느 부서세요? 뭐야? 아니 이럴 때나? 왜 이거?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퇴근 못해서 이래고. 아무도 내 퇴근길을 막았어. 그게 설령 사장님일 길이라도. 뭐야? 아니 왜 다들 퇴근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래? 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고. 그럼 난 또 퇴근했는데 남은 퇴근하는 것 같아서 눈치 보이잖아요. 에? 뭐야? 부장님 왜 눈이 하나가 되셨어요?
2: 자 여러분, 자 모두 집중해 주세요. 요즘 회사 힘든 거 다들 아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일을 좀 바짝 해보려고. 업무 끝나기 전까지는 퇴근 없습니다.
1: 정말이야?
3: 오늘 불금인데.
4: 저 진짜 급한 일 있는데 어떻게 안 될까요?
2: 급한 일이고 뭐고 우리 회사가 급합니다. 집중하세요. 장난치나?
5: 가겠습니다.
2: 어딜 가시나?
5: 지금 엄청 올림픽대로 막힐 시간이어가지고.
2: 내가 시킨 건 다 했나?
5: 시키신 거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2: 기간이 많이 남긴 이거 이 사람 안 되겠구만. 빨리빨리 해서 줘야지.
5: 제가 오늘은 퇴근하고 내일 와서 바로 하겠습니다.
2: 안 되지요.
5: 차가 없어서.
2: 그러니까는 모르시는구나. 늦게 가면 되잖아. 더 좋잖아. 당장 자리로 돌아와.
5: 아유, 없네.
2: 업무를 더 줄까 보다. 진짜.
6: 소개팅이 있어가지고.
2: 소개팅이 중요한가 지금?
6: 응? 제 인생이 좀 중요한 일이.
2: 그러면은 아예 퇴사를 하시게. 그게 낫겠네.
6: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2: 여러분, 우리의 애인은 회사입니다. 헤이! 안 되지. 그래.
1: 모르겠고. 나는 일 다 했어. 일 다 했으니까 퇴근해야지.
2: 잠깐. 퇴근하려는 건가?
1: 아, 그렇습니다. 저는 앉아. 그 맡은 바 그 일을 다 끝냈습니다.
2: 아니, 우리 다 같이 일이기 때문에 본인 일만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당장 앉아요!
5: 맞는 말이야.
1: 그럼 월급도 다 나눠주실 겁니까?
2: 다 나눠 갖고 있어요.
1: 지금?
2: 그래요. 여기서 월급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펭귄이라고 다르게 주지 않아요. 다 공평합니다. 당연한 걸 묻고 앉아있어.
7: 장님, 어머 오늘따라 눈이 왜 이렇게 크세요?
2: 아니 나?
7: 아니 부리는 또 왜 이렇게 매끈하세요? 아니 미쳐. 아니 무슨 회사원 아니고 무슨 연예인 같아요. 부장님, 저 그래도 부장님이 제일 힘드실 텐데 밑에 내려가서 어디 바카스라도 사올게요. 어떠세요?
2: 아니 난 참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러던가.
8: 부장님.
2: 그래. 아이고 참.
9: 뭐야 무슨 말이야?
2: 아니 나 참 무슨 말인지
9: 모르겠어.
1: 맞아. 예언자가 그랬어.
10: 퇴근을 하고 싶다면 눈이 한 개인 부장은 마치 양 같은 사람을 좋아하지. 이것을 꼭 기억하라.
1: 좋았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혹시 코 하신 거예요?
2: 아유 이건 불이기는 한데 뭐 건드린 건 없다네.
1: 저는 너무 완벽한 그 콧날 덕분에 이번에 혹시 그 새로 하셨나 이런 줄 알았어요.
2: 아유 뭐 지금은 좀 찌그러지긴 했는데 뭐 아유 내가 그 왕년에 사실은 좀 길거리 캐스팅을 좀 당하고 뭐 그런 적이 있긴 했어.
1: 야, 세수하실 때 조심하세요.

0: 베이겠어요.
1: 아, 나 저 베어봐 한 번.
0: 어머,
1: 네.
0: 오, 소미.
1: 자, 자, 헤이, 헤이. 아유, 이거 좀 따갑긴 해. 따가워.
0: 하지만 다들 퇴근 못하잖아. 이리로 가만히 있을 순 없지. 하늘아! 하늘! 가자!

0: 성공인가?
1: 퇴근해! 야,
2: 퇴근하자. 우리도 가자.
3: 아, 좀만 기다려. 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1: 아, 줄이야.

0: 직장인의 법을 오시오! 야!
1: 직장인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직장인의 법은 정치 퇴직이라고요! 아!

0: 제 이럴 타이밍이구만. 잠깐! 저건 또 뭐야?
1: 저거 뭐야?

0: 설마 그때 그 동료들의 유혹에 빠지면 사찰은 기본이니 할증 묶기 싫으면 조심하게나.
1: 다들 기만아! 빨리 빨리 이어폰이라도 꺼내. 어서.
2: 갑자기 이어폰이네.
1: 탈퇴근 안 하고 싶어? 탈퇴근 안 하고 싶어?
3: 아, 헤어져.
1: 그런 노랫소리에 난 흔들리지 않아.
3: 혼자 사는 것들은
1: 날 묶어. 날 묶어. 안 들리지. 나를 묶어.
3: 묶어. 아니, 나를 진짜 묶어. 괜찮겠어? 그러니까 다들 모여.
2: 누나 같은데?
1: 꽉 묶어.
2: 숨 못 쉬어.
1: 나는 버틸 수 있어. 나는 퇴근을 할 거야.
2: 우대갈비는 못 찾는데? 우대갈비? 우대갈비?
1: 어? 갈비?
3: 기분 좋으면 노래방 가는 거
2: 노래방? 노래방 갔네.
3: 노래방?
2: 갈비 먹고 노래방
3: 가. 내가 못 빠지지. 노래방
2: 같이 가.

0: 왔으니까 우리 가보자고. 아, 제발 좀 보자고. 공짜로 먹으라 보자. 공짜로.
1: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버텨냈어. 그렇지만 내 동료들이 다 조용돼 버렸잖아. 내가 기필코 회식을 끝내고 모두 퇴근시키겠어. 어우, 잠깐만. 어우, 너무 세게 묶었다, 이거. 물어. 물어.

0: 있습니다.
1: 이쯤인 게.
0: 자, 국밥. 어머!
1: 안녕하세요. 회식하는 사람도 있나요?
0: 혼자서 오신 건가?
1: 네, 저 지금 그 동료들 찾으러 왔는데요.
0: 아, 그러면은 일단은 차키랑 교통카드는 두고 들어오세요. 예? 일단 들어오세요.
1: 차키랑 카드를 왜 두고 와요?
0: 일단 들어와서 말씀드릴게요. 어서 앉으세요.
1: 아니.
0: 예.
1: 저는 지금 그 따라온 게 아니라요. 그 동료들 찾으러 왔는데 동료 없었어요?
0: 동료 아까 몇몇이 왔었던 것 같긴 한데.
1: 진짜요? 그럼 갔어요?
0: 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국밥 하나 추가요.
1: 근데 혹시 돼지 인형을 좋아하시나요?
0: 응? 아유, 여기 외딴 데에서 혼자 일하다 보면 적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한 건데, 이거 한 숟갈 하면서 우리 이야기 나눠봐요.
1: 아, 그 없는 거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먹으러 올게요.
0: 아, 잠깐만요. 수육!
1: 예?
0: 수육! 수육! 서비스로 드릴게요.
1: 아니, 아이고. 수육을 서비스로 드신다고요?
0: 앉으세요. 어차피 지금 가봤자 지하철 만석이니까 앉아서 먹고 가. 응?
1: 말도 안 돼. 수육 서비스?
0: 응? 지금 뭐, 어디 가요? 먹으라니까는 좀.
2: 그리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은 꼭 식밥을 먹어야 하네.
0: 아니, 수육도 드시고 가시지 왜. 그러면
1: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했어.
0: 당장 내려놔.
1: 왜 오자마자 갑자기 수육 서비스를 드시는 거죠? 그리고 저 돼지들 뭐예요? 돼지가 핸드폰을 해요?
0: 다들 맛있게 많이 먹어요. 리필도 가능하니까. 아유, 잘 먹네. 잘 먹어.

0: 상사들은 회식을 참 좋아한다니까. 그저 자기가 돈 낸다고 자기가 결제하니까 다들 좋아한다고 착각이나 하고 말이야. 후배들 최근이나 말이야 빼앗고 자기들 탐욕을 채우는 것 같아요. 회식을 참 좋아한다. 나야 뭐 이득이지 뭐. 쉐, 마음껏 먹어라. 그렇게 회식이 좋으면 영원히 먹어라. 그부터 내려놓고 말해.
1: 이거 기다렸어. 뭔가 수상한 게 있었다고. 저는 동료를 찾으러 가야 된다고요.
0: 아니, 동료가 뭐가 필요해. 회식이나 해가지고 퇴근이나 늦어지지.
1: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도 있다고요. 상사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라고요.
0: 아우 진짜. 아, 알았어.
1: 다들
0: 그래도 꼭 회식을 해야 된다면 분기에 딱 한 번씩만 하세요.
1: 돌아왔구나. 빨리 퇴근하자. 뭐야, 왜 안 들어왔어? 빨리 돌려주세요.
2: 야, 돌아왔어.
1: 아, 돌아왔구나. 아, 미안해. 자, 퇴근하세요. 빨리. 아, 됐다.
0: 잠깐, 집에 갈 때까지 핸드폰은 절대 보지 말고.
1: 알겠습니다.
0: 이럴 수가.
3: 역시 직장인들은 회식을 참 좋아한다니까. 문제야 문제.
1: 무슨 퇴근한 게 3시간이냐걸요.
4: 행수사원!
1: 보지 말랬는데 이거.
4: 도대체!
1: 걔는 중 앞이니까 괜찮겠지?
4: 야근 안 하고!
1: 아, 이래서 보지 말랬구나 이거.
4: 어디 가고요! 당장 안 보여!
1: 내가 무슨 불쾌한 것도 아니고 하라는 일도 다 했고 정식 퇴근하겠다는데 직장인의 법은 꼭 지켜줘야 돼! 제발 퇴근하고 나서는 연락하

0: 하지 마세요! 다음 편! 얼마나 올려나.
1: 개미 한 마리 없는 거 봐요, 여기.
0: 주유비가 공짜!
2: 준비하시고 쏘세요!
3: 간다, 간다!
2: 간다, 간다, 간다! 스탑! 스탑! 아!
1: 저 오늘부터 관 두 개. 내 주유건도 나를 배신하네.
4: 이어서 EBS 뉴스가 방송됩니다.
5: 우리 취미생활에서 사실 생명과학 주제를 다룰 때마다 매번 단백질이 참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6: 네. 우리 몸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7: 단백질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저희를 이해시켜주실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6: 혹시 그분?
7: 맞습니다.
6: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8: 생명현상의 신비를 밝히는데 이 단백질을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5: 단백질도 종류가 좀 많은가요? 네, 네, 네. 한 가지가 아니고요?
8: 한 가지가 아니고요. 100만 네. 가지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5: 100만 가지요? 네.
8: 완전히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백질 설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 많은 질병들을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6: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프로틴 퀸이세요.
8: 한 10년, 15년 정도면 뭐 거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거다.
6: 아, 진짜요?
5: 단백질을 완벽하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영생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EBS 뉴스입니다.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두고 지난 3월 미국 법정에서 소셜미디어 회사의 책임이 있다는 배심원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청소년이 더 안전하게 쓸수 있도록 뜯어고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이 소송에서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이번 사건의 원고 대리인단으로 참여한 양수석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지난 3월 판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 소송에서 최초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1: 네, 지난 3월 25일 LA 고등법원 배심원단이 케일리 글렌 밀스 대 메타 구글 사건에서 첫 번째 벨웨더 시범 재판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양사의 과실과 경고 의무 위반을 인정해서 보상적, 징벌적 손해배상 각 300만 달러씩 총 600만 달러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절대적 면책과 또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어떤 책임도 지지 않던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에 처음으로 공적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핵심은 콘텐츠가 아니라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같은 기능 자체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설계된 중독 장치라는 논리를 배심원단이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초기 담배 소송에 비유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달 8월 26일 메타가 미국 47개 주와 170억 달러대 합의로 또 플랫폼 설계를 바꾸겠다고 한 것도 이 판결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짚어주셨던 그 플랫폼의 기능들은 보통 중독 설계라고 부르죠. 여기에 대해서 빅테크의 방어 논리는 보통 우리 잘못

0: 것이 아니고 이 콘텐츠의 잘못이다. 뭐
1: 그렇죠.
0: 이렇게 방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렇다면 이번
1: 맞습니다.
0: 판결에서는 어떻게 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었던 겁니까?
1: 두 회사는 먼저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메타는 이 기능들은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에도 있다고 하고, 유튜브는 우리는 소셜미디어가 아니라 그냥 좀더 나은 TV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모가 책임이 있다. 또 케일리의 그 개인 및 가정환경 탓으로 몰아가는 전략도 아주 정교하게 펼쳤고요. 설계에 대한 결정도 편집자의 그런 판단이라서 수정헌법 1조, 즉그 표현의 자유, 그런 보호 대상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신품위법 230조, 그 플랫폼 기업들을 보호하는 그 법, 그 조항에 대해서 사실상 그것을 극복하는 결정적 순간이 있었는데요. 재판 시작이 되는 모두 진술 직전 주말에 이 사건의 그 담당 판사님이신 캐롤라인 크오 판사님이 구글의 증거 배제 신청을 전면 기각했습니다. 즉, 추천 알고리즘은 콘텐츠와 무관한 데이터 수집, 설계 요소이므로 통신품위법 230조 면책과는 별개로 다룰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나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림 기능, 라이크 버튼 그러한 제품 설계의 문제로 증거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저희가 다툰 게 아니라 이 기능에만 초점을 맞춰서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동안 작동했던 230조라는 방패가 아예 작동을 하지 않은 셈이 된 것입니다.
0: 예, 아예 그 프레임을 좀 바꿔서 접근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1: 그렇죠.
0: 네, 그렇다면 이런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사용자의 정신 건강 악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1: 네. 소셜미디어를 이렇게 무료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돈을 내고 쓰는 소셜미디어는 없는데, 그럼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광고에 기반한 사업 모델, 즉, attention economy, 관심 경제라고 말합니다. 즉, 이용하는 사람이 최대한 많아야 하고, 또그 이용자들이 그 플랫폼 앱에서 가장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중독성이 강한 그 플랫폼 디자인을 구현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단지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회사들의 내부 문건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구글 문건에는 예를 들어, 2016년까지 매일 10억 시청 시간을 달성하자. 그러면 150억에서 500억 달러의 수익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로 명시했었고요. 또 저커버그의 그 계획도 그 문건이 있었는데, 3개년 안에 매출 250억 달러와 함께 이용 시간을 15% 늘리자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구체적인 그 시청 시간을 늘림으로 인해서 그 수익을 늘리는 그러한 구조가 있는 것이죠.
0: 네, 그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그 배심원단 결정이 판결에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렇다면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였던 결정적인 뭐 문건이나 그 증거 같은 게 있었나요?
1: 아주 많았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그 10억 시간 달성하자는 그 유튜브의 문건이라든지 12% 시청 시간을 늘려서 수익을 증대하자라는 메타의 그 문건이라든지 또 메타 문건 중에서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 번호 5번이었는데요. 그 악순환 피드백 루프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서적으로 취약한 계층 또그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또 여성이거나 또 청소년이거나 이러한 취약성을 가진 그룹이 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면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더 심하게 겪게 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취약성을 낳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그런 문건이 메타 내부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미 이 청소년 중독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 내부 직원들끼리 우리는 마약상 같아 그렇게 나눈 대화이며 또 유튜브 문건에서는 플랫폼들을 카지노에 비유해서 반드시 그 도박할 때 하우스가 반드시 이긴다 이런 식의 문건도 있었습니다.
0: 그런 여러 가지 내부 문건들이 밝혀지면서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 그렇죠. 유튜브의 예를 들어서 그 문건 중에서는 우리의 목표는 시청률이 아니라 시청자의 중독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건까지 있었습니다.
0: 네. 그래서 지난달에는 이제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설계를 바꾸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까?
1: 예, 최근 8월 26일에 메타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테네시, 켄터키, 뉴저지 등의 그 검찰총장들이 이끄는 총 47개 주 이상의 초당적 연합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송은 8월 18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개시된 연방다지역소송 MDL의 첫 그 시범 재판 도중에 그 인스타그램 대표인 아담 모세리 대표가 증언한 바로 다음날 전격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배상 규모는 10년에 걸쳐서 최대 170억에서 180억 달러로서 이렇게 빅테크 컴퍼니를 회사를 상대로 한 주 차원의 소비자 보호 합의로는 1990년대 담배 합의를 제외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것입니다. 이 중에 뉴멕시코주와 플로리다주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뉴멕시코주는 이미 별도로 다른 소송에서 배심원 평결을 통해 배상금을 받은 상태였고요. 이 금액보다 더 중요한 건 메타가 약속한 그 플랫폼의 설계 변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 계정에 대해서는 하루 2시간의 기본 이용 시간으로 이렇게 제한하고 부모만이 해제할 수 있고 또 밤 시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핵심 기능의 기본을 차단하는 그 야간 모드, 또 등교나 수업 시간 중에 그 알림이 음소거가 되어야 되고 미성년 이용자에게 좋아요, 그런 반응 수를 공개하지 않고 또 미성년자의 앱 사용이나 연령 제한 콘텐츠 접근 등을 막을 수 있는 더 강화된 연령 확인 조치 등을 취하겠다. 또 개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비개인화 피드를 그런 할 수 있는 옵션, 그런 선택지를 추가하겠다. 또 이제 이용 시간 제한이 다가올 때마다 매 15분마다 알림을 주어서 이제 계속 이용하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그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그런 디자인을 변경하는 그런 제안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0: 네, 네. 여쭤볼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미국에서 이루어진 이 빅테크 소송은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민사 소송으로 이렇게 거액의 배상을 받아내는 게 어려운 구조인 상황에서 입법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 같은데,
1: 그렇습니다.
0: 좀 어떤 점이 좀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그 연령을 이 플랫폼 회사들이 사용자가 그냥 아무 생년월일이나 입력을 해도 계정을 만들 수 있게끔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연령 확인을 더욱더 확실히 해서 예를 들어 연령 보증이나 연령 모델이라는 더 강화된 연령 확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고요. 둘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능 설계 자체에 대한 통제. 예를 들어 브라질처럼 그런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시간 기반 보상, 과도한 알림 그런 것들을 청소년들에게는 할 수 없게끔 그렇게 제안하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 메타가 설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과 맥락이 같은 거죠. 네, 그게 같이 그 병행이 돼야 되고, 또 세 번째로, 또 부모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모가 그 청소년 사용자의 그 이용을 더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그 반드시 이제 잘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경우에 중독이 될 경우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앞서서 먼저 충분하게 경고를 해야 되는 그 네 가지가 함께 가야지 이 모든 것이 미국처럼 소송을 통해서 지금 이런 그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 단계에서부터 이 모든 네 가지 그 이상의 그 요소들을 잘 포함시켜서 법을 제정해서 그 플랫폼 기업들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결국 플랫폼 설계에 책임이 있다는 점이 법정에서 인정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네. 앞으로 좀 어떤 후속 조치와 법적 판단이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세계 유명 만화와 웹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천 국제 만화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만화 축제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일지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0: 짚어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국만화상진흥원 원장 백종훈입니다.
0: 네, 올해로 29회를 맞은 부천국제만화축제가 바로 오늘 개막했습니다. 주제가 만화, 웹툰, 만만합니다인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1: 네, 만화 웹툰 만만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만화 웹툰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다. 두 번째, 부천국제 만화축제는 관객이 행복함으로 가득 차다. 그리고 대한민국 만화 웹툰은 세계에서 자신만만하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이번 만화축제가 단순히 작품을 보고 그 작가를 만나는 행사를 넘어서 하나의 종합 콘텐츠 축제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 네,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만화 웹툰은 원천 IP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굿즈까지 확장성이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오시면 다양한 확장성까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부천만화축제에서는 웹툰 페어라든지 코스프레 대회라든지 세계 만화가 대회라든지 글로벌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올해 부천 만화 대상에는 웹툰 역대급 영지 설계사 이 작품이 대상을 받았는데요. 어떤 점이 높이 평가받았고 이번 수상에서 엿볼 수 있는 만화, 웹툰 시장의 흐름은 무엇일까요?
1: 네, 역대급 영지 설계사가 부천 만화 대상을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영주로 귀의하는 토목 공학도가 그 세상에서 토목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라는 점에서 작품성 그리고 대중성을 인정받아서 수상을 하게 되었고요. 치사병 전설이 되다 제가 지금 코스프레를 치사병 하고 있는데요. 웹소설이 웹툰으로 가는 또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웹소설이 웹툰의 연출력을 만나서 훌륭한 작품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이런 작품들이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까지 확장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최근에 보일 수 있습니다.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IP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한국 웹툰의 가장 큰 경쟁력,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 웹툰은 원천 IP로서 K 콘텐츠의 뿌리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노인의 꿈과 같은 연극 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국립정동극장과 MOU를 체결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나오는 만화 원작 IP가 국립정동극장의 연극, 뮤지컬, 공연화까지 가는 프로세스를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진흥원은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연 260개의 IP를 내놓고 있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K 콘텐츠가 보다 확장하고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관심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웹툰을 대표 K 콘텐츠로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웹툰의 해외 진출도 활발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또 일본 만화나 중국 웹툰과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한국 웹툰이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경쟁력, 그리고 아직 보완해야 할 점, 각각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 네, 장점 경쟁력으로는 웹툰은 대한민국이 종주국입니다. 강력한 유통 플랫폼을 갖추고 있고요. 세계인들이 따라하고 싶어 하는 새로 스크롤의 연출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 만화 시장에서도 그래픽 노블 아트라고 하는데요. 합의상이라든지 윌 아이스너상이라든지 아주 권위 있는 수상 권위 있는 상 상을 받고 있고요. 경계할 점으로는 아무래도 귀빙의 환생, 로맨스 판타지 같은 장르가 좀 편중화돼 있다. 그리고 세계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현지화 전략, 그 나라의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점이 조금 더 깊게 충분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0: 네, 과제로는 이 편중된 주제를 조금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또 하나 또 이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생성형 AI가 그림과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만화계에서도 AI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논의가 뜨겁습니다. AI가 만화, 웹툰 창작 생태계를 어떻게 바꿀 것이라고 보십니까?
1: 출판 만화는 종이와 펜이 있었습니다. 웹툰은 태블릿과 전자펜이 있었습니다. AI 시대에도 창작자는 만화가 인간 예술입니다. AI는 창작의 도구로서 활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역할로 말씀을 드리면 배경이나 연출 각도 등 이런 것들을 AI가 보조하면서 마감 압박에 대한 해소

0: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1: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서울 한복판.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 지역.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골목은 이제 철거 표지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1: 아이고 이뻐라.
0: 깨진 유리와 잔해 사이에서 지친 삶을 이어가는 작은 생명들. 이곳의 고양이들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발로 뛰는 사람들. 철거의 그늘 아래 남겨진 고양이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갈 곳을 잃은 고양이들이 모인 작은 공간.
2: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된 고양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3: 네, 맞습니다. 여기는 보강동이랑 이제 한남동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한 아이들의 잠시 이제 임시 거처로 보살피고 있는 곳이에요.
0: 간신히 구조된 고양이들은 이곳에서 또 다른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 대신 임시 보호처에서 따뜻한 사람들의 손길을 만난 고양이들.
3: 제가 우연치 않은 계기로 이제 재개발 용산구에서 이런 곳에 재개발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안에 갇힌 고양이들이 적어도 300마리 이상이다라는 내용을 듣게 돼서 그러면 저희가 함께 이제 구조를 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구조를 하기 시작했고요. 현재까지 저희만 구조한 걸로 따지면 일단 190마리 이상은 한 것 같고요.
0: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현장에서 구조자들의 손끝은 단 한 생명을 향해 닿았습니다. 이름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작은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곳. 옹벽 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구조된 옹벽이
4: 귀엽다. 아이고 귀엽다.
5: 아이고 귀엽다.
0: 길에서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0: 보살피고 치료하는데 온 힘을 쏟는 사람들.
1: 보고 있으면 안 먹어.
2: Every day, like looking for food, looking for water. No one cares about them. And if there's no like people like us, they will just die in the streets. And that is, I think it's really sad.
0: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길냥이들.
1: 진짜 많은 아이들이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안에도 100마리 이상이 있는데요. 밖에 지금 저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이 공간에도 당연히 100마리 이상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게 고양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너무 개체수가 많아요. 그리고 그 건너편도 마찬가지고요.
0: 이들 외에도 고양이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개인 활동가 김유진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작은 생명들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녀.
3: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4: 고강도 재개발 지역에 남은 고양이들을 보살피러 가고 있습니다.
0: 같은 시간, 같은 골목에서 밥을 기다리는 고양이들.
5: 럭키, 기다려. 놀래지 마. 놀래지 마. 맘마.
3: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4: 가방에는 뭐 애들 밥줄 그릇, 일회용 그릇이랑 사료, 그리고 물, 물티슈, 캔, 간식들 이런 거 가득 들어있어요.
3: 이거 몇 킬로나 될까요? 무겁지 않으세요?
4: 이거 한 10킬로는 넘을 것 같은데요. 많이 가벼워진 거예요. 고양이들이 많이 줄어서 많이 가벼워졌어요.
5: 밥 줄게. 빨리 줄게.
0: 녀석은 드디어 맛있는 한 끼를 마주합니다.
5: 럭비. 오, 맛있어. 많이 먹어.
4: 근데 록시 같은 경우는 제 발걸음 소리를 아는 건지 냄새를 아는 건지 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뿅 이렇게 울면서 저를 불러요. 잘 먹네.
5: 맛있어. 록시. 이모 갈게.
0: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들의 하루를 이어주는 희망입니다. 또 다른 길고양이를 찾아 나서는 그녀. 그녀가 제공하는 따뜻한 음식 한 줌이 고양이들에게는 세상 전부입니다.
4: 저도 재개발 지역 고양이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찾아보고 알게 됐어요. 근데 정말 가장 불쌍한 존재더라고요.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보상을 받고 떠나지만 고양이들은 그런 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잊혀진 채로 철거하면서 매몰돼서 죽고 이러니까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0: 모두 떠나버린 재개발 지역. 무너져가는 골목 한켠에서 작은 생명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집도 잃고 가족도 잃고 상처만 남은 아이들. 먹을 것도 숨을 것도 사라진 재개발 지역에서 깨진 유리와 녹슨 철근 사이를 기어가다가 상처 입은 고양이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늘도 구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1: 제니! 반가워요. 네. 감사해요.
4: 네, 오늘은 네, 한 마리 구조할 거고 네, 트랩 놓고 꼭 성공합시다.
1: 됐어요.
4: 네.
0: 높은 펜스가 세워진 후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철거지역.
5: 호돌아, 이리 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괜찮아. 호돌아, 호돌아.
6: 호돌이는 여기 재개발 지역 가장 중앙에 살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호돌이가 여기까지 나와서 사료를 먹을 거라고 기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몇 개월 만에 만나게 됐고, 근데 살이 많이 빠져있네요. 먹을 것도 없고, 안에는 철거가 한창이기 때문에 바닥은 다 유리 파편이고요. 위험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살기 힘든 환경인데.
5: 건강이 괜찮아. 아.
0: 재개발 지역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5: 밀크야 왜?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오늘?
4: 재개발 지역은 공가철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주를 하면,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이주를 하면 문을 아예 잠그고요. 못을 박아서 잠그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요. 이제 그 과정에서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겁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면 문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숨어요. 그래서 그 채로 이제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창문도 닫혀 있고 문도 닫혀 있잖아요. 안에는 먹을 게 없고 그런 식으로 안에 굶어 죽는 거죠. 그렇게 굶어 죽어서 제가 찾아낸 백골 사체도 꽤 돼요.
0: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작은 생명들.
4: 이 구역 경계는 그냥 차도예요. 도로고 또 다른 지금 재개발, 철거 중에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양이들이 이동할 곳이 없어요. 고립지이기 때문에 구조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해야 합니다.
0: 철거 현장에 굉음이 울릴 때마다 고양이들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듭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그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구조들.
5: 집에 가자. 어야 어야 우리 새끼.
0: 오늘도 구조를 위해 트랩을 들고 나섰습니다. 과연 구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4: 트랩 끝 안쪽에 발판이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애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뭐 캣닙 이런 거로 뿌려놓고요. 그 간식을 먹으려고 발판을 밟게 되면 이 문이 내려갑니다.
0: 또 다른 생명의 구조를 위해 고양이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오늘 구조할 고양이는 누구일까요?
4: 미라벨이란 아이가 있고요. 이 고양이는 지금 한 7, 8개월 됐을 거예요. 근데 한 두 달 전에 출산을 했고요. 지금 그 새끼가 죽은 걸로 추정되거든요. 아기 고양이가. 그래서 이 고양이도 시급하게 구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0: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미라벨을 간식으로 유인해 봅니다. 트랩을 설치한 후 미라벨이 들어가기를 기다리는데 한참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미라벨. 다시 미라벨이 갈 만한 곳으로 이동.
5: 미라벨!
0: 과연 이곳에선 미라벨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동한 장소에 다시 트랩을 설치하는데요. 그들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됩니다. 벽 뒤에서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내는 미라벨. 숨소리마저 삼킨 채 미라벨의 움직임을 살피는데 이번엔 과감하게 앞발을 트랩 안에 넣었습니다. 큰 생명을 품에 안기 위한 기다림도 잠시. 트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리는 미라벨. 드디어 구조 성공!
5: 됐다!
4: 미라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기야.
1: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쳐요, 이러면은.
0: 미라벨의 상태가 걱정인 그녀.
5: 너무 다행이에요.

0: 길에서 생활했던 미라벨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 걸까요? 출산과 수유로 많이 쇠약해진 미라벨의 건강검진이 시급한 상황. 전염병 검사와 기생충 검사, 기본 건강검진이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1: 아무래도 이제 외부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염원에 감염될 확률이 많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이제 생명에 크게 위험이 되는 이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진 않았고 이제 흔히 감염될 수 있는 귀신들기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귀신들기는 이제 약물로 치료가 당일로 가능하고요.
2: 먹는 약 복용 안 해도 양성 가연칠 수 있는 지속형 항생제 주사를 도와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수면 진행해서 중성화를 따지 도와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전염병 검사도 다 음성이고 뭐 피검사도 다 괜찮고 대신에 기진드기가 좀 있어서 그거는 처치해 주셨어요.
0: 구조 후에도 자신의 고양이들과 함께하는 유진 씨. 그동안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한 고양이들 중 네 마리를 보살피고 있는데요. 이 중에도 아픈 손가락인 고양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는 마루입니다.
3: 엉덩이 쪽 터치는 가능한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얼굴 쪽 가져가면은 아직은 엄청 싫어해요.
0: 2년째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마르가 안타까운 집사.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구조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운 유진 씨.
3: 마르가 저는 개냥이가 안 돼도 좋으니까 제가 그냥 저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제가 기본적인 케어도 해주고 건강관리도 할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0: 그녀의 고민 해결을 위해 출동한 나응식 선생님. 재개발 지역부터 같이 둘러보기로 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응식 선생님입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이미 공사 한창 중인 것 같은데 오늘 뭐 얘기를 많이 듣진 않았지만 네. 누가 봐도 여기 구조활동하고 계신 보호자님 같은데 여기는 지금 상황이 좀 어때요?
3: 지금 펜스 처리가 다 마무리되고 안에서 철거가 한창인 상황.
4: 아, 철거 한창인 상황?
3: 네.
4: 그러면은 여기 좀 둘러보면서 여기 현장 분위기라던가 그동안에 아마 엄청난 노력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3: 네.
0: 현장 상황을 둘러보는 두 사람.
3: 작년 여름부터
4: 네.
3: 이제 3구역 경계가 있잖아요.
4: 네네.
3: 그럼 이쪽으로 아이들을 좀 이동시켜야겠다 계획을 하고 밥자리를 조금 조금씩 이동을 시켰어요.
4: 아, 그렇죠. 단계적
3: 네.
4: 이동이 제일 중요하니까
3: 네,
4: 고양이들은.
3: 이제 여기에 생태 통로가 생겼으면 좋겠다 계획을 하고 꼭 이런 좀 중요한 일들은 지자체에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4: 용산구청이나 네. 지금 건설사에서 그래도 네, 도움을 좀... 주고 계시고 있구나.
3: 네네.
4: 많은 사람들이 뭐 여기 뭐 재개발하면 좋으니까
3: 네네.
4: 고양이도 그냥 다 싹 모아서
3: 네네.
4: 싹 옮기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3: 그렇게 많이들 저한테도 얘기하세요.
4: 그렇죠.
3: 고양이는 네. 영역동물이잖아요.
4: 맞아요.
3: 네,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적응 과정 없이 이 고양이들을 그냥 구조해서
4: 네.
3: 다른 지역에 방사하게 되면 생존 확률이
4: 매우 낮아지죠.
3: 네.
4: 이게 개인 일도 있으실 거고
3: 네네.
4: 개인 삶도 있으실 텐데
3: 네네네.
4: 어떻게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3: 많이 힘들었죠.
4: 그래서
3: 구조를 한창 했을 때는 여기에서 3일간 자면서 음식하면서 구조를 했었어요.
0: 직접 생태 통로와 임시 급식소의 상태를 보러 갑니다.
4: 생태 통로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여기가 하나?
3: 네, 하나예요. 여기가 이제 고양이 이동 통로고요.
4: 지금 몇 분이 이렇게 지금 급식소 몇 군데다?
3: 지금 생태 통로가 네 군데 정도가 있고요.
4: 군데.
3: 네, 그 네 군데 앞에 이렇게 급식소가 네 개씩 있고.
4: 네 개?
3: 네, 저를 포함해서 다섯 팀이
4: 다섯
3: 도와주고 계세요.
4: 매일 오셔야 될 텐데.
3: 네, 날짜를 정해서.
4: 아.
3: 네, 어떤 분은 오전에 오시기도 하고, 저는 뭐 낮에 오고, 저녁에 오시는 분 있고, 이렇게 서로 조율을 해서 하고 있어요.
4: 이거는 다 자체 제작하신 거예요?
3: 이거는. 그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4: 지자체? 용산구청?
3: 네. 네.
5: 이렇게?
3: 네.
4: 이게 이제 지자체에서 만든 거구나.
5: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저 밑에 하얀색 저런 거는 개미들 때문에
6: 맞아요.
5: 네, 신기패를 해가지고.
6: 맞아요. 개미들이 네. 있으니까 이렇게
5: 해서 네, 맞아요. 이렇게 주고 있어요. 밥이랑 물이랑.
6: 물이랑?
5: 네.
4: 아,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5: 맞아요.
4: 왜냐면 안에서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정말 대부분은 이제 아사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5: 맞아요. 맞아요.
0: 길고양이들의 이동과 생존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연결망, 생태 통로.
4: 이런 것들이 한 좋은 예로 남게 되면 저희가 뭐 서울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이주라든가 아니면 재개발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고 지속적으로 이런 선례가 좋게 남는다면은 향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다음으로 며칠 전 구조한 미라벨을 보러 갑니다.
4: 그 워낙에 뭐 베테랑이시니까 베테랑이 느껴지거든요.
3: 네.
4: 미라벨이라는 친구 지금 임시 보호하고
3: 네, 네.
4: 그 준비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3: 네.
4: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일단 이렇게 시선을 다 가려놓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거든요.
3: 네.
4: 고양이들이 시선 자기가 노출됐을 때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잘하신 것 같고 근데 많은 분들이 고양이가 화장실에 앉아있는 거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 화장실에
3: 앉아있는 거? 맞아요. 네.
4: 근데 이거는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이기도 해요.
3: 맞아요.
4: 그래서 긴장감이 좀 낮아진 애들은 그래서 여기서 애가 조금 긴장이 떨어졌다 그럼 화장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 자세를 볼 때 웅크리고 화장실에 있는 경우에는 아이가 긴장감이 좀 높아졌다. 왜냐하면 화장실이란 공간은 내가 완전히 안전하고 내 개인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저는 항상 고양이들 순화시킬 때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고양이하고 친해지려면 무심한 듯 유심하라고 하니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듯 관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듯 한데 그냥 툭 그냥 툭 얘한테 그러다가 좀 친해지면 아이컨택. 그래도 얘가 지금 다른 고양이가 있는데도 생각보다 긴장감이 높진 않은데.
3: 네 맞아요.
4: 아까처럼은 도망가지 않죠. 다가가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제 먹는지 안 먹는지는 이 시야를 가려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고민되는 친구 이름은 뭐예요?
7: 마르예요.
4: 마르에?
7: 마르.
4: 마르, 그냥 마르?
7: 네.
4: 그 다음에 그 친구하고는 보호자님 관계는 좀 어때요?
7: 저와의 관계는 이제 길에서도 좋았기 때문에.
4: 아, 네.
7: 좋은데 이제
4: 네.
7: 실내 생활을 처음 해보잖아요.
4: 네, 네.
7: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움이 많긴 하죠.
4: 생각하는데. 사람 손을 안 타는. 그럼 보호자님은 그러면은 마르라는 친구가 보호자님하고 좀 관계성이 좀 좋아지면은 네. 딱 좋을 것 같다.
7: 네, 좀 짐냥이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창문에서 하늘도 보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4: 그거를 좀 단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아이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7: 네.
4: 말 한번 보러 가볼까요?
7: 네.
4: 이쪽인가요? 여기가 그러면은 마르가 있는?
7: 네, 마르가 주로 생활하는 방이에요.
4: 아, 여기서 주로 지내요?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마르인 거죠?
7: 네. 먼저 엉덩이 좀 만든 다음에 안심시켜주고요.
4: 보면은 고양이들이 스트레스 받는 시그널들이 좀 있는데
7: 네.
4: 이게 보면 눈동자가 되게 커지진 않았어요. 근데 보통은 무심한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막 일부러 과도하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아이들이 더 거리감을 두기 때문에
7: 네.
4: 고양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거리감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거긴 해요.
7: 네네.
4: 네. 어,
0: 순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거리 좁히기는 성공한 마르.
4: 이럴 때 좀 페로몬 좀 묻히는 게 중요해요. 여기를. 여기가 페로몬이거든요. 내가 갑자기.
8: 아니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4: 아니야, 지금.
0: 마르도 냐옹신도 너무 놀란 상태.
4: 이거 지금 너무 흥분된 상태인데, 아이가? 아니야, 모르는 거야. 아니, 이건 아직 모르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보면 돼. 고양이들끼리도 중요한 게 페로몬 서로 묻히거든요.
7: 네.
4: 보통은 저희가 없잖아요, 사람은.
7: 네.
4: 그래서 인공 페로몬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 페로몬을 보통 고양이를 만지기 전이나 내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보통 옷에다가 네, 보통 6분 전에 뿌리기도 하고 담요 같은 거 있죠. 네. 보호자님이 쓰고 싶은 담요. 네. 아예 긴장감을 낮출 수 있는 위장막 같은 거죠.
0: 페로몬을 뿌려 위장막을 만들고 페로몬을 뿌린 담요로 마르를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마르의 반응은?
4: 이런 데서 이제 먹을 수 있게끔.
0: 하지만 겁쟁이며 마르는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합니다.
9: 아유, 긴장해서 터치해도 되게 내면해버리네.
0: 페로몬에 반응하는 다른 고양이들.
4: 아깽이 때 이게 핸들링 교육은 5분 시켜야 돼요. 네. 터치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오죠. 이렇게 만져주고 미간 만져주고 다시 한 입. 이걸 놔두는 게 아니라 터치하고 좀 주고 다시 터치하고 그래서 미간 좀 만지고 미간을 만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미간을 만지면 되게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를 구조해서 입양했을 때 적응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순화라고 하고 순화의 과정에서는 핸들링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네. 이게 시간은 매일 5분씩 하는 거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아이의 코 인사부터 페로몬을 묻히는 거 네. 그다음 미간 네. 따라서 그다음에 등이나 엉덩이 쪽으로 가는 걸 단계적으로 하시면은 아마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네.
0: 다시 안정을 찾은 마르에게 먹이를 주고 스킨십을 시도하는 그녀. 전엔 얼굴 쪽인 손도 못대게 했던 마르가 드디어 집사의 손을 허락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구조된 다른 고양이들에게도 좋은 가족이 생겼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0: 보통 제일 중요한 게 보강동 같은 이제 이주가 필요한 고양이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이 관심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성화도 돼야 되고 많은 아이들이 이제 구조된 상태에서 이주 자연스럽게 이주하는 것도 좋지만 입양을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SNS 통해서 연락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재개발 현장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작은 생명들이 평생 함께할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지금부터 집중!
1: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0: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2: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쇼크듯이 쫙 와버렸죠. 여기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요.
1: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2: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몸 위로 쏠린다 그러냐?
3: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1: 떨림에 의한 불안감 또는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0: 손이 많이 가는 차례상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1: 명절 오면은 명절상만 200상에서 한 250상.
0: 세심한 손길로 정성을 쏟아 제수 음식에 격을 올리는데요. 한편 추석이 다가올수록 떡과 전쟁을 벌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2: 추석의 송편은 전 국민이 다 먹는 거잖아요. 추석 전날 같은 데는 몇만 개 만들지.
0: 송편과 함께 한가위에 빠질 수 없는 고소한 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을 부치느라 뜨거운 불판 앞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3: 바쁠 때는 몇천 개 나가요.
0: 내일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4: 화면을 소리로 그려줄 수 있을까? 우리는 움직임 하나, 소리에 예민한 장면 사이사이의 감정까지도 언어로 옮기려고 합니다.
5: 집으로 돌아온 아내의
4: 누군가에겐 중요한, 누군가에겐 유용한 시청관리.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놈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5: 바쁜 일상에서 맛보는 작은 오아시스. 주전부리 한 입에 담긴 이 소소한 행복을 누가 마다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국민 간식으로 손꼽히는 핫도그의 인기가 요즘 심상치 않은데요. 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해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핫도그 생산 공장.
6: 많아져서 1,800개 정도에서 많은 것 같아요.
5: 1인당이요? 오차 없이 정교하게 빚어내는 손길만 봐도 작업자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6: 저도 처음에 막 물집 생기고 막 굳은 살이 다 되겠거든요, 손에.
5: 깐깐한 손길을 거쳐 완성한 핫도그에 이어 고향의 맛을 담은 특산물 빵도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7: 80여 가지를 정부 선물로
8: 약 2만 개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5: 빵 반죽부터 속 재료까지 지역 특색을 살리는 게 관건인데요. 자그마한 빵 하나에 기나긴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8: 저희들이 3년 동안 빵을 개발하는 동안에 10만 개는 버렸을 겁니다.
5: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집념이 마침내 결실을 이뤄내는 법이죠.
9: 200g 자랐고 주먹기가 많고 수분량 함량이 적어서 전기식으로 만들었을 때 바삭감이 아주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5: 주전부리 춘추전국시대 심심풀이 간식에 인생을 건 사람들.
10: 정확한 60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찌질러이라고 보시면 돼요.
5: 최고의 맛을 얻기 위한 치열한 일상.

0: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지금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하굣길 풍경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마도 핫도그가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취향에 따라 골라먹는 재미까지 더해졌죠. 바삭한 튀김옷을 크게 베어 물면 입안 가득 고소한 맛이 번져나갑니다.
1: 소세지가 안에 돌아가 있어가지고 맛있다야.
2: 이게 치즈가 되게 쫄깃해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3: 안 질리고 그리고 뭔가 저렴하면서 먹기도 편해서 좋아합니다.
0: 간편식이 대세가 된 요즘 냉동 핫도그만으로 연 매출 80억을 기록한 충남 계룡의 한 핫도그 공장.
4: 요즘 그 K푸드 인기와 맞물려서 하루에 한 3만 5천 개 정도 생산이 가능한 공장이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800만 개 이상 생산이 가능한 공장으로 선정됐습니다.
0: 오전 7시 30분. 이른 시간 출근을 마친 직원들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차례차례 위생을 위한 소독 절차를 밟습니다.
5: 이물질 흡입하는 걸로 모두 다 이제 머리카락이나 다 제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세제로 해서 손을 최대한 깨끗이 하고 나서 UV로 건조까지 한 다음에 손 소독하고 에어 샤워까지 하고 들어갑니다.
6: 아, 그거 다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5: 네.
0: 누구라도 예외 없는 해썹 공장의 필수 관문. 보이지 않는 초미세 먼지까지도 제거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게 되는데요.
7: 저희가 꼬마 핫도그는 분량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머리 쪽에 소세지 보이는 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좀 신경 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 이제 핫도그에 들어갈 재료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그 양만 무려 3톤에 이릅니다.
7: 이거는 돼지고기가 90% 들어간 소세지입니다.
0: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재료가 있는데요.
8: 모짜렐라 핫도그거든요.
6: 쭉 늘어나는 그 치즈 말씀.
8: 네, 맞습니다.
0: 먼저 준비된 꼬치에 핫도그 재료를 꽂아주는 전처리 작업부터 시작되는데요. 모든 부자재와 원료는 주문 제작한 전용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다는군요. 이제부터는 이 많은 재료들을 하나씩 꼬치에 끼워야 하는데요. 담당 작업자들은 그야말로 멀티로 활약을 펼쳐야만 합니다.
6: 선생님, 이거 골반놀이 막 붙이시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8: 아, 이게 버튼을 눌러야지 스틱이 꺾여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스틱 뽑으려고 버튼 눌러주는 거예요.
0: 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내내 꼬치가 제대로 잘 끼워지고 있는지 예의주시하며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작업할 양은 무려 33,200개. 버튼 한번 누를 때마다 6개씩 꽂혀서 이동하게 되니까 자그마치 5,533번의 인내가 필요한 작업인데요.
7: 한번 보세요. 이것만 계속 보면은 눈이 계속 따라가잖아요.
6: 네.
7: 어지러워요. 한 2시간마다 바꾸던지 이렇게 해요.
0: 그 시각 반죽실에서도 생산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9: 핫도그 만드는데 가장 핵심인 게 반죽이거든요. 반죽을 얼마만큼 부드럽게 치느냐가 제품의 관건인데 그걸 하기 전에 핫도그 가루랑 쌀가루랑 두 개를 적당한 비율로 배합해주는 과정입니다. 쌀가루는 그 핫도그를 먹을 때 쫀득함을 느끼기 위해서 넣는 건데 그에 대한 비율이 있거든요. 얼마나 얼마씩 나라 비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연구실에서 그 비율을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문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게 딱 맞춰서
0: 일반적으로 핫도그 반죽엔 폭신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이스트를 넣어 발효시키지만 늘 일정한 맛을 유지해야 하는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죠. 대신 이곳에선 달걀 흰자로 거품을 낸 머랭으로 폭신한 식감을 살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 완성한 반죽을 따로 옮겨 담는 작업자.
9: 오늘 온도 기온에 섭도에 반죽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첫 반죽을 위에 연구실로 올리기 위해서 풀어놓는 작업입니다.
10: 준비가 됐나요?
9: 네.
10: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그렇게 연구실로 향한 반죽 샘플은 곧바로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요.
10: 점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반죽을 묽다 아니면 좀 뭐 뻑뻑하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적정한 점도를 맞췄을 때 가장 맛있는 핫도그의 식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루의 시작, 그다음에 끝나기 전 이걸 매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0: 과연 오늘의 결과는?
11: 샘플 통과.
0: 그렇게 합격 통보가 전해지고 나면 본격적인 반죽 생산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찰랑찰랑 폭신하게 준비된 반죽은 핫도그를 빚어낸 핵심 공정으로 향합니다. 도착한 작업장에선 400리터 용량의 대형 튀김기 8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7: 튀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0: 그런데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저울부터 꺼내는 작업자.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7: 핫도그 이거 중량이 따로 이렇게 있거든요.
9: 얼마나 해야 되는데요?
7: 47이요. 47에서 50 사이.
9: 아, 반죽만요?
7: 네, 반죽만.
0: 핫도그 한 입에 전해지는 식감과 맛의 균형까지 고려한 최적의 수치. 놀랍게도 정확하게 47g만 똑 떼어냈는데요.
9: 딱 떴는데 47g 나오시네요.
7: 네. 저도 거의 5년 다 돼가요. 시간과 노력이겠지요?
0: 그저 한 바퀴 반죽을 말아 떼어내기만 하면 역시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인간 저울 그 자체.
7: 저울 안 보고 이 두께를 보고 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보기엔 되게 쉬워 보이는데 보통 이 정도 말려면은 1년 이상 숙성이 돼야 돼요.
0: 앞에서 뒤로 쭉 잡아당긴 후 엄지와 검지의 감각으로 한 바퀴 감아올려 끊어내는데요.
7: 이렇게만 쭉 분량이거든요.
9: 아, 그렇게 위에가 보이면요?
7: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잡아서 여기 잡아서 약간 분량.
9: 아, 앞으로 당기면서.
7: 네. 반죽을 제대로 안 감싸면 치즈가 다 퍼져요.
9: 이거 한국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요?
7: 그러면 되게 쉬워 보인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9: 이게 이렇게 감으면 되는 거죠?
0: 호기롭게 도전장을 내민 담당 PD. 반죽이 상당히 피나게 보이는데요. 기준치 근처에도 못 갔죠?
9: 반죽을 담궈서 끓어서 감아서 올리고
7: 감아야 돼. 네, 그리고
0: 과연 이번엔 오차 범위 안에 안착 성공인데요.
9: 아, 네. 어렵네요. 네.
7: 만약에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감쌌을 때 여기 이제 얇고 여기 이렇게 두꺼워지면 안 되잖아요. 배서 들어서 한 바퀴 감는 거예요.
9: 이게 근데 손가락이 되게 아프네요.
7: 네, 아파요. 손가락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고 또 들어서도 또 돌리고. 저희 지금 작업자분들 보시면은 손가락에 다 밴드를 하고 있어요. 너무 아파서. 저도 처음에 막 물집 챙기고 막 구두사이 다 되겠거든요, 손에. 이렇게 말았어요.
0: 저마다 영광의 상처를 안고 있는 작업자들.
7: 손가락 때문에 요새 병원도 다니고 있어요.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고 주말이면.
0: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업 중간 휴식은 필수인데요.
12: 자, 몸 좀 풀고 손 좀 풉시다.
0: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몸을 풀며 긴장을 털어내는 작업자들.
7: 우리가 거의 한 적게 말하면 한 1500개에서 1800 정도 말거든요.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도 하루에 나 자신한테 수고했다고
11: 하고 있어요.

0: 튀기나시면요.
1: 그렇죠.
2: 반죽을 묻혀 튀김기에 넣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5초 미만. 따라서 핫도그 생산 현장에서 작업자의 숙련도는 절대적인데요. 그렇게 공들여 만든 핫도그를 난데없이 꺼내드는 작업자. 이번에도 저울이 등장하는데요.
3: 이제 저희 기준치인 이제 85g인데 그 중간에 중량이 맞는지 그거를 체크하는 거고요.
2: 잠시 후 튀김기를 빠져나온 핫도그들이 길게 이어진 컨베이어 라인을 따라 줄줄이 어딘가로 이동하는데요.
4: 급속 냉동기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공간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2: 갓 튀겨낸 핫도그를 영하 40도로 올리는 냉각 장치.
4: 핫도그는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0: 아, 이거요?
4: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핫도그는
0: 보시면
4: 일정 시간 급속 냉동을 지나서 이렇게 타고 내려온 핫도그가 되겠습니다.
2: 작업장 전체 크기와 맞먹는 거대한 냉동기를 지그재그로 천천히 이동하며 약 40분가량 냉각 과정을 마친 핫도그들은 돌덩이처럼 간단하게 얼어있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도착한 끝자락에선 또 한 번 작업자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1: 핫도그 선별 작업이야, 분량 선별 작업이야.
2: 언뜻 봐선 놓치기 쉬운 작은 분량도 작업자들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요.
4: 반죽을 제때 끊어내지 못해서 반죽이 말려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손목으로 탁 커팅을 해내야 되는데 성형 유통공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죠.
0: 아, 이거 많이 불량이네요. 네.
2: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종 관문인 관능 검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람의 오감을 이용해 맛과 향, 색깔 등의 품질을 종합평가하는 과정입니다.
5: 매일같이 저희가 만든 핫도그들을 먹어보고 오늘은 맛있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부족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 뿐만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조리하는 방법 그대로 전자레인지와 에어프라이기 여기에 오븐까지 총동원해 모든 경우의 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6: 급식에도 나가는 핫도그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 급식당에는 업장에는 보통 오븐을 많이 구비를 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 컨디션도 보려고.
5: 자, 오븐 조리한 거 보고 봅시다. 네.
2: 누군가에겐 심심풀이 간식이지만 이분들에겐 업무의 연장선인데요. 더없이 진중한 표정으로 핫도그 맛 분석에 집중하는 직원들. 어우, 부럽습니다.
5: 치즈가 정말 질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오늘 제품 어땠어?
7: 크리스피하고 이제 그 빠지는 부분 없이 잘 예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8: 저희는 이거 너무 매일 먹어가지고 네. 이거 먹다 보면 살이 너무 찌고
5: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거 다 치면 한 만 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예 먹기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꿋꿋하게 매일같이 먹고 있습니다.
2: 그렇게 수많은 이들의 노고를 거쳐 탄생한 헤이 핫도그의 전성시대. 앞으로도 더욱더 승승장구하며 뻗어나가길 응원합니다.
5: 전 세계인들이 우리가 만든 핫도그를 드시고 그리고 이게 헤이푸드의 한 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는 너무 행복하죠.
2: 또 다른 행복의 맛을 찾아 달려간 곳은 강원도 속초인데요. 화사한 매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알록달록 고운 빛깔의 캐릭터 빵입니다.
9: 잠깐만 이게
10: 색깔. 이거 진짜 복숭아 같은데?
9: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복숭아 같아.
11: 이거냐?
12: 우와. 안에 꿀같이 들었어.
13: 맛있어.
12: 안에 앙금 만든 줄 알았는데 네. 복숭아처럼 뭐가 씹히기도 하고 되게 향긋한 맛이 나면서 네, 느끼하지도 않고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2: 그리고 또 하나 시선을 사로잡는 건 팔도의 맛을 모두

0: 모은 전국 빵 지도입니다.
1: 80가지 정도 되고요. 제주도도 있고 덕도 울릉도도 있습니다.
0: 알고 보니 전국 각지를 대표하는 80여 개의 특산물 빵들이 모두 이곳 속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데요. 그 이면에 숨겨진 얘기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새벽 6시,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한 빵 공장.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준비할 것들이 많다는군요. 먼저 빽빽한 서랍들을 살피며 뭔가를 찾는 것 같은데요.
1: 이거 복숭아빵이네. 복숭아빵을 찍어내는 모양 틀입니다.
2: 아, 모양들이 다 다르나요?
1: 다 틀리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갖고 농산 딸기빵은 딸기 모양이고요. 요거는 구미의 멜론빵. 빵이 저희들이 1억. 네, 83억 부산 당금 돼지빵입니다.
2: 그게 마지막이에요?
1: 현재는 마지막이고 저희 신제품만 개발하고 있습니다.
0: 이런 빵들은 가격이 얼마일까요?
1: 한 개 개발비가 1,000만 원입니다.
2: 한 개요?
1: 예. 그리고 한 8억 정도 지면 개발비가 들어갑니다.
0: 억소리 나는 빵틀 가운데 오늘 생산할 품목을 챙겨들고 걸음을 옮긴 작업자.
1: 밀가루를 뭉쳐가지고 나중에 빵이 지나갈 때 빵을 초기에 잘 빠지게 하기 위해서 미리 밀가루를 뭉쳐놓는 겁니다.
0: 먼저 빵틀부터 기계 속에 장착해놓고 이번엔 카드 키처럼 생긴 납작한 판으로 뭔가를 확인하는데요.
1: 이거는 다 빵마다 규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규격 자를 다 만들어갖고 아침에 와서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높이. 이게 다 이게 정밀 하지 않으면은 이쁜 빵이 나오지 않습니다.
0: 서로 다른 규격의 수십 가지 빵들을 한 곳에서 생산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런 노하우 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1: 다 갈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 체인서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2: 조절해야 될 게 되게 많네요.
1: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조절을 잘못하면 빵이 잘 안 나오니까 처음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0: 그 사이 반죽실에서도 분주하게 오늘의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밀가루를 주로 사용하는 일반 빵과는 달리 이곳에선 쌀가루를 주 원료로 사용한답니다.
1: 쌀로는 원래는 빵이 안 됩니다. 글루텐이라는 게 없어서 빵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쌀빵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저희 자체 빵은 100% 쌀로 만든 빵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0: 보들보들 매끄러운 식감을 위해 쌀가루는 다시 한번 곱게 채를 쳐두고 각종 액상 재료들 역시 입안에서 껄끄럽지 않도록 잘 섞어서 따끈하게 녹여 사용하는데요.
3: 계란이랑 우유나 이제 설탕 이런 재료들을 미리 넣어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요거를 이제 빵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0: 이제 준비한 재료들을 반죽기에 한 대에 넣고 섞어주는데요. 일반 밀가루 반죽과는 달리 쌀 반죽의 경우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는답니다.
4: 배합하는데 2-3분.
0: 게다가 완성된 반죽도 일반적인 밀가루 빵 반죽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데요.
4: 약간 우리말하면 수분을 느끼고 약간 좀 이어 반죽이 장갑에 이렇게 조금씩 묻어놔야 우리 반죽질이 땅하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0: 반죽실 반장님의 OK 사인이 떨어지면 생산실로 가져가기 위해 반죽을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빵 안에 채워 넣을 앙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흰 강낭콩을 당에 졸여낸 백앙금을 기본으로 주재료인 특산물을 동결, 건조, 분말 형태로 함께 섞어줍니다.
3: 그 지역 특산물로 해서 사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지역색을 가득 담은 특제 앙금은 이틀 정도 냉장 숙성을 거쳐 사용하는데요. 잠시 후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생산실로 이동하는 작업장.
1: 오늘은 원주 복숭아빵을 생산하는 날이어서 반주 열차!
0: 모양 틀로 찍어내야 하는 특산물 빵의 특성상 모든 재료는 작게 소분한 다음 일일이 기계 속으로 넣어주는데요.
5: 반죽 안에 앙금을 넣고 간단한 작업을 할 겁니다.
0: 그리고 또 하나, 복숭아빵에는 복숭아잼도 들어가는데요.
1: 이거는 원주에서 나는 복숭아를 가지고 잼으로 만든
0: 되직한 빵 반죽과 앙금에 이어 잼은 어떤 형태로 나올지 궁금한데요.
1: 반죽이고요.
6: 네.
1: 이거는 복숭아로 만든 앙금이고요.
6: 네.
1: 복숭아로 만든 잼. 세 가지가 동시에. 네.
0: 원료 준비가 모두 끝나고 드디어 가동되기 시작한 생산 라인. 동글동글 만두같이 생긴 빵 반죽이 라인을 따라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죽을 잘라 속을 들여다보니 마치 복숭아 단면을 잘라놓은 듯 속 재료가 차곡차곡 자리하고 있는데요.
1: 오늘 2만 개 생산합니다.
2: 아, 복숭아 빵은요?
1: 예.
0: 알알이 빚어낸 복숭아 빵은 이제 라인을 따라 다음 공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복숭아 모양의 빵틀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미리 설정해둔 적정값에 따라 최적의 압력으로 살포시 복숭아 모양을 찍어낸다는군요. 이어지는 다음 공정에선 꽃분홍 복숭아 빛깔을 입혀주는 색상 분사기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1: 복숭아 빵에 색깔을 내는 기계입니다.
2: 오!
1: 여기 포인트 잉크가 5개까지 칼라식 현재 들어가 있죠.
0: 알고 보니 이 역시 직접 제작한 장비랍니다.
1: 지금 현재 다른 데는 없고요. 저희들이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로 만든 기계입니다.
0: 프린터를 활용한 신기술 덕분에 이제는 빵 하나에도 보다 더 사실적인 색감을 구현할 수 있게 됐는데요. 고운 빛깔 복숭아로 변신한 빵들은 이제 열 맞춰 오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니 오븐 역시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1: 터널처럼 생겼다 하는 터널 오븐입니다.
2: 아, 오븐이요?
1: 오븐이에요. 그리고 길이만 8m 오븐인데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그 데코 오븐을 하면은 작업자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한 20억 들었습니다.
2: 네?
1: 20억.
2: 여기 성형실 안에만?
1: 그렇습니다. 터널 오븐이 8억. 오븐기 한 대가.
0: 장장 8m 길이의 초대형 오븐 안에선 구간별로 세밀하게 설정된 온도 아래 비법 레시피에 따라 빵이 구워지는데요.
1: 예. 한 10분 정도 굽는데 시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2: 아, 처음 오븐 들어갔을 때부터 체크하시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예.
0: 그렇게 빵이 구워지는 동안 이번엔 터널의 끝자락으로 자리를 옮기는 작업자. 그리고는 오븐에서 나온 빵을 무작위로 하나 골라낸 뒤 이것저것 확인하기 시작하는데요.
1: 이제 빵의 중심 온도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2: 오.
1: 빵의 중심 온도가 80도 이상이 돼야 합격입니다. 만약에 80도 이하가 되면은 세균이 안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최소한 80도 이상이 돼야 합격입니다.
0: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건 뜨거운 오븐에서 구워낸 빵이 어쩜 이렇게 뽀얀 걸까요?
1: 흰색을 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조금 온도가 조금 낮으면은 빵이 덜 익을 수도 있고 약간 높으면은 갈색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10만 개는 버렸을 겁니다.
0: 비슷한 시행착오와 실패 끝에 탄생한 복숭아빵의 고운 자태.

0: 디자인이나 이런 색감 같은 걸 제가 아이디어를 좀 많이 냈었는데,
1: 네.
0: 처음엔 아버지가 좀 반대한 부분이 많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래도 원조 복숭아빵만큼은 좀 제가 모양 낸 거를 많이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지금의 원조 복숭아빵은 있습니다.
2: 엔지니어 출신 아버지와 제과제빵을 전공한 딸이 함께 협업해 개발 중인 인삼 쿠키. 과연 계획대로 잘 나올까요?
0: 이번에 금형이 너무 복잡하게 나왔어요. 좀 단순하게 다시 보완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조금 뭔가 아쉬워요. 더좀뭐 했으면 좋겠어요.
1: 그러면 요거 아이디어는 누가 내? 아버님?
3: 자, 요거 놓고 가지고 붙은 때까지 해보고 결정하자고.
2: 미묘하게 이어지는 부녀지간의 티키타카. 쿠키 굽는 게 이렇게 흥미진진할 일인가요?
0: 네, 대추랑 고기자 이렇게.
2: 맛을 보고 나면 어떤 평가가 이어질지 궁금해지는데요. 두분 표정이 어째 알쏭달쏭합니다.
0: 근데 세상에 없는 맛이야 이거.
3: 대추 쪽은 약간 보여도 되지 않을까. 인삼 쿠키를 개발한 지한 2년 됐어요. 뭔가 좀 약간 2% 부족. 2%만 채우면 될것 같아요.
0: 네, 맛은 그런데 모양은 조금 더 채우면 좋겠어요.
3: 모양은 일단 그림대로 한번 해보면
2: 그날 오후 복숭아빵 생산을 마친 작업장에서 또다시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3: 이제 다 됐어?
4: 이제 거의 다 들어갔고 이제 요 안에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2: 기계 설비를 해체하고 세척하는 작업인데요.
3: 최소 한 번을 갈고 많이 갈 때는 하루 세 번을 금융 교체를 해야 된다.
2: 생산하는 빵의 종류가 바뀔 때마다 매번 이렇게 기계 설비를 분해하고 세척하는 작업들이 이어지는데요. 장비를 한번 교체할 때마다 최소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숙련된 작업자의 빠른 손길로 말끔하게 장비 교체가 끝난 작업장.
3: 제주 바나나빵을 만들 계획입니다.
2: 반복되는 작업이지만 지역 대표 특산물을 다루는 일이기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4: 바나나빵에 들어가는 이제 초코잼입니다.
2: 자그마한 이 빵 하나에는 여러 지자체는 물론 농부들의 노고까지 모두의 큰 기대가 듬뿍 담겨 있는데요. 특산물 빵 연구 개발에 매진해온 26년의 세월. 제빵왕의 뜨거운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3: 지금 그 화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용을 못하고 신제품을 개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빵을 개발해서 서로 윈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 또 하나의 주전부리, 바로 바삭바삭한 감자칩. 한번 손대면 멈출 수 없는 매력이 있는 간식인데요.
5: 바삭바삭하고요. 그냥 입에 감기는 느낌?
2: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 마을. 그 모습이 마치 화채 그릇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6: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서 수제 감자칩을 만들고 있는 장석인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바로 강원도에서도 청정지역 양구 펀치볼 마을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트랙트를 이용해가지고 감자의 땅속에 있는 감자를 이런 식으로 캐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땅속에 올라있는 감자들 아주 싱싱해 보이죠? 자, 한번 집어볼까요?
7: 저희 같은 경우는 두백 감자라고 조목기가 많고 수분량 함량이 적어서 감자칩으로 만들었을 때 바삭감이 아주 식감이 살아있습니다.
8: 두백 감자? 네.

0: 저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혹시 마블링이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마블링이 깊게 진할수록 훨씬 더 싱싱한 감자이고 이거를 저희가 튀겼을 때 훨씬 더 바삭하고 오래 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감자 수확. 모인 인원들이 많은데요.
2: 오늘 한 4천 평 정도 해야지 돼요. 여기가 펀치볼 분지라서 더 더워요. 습하고 더우니까 사람들이 금방금방 지쳐요.
1: 감자는 땅속에 묻혀있어 기계의 도움을 빌려야 하는데요.
3: 이 감자 같은 경우 땅속에 작물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위로 다 올리는 이제 체인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감자를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거죠. 뭐.
1: 지금 캐는 감자 종류는 두백 감자라고 하는데요. 머리 두 흰 백자를 써서 두백 감자라고 합니다. 두백 감자는 전분이 많으며 육질이 단단하면서도 먹기 부드러워 쪘을 때 유독 포슬포슬한 식감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기계의 힘을 빌린다고 해도 사람이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요.
3: 엄청 무겁거든요. 트랙터가 캐주게 되면은 털어야 돼, 이거를. 이렇게. 계속 털면서 오죠. 그러면 감자 싹이 떨어져.
4: 아, 그러니까 바로 털어야지.
3: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1: 감자밭의 비닐은 온도 조절과 잡초 억제 기능을 한다고 하네요.
4: 와, 땀 봐. 이거 하루 종일 이렇게 비닐 땡겨야 되는 거예요?
3: 계속 해요. 힘들어요.
1: 드디어 본격적으로 작업자들이 일할 차례입니다. 먼저 감자 1차 선별 작업에 들어갑니다.
5: 빨리 해야지. 날씨가 더운데 감자가 이렇게 햇볕에 노출되면 파래져서 상품이 안 돼요. 한여름에 이걸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사꾼들에게.
1: 감자가 햇볕에 많이 노출되기 전에 서둘러 끝내야 하는 고된 선별 작업.
6: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건 안 돼.
1: 찍혀 있거나 변색된 것, 너무 작아 쓸 수 없는 것들을 매의 눈으로 골라내는데요. 그런데 두백 감자의 맛은 어떨까요?
7: 두백 감자 약간 고구마 먹는 것처럼 생 걸 먹었을 때 굉장히 달달하네요.
1: 이렇게 1차 선별이 끝나면 강릉의 2차 선별장으로 보내 크기와 중량별로 또 한 번 분류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든 분류 작업이 끝나고 드디어 감자칩을 만드는 작업장에 도착했습니다. 2.4톤 트럭으로 온 감자의 양이 많다 보니 감자를 내리는 것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꽤 많은 양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4: 근데 양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이게?
8: 오늘은 2.4톤이고요. 20kg 박스 기준으로 120박스 들어왔습니다.
4: 아, 120박스요?
8: 네. 이거 얼마 못 쓰거든요.
4: 얼마나 쓰는데요, 이거?
8: 한 4인치라고 보시면 돼요.
4: 4인치요?
8: 네. 제가 하루에 600kg 튀기거든요.
1: 감자는 수분을 품고 있는 뿌리채소라 쉽게 싹이 나거나 무르기 쉽고 빛을 받으면 독성 물질이 늘어나서 취급하기 어려운 작물이라고 합니다.
9: 이게 땀이 아니에요.
10: 열정이에요, 열정.
11: 저희가 원하는 딱 사이즈가 80에서 160g 사이거든요. 요 정도면 이제 감자칩을 만들었을 때 딱 한 입 거리로 딱 좋죠.
1: 드디어 작업 시작. 첫 번째 할 일은 감자칩을 튀길 기름을 준비합니다.
11: 제가 매일매일 기름을 한 번씩 갈아주거든요. 세기름만 세기름으로 부어주는데 해바라기 100%를 감아서 튀긴 게 넣는 거야.
1: 수제 감자칩을 튀길 때는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도가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되는 무쇠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11: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온으로 135도에 튀기고요. 7분 동안 튀겨서 수분을 최대한 날려가지고 밖에다 꺼내놔도 3일 동안 눅눅해지지 않는 이유가 그 비법이에요.
1: 수제 감자칩을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척과 탈피인데요. 고압 분사기로 감자의 홈까지 꼼꼼하게 세척을 해야 합니다. 오늘 작업할 물량 600kg 중에 먼저 200kg의 세척이 끝났습니다. 감자를 자를 때는 슬라이스 기계를 이용하는데요. 본격적인 생산 전에 항상 체크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5: 타사는 감자 두께가 1mm라고 치면 저희는 2mm를 올려가지고 최대한 식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일부러 이렇게 맞추고 있는 거예요.
1: 이 감자칩을 만들기 위해 2년 정도 개발 기간을 거쳤다고 하는데요. 얇은 것보다 조금 두꺼운 이 두께가 사람들 반응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자를 계속 저어주는데요.
11: 감자칩을 이런 식으로 채로 풀어주지 않으면 수분감이 많아서 두들끼리 붙거든요. 너무 세게 저으면 감자칩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살 계란다듯이 한번 넣으면 7분 동안 이런 식으로 계속.
8: 아, 꼼짝 말해요?
11: 네, 맞습니다.
1: 여섯 개의 튀김솥이 내뿜는 열기에 힘들어하는 작업자. 이미 튀김솥 앞의 온도는 60도 가까운 온도입니다.
11: 찜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1: 7시간 이상을 튀김솥 앞에 있어야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11: 이상한데? 아, 감자도 입자 다 지금
1: 감자 색이 이상합니다.
11: 이게 온 감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하나도 안 익었네. 된 것 같아 이거.
5: 일단은 이거 이대로 작업 안 될 거거든요. 한번 알아보고 중간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11: 일단 작업 중지, 작업 중지. 일단 멈추죠.
5: 보관을 잘못하면은 감자가 이제 급격하게 냉을 먹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차가운 상태에서 고온에 튀겨버리면 이렇게 다 타버리는 성분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핵감자는 맞는데 단지 보관을 잘못했을 것 같다.
8: 아, 너무 저온에 보관했다는 말씀?
5: 네, 맞아요.
8: 아, 그러면 이 감자칩 만드는 거는 고온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5: 네, 아무래도 이제 밖에 이제 야외 온도랑은 어느 정도 이제 밸런스가 맞아야죠.
1: 급하게 배송처에 연락을 해보는데
9: 손이 떨리네. 100% 다 타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날의 캔 감자가 아니라 아마 다른 창고에 헷갈려가지고 지금 배송 오배송된 것 같은데 혹시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당장 생산이 어려워진 상황, 착잡하기만 합니다.
9: 잘못 보냈대.
5: 배달 사고 났다.
1: 아깝지만 이미 튀긴 감자칩들은 모두 폐기를 해야 하는 상황.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11: 아, 너무 아까운데 이거.
1: 다음 날 급한 대로 하루 작업할 600kg의 감자를 분류장에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먼저 샘플로 가져온 감자를 테스트합니다.
5: 이거 새로운 거야?
9: 그럼 가져왔어.
5: 아, 이거 그러면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겠네.
1: 감자를 튀겨보기 전까지는 저온에서 보관된 감자인지 실온에서 보관된 감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데요.
5: 이거 작업해도 되겠다.
11: 이 정도면 훌륭한데?
5: 아, 가자.
11: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저번에 들어간 감자칩이고요. 네. 보시면 표면이 타가지고 먹었을 때도 팥맛이 나고요. 이게 오늘 테스트한 감자칩인데 황금색 빛깔을 보실 수 있어요. 아, 이제 마음이 안심이 되네요.
1: 다행히 합격입니다. 수제 감자칩은 기름을 빼주는 것이 관건인데요.
11: 이게 탄력이라고 통돌이 세탁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심력에 의해서 기름이 쫙 빠져가지고 기름은 이쪽으로 분리가 돼요.
5: 아, 네.
11: 기름이 뺀 감자칩만 이렇게 나와요. 기름기를 훨씬 많이 빼줄수록 훨씬 더 바삭감이 오래가고요. 그리고 건조기에 또 한번 돌렸기 때문에 바삭감이 밖에서 3일 동안 꺼내놨어요. 눅눅해지지 않습니다.
1: 2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휴식 시간을 가지는데요.
11: 잠깐 휴식하자.

0: 잠깐 쉬었다 하죠.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1: 이미 온몸은 땀 범벅입니다.
2: 땀 나는 거야. 어떻게 갔다
1: 작업장 옆에서는 매장을 운영하는데요. 시원한 음료 한 잔이 간절합니다.
3: 여기는 고등학교 친구사입니다.
4: 아, 친구사이세요?
3: 네. 친구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좀 서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점이라든가 서로 부족한 점을 이제 되게 오픈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친구로서
5: 한 달에 1,000,000원 주고 있습니다.
3: 앞으로 그렇게 만들 것이고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4: 네.
3: 진짜 남들보다는 제가 진짜 많이 고생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친구한테 남들보다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내년 후반기 때는 되지 않을까.
4: 네, 저 얼마 안 남았는데요?
5: 아 이거 영상이 남아있습니다.
1: 다시 시작된 작업. 기름기 제거를 위한 건조 작업을 거치면 좀 더 바삭해지는 감자칩.
5: 건조기 한 번 더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훨씬 더 바삭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1: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꼼꼼한 선별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선별 작업에서 버려지는 양이 꽤 된다고 합니다.
5: 저희가 이렇게 한 판이 나왔을 때 이게 1kg라고 따지면 한 20%는 버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1: 마지막으로 중량별로 포장 작업을 하면 드디어 수제 감자칩 완성입니다.
5: 한 1300봉 정도에서 한 1500봉 정도 나오고 매출은 한 7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4: 아, 1매출이요?
5: 네, 맞습니다.
1: 매장과 온라인 매출을 합친 금액이라고 하네요. 저녁에는 맥주와 함께 먹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6: 김아씨 한상진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껴드시
7: 네네.
6: 맛있게 드세요.
7: 우와, 진짜 많다.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 너는 무슨 맛, 나는 무슨 맛 해서 같이 모였을 때 한 가지씩 이렇게 해도 한상 차림으로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6: 드디어.
1: 앞으로 꿈이 있다는 작업자.
5: 저희가 앞으로 진짜 더더욱 성장해서 저희 대한민국 대표에서 수출하는 그날까지 앞으로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요리도 한 번에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고 나무 재질의 깔끔한 디자인, 뛰어난 열 효율에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다양한 세트 구성, 18 편수 냄비, 22 양수 냄비, 26 프라이팬, 개별 냄비, 뚜껑까지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다양한 구성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요리도 한 번에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고 나무 재질의 깔끔한 디자인, 뛰어난 열 효율에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0: 다양한 세트 구성, 18 편수 냄비, 22 양수 냄비, 26 프라이팬, 개별 냄비, 뚜껑까지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다양한 구성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요리도 한 번에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고 나무 재질의 깔끔한 디자인, 뛰어난 열 효율의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다양한 세트 구성, 18 편수 냄비, 22 양수 냄비, 26 프라이팬, 개별 냄비, 뚜껑까지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다양한 구성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 증정.
1: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세트 구성으로 다양한 요리도 한 번에 뜨거워지지 않아 안전하고 나무 재질의 깔끔한 디자인, 뛰어난 열 효율의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를 모두 드립니다. 다양한 세트 구성, 18 편수 냄비, 22 양수 냄비, 26 프라이팬, 개별 냄비, 뚜껑까지 지금 상담 완료 고객 다양한 구성에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블랙 냄비 프라이팬 3종 세트 증정.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0: 대상의 영광은
1: 내가 원하는 건
2: This one's bigger.
3: 준비되셨어요?
4: 하크 준비씨 네가 원하는 게 뭐야?
5: Creation of a champion
4: 99.9% 확정이야 확정
6: 사고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되는데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5: 평생 후회하지 않는 집을 짓고 싶기 때문에 제가 우고집이잖아요.
6: 천부 기사랍니다. 그렇죠?
7: 멋대로웠어요?
6: 그렇죠, 멋대로웠어.
8: 불도저 아내가 완성한 집. 그런데 그 고집엔 사실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데.
5: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8: 온 동네 사랑방이 된 집. 부부 사랑도 녹리고 가는 집이겠죠, 분명.
9: 퇴직 후 프로젝트 1번이 이곳에 집 짓기였어.
8: 숨 가쁘게 내달리기만 했던 삶에 처음으로 쉼표를 찍고 인생 후반전을 위해 집을 지었답니다.
9: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무력감에 빠졌을 때 미뤄뒀던 일들을 해보자.
8: 고층 빌딩 대신 자연 속으로 출근하는 일상. 가족과 눈 맞춤하는 시간도 늘었죠.
9: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그런 용기를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8: 오늘은 집을 짓고 나이 드는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건축주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은퇴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죠. 용인 수지로 갑니다.
10: 아, 광교산도 있고 아래에 낙생 저수지도 바로 있고 도심지하고 가깝고 도심의 편의성과 자연을 같이 느끼는 주거단지입니다.
8: 푸르른 숲을 끼고 예쁜 단독주택들이 아늑하게 들어서 있네요.
10: 와, 많이 올라왔습니다.
8: 제일 꼭대기 집인가 보네요.
10: 아, 여기 건축탐구 집 붙어있네요. 아, 이 집이네요. 야, 이게 지하주차장을 파고 높이 올렸는데 매스가 이렇게 또 분절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쪽으로 뷰가 좋고 이쪽으로 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반겨주게 장미꽃이 딱 위에 있네요.
8: 동네 가장 위쪽에 높게 올려지은 집. 전망을 전후 좌우로 다 누리기에 딱 좋겠는데요.
11: 어, 안녕하세요, 소장님.
10: 제가 제대로 찾아왔죠.

0: 아이고, 장미는꼬라고 이렇게 다 이어져서 나오니까 장미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1: 네.
0: 제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1: 아, 예, 저희가 내려갈게요. 예.
0: 집 지을 때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 언덕이나 이 폭도 좁아서.
1: 네, 맞아요. 네. 저희가 벽돌집이잖아요. 네. 차가 돌을 운반하려고 여기 옷까지 올라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지게에 싣고서 올라왔어요.
0: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매스가 이렇게 두 개로 탁 쪼개졌어요. 그게 혹시 한쪽은 뭐 남자의 공간, 한쪽은 아내의 공간 이렇게 나눠진 건가요?
2: 아니요, 그거는 조금 스토리가 좀 참 있습니다.
3: 어머, 궁금하다. 무슨 사연일까?
4: 안녕하세요.
1: 제 우시 고집으로 이 집을 기어코 완성시킨 우명심입니다.
2: 우시 고집에 결국에는 뒷수습까지 책임져야 될 상황까지 온 이화수입니다. 단층에 한층으로 이렇게 딱 아담하게.
1: 전 단층 아주 싫어해요. 뷰를 살리려면 당연히 높이 져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서.
2: 금액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건축비에 대한 문제들이.
1: 근데 전 걱정 안 하는데 이 사람 보고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뵙기 우리는 내일이 없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하라 그러거든요.
2: 이런 표현이 뭐냐면은 그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3: 우거집 가스라이팅으로 지은 집 탐구해 볼까요?
0: 어우, 잘한 분이 있습니다.
3: 지하 주차장에 출입문이 있는 구조로군요. 아, 예쁜 정원이 먼저 맞아주네요.
0: 아니, 올라와 보니까, 아니, 밑에서는 요 담벼락에 장미넝굴 정도만 보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진짜 정원이네요, 진짜. 수목원.
1: 꽃은 아마 3년, 2년 됐을 거예요. 와. 이 동네가요, 마사가 없고요, 진흙의 돌짝밭이었는데, 그걸 다 제가 빼서 세 번을 갈아 엎어서,
0: 흙을
1: 마사를,
0: 또
1: 갈고. 네.
3: 척박했던 땅을 손수 일고 온갖 꽃이 가득한 화사한 정원을 만들었대요. 남편도 설마 꽃은 좋아하시겠죠?
2: 어차피 여기 전부 다 뒤에 다 숲이고 그렇죠. 자연인데 저 자연을 우리 집 여기 마당까지 들여놓는 게 좀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 생각한 거는 그냥 여기다 아스팔트.
0: 시멘트.
2: 시멘트를 그냥 전부 다 깔아가지고 그 다음에 화분 몇 개 탁 놓으면 되잖아요.
3: 아내 혼자 조경 공부를 해가며 완성한 집념의 정원. 어우, 이렇게 이쁜데 시멘트 깔았으면 어쩔 뻔했어.
0: 집안도 한번 들어가볼까요?
1: 네.
3: 내부는 또 어떤 녹신각신 줄다리 그 끝에 완성을 했을지 들어가 보자고요. 거실에 평상을 두었군요. 그런데 안쪽에 소파를 둔 거실이 또 있네요. 주방은 왜 이렇게 작아?
0: 절대로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에요. 딱 보면 그 전원에 있는 조그만 카페 같은 느낌?
1: 아,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서로 이웃집과 공유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0: 네, 이게 완전 그 손님들하고 마음대로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
1: 그래서 저는 막 광고해요. 여기 동네 사람들 오며 가며 제가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저희 집에 장미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동네에서.
2: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막 몇 시간씩 있고 이러면은 저는 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0: 대부분의. 아니, 그렇죠. 손님이.
2: 손님은, 저 손님은 뭐 일절 없습니다. 다 이 손님.
3: 호텔 주재원이던 남편을 따라 일본, 미국 등 해외 생활을 오래 한 명심 씨. 남편 퇴직 후에는 말레이시아에서 잠시 지냈는데요.
1: 저희가 그 말레이시아에 선교사로 있다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만났거든요. 더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0: 만나는 거 좋아해서 우리 집을 저 카페처럼 하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겠다. 제가 사실 정원을 저 혼자 보려고 꾸미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를 이렇게 막 누리시면 너무 좋겠다.
1: 한국에 돌아와 집을 지으며 가장 중점을 둔 거는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대요. 그래서 사시사철 꽃도 가득, 더불어 손님도 가득한 집이 되었답니다.
2: 안 힘드나? 저게 재밌나?
0: 재밌어요.
2: 그게 재밌어요?
0: 네, 우리 딸도 재밌어 하고요. 이 사람도 재밌어 하고.
3: 저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전혀 처음 본 사람들이 저쪽에 다 1층에 장악하고 다 막 그냥 소리가 넘치고 기쁨의 소리 웃으면서 즐겁게 놀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 안 끼고 몰래 싹 위로 올라오죠.
4: 그러니까 이 공간은 많은 주민들이 웬만하면 뭐 모임이 있거나 할 때 언제든지 찾아와도 좋다라는 네. 그런 열린 마음으로.
1: 그 마음을 알고 나니까 이 공간이 더욱 아기자기 따스하게 느껴지네요. 주방이 왜 이리 작나 했더니 딱 손님 접대용이었군요.
4: 아, 아까부터 이쪽에 먼저 와보고 싶었어요. 예. 네. 아, 여기가 진짜 또 포근하고 딱 느낌이 좋아요. 예. 네. 사실은 이게 현관 입구인데 들어오자마자 이 분위기가 크지 않은 공간인데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들어오자마자 비가 와가지고 네.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풍경도 멋있고. 네.
3: 근데 여기다가 햇빛이 쫙 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눈이 또 쫙 내리면.
4: 여기 누워서 병상에.
3: 예, 근데 넌 눕기 싫어요, 여기.
4: 왜요?
3: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디자인이 아니었거든요.
0: 아. 아니, 소파가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네. 이게 딱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안정감이 있고 혹시라도 외국에서라든지 어디서 손님이 오시면 여기서 방처럼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1: 안에 그런 큰 그림이 담긴 공간이로구만요. 평상과 유럽 감성의 고가구도 아주 참 조화롭네요.
4: 근데 굉장히 단단한 나무로 이렇게 엄청 튼튼하게. 어우, 근데 이게 수납하고 이렇게 무거워요. 오, 이거 한번 열어봐. 오, 이게. 와.
0: 제가 누워도 돼요. 사람이 뭐 관짝처럼.
3: 아, 이거는 거의. 네. 엄청 우리 딸이 여기서 자고, 제가 저기서 자고, 여기서 잡니다.
1: 아니, 농담인데, 서랍장 크기 보니까 진담 같잖아요. 역시나 손님용 이불 자리가 가득합니다.
0: 아, 저희가 수납 공간이 없어요. 내가 머리를 쓴 게, 평상을 하고 밑에 수납, 그 수납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해서 제가 그거를 하고 또 손님이 우리 집에 올 때 자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기가 이렇게 누워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라 이 사람도 자기가 한번 어느 날 거길 눕더라고요. 왜 그렇게 반대해야 되니 여기 누웠어?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좋은지.
3: 누우면은 좋아요. 이렇게 구름도 있고 구름과 산이 쫙 보이고 한번 누워서 그런 느낌을 봤으면 됐지. 그거 뭐 이렇게 계속 거기에 고정돼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는 지금도 마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0: 지금도 그렇다고?
3: 그렇습니다.
0: 이 사람 웃기는 사람. 수납은?
3: 수납도 마찬가지.
0: 웃기고 있어.
3: 일본에서 업무차 한국 들어왔을 때 이제 들어가는 날 여행사에서 비행기 티켓을 끊는데 그때 마침 우리 이 여자분이 자기도 비행기 티켓을 끊으러 그 자리에 왔을 때 너무 이쁘고 너무 제 마음에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한 6개월을 계속 이 여자분이 계속 얼굴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인형 같았어요, 인형 같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말랐고 눈도 크고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1: 오, 상사병 독하게 앓을 만 하셨네, 진짜. 어떻게 내 여자를 꽉 붙잡으셨대?
0: 그리고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나는 여자를 갖다가 내 부인으로 맞이하면

0: 뭐든지 하게 해준대요.
1: 그러니까 아까 그 약속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집 그 집을 제가 꺾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0: 99% 다 여자 편, 여자 마음대로.
1: 그게 일생일대 나의 실책이었어. 그 말이.
2: 어쨌거나 공수표 안 날리고 30년 넘게 그 약속을 지킨 남자여서 이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1층과 달리 2층은 가족만의 오붓한 공간으로 꾸몄답니다.
3: 와, 2층이 일반적인 주택의 거실, 응접실, 주방이네요. 네. 아, 이 공간도 이게 한눈에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나눠져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그런데 통으로 넓게 내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참, 매수를 갖기 다른 방향으로 쪼갠 사연이 있다고 했죠?
1: 저희들이 이제 여기를 건축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바로 앞집에서 어떻게 짓느냐, 집을 어떤 모양으로 짓고 또 창을 어떻게 내느냐 이제 대충 이렇게 해서 짓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안 되고 우리 집의 그 어떤 시선을 좀 차단을 해야 되니까 집의 방향을 좀 틀어달라. 설계사님이 아 그러면은 한 방향은 정면으로 하고 나머지 한쪽 방향은 좀 이거를 이렇게 방향을 틀자.
2: 당황스런 요구였지만 동네에서 가장 늦게 들어선 집이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죠. 뚫었던 창문도 다시 막았다네요.
3: 요거는 그 아랫집에 대한 배려로 살짝 돌렸는데 오히려 더 좋아진 거 아닌가.
0: 맞아요. 네. 진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공간이에요. 네. 여기가 동남향이라 네. 저는 설거지할 때 그 살균 소독되는 거 되게 원했는데 네. 자연 살균 소독이에요. 햇빛을 다 봤거든요. 네. 동쪽 남쪽.
2: 이렇게 별짤 드는 주방은 나도 탐난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전화의 위복. 요새 유행하는 말로 럭키비키인 거죠.
3: 저기 저 뒤에 작은 마당, 시크릿한 마당 저거는 또 앞쪽 정원하고 완전 다른 실생활의 느낌.
0: 저는 이제 텃밭 같은 거. 네.
2: 여기도 볕이 잘 들어선지 고추며 호박이며 실하게 여물었네요.
3: 저기는 또 두 분이서 나가서
1: 아니 이렇게. 주로 제가 저길 나가고 저기 가면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쪽은. 아~ 근데 일로 나갔다 그러면은 여보 저거 와서 좀 뽑아달라. 아~ 저거 좀 피어 치워달라. 네,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로 딱 나가가지고 여기서
3: 저기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1: 네네 할 일이.
0: 여기서 아침에 커피 마시고 앉아있더라고요.
3: 그러니까 두 분이서 저기서 왠지 커피 마시고 고기도
1: 아이, 두 분은 싫어요. 혼자 나가.
3: 아 예예. 예.
2: 아침에 눈 뜨면 부부는 각자 좋아하는 공간으로 향하는데요. 아내는 1층 정원에서 남편은 2층 마당에서 여는 하루. 집이 선사한 소확행이랍니다.
1: 아침에 일어나면 그 뭐랄까 그 자연의 공기를 들여 마시는 느낌에 건강한 공기를 마시는 느낌.
2: 강력하게 단층을 원했던 마음 아직도 유효하려나 어쩌려나.
1: 그렇게 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나 보니까 좋은 면이 또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뭐 잘했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2: 자고로 아내 말 잘 들어야 자다가도 똑이 생기는 법이라니까요, 글쎄.

0: 제가 이제 3층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1층의 공간을 주거 공간이 아닌 좀 약간 공적 영역의 공간으로 만들면서 3층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지하층에서 벌써 4개층이에요. 다리가 아파요.
1: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혹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편할까봐 미리 좀 엘리베이터 자리를 확보해 놓고는 있었어요.
0: 아, 그래서 이게 창고 공간이 이게 나중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게 똑같은 위치에 창고가 이렇게 있는 거네요.
2: 그러면 그렇지. 아내는 계획이 다 있었죠. 지금은 수납장으로 알차게 활용 중이랍니다.
0: 이제 여기 3층이 끝인 거죠?
3: 아닙니다.
0: 한 층 더 있어요?
3: 한 층 더 있어요.
0: 아, 같이 하러 가보시죠.
3: 벌써 지치셨나 봐.
2: 아직은 두 분 다 관절이 쓸만하다죠? 그래도 4층까지 낸 거는 대단하시다. 4층 다락방 창문으로는요, 숲속 고라니랑 눈 인사도 종종 나눈다네요.
0: 아, 여기는 꽤나 넓은 다락인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1: 주로 예. 뭐 답답하고 우울할 때나 예. 또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예. 짜증 날 때 이제 예. 일로 올라오죠.
0: 요 다락은 남편의 힐링 공간으로 좀 더 힐링할 수 있게 영화관이나 여기 신벽이 있는 게 영화관이나 아니면 가족 서재 겸 뭐 영화관. 와,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1: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안 올라올 거예요.
0: 그러니까 느낌이 네, 좋은 거죠.
1: 맞습니다. 예.
2: 단층으로 지었으면 언감생심 이런 아늑한 동굴은 꿈도 못 꿨을 거라네요.
4: 제가 한 3년 정도 사는 데 해봤는데 어떠세요? 단층이 나요?
1: 아니 이제 4층까지니까요. 근데 살아보면 그렇게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이 집은 이제 다 오픈이 돼 있어서 창이 봄이 되면은 봄이 되는 대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름이 되면 여름 되는 대로 아름답고 간혹 이제 전화기 찾다 보면은 몇 번 왔다 갔다 여기 위에 있나 4층에 있나 1층에 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외에 주는 것들이 더 많으니까 그것이 그거를 다 덮어버리는 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0: 오늘 굉장히 좀 재미있는 집을 저 탐구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1층을 마을 주민들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개인적인 주택은 2층부터 만들어내고 지역 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어마어마한 정성으로 정원을 가꾸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기쁨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그 아내 건축주분 표정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내분한테는 이 마당이 어마어마한 앞으로의 가능성, 남편분은 그런 아내분을 배려하면서 정말 자기 집 1층을 이렇게 꾸미는 걸 동의하실 남편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것도 배려하고 인정하면서 또 제가 보니까 다락에 가능성이 있는 남편의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도 좀 가능성과 기쁨을 찾아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도 흐뭇하지만 앞으로도 흐뭇할 집일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2: 오늘은 어쩐 일로 정원에 같이 나와 계신데? 겉으로는 투덜투덜해도 아내를 꽃처럼 귀히 여긴다는 거 사실 내 이미 다 알아봤다고요.
3: 지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되게 철이 들잖아요. 나이가 되니까 사람들하고 나눈다는 게 되게 즐거운 것도 알게 되고 비로소 남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 기쁨들을 나누고 싶다는 거에 때문에 그 행복한 거는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온다는 거를 알았죠.
1: 진심으로 집사람이 여기에 푹 빠져서 이곳에서 즐거움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또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앞으로 또 계획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0: 남편으로서 성공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아내의 행복이 곧 남편의 성공이라니. 어우, 이 남자 멋지다. 내가 다 심쿵합니다. 이 집에서 부부도 행복하고 더불어 이웃들까지 즐거우니 결론은 완벽한 해피엔딩 맞죠? 이번에는 은퇴자들의 성지죠? 경기도 양평에 왔습니다.
2: 정말 좋은 날씨에 북한강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진짜 배산 임수에 좋은 땅입니다. 은퇴하신 분이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여기 터를 잡았다고 하는데 진짜 이런 좋은 풍광이 있는 얼마나 좋은 땅일지 기대가 됩니다.
1: 흐르는 강물처럼 유유자적, 지친 몸과 마음이 절로 치유될 것 같은 경치네요.
2: 어? 아, 이 집이네.
1: 단층 구조에 동양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집.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그리고 담백하게 살기 위한 집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2: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진짜 이 큰 긴 옹벽, 그 다음에 한 켠 뒤에 또 블랙으로 돼 있는 옹벽, 저 위에 집. 토목공사비가 엄청 들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부담감을 좀 줄이려고 이 큰 월을 계단으로 모양으로 잘라내고 한 켠 뒤에 또 다른 색으로 재미있게 구성을 했네요. 위압감을 좀 덜 주려고.
1: 시작부터 특별한 미감이 느껴지는지, 이댁 주인장이 어떤 분이실지 기대되네요.
3: 소장님,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대로 찾아왔죠?
4: 네. 네.
3: 와, 양평박, 양평박.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선녀와 나무꾼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1: 양평 주민들 반상인가요?
2: 근데 이거 옹벽 비용이 꽤나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4: 네, 많이 나왔습니다.
5: 저희가 꼭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이 이렇게 시야이거든요. 그렇죠. 집은 작게 짓더라도 높이 짓자.
2: 자연 환경에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비용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뺄 땐 다 빼고 할 건 꼭 하고 그렇게 지은 집이네요.
4: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올라가 보시면 딱 아실 것 같아요.
2: 아니, 여기서도 느낌이 옵니다.
6: 안녕하십니까. 365일 회사로 출근하다가 요즘은 집으로 출근하고 있는 남편 한호경입니다.
4: 이제서야 서로 눈 바라보고 신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윤현주입니다.
6: 영화를 전공했었는데 전공한 이후 택했던 직업이 광고회사의 프로듀서였고요. 프로듀서, 뭐 감독, 그리고 작은 회사들의 대표 같은 광고업을 한 30년 했습니다.
1: TV 광고와 유명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30년을 전력 질주한 호경 씨. 2년 전 운영하던 회사를 정리했다는데요.
6: 올해 제작사 상을 받고 한국 광고 대상 수상하고 그런 회사가 1년 만에 매출이 25%까지 줄었어요. 그거를 회복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약간 무리수들을 계속 두게 되니까 크게 부도를 맞는 일들 있잖아요. 위험한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부도를 세 번 맞았어요. 더 이상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 멋있게 퇴장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지금인가 보다.
7: 퇴직하겠다고 그러면 일단 집에 뭐 먹고서 이런 것들도 하시잖아요.
4: 그게 제 단점인데요. 네, 안 했어. 아니, 기본적으로 저희는 집이 있잖아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을 팔아가지고 뭘 해도 되죠. 네, 그러니까 걱정할 거는 없었어요.
2: 한번 오러 가보실까요?
4: 네.
2: 와, 여기가 진짜 뷰 맛집이 많네요.
4: 너무 예쁘죠? 네.

0: 여기 올라오는 계단이 일반적인 주택 계단이 아니고 카페나 미술관 같은 느낌이에요.
1: 네, 맞습니다.
0: 맞죠? 아, 네. 저쪽으로는 강이 보이고 뷰가 너무 좋고 네. 이쪽으로는 굉장히 넓게 이렇게 당당하게 진입하게.
1: 이왕에 짓는 거 우리가 마음에 들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2: 예, 예.
1: 나를 맞이하는 현관이 넓게 펼쳐 있고 양옆에 이렇게 화단까지 있으면 되게 멋있겠다.
3: 그런데 화단이 너무 허전한데요. 화초를 좀 더 심어야 할 것 같은데.
1: 관리를 안 하고 싶어서.
0: 네, 그러니까 집에서도 느껴져요. 나는 저 한강을 보면서 온전히 쉬고 싶다.
3: 네. 한옥의 멋이 느껴지는 묵직한 중목기둥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양평의 자연과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집입니다.
0: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 네. 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3: 네. 아,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트인 공간이네요. 집 안에서도 자연 속에 안겨있는 기분이겠어요?
0: 들어와 보니까 진짜 의도하셨던 대로 이 뷰가 진짜 끝내줍니다.
1: 네, 아주 네. 착 펼쳐집니다. 네.
0: 특히 이 대공간, 주택에서는 보기 힘든 대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공학용 목재까지 써서 만들어냈으니까 너무 개방적으로 보여서 좋아요.
4: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이 로케이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좀 담아달라고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1번이 이 거실이었던 것 같아요.
3: 통창에 담긴 전망이 열두폭 산수와 병풍 같네요. 터를 정말 잘 잡으셨다.
1: 어머니께서 여기에 저쪽 마당 쪽이 저희 어머니 땅이에요. 이쪽에 원두막이 있었고 그게 벌써 20년도 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자주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도 같이 오고 여기다 집을 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지는 좀 됐었죠.
3: 아내가 10년 전부터 이곳에 집을 짓자 노래를 불렀지만 남편은 엄두가 나지 않았답니다.
4: 추억하는 단독 생활이 추억이 다른 거예요. 백치동의 단독주택에서 살았던 와이프의 기억과 상계동의 3비탈에 있던 단독주택에 4대가 모여서 살았던 저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억이 사뭇 달랐던 거죠.
3: 대치동 아가씨와 상계동 청년은 대학에서 신입생과 복학생으로 만났대요. 아내가 졸업하던 해 결혼을 한 뒤 시부모님의 시할머니까지 계신 층층시하 상계동 집에서 신혼 시절을 보냈답니다.
4: 저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쥐 잡으러 다니고 지붕에 물 새고 일요일이면 회사 갔다가 들어와서 새벽에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 아버님 따라서 매일매일 집수리를 해야 했던 이게 저의 단독주택에 대한 기억이었기 때문에 집을 짓는 게 어때? 라고 와이프가 의견을 제안했을 때 저는 그래도 될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컸었죠.
0: 이 집 안에 들어와 보니까 더 명쾌하게 보이는 게 재료들이 순수하게 그대로 다 보여요. 콘크리트, 목재, 금속 이 세 개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거든요. 자연 소재 그대로 최대한 보여주시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좀 취향이신지.
1: 아, 예, 예. 저는 제 취향이 어떤지 전혀 몰랐었고요. 예.
4: 제 클라이언트가 뭘 좋아하는지를 고민해보고 우리 직원들이 뭘 좋아하는지는 고민해봤지만 제가 뭘 좋아하는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3: 뭘 모를 때는 크고 웅장한 집이 최고인 줄 알았다가 설계를 여러 번 바꾸며 비로소 뭘 좋아하는지 깨닫게 됐답니다.
1: 저희가 어떤 취향이 정확하게 있는

0: 그런데 주방에 살림 흔적이 이거 없어도 너무 없는데요? 어머.
1: 주방이 미술관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위에도 낮춰가지고 우리 천장을 넓히고 이렇게 단촐하게 딱돼 있고 보통은 장을 수납을 많이 하려고 꽉꽉 채우는데 다 비우셨어요. 또 위하고 옆을.
2: 여기를 비운 이유는 여기 위가 되게 예쁘게 되어져 있잖아요. 존목 구조로. 근데 그게 여기서 잘라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여기를 공간을 앞으로 당겼더라도 위에서 느껴지는 느낌 때문에 훨씬 이렇게 넓은 느낌, 한옥스러운 느낌을 더잘 느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0: 주방 살림은 다이 안에 있었군요. 깔끔한 공간을 위해 작은 주방 가전들은 서랍장 뒤편으로 숨겼답니다. 집을 지으며 감각도 일취월장했다는데 아일랜드를 콘크리트로 마감한 이유가 있대요.
3: 실내와 실외가 마구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인 거예요. 외부의 그 콘크리트 구조를 내부에 아주 상징적인 아일랜드로 끌고 들어가서 안과 밖에 굉장히 연결되는 것 같은 실내로부터 실외로 확장되어 있는 중목 구조들 이런 것들은 실내와 실외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연결하고 하는 그런 의도로
0: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회사 대신 여기로 출근한 지 이제 3개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휴식에 당황하고 적응해가는 시간이었답니다.
3: 굉장히 힘들었죠. 새벽이면 가족들 몰래 밖에 나와서 담배 피든 혼자 생각을 하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죠. 심지어는 지금도 문득문득 그런 두려움이 있죠. 한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재산, 금전적인 부분보다 어쩌면 나한테 더 중요한 게 시간이 아닐까? 지금 이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제가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아닐까?
0: 네, 그럼요, 그럼요. 새로운 시간을 선사해 준이 집, 중정을 품은 디귿자 구조인데요. 여기는 이따금 오시는 장모님 방. 복도 안쪽으로는 아들 방이 있습니다.
1: 와, 여기는 또 천장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완전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네요.
2: 저희 부부만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1: 아, 부부만의 세계로 가는 길.
0: 복도 가장 안쪽에 자리한 아늑한 부부의 공간. 그런데 각방을 쓰시는구나. 욕실과 세탁실이 부부의 오작교랍니다.
1: 여기가 안방인가요?
2: 둘로 쪼개진 안방입니다.
1: 사이즈 너무 아담하고 오히려 딱 진짜 포근한 느낌 들 정도로.
3: 부부가 이제 각방을 쓴 지가 좀 됐는데 각자 자기가 공부를 하거나 뭐 해야 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집 지을 때는 아예 각방을 만들었고요.
1: 요런 작은 공간에서 저 일도 하시고.
3: 대신변에 오면서 컴퓨터도 새로 장만하고 네. 방에 TV도 놓고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켜봤어요.
1: 볼 시간이 없는 거죠.
3: 아주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매일매일 아주 즐거운 일거리들이 온 마당과 집안에 있더라고요.
1: 갈대제가 가져가야 되겠다.
0: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시간에 집중하는 날들. 이제 타인의 인정 대신 인생의 트로피를 스스로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말이죠.
3: 직업적인 졸업을 하고 나면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고,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점점 깨닫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퇴직을 하고 나서 가장 좀 힘들고,

0: 너무 많은 자기 반성의 시간들을 갖고 있을 때 집을 지었던 건 그런 의미로 되게 좋았던 좋은 선택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이 집을 짓고 마당이 새로운 직장이 되었다는데요. 30년 경력 베테랑 광고 감독도 이 직장에선 왕초보 신입사원.
2: 두근두근 두근두근.
3: 되게 조그매.
2: 아니야, 되게.
3: 오.
2: 제법 근사?
1: 갈 길이 머네요. 누가 오셨는데?
4: 엄마 왔다.
2: 어머니가 있어요?
1: 이 땅을 선뜻 내주신 장모님이시군요.
3: 엄마 너무 놀라지 마요. 몇알 없어.
2: 거대한 짜잔!
3: 아유, 조그매.
1: 집을 짓지 않았으면 몰랐을 새로운 즐거움들을 매일매일 수확한답니다. 사위님 첫인상 어떠셨어요?
5: 결혼 전에 레스토랑에서 우리 딸이 우리 사위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참 능력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건 같은 걸 보지 않았어요. 시할머니, 시어머니, 층층시하에 이고 이런데도 제가 그냥 오케이 했어요. 결국 마음이 넓어가지고 참 큰아들 같은 생각이 들었죠.
1: 사위사랑은 장모님이죠. 사위의 퇴직 결정도 적극 지지해 주셨대요.
5: 우리 사위가 굉장히 바빴어요. 우리 사위도 아주 바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몸 건강만 하면은 뭐 되는 거 아니에요. 먹고는 살수 있어요. 예, 그럼 되지. 안 그래요, 그쵸?
3: 내가 엄마 닮았네.
1: 중정은 온통 돌로 덮여 있는데요. 색감부터 디자인까지 남편의 감각으로 완성했답니다.
6: 완전 미술관의 조각공원 같네요.
0: 사실은 조각들이긴 한데 조각품보다는 저의 장난감들이죠. 집에 창고 안에 담겨 있던 한 10년 전에 모아놨던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는 제가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3: 제가 되게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 갖다 놓은 사람이 저의 남편이거든요. 이런 걸 갖다 놓고 저한테 짠!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6: 아, 이 자랑하듯이.
3: 근데 너무 기발하고 재밌잖아요. 아, 나의 남편에게 있는 예술적 감각이 이런 걸 이렇게 하나하나 놓으면서 저렇게 즐거워하는 면모가 또 있구나 하면서 남편을 또다시 알게 되는?
6: 놀이터가 되는 거죠. 남편의 새로운 놀이터가 되는 거죠.
1: 구석구석 지루할 새 없는 듯 넓은 놀이터네요.
7: 아버지.
1: 이댁 아드님인가 보다.
7: 지난번에 만들고 있다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까마귀.
2: 까마귀.
1: 아들은 다큐멘터리 감독 지망생인데요. 같은 영상 분야 대선배님인 아버지는 늘 최고의 조언자랍니다. 요즘 아버지 모습 아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8: 일단 좀 반일이 좀 줄었으면 좋겠고요.
9: 아니, 얼마나 일을 하시는데.
8: 아유, 완전히 워크홀릭이세요, 여기서도. 그래도 좋은 거라면은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살도 빠졌고, 이제 잠도 잘 오고, 그런 쪽에 대해서 큰 변화랑 표정이 더 좋아지셨나? 그래서 좀더 뭐랄까, 다양해졌다? 좀 활기가 있는 것 같아요.
10: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재난도 자연이 만들지만 가장 강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자연이거든요. 도심 속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소소한 기쁨, 그 다음에 내가 만든 이 소품이 마당과 어울리네? 이 기쁨, 그 소소한 기쁨들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기쁨을 주거든요. 퇴직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뭐 관리 문제, 그 다음에 뭐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된다는 문제, 많은 걱정들 때문에 도전을

0: 못하는데 실제로 와서 생활하는 사람들, 특히 그냥 집을 지은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삶을 한번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충만한 집들은 어마어마한 행복을 줄 수 있죠. 그게 치유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엔돌핀이 생길 거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퇴직 이후에 또 다른 삶을 살아나가는데 어마어마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1: 막다른 길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뜻밖의 아름다운 샛길을 발견한 시간. 삶의 위기가 준 반전 선물이었죠.
2: 이 집에 아직도 비어있는 공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쫓기듯 하지 않아도 돼. 그리고 너는 지금 내가 뭘 좋아하고 어디로 가고 있을까? 나는 이 과정에 시간을 써도 괜찮아. 너 나쁘지 않아. 쫓기지 않아도 돼. 그런 용기를 이 집에서 많이 얻은 것 같아요.
3: 저는 개인적으로 남편이 퇴직하고 제 옆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아주 좋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삼식이가 됐는데 여전히 이렇게 사랑받으시다니. 아유, 남자로서 인생에서 이보다 더한 성공이 또 있을까요? 그 사랑의 힘으로 인생 후반전 멋지게 펼쳐가시기를 응원할게요.
4: 빨강머리 애니나 포레스트 검프 같은 집. 비냄새, 흙냄새에 막 섞여서 타임머신 탄 것처럼 저를 그때로 보낼 때가 있어요.
5: 좋아하는 것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들이 쌓인 집인 것 같아요.
6: 서울 강남에서
7: 베네치아에서 누구나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됩니다. 밖에도 황토, 안에도 황토, 삐뚤거리는 목재? 자연스러워서 좋다.
8: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9: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 원 증정.
10: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11: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12: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11: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8: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 교직원 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0: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함에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2: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3: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0: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3: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선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2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5: 진흙 속에 있었던 건데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6: 이 진동을 주면 파장을 주면 쫓겨요.
7: 황소물에 키우는 물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0: 손님들이 하는 게 사찰 음식이죠.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드는 건 다 해요.
1: 이왕하는 거 이렇게 식탁에다 그래도 그려야 되겠다.
2: 땅에서 우리가 농사 지은 거니까 사온 거하고 비교가 안 되죠.
0: 우와,

안 돼!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리 와!

0: 싫어. 바로 놀지도 않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통으로.
1: 그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0: 어, 물렸다, 어떡해.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4: 상쾌.
3: 뚱쾌. 변비엔 메이킨.
5: 관절이 불편하시다고요? 손상된 관절엔 의약품 원료에 짜먹는 약으로.
6: 개타입으로 빠른 흡수.
5: 동아제약 맥스 콘드로이틴 1200. 콘드로이틴 이제 약국으로.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that
1: inspires. 남방구는 북방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은정씨는 짜증 대신
3: 같이 볼까?
2: 웃음이 많아졌고요.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4: 갱년기엔 페라민 큐.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큐네요.

0: 평화롭게 살아가는 공존의 땅에서 대자연의 축복을 맛봅니다.
1: 와, 너무 좋다.
2: 산과 방패로 이 폭포를 지키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오!
0: 동아프리카의 관문 케냐로 지금 떠납니다. 누구나 꼭 한 번쯤 꿈꿔보는 아프리카 여행. 태국 방콕을 거쳐 동아프리카의 관문인 케냐까지 무려 15시간이 걸리는데요. 수도 나이로비에서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0: 영국 식민지 시절 건설된 이후 동아프리카의 경제 중심지로 성장한 나이로비.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마사이 부족이 소를 몰고 다니던 광활한 초원이었습니다.
1: 나이로비는 마사이어로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날씨도 쾌적하고요. 여행하기에 최적의 그런 날씨네요.
0: 세계 각국에서 들어온 중고 물품을 사고 파는 곳인데요. 나뭇가지가 옷걸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1: 나무에 옷을 이렇게 걸어놓고 팔고 있는데요. 보통 나무에는 새들이 앉아야 되는데.
0: 나무에 매달려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는 옷가지들. 깨끗이 손질된 중고 신발도 상점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중고 여성화를 파는 노점 앞이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한쪽에선 신바람이 났습니다. 발걸음을 옮기자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한입 베어물자 싱그러운 토마토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요.
1: 비록 작은 토마토지만 빨갛게 이렇게 익어서 싱싱함이 입안에 쫙 도는데요. 아,
2: 좋네. 야,
1: 이 가게는 토마토 색깔도 이렇게 빨갛고 그다음에 가격표도 이렇게 빨갛고 게다가 아주머님이 입은 옷도 빨간색이라서 마치 정열의 세계로 온 것 같습니다.
0: 아주머니의 얼굴까지 빨개지셨네요.
1: 케냐에도 수박이 많이 나는데 케냐의 수박은요 한국의 수박과는 달리 이렇게 둥그렇지 않고 이렇게 길다란 형태입니다.
0: 수박의 원산지가 아프리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와, 이거 정말 빨갛게 잘 익은 것이 너무너무 입맛을 돋구는데요.
0: 좀 푸석하지만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1: 수박이 무척 달콤한데요.
0: 음식은 나누어 먹어야 제맛이죠.

0: 수박 한 통에 온 가족이 행복했던 어린 날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나이루비에서 북쪽으로 2시간 거리, 커피로 유명한 키암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키암부는 고급 커피로 통하는 케냐 AA 커피의 주산지입니다. 1년에 두 번씩 수확을 하는데요. 마침 열매를 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1: 아, 이분이 저도 한번 커피를 따보라고 이걸 주는데요. 제가 능숙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파사 말하기 가니 야카와
2: 이 넘버 원.
0: 커피 체리라고 부르는 열매 속에 씨앗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원두입니다.
1: 가지 비주얼이.
0: 아직 열매가 다 익지 않아 잘 확인하고 따야 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따는 작업이 힘들지만 기계 수확보다 훨씬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아, 저도 제법 많이 땄네요.
0: 전체 생산량은 그리 많지 않지만 품질만큼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케냐 커피.
3: The reason we have Kahawa number one, we have good climate, the soil is good, we put the good chemicals we need in the soil, we go for testing for the coffee, we have good people harvesting the coffee, they are experts, they know when to pick, we have good rainfall, and that's why it's number one.
0: 엄마를 기다리던 아이는 어느새 지쳐 잠이 들었는데요.
1: 엄마가 커피 따는 동안 커피나무 아래에서 고운이 잠든 일어났네. 걔네 이제 애가 울지도 않아요. 너무 이런 생활에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0: 금세 엄마가 다가옵니다.
1: 나 사바부가니 unakuja hapa namtu wako
3: eh kwa sababu yani sina mtu wa kumwachia sasa inabidi nikuje na yeye.
0: 아이 없고 반일하러 나가던 우리네 어머니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3: 아니야 kazi ngumu nafanya kazi ngumu hii kwa sababu ya watoto wangu na ni ndoto ya watoto wangu.
0: 엄마가 일하는 동안 젖먹이 동생 돌보는 일은 오빠의 역할인데요. 하루 8시간의 힘겨운 노동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아이들까지 모두 챙겨 트랙터에 오르는데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확인하는 자리.
1: 마치 금고통에서 돈이 쫙 쏟아지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0: 이렇게 수확한 커피는 물로 세척해서 말린 후 과육을 분쇄하고 속껍질을 벗겨 로스팅 과정을 거칩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케냐 커피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0: 커피 향기 그윽한 나이로비를 뒤로하고 이제는 나이바샤우스로 향합니다. 수만 년 전 세상이 뒤바뀌는 지각 변동으로 동아프리카에는 호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이곳에서 나왔고 지금도 수많은 동식물의 안식처가 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나이바샤 호수입니다. 인근의 롱고노트 화산이 폭발하면서 갈라진 단층에 물이 고여 거대한 담수호가 만들어졌는데요.
1: 이 바다같이 드넓은 호수가 바로 나이바샤 호수인데요. 나이바샤 호수는 담수호이기 때문에 그 물고기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 주변에 그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공해 주죠.
0: 거대한 습지 곳곳에는 다양한 조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쁜 날개짓을 멈추고 잠시 쉬어가는 가마우지와 아프리카 물수리. 새들의 낙원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는 물소리의 매서운 눈빛. 공원 관리인이 물고기를 던져주자 순식간에 날아와서 먹이를 낚아챈 뒤 날아오릅니다.

0: hatari kwa sababu kuna viboko wengi.
1: Viboko ile mingi huko.
2: Viboko wamezoea.
3: Oh.
2: Wamezoea watu.
3: Oh. Eh?
4: 평화로운 나이바샤 호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법을 이곳에서 배웁니다. 얼룩말과 가젤, 임팔라 같은 초식 동물이 대자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곳. 염도가 낮은 담수호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0: 바다처럼 넓은 나이바샤 호수 위에 홀로 떠 있는 초승달 섬. 오래전에는 육지와 연결된 곳이었지만 물이 차오르면서 외딴 섬이 되었습니다. 나이바샤 호수를 베고 누운 모습이 밤하늘의 초승달을 닮았는데요. 사람의 흔적이라곤 가끔 찾아오는 여행객들뿐. 이 섬의 주인은 초식 동물들입니다. 기린의 우아한 걸음걸이를 가까이서 보니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보통 사파리를 할 때 차 안에서 있어갖고 동물들을 바라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초승달 섬에서는 저렇게 가까이에서 걸으면서 보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천적인 육식 동물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이 다가와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화창한 날씨, 기린 가족이 한가롭게 나들이를 즐깁니다. 참 정겨운 풍경이네요. 대자연의 축복이 살아있는 섬.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따뜻한 위로를 받습니다.
1: 여행은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하면서 여러 곳을 구경하는 것도 나름대로 매력이지만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 앉아서 잠시 생각에 잠겨보는 것도 여행이 주는 참다라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대자연 속으로 떠난 여행. 이제는 북쪽에 위치한 우잠바 마을로 향합니다. 천둥 같은 물소리를 따라가면 시원한 물줄기를 쏟아내는 톰슨 폭포와 마주합니다. 땅이 꺼질 듯 곤두박질 치는 저 폭포 아래 새하얀 물보라가 압권인데요.
1: 케냐에서는 비교적 그 폭포를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곳에는 이렇게 풍부한 수량이 있는 곳이어서 감자나 밀을 재배하기에 좋은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0: 이곳의 원주민 키쿠유족입니다. 폭포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우뚝 서 있는데요. 키쿠유족은 영국 식민지 시절 마우마우 무장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케냐 최대의 부족입니다. 독수리 털과 염소 가죽으로 장식된 가면을 써보았습니다. 무척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하는데요.
1: 창과 방패로 이 폭포를 지키는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듭니다.
0: 옷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어느새 문명 넘어 원시 삶 속으로 빠져듭니다.
1: 예. 하루쯤에서는 소리가 나네요.
0: 머리는 성난 사자같이 다리는 지축을 울리며 걷는 코끼리처럼 적을 겁주기 위한 또 다른 무기입니다.
1: 저도 한번 이것을 차고서 폭포 소리보다도 더 크게 한번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0: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깨를 마주하면 무서울 게 없어 보입니다. 톰슨 폭포를 지키는 키쿠유족. 그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용기를 배워갑니다.

드러나는데요. 아카시아 덤불을 헤치며 달린 지 2시간째. 마침내 우잠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삼부로족을 만났습니다. 화려한 목장식이 출렁거릴 정도로 격렬하게 춤을 추는 여인들. 반가운 마음에 저도

0: 온몸을 흔들며 감사를 표했는데요. 케냐 유학 시절부터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삼부르족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순박하고 정열적인 부족입니다. 제가 어딜 가서 이렇게 뜨거운 환영 인사를 받겠습니까? 예정을 나누었는데요.
1: 이 삼부르 여인들과 이렇게 춤을 추니까 몸에 있던 모든 스트레스가 저 창공으로 확 날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0: 이들도 최근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풍경이 낯설지 않습니다. 초대를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지은 집이지만 비가 올 때 몸을 피할 수 있고 한낮에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1: 밖에는 태양이 창렬하는데요. 이 나뭇가지로 이렇게 그 구조를 만들고 그 위에 그 덮개를 씌워서 안은 비교적 선선하네요.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이 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이가탄탄 이가탄
5: 이상한 과학의 나라 에이스
6: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벼워졌어
5: 에이스에선 중력이 다르니까요 몸이 가벼워지는 중력을 이기는 과학 에이스 침대
0: 부엌 살림을 뒤지면서 손님 접대할 준비를 하는데요
7: 마지.
1: 아쿠나 마지와. 보통은 이 삼부르 사람들이 우유를 끓여서 그 안에 티백을 넣고서 차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가뭄이 들어갔고 우유가 귀하대요.
0: 그러고 보니 남편이 보이지 않네요. 가뭄으로 풀이 말라 먼 곳까지 촛대를 방목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8살짜리 꼬마가 불을 피우는데요. 삼부르 남자아이들은 10살만 넘어도 소를 돌보기 위해 초원으로 향합니다. 우유를 대접하지 못해 미안해하면서 수줍게 차를 건네는데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차 한 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셨습니다.
1: 차 향기가 입안에 가득 도네요. 정말 맛있어요. 어째게.
0: 아이들과 함께 차를 나눠 마시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1: 고다리.
0: 바위산 올롤로케에 사는 신령 엔카이가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는 삼부르족 신령한 그곳에서 신에게 바치는 특별한 의식을 준비합니다
8: 마라디
1: 마라디. 남자들은 보통 여자들과는 달리 귀 밑에 주로 그 바르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사인 모란의 표시라고 합니다.
0: 과거 마사이족과 함께 동아프리카 초원을 지배했던 삼부르족. 온몸에 붉은 칠을 하고 사자 사냥에 나섰던 용맹스런 전사의 후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삼부르족의 옷까지 갖춰 입었는데요.

0: 제가 그 황토옥을 여기 바르고 이 장신구를 몸에 착용하고 나니까 마치 삼부르 여인 같아요.
1: 메마른 땅에 비를 부르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의식.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삼부루족의 영산인 올롤로케를 바라보며 간절한 소망을 비는데요. 그 노래는 애절하고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그들의 신은 여인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0: 우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메마른 땅에 촉촉한 단비가 내리는데요.
1: 한국에서는 비가 오면 사람들이 쓸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곳 아프리카에서는 비가 곧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비는 이들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비야말로 바로 생명의 물이기 때문입니다.
0: 오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아프리카. 케냐도 예외가 아닙니다. 반가운 손님이 다녀간 후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마침 이동하는 소떼를 만났습니다. 물이 귀에 먼 곳까지 방목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네요. 평화로운 풍경에 제 마음까지 넉넉해집니다.
2: 짐승들을 몰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목가적인 풍경이 그대로 펼쳐지네요.
0: 케냐 제1의 항구 도시 몸바사. 세계 각국에서 들어오는 물자와 사람들로 도시는 늘 북적댑니다.
1: 제가 15년 전에 이곳 몸바사에 왔을 때는 비교적 한적한 항구였는데 지금은 도시가 팽창해서 도로에는 차가 아주 많네요.
0: 도시 규모는 수도 나이루비보다 작지만 그 역사는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랍과 페르시아, 포르투갈과 영국까지 동아프리카의 관문을 차지하기 위해 열강의 쟁탈전이 치열했던 곳인데요. 인류 역사에서 승리자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세기 포르투갈인들이 몸바사 항구를 지키기 위해 건설한 포트 지저스. 지난 400여 년 동안 9번이나 주인이 바뀐 격전의 요새입니다.
1: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인도양인데 예전에 인도양 무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오만과 포르투갈이 치열한 각축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몸바사가 전쟁의 도시라고 알려진 이유가 되었습니다.
0: 르네상스 시대 밀라노의 건축가 지오바니가 인체 비례의 완벽함과 기하학적인 조화를 고려해 설계한 포트 지저스.
1: 이것이 바로 예수 성체의 모델인데 마치 사람의 형상 같습니다. 그

0: 머리는 인도양을 향해 있고 몸은 육질 향해 있고 그 다음에 두 팔은 이렇게 벌려서 마치 투항하는 사람처럼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평화를 원했던 전쟁 요새, 참 아이러니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포트 지저스를 공중에서 바라보면 머리와 팔, 다리를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 요새 내부의 모습은 어떤지 궁금했는데요. 이 주변에 대포가 많이 늘어서져 있는데 옛날에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지 느낄 수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약 100년간 번영을 누리던 포르투갈은 17세기 바다 건너 오만의 군대에 함락당합니다. 영국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 이슬람 왕조가 지배하게 되는데요. 성문의 주인이 수차례 바뀌었던 포트 지저스. 다양한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어 201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처절했던 전쟁의 기억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이 땅의 원주민들이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1: 이미 와렌 보사나.
2: 우코.
1: 우코.
2: 예, 우코 주 야디 투카 투카 데게 데게. 알아프. 알아프. 우리가 사바이 프롬 나로비.
3: 사와.
2: 투메토카 나로비.
3: 사와.
4: 아니 몸메토카 세디가.
3: 그 입에 오메코 잡아 코 마쿠수디.
2: 쿠템베야.
3: 쿠템베야. 콜렘블라 쿠 쿠템베야.
0: 이곳 역사 현장을 직접 보러 오신 분들인데요. 아주 상당히 낙천적이고 재밌으시네요.
1: 유쾌하고 즐거운 만남. 덕분에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 몸바사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입구부터 음식을 파는 노점상이 쭉 늘어서 있는데요. 휴양지의 또 다른 매력은 역시 먹거리죠. 뭘 하나 먹을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구마를 닮은 굵은 작물, 무호고입니다. 이게 바로 무호고라는 것인데요. 카사바라고 하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이것을 간식처럼 많이 먹거든요. 닝가피? 맛도 식감도 고구마와 비슷합니다. 담백한 느낌이 최고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맛볼 수 있는 카사바 칩입니다. 본고장의 맛이 궁금했는데요. 아프리카인들의 주식인 카사바는 아무데나 심어도 쑥쑥 자라는 효자식물인데요. 이렇게 튀겨놓으면 감자칩보다 바삭바삭해서 주전부리로 딱입니다.

0: 하려고 구덩이를 파나 싶었는데 신기한 묘기를 보여줍니다. 이런 파도가 원망스럽습니다.
1: 이 친구는 물을 먹었어요.
0: 그저 모래 장난만 쳐도 즐거운 나이죠. 와, 사람 여러 분 놀라게 하네요. 유연성이 대단합니다. 천진난만한 미소가 사랑스러운 아이들. 푸른 바다와 참 잘 어울리는 풍경입니다. 손재주 조끼로 유명한 판바족의 공예 마을입니다. 전통 목공의 장식을 만드는 곳인데요.
2: 이곳이 바로 판바족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조각을 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무척 궁금한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0: 판바족 장인들의 솜씨 한번 볼까요? 언뜻 보기에도 정교하고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았습니다. 직접 나무를 깎아 사포질을 하고 채색까지 하는데요. 주로 초원의 야생 동물과 전통 의상을 입은 원주민을 조각합니다. 실제 코끼리와 꼭 닮은 조각상입니다. 거칠고 주름진 피부와 우윳빛 상아까지 그 섬세한 표현에 놀랐는데요.
2: 나니 아메 총가 사람시?
3: 왜? 미미는 메 총가 나는 메 도미야 뭔가 뭐야 그 총가 나 누수. lakini nikiwa na watu wa kunisaidia si mimi peke yake nikiwa na watu mbalimbali wa kunisaidia kuchongolea hii na hii na ile kwa sababu hii ni kubwa sana siwezi tengeneza peke yako.
0: 이 귀한 상아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3: 이 ni tax. 예. 엄마는 ya ndovu.
2: 엔도브. 이렇게 위쪽을 보니까 나무예요. 나무를 조각해서 마치 정말 상아처럼 만들었어요.
0: 케냐 국립공원에서 봤던 모습과 정말 똑같았습니다.

0: 한 몸집, 피부와 근육까지 아주 생동감 있게 표현했는데요.
1: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흑단나무인데요. 얼마나 무거운지 물에 넣으면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무겁거든요. 마치 돌을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해요.
0: 쌀 두 포대 무게는 조끼 되는 것 같습니다.
2: 어때요? 아우, 어때요?
1: 정말 무거워요. 못 들겠어요.
0: 아, 이런 제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1: 저는 엄청 힘들게 들었는데 이분은 그 마치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아주 정성스럽게 이 무거운 코뿔소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부끄럽네요.
0: 100% 수작업으로 조각상과 가구, 식기, 장신구를 만드는데요.
1: 이게
0: 야작과 식물인 마라카 열매로 만든 악기입니다.
1: 카얀바라고 하는데요. 그 어린이들을 주로 달랠 때 그 사용

0: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잘 자라고 이렇게 그 흔들어주던 그 딸랑이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마치 먼 제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되돌아가는 그 느낌이 들어요.
1: 저도 어머니에게 들었던 자장가를 들려주었습니다.
0: 아우, 잘 자라 우리 아기, 잘 자라 우리 아기. 앞들과 뒷동산이 잘자라 우리 아기.
2: 그렇죠. 잘자라 우리 아기.
0: 잘자라 우리 아기.
2: 잘자라 우리 아기.
1: 역시 노래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네요.
0: 제가 이곳 멀리까지 와서 한국의 자장가를 전파하고 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장가가 세계의 자장가가 될 것 같아요.
1: 칼과 무거운 나무를 다루다 보니 대부분 조각가들이 남자인데요. 중년의 여성을 만났습니다. 흔쾌히 허락해 주신 덕분에 귀한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어렵게 작업한 조각상을 망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됐습니다.
0: 제가 긴장해갖고 손을 좀 떨고 있는데요. 절대 마음의 그 평정을 유지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1: 제가 실수를 해도 그저 웃기만 하십니다.
3: 하쿠나 마타타.
4: 잠보.
5: 잠보 바나.
4: 아바리가니.
5: 주리사나.
4: 와게니.
5: 마타리비슈와.
4: 게나예투.
5: 하쿠나 마타타.
3: 나마타타.
1: 참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노래입니다.

0: 너무나도 성스럽고 신성시되는 바로 그런 나무예요. 우와. 진짜 이 방은 겸손하게 들어야 될 방인데 이거 완전히.
1: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쇼크듯이 딱 와버려요, 진짜. 여기가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가.
1: 환자분들이 그 통증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두려워합니다.
2: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위로 솔린다 그래요?
3: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힘들어.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1: 떨림에 의한 불안감 또는 그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0: 때마다 매번 단백질이 참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1: 네. 우리 몸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2: 단백질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저희를 이해시켜 주실 아주 대단한 분이 모셨어요.
1: 어, 혹시 그분?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 생명현상의 신비를 밝히는데 이 단백질을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0: 그럼 단백질도 종류가 좀 다른가요? 네, 네, 네. 한 가지가 아니고요?
3: 한 가지가 아니고요. 네. 100만 가지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100만 가지요? 네.
3: 완전히 기존에 어떤 새로운 단백질 설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작성이 쉬워졌어요.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 많은 질병들을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 아,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프로틴 퀸이세요.
3: 한 10년, 15년 정도면 뭐 거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거다.
1: 아, 진짜요?
0: 단백질을 완벽하게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영생까지도 가능하겠네요.
4: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8: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들녘에 곡식이 여물어가니 농부의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계절.
2: 올해도 수확 좋네.
3: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그를 내가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1: 보기만 해도 흐뭇한 결실은 논두렁 옆에 들어선 양

0: 붕어장에서도 무럭무럭 크는 중이랍니다.
1: 제 아버지께서 이제 예전에 논을 이렇게 양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매기를 양식하고 있는 거예요.
0: 농사지 있던 농부가 논두렁 어부가 된 지도 언 40년. 아들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답니다.
2: 저하고 좀 닮지 않았나요?
0: 알고 보면 이보다 매력적일 수 없답니다. 손맛 고수, 어머니 손길이 더해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는 맛의 향연이 펼쳐지죠.
3: 이제 덮밥을 잡수면 진짜 아주 삥 가요.
4: 특별한 맛이에요. 특별한 맛.
0: 황토에서 정성껏 키운 외기의 무한 변신, 그 특별한 맛 한번 볼까요? 오늘은 경북 의성으로 향합니다. 이른 아침 양어장을 찾았는데요. 굴 찾기까지 대령했네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2: 네네. 아, 이거 오늘 이제 매기 수확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담아가지고 옮길 바구니에요.
0: 한 달에 두 번 있는 매기 잡는 날이랍니다.
5: 이 40년 동안 입었는데, 옷을. 내가 입을 때 무서워. 하도 오래 입었으니까 막 40년 입었어. 35세 해가지고 지금 내가 80대 가잖아.
0: 어촌에서나 볼 법한 대형 그물까지 등장.
5: 망 들어가야 된다. 망.
0: 일꾼들까지 불러 양어장 전체에 그물을 치고 메기몰이를 해야 한답니다. 바닥은 발이 푹푹 빠지는 흙바닥.
6: 선생님 잘 걸어가시네요.
2: 네?
6: 잘 안 걸어가시는데.
2: 이게 밟으면 툭 들어가잖아요. 뒤꿈치부터 바짝 떨어가지고.
0: 그물이 제대로 쳐졌는지 아버지의 마지막 점검이 끝나면 장대로 물 위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2: 메기가 진동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진동을 주면 파장을 주면 메기가 쫓겨요. 쫓겨서 반대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7: 아, 쳐서 그런지 발 밑에서 막 움직이는데 뭐가?
2: 그래서 안에 막 메기가 막 움직여가지고 발을 툭툭 치잖아요. 메기가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마사지.
6: 묵직하게 지나가는데?
2: 그죠? 그게 한, 묵직하게 지나가면 한 400g 이상돼요, 메기가. 400개에서 500g. 가볍게 툭툭 치는 거는 한 250g 정도 되는 거고.
7: 아버지, 근데 왜 메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5: 여기가 토질이, 황토 토질이고, 이렇게 해서, 물만, 여기 낙동강 물이 이제 내려오니까, 또, 고기가 또 이렇게 황토 물에 잘 자라고, 병도 안 하고.
2: 하나, 둘.
0: 오늘 잡는 메기 양은 무려 3톤, 10,000마리가 넘는답니다. 굴 찾기까지 동원될 만하죠.

0: 물맛이 다르면 고기 맛도 좋다고 하죠. 황토물에서 자란 물기는 비린내나 흙내가 적고 살이 아주 탄탄하답니다.
1: 이게 한 7개월 자랐는 맥이고요. 지금은 상태도 빛깔도 좋고 수염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괜찮게 잘 컸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진액이나 이런 것도 잘 나오고 자궁이 세미하고
0: 논두렁 옆 저수지 민물고기 맛에 반해 양어장을 만들었다죠. 아들 명섭 씨가 이어온 지도 벌써

0: 23년째.
1: 아드님이랑 같이 하시니까 든든하시겠어요?
2: 네. 혼자는 도저히 이제는 아이들이 모아지 옛날 젊은 것이 않고.
0: 부자가 함께 공들여 키운 물기 챙겨들고 신속하게 달려간 곳은
3: 여기 보관조예요. 보관조. 여기 다음에 쉽게 잡기 위해서 보관조에다 보관하는데 매일 떠내야 되니까.
0: 물고기의 생명은 신선함.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같은 흙바닥에 방을 따로 냈답니다.
3: 상태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저하고 좀 닮지 않았나요? 저 여기 키우니까 여기하고 많이 닮았던 얘기 많이 들립니다.
0: 듣고 보니 정말 닮은 것도 같죠? 장대비 맞으며 애썼던 하루. 오늘의 요리사는 명섭 씨. 저녁밥으로 부모님과 함께 맛볼 메기 요리를 만들 참입니다.
4: 메기 덮밥을 해서 좀 대접해드리고 싶어가지고.
5: 잡은 메기를 하루 정도 숙성시키고, 숙성 메기를 이제 포를 떠가지고 굽는 게 이게 육질이 안 깨지고, 이렇게 포를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0: 잔 가시가 없고 담백한 맛이 일품인 메기는 기름에 노릇노릇 구워 소금 간만 해 이대로 먹어도 제맛이랍니다. 여기에 양념장만 올리면 덮밥용 메기구이가 되죠.
3: 이 양념도 어머니가 다 만드셨는데요. 작년에 어머니 해줬던 레시피 다 적어놨죠.
5: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기름을 해놓고 제가 이거 보면서 양념을 만듭니다. 어머니께서 만들어오신 어머니만의 손맛이니까 모든 어머니들이 본인의 손맛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의 손맛은 또 이 맛이다라는 걸 기록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근데 양념 수, 킬로그램 수가 17kg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량으로 못 만듭니다.
0: 어머니는 한때 식당을 운영했답니다. 메기요리 하면 인근에서 알아주던 솜씨로 그 비법이 고스란히 담긴 아들표 메기덮밥 완성입니다.
4: 저는 어머니가 있는 양념 그걸로 해가지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데, 야, 이거 먹어봐야 알지 모르는, 안 먹은 사람 모른다, 이거 맛이. 아유야, 아 맛있다.
5: 먹긴 하죠.
4: 맛있어.
5: 먹기도 편하고.
0: 부드럽고 촉촉한 외기살이 입에 착 감기는 꿀맛.
6: 아들이 해주기 더 맛있네.
5: 너무 자주 해야 되겠네. 자주 자주 해가지고.
3: 여기요.
0: 영양도 풍부하니 체력 보충에 이만한 것도 없답니다. 양어장 일은 밤낮이 따로 없는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5: 이제 저도 밥 먹었으니까 먹이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지금 다리 주러 가야 되는데요.
3: 밤 늦게까지 일하게 되네요.
5: 이게 메기들은 그 낮에 주면은 외가리들 천적 때문에 사료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 밤에 어두울 때 줘야 야행성이거든요. 그 밤에 활동하는 그게 메기이기 때문에 지금 줘야 사료를 잘 먹어요.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메기 사료가 투입이 돼요.
0: 먹이 앞에 바닥에 숨어있던 메기들이 일제히 물 위로 튀어오르는 모습 보이시죠? 이때 건강 상태도 함께 체크한다죠.
5: 여기서 일하실 때 자료도 이렇게 기계로 주는 게 아니고 손으로 다 일일이 다 옮겨가지고 손으로 다지고 퍼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팔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0: 논을 파서 물을 가두고 해마다 황토를 뒤집어주며 작은 양어장을 8,000평 규모로 키우기까지 부모님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다죠. 그 고생스러운 세월이 눈에 밟혀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왔고요. 계절이 가을로 접어들면 메기도 살을 찌워 한층 더 맛있어진다죠. 어머니가 모처럼 실력 발휘에 나섰습니다.
6: 야야, 자, 매운탕하고 만들자.
0: 반가운이가 함께

0: 함께 합니다.
1: 우리 맨날, 맨날 거들라고.
2: 어머니 보조만 항상 했죠. 아직은 맛을 낼지 몰라요.
0: 수십 년 외기를 다뤄온 어머니, 외기 요리의 고수랍니다.
3: 지금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1: 이건 외기 불고기 하는 거예요.
3: 아니, 외기 살로도 불고기를 만들어요?
1: 예.
4: 응.
1: 우리 고기는 양념보다는 이 왜 집도 저 기초가 단단해야 뭐 안전하다고 이것도 이 물건이 좋아야 입맛이 있어요. 뭐 양념보다는
0: 어머니의 자부심 깃든 밀기는 육질이 탄탄하고 담백해 여러 가지 요리가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을지 고민하다 고추장 불고기로 만드셨다죠.
1: 따지 보면은 불고기 양념이나 비슷해요, 이게.
0: 좋은 재료에 손맛까지 더해지니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
1: 그만큼 끝. 야. 이게 타기 때문에.
0: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돌죠. 짭조름한 양념 맛이 속속이 배어들어 집 나간 입맛도 단박에 돌아온답니다.
5: 했나?
0: 민물고기 중에서 맛으로는 첫 손에 꼽히는 외기. 매운탕이 가장 대표 메뉴죠.
1: 오거지 없고.
0: 얼큰하고 진한 국물에 수제비까지 더하면 금상첨화.
1: 이거 옛날에 식당 할 때 이 수제비를 으시 좋아해요, 손님들이. 그럼 이거 수제비 떠달라고 막.
0: 남편이 권유해서 집에서 끓여 먹던 솜씨 그대로 메기 전문 식당을 차려 15년이나 했었답니다.
1: 맛있게 보이지?
3: 아, 맛있게 보여. 아, 진짜.
1: 네. 야, 이 맛이 어떤가 한번 봐라. 싱겁나.
5: 딱 맞죠, 항상.
1: 좀 쫄리야 돼, 이 맛이 더 나.
5: 저 처음 시집 왔을 때는 메기 다 잡아놓고 생선 다 손질해놓은 것도 움직이면 그때는 막 놀랄 때였으니까 어머니 보시면 야야. 대단했죠.
1: 나도 이 시집 올 때 그랬다. 이 메기도 못 맞췄어요. 겁이 나가. 근데 우리 신랑이 무조건 해보고 안 된다 캐나 못 한다 캐나 이렇게. 그래가 눈을 감고 했어요.
0: 이제는 하도 숙달이 돼 눈 감고 손질도 가능하다죠. 내장 제거하고 통째로 바삭바삭하게 구워냅니다.
1: 옆에 좋지?
5: 중요하네요. 우리 애들은 어릴 때 그냥 이거 구워서 바로 먹었잖아요.
1: 우리 애들 먹어 소금에 우리 부모가 소금에 찍어 먹어도 돼요.
3: 이렇게?
1: 이렇게 노루야이 꾸부가.
0: 여기에 아들이 극찬한 어머니만의 비법 양념장이 들어가면 이대로 완성이라죠.
3: 어머니 양념은 뭘로 만드신 거예요?
1: 양념은 맨 고추장, 고춧가루, 물엿. 많은 기본. 다른 건 안 가르쳐주지요.
0: 식당을 그만둔 후에도 양념 레시피 좀 가르쳐달라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니 자부심 가질만 하겠죠. 농사 지은 깻잎도 챙겨갑니다.
1: 불고기 사먹으려고. 불고기에.
3: 맛있어요, 그럼?
1: 예, 이건 약도 안 치고 우리는 아주 좋은 거라, 이거.
0: 오늘 이 밥상의 주인공은 따로 있다죠.
6: 이 맛이 하나구나.
1: 뭐 옛날 맛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7: 그 대단하네. 지금 하면 눈으로 보니까 그냥 맛있어 보이는데 뭐.
0: 환절기에 마을 분들과 함께 영양 보충하면 좋겠다 싶어 준비하셨답니다.
8: 이거 이게 이 잡채가 없다는 거야. 이 때가 없으니까.
1: 근데 아세요? 이거 뭐 식당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맛 그때하고 똑같아요.
8: 아이고, 더 좋아지지 자꾸.
0: 메기 불고기에는 역시 쌈. 민물고기 싫어하는 사람도 이 맛엔 손이 절로 간다는군요.

0: 우리 마을에 식당 하나 만들까요? 특별한 맛이에요, 특별한 맛.
1: 좋죠. 돈 못하지요. 근데 이것도 이거지만 어제 덮밥을 한번 해드려야 돼요. 그죠? 어제 덮밥을 잡수면 진짜 아재요. 삥! 가요.
2: 나눌 것이 많아 더 풍요롭고 맛있는 밥상을 만났습니다.
3: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4: 이야. 진짜 이게 기적, 이거 진짜로.
5: 아내보다 더 이뻐.
6: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7: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8: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9: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0: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11: 조감독,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1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1: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식품 안심업소 몰라?
13: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업소로 감독. 액션!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업소 오케이.
12: 부모님 이제 그 다음은
13: 5천만의 안심으로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업소.
7: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8: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9: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0: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보급 행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3: 유쾌
2: 상쾌
3: 통쾌
2: 변비엔 메이킨.
4: 전지현도 맛없는 건 어쩔 수 없나 봐.
5: 하, 질린다.
6: 단백질도 맛이 있어야 영양이 된다는 새로운 생각. It's new, new care, all protein.
7: 이름값 한다는 것은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것.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다. 5일 밤낮 정성을 다한 깊이. 대한민국 판매 1위. 기력회복의 힘. 광동경호권. 역시 이름값 합니다.
8: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은정씨는 짜증 대신 같이 볼까? 웃음이 많아졌고요.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9: 갱년기엔 페라민 Q.
8: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0: 벼락치듯 얼굴이 칼로 베이는 듯한 극심한 통증. 내 의지와 상관없이 뒤틀리고 일그러지는 얼굴.
1: 잉크한다 하나? 눈만 차차차차 지나가면서 이제 이 꼬리가 딸려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이 이제 좀 흉측하게 이제 반이 조금 위로 솔린다 해야 되나?
2: 탁탁탁탁 쏘는 거라. 그게 막 1초마다 쏘는 거예요. 쭉 보냈어야죠.
3: 치과에서 발치도 했거든요. 어금니 발치. 그러니까 3차 신경통이라는 걸 그때 처음 들었어요.
4: 벼락치듯이 뭐한다듯이 쇼크듯이 쫙 와버려요. 진짜 찌릿찌릿 하죠. 막 쇼크듯이 찌릿찌릿.
0: 얼굴에 나타나는 예리한 통증과 떨리는 증상은 단순한 피로의 신호가 아니다. 고통은 얼굴에 나타나지만 원인은 피부도 근육도 아닌 바로 머릿속에 있다.
2: MRI를 찍어야 된대요. 눈이 떨리는데 왜 MRI 찍냐고 그랬더니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5: 머리 안에서, 뇌 안에서, 뇌신경에서의 문제가 되면 뇌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전체적인 수축이 오게 됩니다.
0: 방치할수록 삶을 갉아먹는 얼굴 신경질환. 하지만 원인을 몰라 치료법을 찾아 헤매다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다. 얼굴 신경이 보내는 치명적인 경고는 무엇일까? 미세혈관 감압술의 권위자, 신경외과 정현호 교수가 내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준다.

0: 3차 신경통 환자의 시술을 앞둔 정현호 교수. 뇌사진을 꼼꼼히 살피며 치료 계획을 점검한다. 오늘 환자는 50대 여성. 3차 신경통으로 13년 동안 약으로 버티다 병원을 찾았다. 번개가 치는 통증이 나타난 부위는 오른쪽 얼굴. 이 천자침을 통해 고주파 전극이 머릿속까지 들어간다.
1: 곧 진입할 때가 됐거든요. 곧 들어갈 때가 되게 아파요. 요것만 조금 참으면.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조금만, 조금만. 네, 네, 다 이제 아픈 거 없어요. 네, 눈 뜨고.
0: 비명이 절로 터져나오는 고주파 시술. 시술의 통증은 무서울 정도다.
2: 이 꼬리 쪽에서 나농공이

0: 라고 해서 뇌 기저부에 있는 뼈에 구멍이 있는데 터널인데 거기를 향해서 이 바늘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워낙에 그 바늘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난홍공을 뚫고서 3차 신경절로 갈때 워낙 통증이 큽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런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재발했었을 때 이런 경피적인 방법들을 선정하는 걸 보면 그만큼 그 통증을 넘어서는 통증이 아마도 3차 신경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바늘에 찔리는 것보다 더한 3차 신경통의 통증. 3차 신경통이란 어떤 질환일까? 3차 신경통은 쉽게 말해 뇌신경에 생기는 신경통이다. 우리 뇌에는 12쌍의 뇌신경이 뻗어나오는데 운동을 조절하는 운동신경계와 감각을 전달하는 감각신경계로 나뉜다. 이 중 제5번 뇌신경은 얼굴의 감각과 씹는 근육의 기능을 담당한다. 세 개의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3차 신경이라 부른다. 이 3차 신경이 주변 혈관의 박동으로 영향을 받거나 눌려서 압박을 받으면 신경 가닥의 껍질이 벗겨지며 합선 현상이 일어나 격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 이것이 3차 신경통이다.
0: 3차 신경은 세 가지 분지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분지는 주로 이마나 눈 쪽을 포함해서 이마 쪽으로 있는 분지들이고, 두 번째 분지는 입꼬리에서 눈 밑으로 요 광대 쪽 주변을 그리고 코를 포함하는 부위들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 분지들은 대부분 아래쪽에, 턱 쪽에 분포합니다. 3차 신경통이 발생하는 기전들은 아직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합선이라고 표현하는 신경이 잘못 전달되면 우리가 말하거나 씹거나 이런 거는 그냥 닿는 느낌이라든지 위치에 관련된 정보들인데 그 정보들이 통증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지 않은 통증들도 마찬가지고 닿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다른 자극이 통증으로 전달이 되는 게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1: 시술 일주일 전 3차 신경통에 시달리던 김정현 씨를 만나본다.
2: 정말 번개 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그러니까 뭘 할, 이렇게 저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치아가 안 좋나? 그래서 이제 치과서부터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치과에서 발치도 했거든요, 어금니 발치.
3: 발치도 하셨어요?
2: 네.
0: 제가 잠깐만 얼굴.
1: 그 살벌한 통증은 치통이 아니었다. 뒤늦게 3차 신경통을 진단받은 정현 씨.
0: 그래서 이제 환자분의 양상은 통증 자체도 오래 가지는 않으시죠?
2: 네, 순간.
0: 순간순간.
2: 네.
0: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행위에 의해서 유발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오고 수초간, 네. 그 다음에 한쪽 분지에 있는 거고, 한쪽 영역에만.
2: 네. 그러니까
0: 이런 양상들은 이제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이라고 보이고요. 환자분이 아파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어떤 게 주로 그러세요?
2: 지금은 말할 때도
0: 말씀하실 때 그리고
2: 양치할 때는 거의 이쪽은 건드리지 못할
0: 위쪽 치아
2: 네 왜 위쪽 치아를 건드리지 못하고 네. 저작할 때
0: 씹을 때도
2: 네. 네. 그리고 샤워에서 이쪽으로 물이 때려질 때
0: 네
1: 기본적인 일상을 가로막는 3차 신경통의 날카로운 통증. 3차 신경통은 얼굴에 나타나지만 원인은 뇌혈관과 뇌신경에 있다.
0: 환자분은 이제 저희 처음 오셨을 때 한 7년 전부터 오른쪽 어금니 쪽으로 시작되는 통증이 워낙 심하셔가지고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복용할 정도로 심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었습니다. 3차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3차 신경 쪽에 옆에 혈관이 있었고 정맥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도 이제 내려와 있는 혈관이 있었었고
1: 주변 혈관이 제5번 뇌신경인 3차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3차 신경통의 원인이다. 일상 중에 짧고 날카로운 통증이 수시로 나타난다. 대체 3차 신경통은 왜 그렇게 아픈 걸까? 감각신경은 미엘린이라는 수초로 감싸져 있다. 수초는 전선의 피복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신경신호가 엉뚱한 곳으로 새지 않도록 보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3차 신경이 혈관에 맞다 반복적으로 박동을 하고 있으면 신경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며 수초가 부분적으로 벗겨지는 탈수초화가 발생한다. 수초가 손상되면 신경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신호를 통제하지 못하고 신경신호들이 뒤섞인다. 결국 정상적인 촉각 정보가 아픈 통증으로 왜곡된다. 작은 자극이 엄청난 전기 충격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얼굴을 살짝 스치는 바람, 양치질과 세수, 말하기, 씻기 같은 평범한 행동이 갑자기 극심한 통증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원인이 되는 혈관 압박이 없는데도 3차 신경통이 심각한 경우도 있다. 23년 동안 굳건히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동차 정비소 사장님 김복현 씨. 이렇게 태어나다가도 어느 순간 쏘는 듯한 통증이 찾아온다.
3: 진짜 아프네. 진짜 아프네.
1: 오른쪽 얼굴을 공격하는 발작 통증.
4: 선생님 너무 아프신가 봐요. 눈물이 핑 돋으시는데.
3: 진짜 아파. 여기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이쪽 불대기요. 지금도 이렇게 싹싹 오는데 일단 식사가 안 돼요. 식사가 안 되니까 아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미치겠어요. 사실 물 마셔도 아파요. 예. 주로 이 윗니가 아파요. 우여이가.
4: 그러면 시간이 좀 얼마나 지나야 없어졌어요?
3: 뭐 한 1분, 2분 정도. 지금도 한 1분이나 이렇게 아프잖아요.
1: 몇 초에서 1, 2분 이내로 급습하듯 찾아오는 통증. 참을 수 없을 정도다. 주로 어금니가 있는 쪽에 통증이 몰려오다 보니 치통인 줄만 알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역시 발치까지 했다.
3: 어금니 이쪽에 우아래니까 4, 5개 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과 치료를 거의 한 1년 정도 받았어요. 그 신경치료까지 다 끝냈는데도 아프니까 그제서 치과에서 3차 신경통 같으니까 통증 클리닉이나 신경외과를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차 신경통이 난 뭔지도 몰랐어요.
4: 처음 들어보죠.
3: 나는 1차, 2차, 3차, 3차 신경통인 줄 알았어, 그냥.
1: 양치질을 하거나 음식만 씹어도 턱과 치아가 찌릿해지는 3차 신경통. 간혹 치통으로 오인해 멀쩡한 치아까지 뽑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3차 신경통은 3개의 신경분지가 뻗치는 부분에 따라 통증 부위가 달라진다. 그중에서도 특히 제2번, 3번 분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잇몸과 치아 근처로 길게 뻗어 있다. 신경에 자극이 전달되면 치아 자체의 통증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치통은 욱신거리는 염증성 통증으로 일반 진통제의 조절이 잘 되는 반면 3차 신경통은 수초 동안 전기가 오듯 찌릿하거나 신경 과흥분에서 오는 짧고 극심한 발작적 통증이다. 치아를 치료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면 통증의 원인이 치아가 아닐 가능성을 생각하고 한 번쯤 3차 신경통을 의심해 봐야 한다.
0: 많은 환자분들이 치통이라고 판단을 하고 치아를 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오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진통제들 같은 진통제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치통이나 이런 것들은 조절이 되지만 3차 신경통은 전혀 그런 일반적인 진통제에 반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도 금방 공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말 한마디 꺼내는 순간

0: 턱과 볼에 전기가 내리치는 김복현 씨. 고객 상담을 담당했던 그는 하던 일까지 바꿔야 했다.
1: 이렇게 말하는 통증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작게 하는 것 같아요.
2: 왜요?
1: 크게 하면 아프니까. 그래서 좀 뭐 고객 응대나 이런 부분은 중간에 끊을 수도 없잖아요. 통증이 온다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동료한테 일을 다 넘겼어요.
0: 매일이 벼락치는 일상인 김복현 씨. 이미 한 차례 고주파 열응고술로 치료를 받았지만 11개월 만에 재발했다.
3: 제가 느끼기에는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통증의 강도도 아픈 것도 있지만 통증은 본인이 제어를 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아마 가장 환자분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조금 더 자주 나타나고 어떨 때는 또 잠잠해지는 시기가 있어서 3차 신경통들이 발견이 되고 그게 정확한 진단으로 떨어졌을 때는 환자분들이 그런 통증들이 나에게 다시 왔었을 때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0: 재발률이 가장 적은 좋은 치료법은 단연 수술이다. 하지만 김복현 씨에게는 3차 신경통의 원인이 되는 압박받는 혈관이 없다. 원인은 없는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1: 저는 어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같으면 제가 수술을 해달라겠다고. 좀 수술이라도 좀 해달라고.
3: 김복현 씨는 우측으로 이제 통증이 있으셨고, 우측에 두 번째 분지였었고, MR을 찍었었을 때 MR상에서는 명확하게 혈관이 가까이 있는 혈관은 있지만 혈관 자체가 3차 신경 자체를 심하게 누르거나 그런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원인이 없는 3차 신경통이라고 봅니다.
0: 뚜렷한 원인은 없지만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는 3차 신경통일 경우 치료 선택과 예후 예측이 좀 더 복잡할 수 있다. 오늘 김복현 씨는 수술 대신 고주파 열응고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사는 환자와 대화를 하며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찾아 나간다.
4: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입이 있으면 입꼬리 옆에서 한 1인치 정도 되는 시점에서 이제 머리 안쪽으로 있는 3차 신경에 나오는 뇌를 받치고 있는 뼈 바닥 쪽에서 나오는 곳이 이제 난홍공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난홍공을 통해서 바늘이 들어갈 겁니다. 그 열을 가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건 뭐냐면 통증에 관련된 그 신경 섬유들의 온도가 비교적 조금 낮은 온도에서 손상을 잘 받기 때문에 그런 신경들의 차이를 이용해서 온도를 가해서 통증에 관련된 신경들을 일부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0: 신경 섬유를 선택적으로 망가뜨려 통증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4: 자, 이제 바늘이 들어갈 건데 환자분 잇몸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입속에 손을 잠깐 넣을게요, 환자분. 예? 예, 잠깐 계시고. 예.
0: 시암이라는 실시간 X선 투시 영상을 보며 천자침을 치료 부위까지 정확히 찔러넣는다. 시술은 먼저 통증을 호소하는 오른쪽 얼굴에 고주파 천자침이 접근할 경로를 고려해 피부에 국소 마취를 한다. 고주파 천자침을 5mm 내외의 난원공을 통해 삽입하고 투시 조형 장치를 보며 실시간으로 천자침의 위치를 살펴본다. 이후 고주파 전극을 삽입해 약한 자극을 주며 환자의 통증 영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확인이 되면 60도에서 75도 사이의 고주파 열을 일정 시간 방출하며 환자의 통증을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그 과정을 반복한다. 끝으로 통증이 없는 상태가 확인되면 전극을 제거하며 시술을 마무리한다. 고주파 열응고술은 환자의 뺨 위로 천자침과 그 사이로 바늘 전극을 넣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과정

0: 조금 고통스럽다.
1: 입구에 딱 걸려 있어. 아니야, 아파요. 네, 락해 주시고요.
0: 고주파 전극이 들어가고 이제 통증 부위를 찾을 차례.
1: 샷.
0: 서서히 미세한 전기 자극을 주며 통증이 오는 부위를 찾는다.
1: 팔까지 가보세요. 스탑. 어디로 왔었어요?
2: 아래 이빨이요.
1: 아래 이빨. 네? 네. 여기로 왔었다고? 네.
0: 평소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를 찾았다.
1: 자, 시작합시다. 처음 거는 아프진 않아요. 응? 그러니까 3분만 조금 기다리세요.
0: 이제 그 부분에 고주파 열을 가해 전기 신호를 잘못 전달하고 있는 신경 섬유를 일부 파괴해 통증에 둔감해지도록 한다.
1: 자, 칫솔이에요. 넣어볼게요. 원래 아팠던 데 어금니 쪽이었어요? 네. 여기? 송곳니 쪽하고? 네. 그죠? 어때요? 원래 아팠던 거는? 예?
2: 괜찮은 것 같아요.
1: 훨씬 편해졌죠? 네. 그죠? 네. 제가 이렇게 만져도 괜찮죠?
2: 네, 맞습니다.
1: 예? 네, 네.
0: 환자에게 통증을 유발했던 상황을 만들어 보지만 통증은 나타나지 않는다.
1: 네. 앉아보실까요?
3: 예? 네. 편이 너무
1: 애쓰셨어요? 너무 아픈 거 애쓰셨어요. 자, 누우시고.
3: 됐어요.
1: 아유, 환자분이 수고하셨지. 예?
3: 환자분 같아.
1: 환자분 아마 지금 나가서 보시면은 아마 이제 훨씬 더 편하시고 이미 어제부터 약을 끊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이 없어도 편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작용이라 하면은 이제 신경이 손상이 되는 거니까 감각의 저하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시술할 때도 열을 많이 올리진 않았기 때문에 온도를.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손상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4: 방금 막 이제 시술 끝나고 올라오셨는데 좀 네. 어떠세요?
5: 아, 훨씬 편해요.
4: 어떤 게 제일 달라진 것 같아요?
5: 일단 입 벌리는데 겁이 안 나.
0: 스치기만 해도 지옥이라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다시 살만해졌다.
6: 고주파 시술의 큰 장점은 환자분들이 시술을 받는 중간에 환자분의 통증이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주파 치료들은 경피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재발을 했었을 때 실제로 그 재발한 상태에서 약물로 되지 않아서 다시 시술로 가더라도 크게 부담을 갖지는 않아도 됩니다.
0: 최근 5년간 3차 신경통 환자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6만 2천 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았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 60대, 70대 환자가 많다.

0: 80대 3차 신경통 환자 송춘자 씨.
1: 아이고.
0: 시도 때도 없이 왼쪽 얼굴에 통증이 나타나 괴롭다.
1: 탁탁탁탁 쏘는 거라. 그게 막 1초마다 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탁. 막 심지어 막 서요. 얼마나 아픈데. 늘 아파요. 꾸준히 하루 잠들어.
2: 어머니, 그 아픈 게 만약에 10점이 만점이면 몇 점이에요?
1: 그냥 거의 한 100점 돼.
2: 10점 만점에 100점?
1: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말도 못해.
0: 아플 때마다 급한 대로 진통제를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1: 지금 한 2년 됐어요. 아무 약을 타다 먹어도 안 돼.
0: 왜 일반 진통제는 3차 신경통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을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3차 신경통에는 일반 진통제가 잘 듣지 않는다. 3차 신경통의 통증은 피부나 치아에 염증이 생겨 나타나는 통증과 원인이 다르다. 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면서 정상적인 촉각 신호가

0: 아주 짧고 그다음에 깜짝 놀라는 통증이기 때문에 일반 진통제에도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병원 가서 진료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1: 항경련제는 과하게 흥분하고 있는 3차 신경의 전기 신호를 진정시켜 통증을 줄여준다. 3차 신경통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송춘자 씨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어지러움과 통증이 찾아 약물 치료를 이어갈 수 없었다.
2: 부작용 많이 있었죠.
3: 어떤 게 있으셨어요?
2: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게 어지럽고 막 사람이 정신이 없도록 아픈 거라. 그래서 못 먹었어요.
1: 정현호 교수는 약물 부작용이 있거나 고령의 환자에겐 감마나이프 수술을 대안으로 권한다.
0: 여기 아프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주로 뭐 할 때 아프셨었어요?
2: 음식물이 딱 들어가면요.
0: 식사할 때.
2: 계속 아파. 그렇죠. 한참 뚫려 있어.
0: 또 기다리면 또 괜찮아지고 하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내일 치료를 하고 나면 신경을 다 망가뜨리면 그것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일부를 망가뜨린다고 보셔야 돼요. 일부를 망가뜨려서
2: 뭐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일부를 망가뜨려서 네. 아픈 거를 좀 줄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큰 장점은 덜 망가뜨리니까 감각도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할수 있는데요.
2: 네.
0: 또 거꾸로 보면 덜 망가뜨리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도는 항상 있어요. 네, 그래서
2: 좀 잘해주세요.
0: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2: 예.
0: 그럽시다.
2: 예.
0: 내일 뵐게요.
2: 고맙습니다.
0: 네.
2: 네.
1: 감마나이프 치료에 앞서 머리에 고정틀을 쓴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수백 개의 감마선 빔을 한 지점에 모아 치료하는 방사선 수술이기 때문에 머리가 1mm라도 움직이면 표적이 빗나갈 수 있다. 고정틀로 미세한 움직임을 차단하고 감마선이 3차 신경 뿌리라는 아주 작은 표적에 정확하게 조사되도록 조정한다. 감마나이프 치료는 손상된 제5번 뇌신경에 에너지가 강한 감마선을 쬐어서 통증을 없애는 방법이다. 원하는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감마선이 들어가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치료가 시작되면 192개의 감마선이 치료 부위에 집중적으로 투사된다. 돋보기로 햇볕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원리로 주변 조직의 손상은 최소화하고 문제의 병소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기 때문에 얼굴 감각을 대부분 보존하는 동시에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정현호 교수가 환자의 뇌 영상을 컴퓨터로 확인하며 정확한 수술 좌표를 계산한다.
3: 지금 어떤 작업하고
0: 이제 환자분 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미리 이제 취행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환자분이 이제 좌측이 아프시기 때문에 좌측의 3차 신경의 치료 위치를 지금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어느 부위만 아프니까 그 부위만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3차 신경 전체를 방사선에 노출시켜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통증은 줄일 수 있지만 또 부작용의 위험도도 또 있는 겁니다. 눈 떠보세요. 5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를 꼭 하세요. 저희가 안에서 다 듣고 있을 거니까. 예, 그럽시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환자분.
1: 감마 나이프 수술은 감마선을 정밀하게 집중시켜 통증 신호 전달을 약화시키는 방사선 수술이다. 치료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방사선 조사 후 신경의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보통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4: 약 잘 드세요.
5: 네.
4: 수고하셨어요. 네.
0: 방사선은 몸에 남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원래대로 또 이제 똑같이 하시고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치료받는데 왜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방사선의 특성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워낙에 드셨던 약들을 조금 유지를 하는 게 환자의 통증을 줄이는 데는 더

0: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어느새 3년. 뇌에서 시작된 혈관과 신경관의 문제는 때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얼굴에 찾아온다. 눈밑이 파르르 떨리는 권혜경 씨.
2: 눈이 이렇게 자꾸 떨린다고 그러니까 병원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막 이렇게 떨리는데 MRI를 찍어야 된대요. 눈이 떨리는데 왜 MRI 찍냐고 그랬더니 한번 찍어야 된다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지 그러고.
3: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4: 안녕하세요.
3: 네. 지금도 보면 주로 이제 눈 쪽이 제일 많이 떨리시죠?
2: 네.
3: 입 쪽은 어떠세요?
2: 입도 이제 이렇게 떨리면서 입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3: 네네.
2: 그리고 이게 떨릴 때는 눈 주위가 무겁대요, 네. 여기가.
3: 한번 이 해보실까요? 이 한번 해보시고. 네. 그래서 오. 네, 됐습니다. 눈 한번 세게 감아보시고. 네. 눈 뜨시고 이마에 주름 잡히도록 한번 해보실까요? 네. 됐습니다.
1: 안면 신경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3: 환자분은 이제 한쪽이 얼굴이 떨리는 증상, 우리가 증상에 따라 진단을, 증상이 이제 진단명이 결국 증상을 따라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편측성 안면 떨림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질환이라고 보고요. 이게 뇌고요. 여기서 이제 신경이 7번 안면 신경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 빠져나오는 쪽에 이렇게 까만 동그라미 부분이 혈관인데요. 그러니까 혈관이 하필 그 신경 옆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신경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류에서 자꾸 이제 신경이 이제 과흥분되는 상태가 되면서 원하지 않는 얼굴에 이제 연축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1: 얼굴의 다양한 표정은 80여 개의 안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거듭하며 만들어내는데 이 안면 근육의 움직임은 뇌신경에 의해 조절된다. 뇌에는 12쌍의 뇌신경이 있어서 각종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데 그중 안면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는 것이 제7번 뇌신경이다. 눈을 감거나 표정을 짓고 눈물과 침을 분비하는 등 얼굴의 주요 운동 기능을 담당해 안면 신경이라 부른다. 경련은 눈과 입 주위의 근육을 지배하는 이 뇌신경의 기능 항진 때문에 생긴다. 대부분이 얼굴 한쪽만 떨리는 반측성 안면 경련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련이 생긴다. 안면 신경은 특히 손상받기 쉬운데 주변의 작은 혈관들에 의해 압박을 받게 되면 신경을 둘러싼 껍질이 벗겨지면서 신경 가닥들 간에 합선 현상이 일어나고 경련을 유발하게 된다. 신경이 눌린 쪽만 경련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측성 안면 경련이라 부른다. 대부분 한쪽 눈꺼풀 떨림으로 시작되는 얼굴 떨림은 마그네슘 부족이 아니라 안면 신경의 과흥분이 원인이다. 안면 신경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구안화사와 같은 안면 마비와는 다르다.
2: 내가 사람을 안 쳐다봤어, 이렇게.
4: 왜요?
2: 내가 사람을 쳐다보면 내가 이게 떨리는 게 그 사람들 다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이 안경도 솔직히 이게 떨리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안경을 다 쓴 거야, 이게.
5: 내 눈이 어떤 경우 내가 원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많은 불편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쓸데없이 윙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운전할 때도 옆에 사이드미러를 봐야 되는데 그런 사이드미러도 못 볼 정도로 눈이 안 떠지고 저절로 그런 현상들 때문에 되게 일상생활에서 불편감을 느낍니다.
1: 한쪽 얼굴 떨림에는 여러 치료법이 있지만 오늘은 보톡스 주사 치료를 한다.
3: 보통 이제 눈 주변에 동그랗게 근육이 있는데 네. 눈 아래쪽 위주로 떨리시고 네. 그러면서 심하실 때 입 쪽까지 당겨 올라가는 그런 게 있어서 네. 눈 둘레 중에서도 눈 아래쪽 위주로 그쪽에다가 주사를 놓을 거고요.
1: 3개월 전 한 차례 보톡스 치료를 받았던 권혜경 씨. 증상이 호전되며 효과를 보자 오늘 두 번째 치료를 받고 있다. 보톡스는 과흥분된 신경뿌리를 진정시켜 떨림을 줄여준다. 하지만 4, 5개월을 지나는 동안 보톡스의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효과를 지속하려면 주기적인

0: 주사가 필요하다.
1: 현재까지는 아직 수술적 치료 이외에 다른 근본적인 치료는 마땅한 게 없는 상태고요. 보톡스 치료는 환자분께 당장 수술이 좀 어렵거나 아니면 수술할 정도로 내가 불편하진 않다고 느끼신 분들께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0: 무려 20년. 30살 무렵부터 얼굴을 찡그리며 살아왔다는 김석주 씨.
2: 지금 엄청 심해진 거죠. 차츰 차츰 차츰 1년, 2년, 3년 이렇게 점점 더 심해진다고 보면 됩니다.
0: 윙크를 하듯 입꼬리까지 올라가며 왼쪽 얼굴 떨림이 심하다. TV를 보고 있지만 머릿속은 딴 생각뿐이다.
2: 이 TV 내용은 안 들어오고 그냥 계속 하루 종일 그 불편함이 계속 머릿속을 계속 이렇게 맴도는 거죠.
0: 내 맘대로 되지 않고 하루 종일 떨리는 얼굴.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안쓰럽다.
3: 떨지 마. 마누라 있다 마누라 뭐 없거나 챙겨줘야지 속 많이 상하지요.
0: 제멋대로 실룩되는 얼굴 때문에 밥을 먹는 것조차 힘겹기만 하다. 음식이 셀 때도 있다.
4: 지금 식사하실 때 좀 눈을 한쪽을 감으시는 거예요?
2: 예, 일부러 감고 있어요. 그냥 이게 깜빡깜빡 거리다 보니까 이게 반찬 집을 때 이게 잘 초점이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흘리기도 하고 남들 보기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감는 게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냥 지인들이나 가족들 외에는 밥을 잘 같이 안 먹으려고 하죠.
0: 반찬을 헛집기도 일쑤. 밥을 먹는 평범한 즐거움조차 온 힘을 집중해야 하는 버거운 일상이 돼버렸다.

0: 그에겐 면도를 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베이는 일도 많았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웃어보려 하지만 웃을 수 없는 얼굴. 얼굴이 떨리며 어색하게 일그러진다.
1: 웃는 게 안 되는데. 왜 20년 동안 웃어본 적이 없어.
0: 마음까지 위축되고 우울했던 시간들.
1: 그냥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혼자 있고 또 몸 얼굴까지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심해졌죠. 근데 지금 용기 내가지고 수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0: 눈 떨림에서 시작하는 한쪽 안면 떨림은 눈 떨림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5: 자, 눈을 감았다 떴다 꽉꽉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한 10번만 해볼까요? 둘, 셋, 넷, 조금 빨리 해볼게요. 다섯. 저 환자분이 이게 얼굴에 있는 근육 중에서 목에 있는 근육들도 다 안면신경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당길 때마다 여기도 같이 당기는 게 느껴질 것 같아요.
1: 예, 맞아요. 예.
5: 지금 보이는 현상들은 얼굴을 근육이 있는데 얼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과흥분되면서 생기는 내가 원치 않게 생기는 수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이제 수술이라는 게 필요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환자분의 지금 보이는 증상은 되게 전형적인 증상이시고 그래도 10명 중에 9분 정도에서는 호전을 많은 호전을 보일 수 있어서 수술을 조금 그래도 젊으시니까요.
0: 머리를 여는 수술 각오를 했던 만큼 김석주 씨는 흔들림이 없다. 수술은 한쪽 얼굴 떨림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6: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혈관이 안면신경을 이제 흥분성을 유발하는

0: 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하려는 거는 이 혈관의 위치를 이 위치에서 이제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네, 수술의 명칭은 이제 미세혈관 감압술이라고 하는 것이고 혈관을 신경과에 떨어뜨려 놓는 과정입니다.
1: 미세혈관 감압술은 압박받는 신경을 편안하게 풀어주는 수술이다. 먼저 귀 뒤쪽에 머리뼈를 열고 들어가 뇌신경으로 접근한다. 환자는 왼쪽 안면신경이 주변 혈관에 의해 눌리다 보니 신경의 흥분성이 유발되면서 얼굴뿐만 아니라 목근육까지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다. 수술은 먼저 경련이 생긴 얼굴에 귀 뒷부분으로 두개골을 연다. 이후 8cm 정도 더 깊이 들어가 문제를 일으킨 제7번 뇌신경, 즉 안면신경과 혈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는다. 이후 안면신경을 누르고 있는 혈관과 안면신경 사이에 테플론이라는 완충제를 넣어 간격을 벌려주고 혈관의 박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안면신경 바로 위쪽에는 청신경이 지나고 있다. 자칫 청신경에 손상을 줘서 청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는 뇌간 청각 유발 전위 검사를 통해 청신경을 모니터링한다. 혈관이 원인을 유발하긴 하지만 정상적인 혈류를 공급하는 혈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손상이 없도록 잘 보존하며 안면신경과 떨어뜨려 놓는다. 이후 뇌척수액이 새지 않도록 뇌막을 봉합해주며 수술을 마무리한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신경을 찾아내기 위해 고배율의 현미경을 보며 진행하는 수술.
2: 구조물 찾기가 힘드네.
1: 복잡하게 얽힌 혈관과 신경 구조. 경험 많고 노련한 정 교수지만 집요하게 매달리며 확인을 거듭한다.
2: 조금 보이는 것 같지, 그치?
1: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수술. 하지만 신경 눌림이 심하고 잔가지처럼 뻗은 미세 혈관이 많아 원인 혈관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안면신경 주변엔 청신경이 있다. 자칫 청력에 손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청신경과 안면신경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2: BAP 좀 잘 봐주세요. 네, 혹시 변화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LSR에 변화가 좀 있으세요? 노이즈가 많아요.
1: 수술 중 안면신경의 전기 신호가 높낮이 없이 평탄하면 수술 후 환자 예후도 긍정적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혈관에 의해 압박받고 있는 안면신경을 찾았다. 테플론이라는 인공 섬유를 안면신경과 혈관 틈새에 쿠션처럼 넣어 신경과 혈관 사이를 벌려준다. 혈관의 박동이 안면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 혈관과 붙은 신경을 떨어뜨리기만 해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수술은 잘 됐을까? 최종 점검이 남았다.
3: 괜찮아요, BAP는? 엘리스탈도 한 번만 해볼까요? 아, 클랩 찾았네요. 아, 예.
2: 됐죠? 깨끗하게 없어졌죠?
3: 오케이, 잘 됐습니다.
1: 보통 눈에서 시작한다는 한쪽 얼굴 떨림. 눈이 떨리면 모두 편측 안면 연축일까?
0: 눈 떨림이 있어서 눈 밑이라든지 또는 눈 위쪽에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현상들은 누구나 다 느껴보셨을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금파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파동이란 거는 병적인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눈이 떨렸었을 때 머리

0: 안에서, 뇌 안에서, 뇌신경에서의 문제가 되면 뇌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이 전체적인 수축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 주변에는 동그라미 처럼 되어 있는 안면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근육이 다 같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마치 윙크를 하는 것처럼 위아래가 같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눈이,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이 다 같이 떨리는 현상들이 있으면 그때는 꼭 병원을 가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2주 후, 김석주 씨를 다시 만났다. 딱 보기에도 떨림이 사라진 얼굴. 그런데 아직 달라진 얼굴이 낯설다고 한다.
2: 20년이 넘었으니까 그냥 막 눈물도 나다가 또 웃기도 하다가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실감이 안 납니다. 주변에 뭐 지인들 여기 점 하나 찍고 새 인생을 한번 살아봐라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1: 사람들 속에서 밥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었던 그 떨림이 멈추자 당연했던 일상이 더욱 특별해졌다.
0: 안녕하세요. 좀 어떠셨어요?
2: 눈하고 뭐 이런 데는 거의 뭐 반응, 입쪽으로는 거의 뭐 반응도 없고.
0: 지금 오 한번 해볼까요? 오,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저는요, 지금 보니까. 이마도 한번 이렇게 눈 크게 떠 보실까요? 예, 지금도 보면 주름살이 왼쪽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마비가 살짝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심하진 않으신데.
2: 그럼 이게 또 괜찮아지?
0: 시간 가면서 괜찮으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래요, 이제 뭐 수고 많으셨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뵙고 어떻게 또 경과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2: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웃고 싶어도 찡그릴 수밖에 없었던 20년의 고통. 치료는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 한 사람의 삶을 되찾는 일이었다.
0: 편치자 안면 위축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너무 급하게 달려드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놔두면 너무 안 좋아질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마비라든지 이런 게 올까봐 두려워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에 불수의적인 내가 원치 않게 떨림이 있을 때 거울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동영상으로 좀 찍어놔서 그 현상들이 어떻게 보이는 것인지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굴에 나타나는 통증이라든지 얼굴에 떨림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0: 밤에 진짜 잠을 못 자는 정도까지 가요.
1: 날카로운 걸로 입는 거는 이렇게 막 끓는 느낌이에요.
2: 원래 이렇게 국물 귀한 식으로 가려보니까.
3: 피부에는 일종의 가려움 센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한 부분에 고장이 나면 심한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0: 아, 엄마! 아니, 전화를 안 받으셔. 엄마?
1: 어느 날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긴 간병의 시작이었습니다.
2: 디스크 파열입니다.
1: 아버지의 디스크 수술로 인한 입원과 아내의 갑작스런 손목 골절 사고 때도 누군가의 간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뇌경색증이 악화된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아버지는 고관절염에 전립선암 수술까지. 집보다 병원에 계신 날이 늘어났고 간병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고 꾸준히 저축도 하고 있습니다. 간병, 미리 대비한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3: 간병의 부담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종합병원이나 일반 의원은 물론 큰 수술 후 긴 시간 간병이 필요한

0: 요양병원 입원 시에도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피하기 힘든 백내장, 디스크, 스텐트 수술 등 다양한 질병 수술비를 수술 받을 때마다 보장해드리고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시면 첫날부터 입원비도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지병이 있거나 큰 병을 알았어도 간편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하고 중간에 보장을 몇 번을 받아도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드립니다. 가입 나이도 최대 79세까지. 가족 간병. 필요할 땐 이미 늦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전화주세요.
1: 1566-8202.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3: 우리 엄마는 집이 없다. 아빠처럼 회사원도 아닌데 맨날 집이 없다. 엄마를 오래오래 못 봐서 엄마 얼굴도 까먹어버렸다. 열 번만 참으면 돌아온다 했는데 엄마는 거짓말쟁이다. 엄마 보고 싶은데 오늘 내 꿈에 놀라워 줄 거지?
0: 사랑하는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늦기 전에 대비하세요. 라이나 생명, 새로 담는 간편 건강보험. 요양병원 일반 의원 등 병원 상관없이 입원 시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겪게 되는 다양한 질병 수술비도 수술할 때마다 지급. 지병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어도 간편 심사 통과 시 가입 가능.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0: 상담 예약도 간편해졌습니다.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4: 우리 아빠는 집에 없다. 자꾸자꾸 계속해서 사라진다. 집만 챙겨서 나가고 잠만 자다가 나가고 많이 바쁘신 걸까? 그래도 내일 학교에는 꼭 왔으면 좋겠다. 아빠 와줄 거지?
0: 소중한 자녀의 그 자녀들까지도 가족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간병. 가족을 위해 대비하세요. 요양병원 포함하여 병원 상관없이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을 보장해드립니다. 백내장, 디스크 등 크고 작은 질병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지급. 게다가 중간에 보험료 인상 없이 100세까지 보장. 최대 79세까지 가입 가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위해 지금 전화주세요.
1: 1566-8202.
2: 공통특약으로 가입 후 1년 이내 50% 보장되며 보험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9: 이분 위기.
6: 뭐야 이거?
9: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모든 엘리베이터와 굿바이. 블록 방식으로 안전의 기준을 높이고 건물의 완공 속도까지 높인 엘리베이터 혁신의 최상층 이노블록.
3: 전주현이 멜라토닌 콕 찍었다. 색소침착 약으로 치료해야 제대로 옅어지니까. 이러니 다들 콕 찍는 거겠죠? 멜라토닌은 약국에만 있어요.
0: 조선은 배를 띄우는 일이 아니다. 바다 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다. 에너지는 전력에 머물러선 안 된다. AI 시대로

0: 우주는 도달이 목표가 아니다. 새로운 산업의 출발선이다. 방위기술은 국가를 지키는 힘이 아니다. 국가를 키우는 성장 동력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반들이 미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도록 한화는 지금 대한민국의 기간산업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1: 리아 불고기 레드
2: 그렇게 먹지 말고
3: 이제 이 맛에 집중 리아 불고기 레드
2: 새로운 맛도
3: 근본의 맛도
1: 우리 함께하자 Taste the fun
4: 롯데리아 파스타 소스 하나에도 망설여질 때 라인 나우 라이트 앤 조이 저당 파스타 소스 당분 50% 다운 이제 파스타 소스도 라이트하게 라이트 앤 조이
5: 오뚜기 왔다네 왔다네 정말로 노벨상 시즌이 왔다네 자 여러분 과학계 가장 핫한 시즌 올해는 과연 누가 노벨상을 받게 될지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우측한 교수님 네. 네. 어쩐 일이세요?
6: 아 네 다시 네.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5: 아하 네. 통증편 이후로 거의 1년 만이에요
7: 맞아요
5: 혹시 그 이대한 교수님 후임으로 고정으로 오신 거예요?
6: 아닙니다 일단 4주 정도
5: 예 네, 어떻게 받아요?
6: 기간제 인턴
5: 아 그렇군요 4주 훈련
6: 4주 네
5: 우리 우 교수님이 지난번에 했던 그 얘기가 네. 많은 분들한테 화제였습니다.
7: 맞아요.
5: 예. 나의 고통을 남에게 전달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죠. 통증을 연구한다. 네.
7: 맞습니다.
5: 하셨습니다. 우리 따뜻한 과학자님께 우리 어둠의 과학자님께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환영의 인사라도.
8: 너무 환영하고요. 사실 네. 이대한 교수님이 없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뭐 맛이니 향이니 시각이니 누굴 불러도 결국 뇌하는 사람이었거든요.
7: 그렇죠.
8: 그렇죠. 그럴 때 느낀 게 뭐 굳이 진화가 필요할까? 뇌하는 사람 안 쳐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 이제 모두에게 갖춰진 것 같아서 너무
6: 감사합니다.
5: 자 우리 초반에 이제 노벨상 이야기를 했는데 10월 초에 노벨상 발표가 있어요.
7: 맞아요.
5: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그리고 노벨 생리의학상.
7: 네.
5: 우리 교수님은 어디에서 나올 것 같으세요? 작년에는 그 조절치 세포 공동으로 타지 않았나요?
7: 오,
5: 글자에 있어요. 예예예. 예, 예.
6: 저희 분야에 광유전학이라고 있거든요.
7: 광유전학?
6: 네. 옵토지네틱스라고 빛으로 뇌 활동을 조절하는 건데. 이게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아직 안 받고 있어요.
5: 와, 그 예상에 맞으면 대박인데.
6: 옵토지네틱스.
5: 옵토지네틱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벨 물리학상을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 우리 네. 또 황성 박사님.
9: 그 제가 노벨상 중계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네. 별의 지진파가 이제 별의 밝기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변화시키면서 별 내부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대가들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5: 그리고 노벨 화학상도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MOF가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8: 굉장히 유력한 분야가 하나 있어요. 이제까지 노벨 화학상이 한 115번이 주어졌는데 그중에 사실상 10% 10개 노벨상이 관련돼 받은 게 단백질이고요.
5: 단백질.
8: 아, 심지어 이게 생리의학상에서도 4개의 노벨상이 단백질에 대해 주어졌어요.
5: 아...
8: 저는 이번에 약간 단백질 관련된 게 받을 때가 분명 됐다.
5: 우리 취미는 과학에서 사실 생명의학 주제를 다룰 때마다 매번 단백질이 참 맞아요.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7: 네. 사실 우리 몸의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것들은 단백질로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10: 타우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네.
11: 이 암 백신에 이런 거 할 때도 그 성분들이 되게 단백질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 세균의 단백질이 내 단백질 조각하고 너무 유사했던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5: 근데 아직도 단백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이해를 완벽하게는 저희가 못하죠. 예,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8: 그래서 이번에 단백질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저희를 이해시켜주실 네. 아주 대단한 분을 모셨어요.
5: 아~
8: 화학의 기대됩니다. 팀은 항상 구조와 기능, 이 관계였잖아요. 네. 단백질 구조 연구에서 세계에서 손가락을 내리는 엄청난 연구자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5: 그건?
8: 맞습니다. 지금 떠올리시는 그분이 왔습니다.
5: 아, 단백질계에 그러면 슈퍼스타네요?
9: 있죠,
5: 네.
9: 있죠.
5: 아, 빨리 모셔보도록 하죠. 세계적인 석학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화학부에서 단백질을 연구하고 있는 화학자 석차혁입니다.
1: 아,

0: 교수님은 단백질에서 뭘 연구하시는 거예요?
1: 27년 정도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구조 예측에서 더 나가서 네. 새로운 단백질을 설계하는 연구도 하고 있어요.
0: 야,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한다. 아, 이거 정말 낯선 단어고 생소한 느낌인데 뭔가 어렵거든요.
1: 우리 몸에 이제 온갖 종류의 단백질들이 네.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2: 맞아요.
1: 그래서 생명현상의 신비를 밝히는데 이 단백질을 이해하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 이걸 알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도 너무 큰 도움이 돼요.
3: 가장 많은 노벨 화학상이 주어지는 그 노른자 같은 분야가 이 단백질의 구조를 연구한 거예요.
2: 노다지예요, 거기가?
3: 그렇죠.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봤던 알파폴드라는 이런 알파폴드. 것도 단백질의 구조를 원한 거고 단백질의 구조 같은 것과 관련된 이런 세계적인 대회까지 있을 정도로 모두가 이 분야에 대해서 다 주목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 무엇보다 그 알파폴드가 우승하던 해 인간 대표로서 그걸 심사하시던 분이라는. 아~
4: 왜 알파폴드를 만든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노벨상을 두 분이 타셨잖아요. 네. 존 점퍼와 같은 연구실 출신이시라고.
1: 아, 예. 같은 연구실 네. 출신은 맞고요. 네. 근데 시기는 안 겹쳐요.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 나이가 네. 훨씬 더 많거든요.
0: 그렇죠.
1: 네. 오래오래 연구를
0: 선배죠, 했습니다. 선배.
5: 석학이시거든요. 네.
1: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시카고 대학교에 고분자 화학 하시는 이제 칼 프리드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 연구실에 있었고요. 네. 이제 저는 27년 전에 있었습니다.
0: 27년. 네. 27년 전에 이미 해외에서
1: 네. 잔 점퍼는 그 연구실에 연구실 문을 닫고 나온 아. 교수님 은퇴하시기 직전에 아. 마지막 제자였어요.
0: 꼬마네요, 꼬마.
1: 꼬마.
0: 자, 여러분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예 그 핵심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연구로 생명의 비밀을 풀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의 비밀하면 사실 인간들에게는 DNA가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우리가 생명을 건축으로 비유하자고 하면 DNA는 설계도 같은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 건축물의 설계도는 모양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모양을 모르는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돼 있는지만 있는 그런 일종의 목록이 적힌 종이 같은 거고요. 단백질은 그 건축물 안에 실제 행동하는 물질입니다.
0: 단백질이 그러니까 우리 몸을 만드는 약간 건축물이다.
1: 네.
0: 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건축물도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거든요. 그럼 단백질도 종류가 좀 많은가요? 네, 네, 네, 네. 한 가지가 아니고요?
1: 한 가지가 아니고요. 네. 많죠. 네. 한 100만 가지 이상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100만 가지요? 네. 100만 가지. 와, 단백질이라는 애들이 100만 가지나 된다고요?
1: 네. 근데 실제로 아까 그 종이에 써져 있는 네. 그 목록 자체는 2만 개 정도 되는데 네. 그것들이 약간 변형되고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면서 100만 가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으려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0: 그렇죠.
1: 일단은 이제 숨을 쉬어야 되면 뭐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산소를 운반하는 것도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고요. 그다음 우리가 피부 를 탱탱하게 해주는 콜라겐. 네. 콜라겐도 단백질이고,
0: 단백질이고
1: 밥을 먹었다. 그럼 이거 효소가 이걸 그렇죠. 분해해야 되거든요. 예. 그 효소도 단백질입니다.
0: 네. 효소 단백질.
1: 네. 그리고 항체도 단백질이고요.
0: 항체도 단백질이고.
1: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막 여러 가지 신호가 전달이 돼요.
0: 그렇죠.
1: 그 작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도 단백질이 많습니다.
0: 야, 그 효소도 단백질이고 콜라겐도 단백질이라고 그러고 뭐 호르몬 같은 것도 단백질이라고 그러는데 단백질이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2: 그러니까요.
0: 거예요?
1: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다른 일을 하는 거죠.
0: 아, 구조가 다 달라요?
1: 네, 구조가 다 달라요.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네. 좀 보실까요? 네. 아까 좀 전에 그 얘기했던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탱탱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들이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길쭉길쭉하게 생긴 것들이 모여가지고 근섬유를 이루는 거예요. 아, 이건 이제 뭐 근육에서도 그렇고 피부뿐만 아니라 뭐 연골 조직,
0: 근섬유,
1: 예, 여러 가지 그 조직을 만들 때 저렇게 길쭉길쭉하게 해서 탄력이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예로는 약간 헤모글로빈.
0: 헤모글로빈?
1: 네, 헤모글로빈은 이제 산소를 운반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그 복잡하죠. 그런데 네, 잘 보면은 빨간색 보이시죠?
0: 네.
1: 빨간색이 산소입니다.
0: 아, 저게 산소. 빨간색으로 산소. 보이는 게 저게 산소예요?
1: 네, 산소고요. 저 산소가 붙을 수 있게 오목한 틈이 있어서 거기에 딱 달라붙는 모양을 하고 있어요.
0: 헤모글로빈과 산소?
1: 네. 그러니까 산소 하나를 제대로 운반하기 위해서 저렇게 큰 구조물이 필요한 거예요.

0: 그러네요, 진짜.
1: 아, 아밀라제라고 하는 효소 단백질 들어보셨어요?
2: 침.
1: 네, 예. 이제 아밀라제는 약간 좀 구식 발음이고 아밀레이즈라고 하는데.
0: 아밀레이즈.
1: 네. 아밀레이즈는 이미 음식물에 많이 쪼개져가지고 예. 그 전분 분자 수준까지 쪼개졌을 때 그 예. 분자가 왼쪽에 달라붙고요. 달라붙은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달라붙었을 때 분해를 합니다. 단백질이. 당 분자 두 개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소화가 되고 이것들이 몸에서 재료로 쓰이는 거죠.
3: 약간 가위 같은 거네요. 요리할 때 이렇게 딱딱 잘라내고. 네,
1: 가위입니다.
4: 다 이게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조가 돼야 그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1: 네, 그 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들도 많아요. 세포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세포 안으로도 물질을 전달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수송 단백질, 세포막에서 어떤 물질을 수송하는 단백질들도 있고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안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그 수용체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3: 야, 그럼 다 단백질이네요, 진짜로. 네.
4: 단백질이 아까 말씀하신 것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어버리고 달라붙어가지고 역할을 한다. 그럼 이 달라붙어야 되는 그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1: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 예. 모형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4: 예, 우리 직접 어제 다 이거를 손으로 다 만드신 거죠?
1: 아, 네. 뭐 3D 프린터가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예. 만들라고 시킨 거고요.
4: 네. 네.
1: 그래서 이거는 몸에서 정말 중요한 단백질이에요. 네. 이제 어렸을 때 세포가 성장하고 이동하고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이에요. 제가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제 세포막에서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 윗부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한테 신호를 주는 단백질이 주는 이거예요.
4: 단백질.
1: 근데 이게 붙을 때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 이렇게 가서 딱 붙습니다.
4: 네.
1: 딱 붙어서 이 세포 안으로 신호가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4: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설계가 돼 있는 거네, 다. 그죠?
1: 당연하죠. 그래서 뭐 사람이 이제 만든 것 중에 이제 잘 비유하는 게 열쇠와 자물쇠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자물쇠가 있고 열쇠가 와서 여기 딱 붙어가지고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도 맞는데요. 얘네들도 화학 분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양만 맞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화학적으로 작용을 해요.
4: 아.
1: 네, 얘가 막 움직입니다.
4: 아.
1: 붙으면서 여기에 맞게 딱 움직여가지고 달라붙는 거예요.
4: 아, 이렇게 문들어지지 않아서
1: 열리는 거예요.
4: 아. 네,
1: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열쇠, 자물쇠보다 우리 자연이 만든 이 분자가 훨씬 더 복잡해요.
4: 이게 그러면 결합할 때 이 메커니즘이 약간 서로 약속이 돼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약간 그 자석처럼 N극과 S극처럼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붙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까요?
1: 후자예요.
4: 아.
1: 정말 좋으신 질문인데 네. 얘네들이 우리가 뭐 어떻게 지시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4: 그렇죠,
1: 지가 알아서
4: 그렇죠.
1: 움직여야 되니까 네. 자석처럼 이렇게 가서 붙는 거죠.
4: 네. 우리가 모르는 또 자석의 네. 메커니즘이.
1: 모양이 좀 밝혀져 있는데 더 사례를 보시겠어요?
4: 예, 예, 예. 네. 결합을 기가 막히게
1: 인슐린이 보라색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4: 네.
1: 근데 인슐린 수용체는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4: 네.
1: 저렇게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되고요. 이제 단백질이 붙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은 리간드라고 하는 분자.
4: 리간드?
1: 네, 리간드는 라이게이트라고 하는 게 붙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간드는 붙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4: 붙는 물질.
1: 네,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작은 그 화합물이 붙을 때는 그냥 리간드가 붙었다라고 하고 당 분자 같은 게 리간드거든요.
4: 네.
1: 걔네들이 이제 붙는 저런 이제 도킹이라고 하는데요. 결합 도킹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는데
4: 도킹이 아니다?
1: 예. 네, 아, 맞는데요.
4: 네, 네.
1: 이게 이제 붙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붙어서 화학적인 상호작용을 아. 통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4: 기능을 딱 할 수 있냐고요.
1: 네,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전문적인 말이에요.
4: 이 상호작용들이 우리 몸 안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1: 다 하고 있죠.
4: 야.
5: 뇌에서 이제 신호를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
4: 네.
5: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파민.
4: 도파민.
5: 잘 아시는 도파민. 어디에 수용체가 어떻게 발현이 돼 있고 한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신호가 어디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펩타이드가 어떻게 이제 신호를 전달해서 뇌에서 호흡, 뭐 감정, 그다음에 통증 조절 이런 게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런 거 연구하시는 건데 그게 다 단백질이에요.
4: 야, 빈자리가 안 느껴지네. 원래 이 자리네. 예. 쏙쏙 들어옵니다. 네. 아주 그냥. 충분히 설명해 주시는 게 아주 쏙쏙 들어와요. 예? 아, 좋네. 좋아요. 재료가 있어야 사실 결과물이 나오는 게 이게 쓸립니다. 근데 제가 일단 먹는 단백질이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먹는 게. 괴기.
3: 고기, 그렇죠.
4: 그다음 프로틴. 뭐 그렇잖아요. 근데 몸 속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활개를 칠 수 있는 건지, 아, 신기합니다.
1: 네네. 우리가 먹는 음식물, 단백질 몸에 들어오면 분해가 돼요. 네. 분해가 돼서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데, 그 분해돼서 만드는 결과물이 아미노산이거든요.
4: 아미노산.
1: 근데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20가지 아미노산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100만 가지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4: 야, 이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1: 알파벳 같은 거 보이시나요?
4: 네.
1: 네, 저 알파벳 하나하나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뜻하고요. 색깔이 다른 거 서로 다른 이제 20가지 서로 다른 아미노산이고요. 네. 어떤 순서로 연결되느냐는 DNA에 그 정보가 담겨 있어요.
4: 아, DNA에. 네.
1: 그 정보를 번역을 해서 어떤 아미노산을 이렇게 20가지 다르게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 단백질은 GFP라고 하는 238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실제로 합성을 하면 1차원적으로 쭉 연결이 돼요. 그러면 저렇게 긴 모양이 되고요. 그리고 1차원으로 합석해서 이제 펼쳐진 긴 사슬이 실제로는 지가 알아서 3차원으로 모양을 만들어요.
3: 와, 저 복잡한 걸 어떻게 알아내는
4: 그러니까,
3: 거지?
4: 희한하네.
5: 접혀진 게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한 모양으로 적합한 모양이 되는 거죠?
1: 네, 앞에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하게 되고 GFP라고 하는 단백질은 형광빛을 내는 단백질이에요.
4: 네? 빛을 내는 단백질?
1: 네. 발광 해파리의 색깔을 나타내는데 저 단백질이 사용이 되고요.
4: 이제 약간 그 어렸을 때 우리 가지고 놀았던 몇 개 안 되는 그 블록으로 막 집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막 그런 게 막 했었잖아요.
3: 네,
4: 창의적으로.
3: 맞아요.
4: 그런 것처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게 또 다 온갖 거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보면 될까요?
1: 굉장히 정확한 비유고요. 그래서 레고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모양을 만들듯이.
4: 아, 다 달라지죠.
1: 예, 아미노산을 어떻게 조합해서 3차원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드느냐가 정해지고 그 모양에 따라서 기능이 정해지는 거죠.
4: 이게 단백질 연구에 그러면 어떻게 핵심이겠네.
0: 그러니까요.
4: 그죠?
0: 레고는 사실 우리가 입체적으로 만들잖아요.
4: 네.
0: 근데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20가지 색깔의 구슬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슬을 한 줄로 꿰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 색을 어느 자리에 넣을까에 따라서 다 다른 게 되잖아요. 아까 봤던 GFP도 우리 구조가 기능을 만든 말이 왜 중요하냐면 238개 아미노산이었는데 그중에 딱 3개 아미노산이 저 빛을 만들어요. 딱 연결된 3개가 있기 때문에 저 빛이 나오는 거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모양으로 접혀야지만 그 3개가 역할을 거의 목걸이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처럼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3: 빛을 내는 의미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가 다 필요한 거네요.
0: 다 필요하죠. 그거가 이제 아까 자석 얘기로 들어주셨던 것처럼 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는 건 가까이 갈 수도 있고 또 물에 잘 녹는 거 안 녹는 것들은 자기들끼리 자리를 잡고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요.
4: 네.
0: 근데 단백질의 영향이 굉장히 넓은 게 바이러스에도 적용이 돼요.
4: 예.
0: 우리 또 코비드 겪고 있었잖아요.
4: 예.
0: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백신이나 이런 얘기 뉴스에서 보셨어요.
4: 아, 그럼요.
0: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4: 스파이크 그래요. 예. 예.
0: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가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을
4: 맞아, 맞아. 그 스파이크 그 단백질 구조 밝혔다고.
0: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3차원 입체 구조를 밝히신 분이 바로 여기.
4: 오! 우와! 뭐 또?
1: 아, 근데
4: 우와!
1: 제가
4: 아, 진짜요?
1: 아, 그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데요.
4: 네,
1: 그러니까 제가 다 밝힌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미 많이 밝혀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전체 구조를 만들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넣었어요.
4: 그래도 저 사진 보면 저거 말하는 거잖아요. 저거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던 거 저거요. 예, 바이러스. 예?
1: 저 바이러스 위에 이제 빨간색 단백질이 스파이크고 오른쪽에 그 스파이크 단백질 앞에 하나 있고 뒤에 이제 숲처럼 있는데요.
4: 네.
1: 저희가 예측해서 올렸던 거는 그 아래쪽에 이제 뿌리에 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구조가 없었어요.
4: 네.
1: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이파리 부분도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네. 부분들을 채워놓고 그 단백질에 당 분자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4: 네.
1: 그래서 오른쪽에 보여지는 게 당이에요, 당.
4: 아.
1: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붙여서 이 구조를 시작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게 한 거고요. 저희가 이제 2020년 5월에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와. 스파이크 단백질이 자세히 보시면 위에 파리가 균일하지가 않아요. 네. 어떤 애가 위에 이렇게 조금 뾰족 올라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왔다.

0: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네. 그런 것들 알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죠. 아, 근데 제가 다 알아낸 거는 당연히
1: 팀원들이
0: 아니고
1: 있었겠지만
0: 커뮤니티, 과학자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조각조각 네, 함께 네. 발견한 거라고.
1: 어떻게 지금 자꾸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겸손을 좀 어떻게 제거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세요 좀.
2: 근데 원래 과학이랑 연구라는 게 모두가 자기 분야 연구를 하고 네. 누군가 그 정보를 모아서 인사이트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분명히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네. 모두가 알고 있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었고
1: 그럼.
2: 2020년이면 또 저희가 한창 코로나로 또 스트레스 받고
1: 때죠. 스트레스 받고
2: 그게 분명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저희가 이득을 보고 맞아요. 혜택을 누린 겁니다.
1: 리스펙 받으세요. 예.
0: 리스펙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예.
1: 역시 월드스타죠.
3: 그럼요. 네,
1: 월드스타는 싸이 그리고 석차원. 자 교수님, 그 단백질 구조라는 거는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0: 아 우리가 보통 광학 현미경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1: 광학으로도 못 봅니까?
0: 네네.
4: 너무 작아서.
0: 너무 작아서. 예. 그러니까 단백질이 그 평균적으로 아미노산 300개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네. 하면 그 이렇게 잘 모양을 만들었을 때 한 수십 나노미터 크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빛의 파장이 이제 400에서 700 나노미터거든요. 네. 근데 수십 나노미터면 훨씬 작잖아요. 그래서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1: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구조들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인가요?
0: 아, 이게, 그, 과학자들의 피땀 눈물로 이루어졌어요.
1: 아, 피땀 눈물, 야
0: 단백질 구조를 밝히는 건 20세기에 현대 그 생물학에서 최대 난제 중에 하나였고요. 20세기에 그, 가장 노벨 화학상을 많이 받은 세부 분야도 사실은 이제 이런 구조를 밝히는 분야예요. 네.
1: 교수님, 그러면. 최초의 단백질 관련 노벨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0: 단백질과 연결되는 거면 이런 이제 단백질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그 순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X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1: 아, X선.
0: 네, X선은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네. 나노미터가 안 돼요. X선 결정학이라고 해서 네. X선으로 구조를 볼 수 있는, 밝힐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공로로 또 노벨 화학상이 수여졌어요.
1: 그러면 그런 그 인류가 처음으로 X선을 통해가지고 밝혀낸 단백질 구조가 어떤 게 있을까요?
0: 그 마이오글로빈 또는 이제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미오글로빈? 단백질인데요. 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 당시에 밝혀낸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단백질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와. 거를 처음 보고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대칭성이 있고 규칙성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게. 얘는 너무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무슨 일을 한다고?
1: 쟤를 그러면 X선을 쏘여가지고 그 모양을 보고 사람들이 그린 거예요? 과학자분이?
0: 네, 이게 계산을 해서 그린 거고요.
1: 계산이요?
0: 네. 그래서 X선을 쏘이면 네. 얘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거울처럼 반사돼서 모양을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회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패턴을 보여요.
1: 네, 네.
0: 그러면 이제 패턴을 역으로 잘 추정을 하면 이 패턴을 만든 이유가 얘가 저렇게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계산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단백질 구조를 밝혀낸 게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은 거죠.
1: 고강도 노동이에요.
2: 사실 이런 단백질 구조 분석이 정말 악명 높은 연구 분야 중 하나였어요. 그래갖고 구조 생물학자들의 뭐 무덤이다 이런 말까지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아까 전에 그 막 세포의 막에 있는 단백질 봤잖아요.
1: 네.
2: 그거 구조 찾아내는데 30년이 걸렸어요.
1: 와,
2: 30년간 해서 결국 노벨상을 받았고 더 심한 거는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그 요소라 불리는 물질 네. 이걸 분해하는 효소 연구는 84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겨우겨우 구조를 알아내고.
1: 겨우겨우.
2: 그러니까 많은 그 헌신과 노력과 그런 것들이 다 투여가 돼야 되는 거여서 일반적으로 지금도 박사과정 학생이 들어갔다. 그럼 4, 5년간 연구해서 하나 만들고 나오면은 잘한 거였던 시대가 있었죠.
1: 정말 이게 극악의 연구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게 80년, 막 70년 만에 발견했다 이러니까.
0: 네.
1: 근데 일단 뭐만 밝혀내면 노벨상이라는 큰 보상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죠.
2: 노력이 투입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것만 몇 개를 봐도 저희가 이제까지 들은 게 많아요. ATP.
1: 와, ATP,
2: ATP를 합성하는 그 효소 구조가 1997년에 노벨상으로. 심지어 그 우리 몸에서 리보솜이라는.
1: 리보솜.
2: 이 모든 걸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체에 대해 공장. 이것의 구조도 밝혀낸 것이 노벨 화학상입니다.
1: 다 단백질 하면은 되게 확률이 높기는 하네요.
3: 저희 분야에서

0: 씨도 최근에 네. 2021년에 그 트리피원 채널이랑 피에조 채널, 그게 이제 열 자극이랑 그 압력 자극을 이제 그 감지하는 막 단백질 구조를 밝히고 그거에 이제 생리적인 원리까지 밝힌 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또 타셨죠. 야, 그거는 노벨 생리의학상.
1: 아직도 노벨상으로 단백질은 몇 개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2: 몇 개? 앞으로
1: 몇 년 정도 계속
2: 마르지 않는 광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바이러스도 단백질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세균들, 식물, 동물들 다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개수 다 합하면 2억 개가 넘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억 개요? 야, 끊임없겠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실험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몇 개 정도나 되는 단백질 구조가 밝혀졌을까요?
2: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PDB라고 프로틴 데이터뱅크에 네. 올라와 있는 단백질이 지금 25만 7천 개, 제가 최근에 확인했을 땐.
1: 그럼 전체 몇 프로지?
3: 2억이라 그랬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4: 2억인데 25만이면은 예. 1%? 0.1%네요?
2: 0.1%인데요.
1: 2억 개에서 지금 2억 개가 맥시멈인데 네. 그중에 이제 25만.
2: 근데 이제 그 25만 개도 사실은 그 안에 중복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죠.
1: 적어요? 네. 그런데도 참, 야, 아직도 미지의 세계네.
4: 그러면은 인간의 단백질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밝혀졌어요?
2: 인간의 단백질 알려진 건 8만 2천 개 정도 지금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0만 개 중에 100만 개. 그러면은 8%라고 사실적으로는 그런데 또 여기에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서 훨씬 그래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도 8만 개라도 지금 해낸 거지. 야, 아니 단백질 구조를 밝혀내는 쉬운 방법 하이패스가 없을까요?
2: 네, 그거를 이제 1960년대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처음에 단백질 구조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아, 아미노산 서열만 이렇게 주면, 아, 이런 모양을 만들겠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에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고요. 근데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보다 이 방법을 우리가 커뮤니티 차원에서 좀 더 잘해보자라고 해서 대회가 생겼었습니다. 그게 이제 GASP라고 CASP이라고 하는 대회가 대회. 생겼고요. 그래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데 어떤 방법이 더 유효한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1994년에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알려져 있는 단백질 구조도 많이 없었어요.
0: 제가 알기로 캐스프에서 네. 굉장히 계속 최상위권을 유지하셨다고.
1: 아, 진짜요?
2: 네. 그러니까 이제 성적은 저희가 상당히 잘했습니다.
1: 얘기 좀 해주세요. 상당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거 몰라요.
2: 저희가 항상 이제 메달을 땄습니다.
4: 네, 상위권에 네. 계셨어요. 항상.
1: 단백질 구조를 뭐 측정했다, 관찰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예측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 예측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2: 아,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적으로 네. 밝혀낸 거는 그거는 이제 거의 정확하다고 봐요. 네. 그런데 네. 그 계산으로 막 만들어내는 구조는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예상이지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0: 예측이란 말이 추정보다 훨씬 더 강한
2: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4: 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조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뭐 계산을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2: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1차원적으로 쭉 연결이 돼서 연결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이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 모양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게 1차원적으로 아미노산이 사슬로 길게 이어지면 이 안에 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원자들이 서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서로 이 안에서 꼬이고 멀리 있는 것들이 아까 자석처럼 이끌리면서 네. 이렇게 이어지고 가까이 오고 하면서 3차 모양을 만드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끌리는 게 얘만 끌리는 게 아니라 쟤도 끌려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끌릴지 어디로 갈지 그럼 얘랑 만났을 때 나머지 부분은 또 어디로 갈지 조합이 굉장히 많은 거죠.
1: 데이트네.
2: 네. 그래서
0: 여러 명.

0: 구조가 밝혀진 것 중에서 1차원 서열이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개랑 비슷하게 우리가 잘 추정을 할 수 있는 비슷한 단백질이 있어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부분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리학적인 방법을 저희가 썼습니다. 물리학적인 방법과 생물정보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구조 예측하는 방법들을 개발을 했고요. 그 방법을 아까 캐습이라고 하는 대회에 참가를 해서 저희 방법을 계속 검증을 했었죠.
1: 네. 캐습 대회에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선수로 참여도 하셨지만 알파폴드가 있었던 시기에 심사위원으로도 참여를 하셨었잖아요.
2: 아, 심사위원도 하시니까.
0: 아. 저도 참가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참가하지 않은 다른 분야의 심사위원도 맡았어요. 와. 선수인데 심사위원까지 맡겨주셔서
2: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프로팀 퀸이세요. 여왕님이죠.
1: 약간 필드 플레이어였죠.

0: 2018년에 알파폴드 첫 번째 버전이 나왔고 2020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알파폴드 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사위원단이 스위스에 모여가지고 평가 회의를 했는데 그 평가 회의에서 이렇게 잘하다니. 그러니까 그 전에 점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 회의에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예요.
1: 와. 그 알파폴드 막 갑자기 팡 하고 있는 실력이 튀잖아요. 네. 그때 좀 어떤 감정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이 야 졌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잘했어 요녀사가라고 해야 되는지.
0: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과학자는 네. 뭐 내가 이기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이 쌓아온 그 위에서 뭐 돌 하나를 더 얻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과학 문명 위에서 뭔가 업적을 이뤘다라고 하면 이제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그걸 목격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2: 그냥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3: 저라면 굉장히 짜증났을 것 같은데.
1: 약간 뺏긴 것 같아요.
3: 뺏긴 것 같고 네. 뭔가 지쳐 있는 것
4: 같고. 근데 교수님. 그 알파폴드가 나와서 갑자기 막 성적이 엄청 좋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안 물어봤어요. 이거 도대체 뭐 어떻게 한 거냐라고.
0: 그래서 대회가 열리고 그해 이제 여름에 문제를 막 풀고요. 12월 달에 발표를 하거든요.
1: 그래서
0: 예, 수상자 발표를 하는데 사실 상장은 안 주고요. 그냥 이제 호명을 합니다.
1: 상장도
0: 상금도 없고요. 이제 각자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3: 명예
0: 명예죠.
1: 근데 그게 이제 어쨌건 기사가 엄청 되니까 그죠?
0: 네네네. 그래서 도움이 되죠. 과학자의 이제 명성을 쌓는 데는. 근데 이제 그때 알파폴드 팀이 발표를 했어요. 이제 전 점포도 발표하고. 데미스 하사비스 대표도 발표를 했는데 그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코비드 시즌이라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얻었지라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막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대충 발표하고 정말 궁금한 건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1: 그 두 명이요?
0: 질문은 엄청나게 온라인으로 올라왔는데
1: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0: 네, 이제 그렇죠. AI로 풀었습니다라고 하고 사람들은 AI로 푼 거는 알아. 근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는지 알려줘.
1: 그럼 그냥 딥마인드잖아. 당연히 네. AI로 풀었겠지. 네.
0: 최소한으로 알려주고 그냥 발표 시간만 이제 채우고 뭐 우리는 이제 사람을 더 뽑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논문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논문은 진짜 자세하게 잘 나왔어요.
1: 했어요? 네. 그러면 용서해야죠. 네.
4: 논문이 진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1: 진짜요?
0: 네, 나오는데 오래 걸렸어요. 기술 장벽 있잖아요. 네. 자기네만의 기술 장벽을 유지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1: 논문에 실린 거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이 어때요? 비결이 뭐예요?
0: 비결이 이제 인공지능이니까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조 생물학, 그러니까 구조를 밝히는 연구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10만 개 정도의 구조 데이터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했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만 가지고는 안 돼요. 두 가지 요소가 더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물리학과 생물정보학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물리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얘가 어떻게 구조를 만드는지, 아까 원자 간의 힘, 이런 원리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리화학적인 원리를 반영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했던 게 또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보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던

0: 그 친척이 되는 단백질들의 서열을 모아서 진화 정보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단백질들이 알려진 서열들이 굉장히 많아서 미오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사람만 미오글로빈을 가진 게 아니라 고래도 미오글로빈이 있고 뭐 생쥐도 있고 말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미노산 서열들은 다 달라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만약에 구조를 모른다고 해도 얘네들이 왜 이런 그 서열이 진화를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 거기서 구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화 정보 서열에 있는 그 진화 정보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90년대부터 있었어요. 90년대 말부터 있었고요.
1: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그 논문들을 그 피땀 흘려서 만든 데이터들을 AI가 빨대 꽂아가지고 쫙 뽑아간 거예요.
0: 그러니까 빨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맞아요.
1: 그러니까.
0: 근데 원래 맞죠. 과학이 그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1: 많은 과학자들이 싹 다 그냥 업로드 시켜주고 네가 그거를 쭉 뽑아가지고 만든 건데 수십 년간 과학자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풀었던 문제를 AI가 딱 나타나가지고 풀긴 풀었어요, 어쨌건. 이때 과학자들의 반응이 엄청 갈렸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그때?
0: 네네. 뭐 어마어마하게 놀랐죠.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는 이제 뭐 하고 살지? 전전포와 데미사사비스 발표하고 네.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이제 단백질 구조 관련해서 다 풀렸다고 생각을 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학회에 참가를 했는데 어떤 연구자가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뭐를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목소리가 막 울먹울먹.
2: 와 진짜로요?
1: 네네.
2: 갈 길 잃은 것처럼. 네.
1: 아니 그러면 이제 AI가 나오면서 구조 예측 문제는 뭐 거의 다 해결이 된 건가요?
0: 많이 해결이 됐지만 네. 또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1: 남아있는 이제 그게 좀 궁금하긴 네. 합니다.
0: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이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뭐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는 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흔들리고 있는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조를 밝히기 굉장히 어려워요.
1: 흔들리는 애들은 야.
0: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 흔들리는 단백질 이런 거 잘 못하는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문제는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1: 전 지구의 단백질이 2억 개라고 그랬잖아요. 대략 몇 개 정도는 알파폴드가 예측을 완벽하게 했다라고 보세요?
0: 그러니까 알파폴드는 아미노산 서열만 있으면 구조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1: 네, 예측.
0: 그래서 알려져 있는 거의 모든 단백질에 대해서 구조를 계산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올려놨습니다.
1: 근데 2억 개 거의 근접하게요?
0: 네네네. 그런데 예측은 예측이기 예측이. 때문에 그중에서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1: 대략 뭐 추정할 때?
0: 글쎄요. 한 반 정도?
1: 반 정도?
2: 네. 반 정도 1억 개면 너무 네네. 어마어마한 건데요. 네.
0: 그리고 얘가 나는 이거는 자신이 있어. 나는 이건 자신이 없어. 그런 점수도 같이 포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1: 자기가 네. 자신 없는 거는 세모를 쳐놓는구나. 네.
0: 공부 잘하는 학생은 나는 이거 자신 없어. 이건 자신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런 것처럼.
0: 네.
3: 그때 우신 분은 계속 연구하세요?
0: 아마 하실 거예요.
1: 열심히 하실 거예요.
3: 네, 저희가 유용하게 쓰고 계실 것 같은데.
0: 유용하게 쓰고요. 그런데 알파폴드가 내가 이 구조는 내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지금은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굳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1: 믿을 수
0: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제 알파폴드를 써서 구조를 잘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실험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뭐 흔들리는 단백질. 이게 왜 이렇게 흔들려서 이런 작용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더 재밌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이 쓰고 있죠. 대학원생 한 명이 5년 동안 또 피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걸 이제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왔죠.
1: 많은 그 과학자분들이 이제는 그냥 AI를 필수로 그냥 도구처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도전을 좀 하시는 그런 분위기겠죠, 아무래도?
0: 다들? 아, 예, 예.
4: 천문학계에서는 우리는 일단 다룰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한번 사진을 찍으면 그 안에 몇 천만 개의 천체들이 있어요. 그 천체들을 분류를 해내고 빼낼 거는 빼내고 원하는 타겟만 얻으려고 하면은 사람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천문학이 조금 더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5: 진짜 AI를 근데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이제 정말 중요할 것 같고 AI가 나와서 오히려 인간이 할 일이 줄어들기보다는 그건 기본으로 하고 다른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이제 더 좋은, 더 어드밴스드 된 연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1: 시간은 한정되어 있지만 더 많은 숙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0: 새로운 분야가 열린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연구 문법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뭐 만들어서 인공지능을 개발할 것인지.
1: 그렇죠. 이제 AI가 등장을 했고, 그럼 앞으로 연구가 어떻게 좀 변화할 거라고 예측이 되세요?
0: 네, 단백질 설계 분야를 이제 얘기를 할 때 기존에 있던 거를 더 좋게 만드는 거를 이제 뭐 최적화라고 하기도 하고 최적화. 뭐 기존에는 엔지니어링이라는 말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는 가능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없던 거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거 이제 드노보 설계라고 합니다.
1: 드노보.
0: 네, 드노보로 만든다. 새롭게 만든다.
1: 새롭게
0: 그것까지 가능해진 거예요.
5: 거의 뭐 네. 신의 영역을 지금
0: 신의 영역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알파폴드 나오기 전에는 이런 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습니다.
5: 그러니까 구조가 기능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까지 했던 거라면 기능을 위해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설계가 맞는 거죠?
0: 예, 예. 우리가 구조를 잘 알면 네. 그 지식을 이용해서 더 유용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방향들로 많이 가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치료제 설계예요.
1: 치료제. 네.
4: 신약 설계하는
0: 신약 설계. 고치기 힘든 병들도 원인을 따져가 보면 어쨌든 이게 암이 일어나는 원인에 다양한 단백질들이 관여하고 있지만 특정 단백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 단백질의 기능을 조절하면 암이 치료되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알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1: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것들?
0: 치료할 수 없었던 뭐 암이나 난치병.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이런 분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찾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새로운 분자를 우리가 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고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 질병 관련해가지고는 진짜 치료할 수 있는 게 많겠네요. 네.
3: 단백질도 만드시고 그걸 예측하기 위한 AI도 개발을 따로 하셨는데.
0: 네네. 맞죠. AI도. 중요한 지점 말씀하셨는데 이걸 잘 설계를 하려면 AI를 잘 만들어야 돼요.
1: 예, 예. 네.
0: 그러니까 기존에 뭐 있던 알파폴드나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정보가 없는 건 잘 못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백질을 특히 이제 항체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우고 그 능력을 활용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4: 그동안 구조 예측을 어떻게 해왔느냐 이 연구 분야가 워낙에 탄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간 예측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면은 연구자들이 아마 이런 개발이라든지 설계에도 저는 강점을 가지지 않을까.
0: 저희는 AI가 나오기 전부터 이걸 굉장히 그 기초 학문으로서 오랫동안 연구를 네, 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알고 있거든요.
1: 베이스는 탄탄하시고
0: 네, AI를 어떻게 개발해야지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라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설계한 단백질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타겟이 한 20, 30개에 대해서 저희가 완전히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백질 설계 많이 하고 있어요.
1: 연구가 잘 되면 그냥 노벨상 직통 아닙니까?
0: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기존에 못했던 걸 예. 하게 되면.
1: 가능성 있잖아요. 우리 석 교수님. 그죠?
0: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는데요.
1: 가셔야죠, 그럼요.
4: 저희가 예약해놓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예, 예.
1: 이거 제기만 하면 노벨상 확정이에요, 그러면. 예, 여기도 그런데 경쟁이 엄청나겠다, 그죠?
0: 네, 경쟁이 엄청납니다.
1: 예.
0: 노벨상 받은 구글도 알파폴드를 이제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소모픽 랩스라고 신약 개발 회사를 세웠거든요. 이제 엔트로픽도 노벨상 수상자를 데려가서 이제 신약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약사도 인수를 했거든요.
1: 그러면 교수님은 어쨌건 같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진짜 교수님 제발 교수님은 자기 업적에 대해서는 되게 약간 낯간지러워하시고 부끄러워하시는데 교수님 연구팀 있잖아요.
0: 네.
1: 세계에서 솔직히 몇 등입니까? 몇 등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예.
0: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1등이라고 확실한 1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불안한 네, 뭐 이제 불안한 1등이나 아니면 이제 몇 손가락.
1: 그러면 앞으로 이 단백질 설계가 언제 좀 상용화가 돼서 우리 질병 치료에 가깝게 다가올까요, 교수님?
0: 지금 이미 다가가고 있고요. 네. 뭐 데미스 하사비스나 다른 AI 리더들은 한 10년, 15년 정도면 뭐 거의 모든 질병을 극복할 거다.
1: 아, 진짜요?
5: 15년만 좀 건강히 살면 그때도.
1: 몸 관리 잘하고. 네,
5: 좀 버티면. 네,
4: 네. 어, 진짜로 MC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아, 그때
1: 진짜,
4: 되면.
1: 진짜 그러고 싶네. 네. 네. 오늘 또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질병 정복에

0: 날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올 수도 있겠다라는 아. 그런 또 희망도 생깁니다.
1: 진짜로요.
2: 우리 또 평생을 단백질 연구에 바친 과학자로서 우리 석차옥 교수님의 최종 목표가 궁금합니다. 최종 목표.
3: 저와 이제 꾸준히 어떤 방향을 위해서 달려왔다고 하면 그거는 생명을 이해하고 생명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가 추구하는 겁니다.
2: 아,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 무조건 천사세요.
0: 아, 그러니까요.
4: 진정한 과학자신 것 같아요. 예, 예.
2: 아니, 언젠가 단백질에 대한 모든 걸 밝혀내가지고 이 생명의 신비도 풀고 우리 모두의 꿈, 무병장수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의 연구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석 교수님, 노벨상 타시면 꼭 다시 한번 열차에 올라타주세요.
3: 네.
2: 감사합니다.
1: 초고층 건축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2: 벌써 느껴집니다. 네. 허리가 고드세요. 태풍 불 때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초고층 건물들.
1: 지진도 나고요.
5: 바람에 의해서든 또는 지진에 의해서든 변형을 어떻게 그러면 대응하느냐. 지진을 제거하는 재진이라는 또 기술이.
1: 지진을 제거해요?
2: 약간 사기 같은데 제거한다는 게.
5: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1: 오! 와, 안 흔들린다.
2: 이야. 인간은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5: 이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와.
4: 그럼 구름을 뚫고 지나는
5: 아, 그럼 뭐. 지상은 초여름인데, 꼭대기층은 초겨울이 될 수가 있는.
2: 원래요? 그러면, 아, 피서를 이쪽으로 가도 되겠네.
6: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7: 돈이 많이 가는 차례상을 대신 만들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8: 명절 오면은 명절상만 200상에서 한 250상.
7: 세심한 손길로 정성을 쏟아 제수 음식에 격을 올리는데요. 한편 추석이 다가올수록 떡과 전쟁을 벌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9: 추석의 송편은 전 국민이 다 먹는 거잖아요. 추석 전날 같은 데는 몇만 개 만들지.
7: 송편과 함께 한가위에 빠질 수 없는 고소한 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을 부치느라 뜨거운 불판 앞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9: 바쁠 때는 네. 몇천 개 나가요.
7: 내일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10: 바로 놀지가 않고 이빨을 드러내고 오래름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통으로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11: 아! 오! 오! 물렸다 어떡해!

0: 시끌고 시끌했죠.
1: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 많아.
0: 음악은 좀 샤프해. 근데 야, 이거 히트하겠다.
2: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3: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4: 헤이헤이로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고.
5: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 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어머니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달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피아노는 음악가의 실험실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흐름을 바꾼 작곡가 베토벤도 피아노 위에서 수많은 실험을 했죠. 독일인 최초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마르쿠스 그러. 끝없는 고민과 실험 속에서 태어난 베토벤 피아노 음악의 세계로 마르쿠스 그러가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0: 이어서 2016 헬로 루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 시네마 아이로봇,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밤 11시 10분 한국 영화 특선 의뢰인.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1: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하드코어, 포스트 하드코어, 메탈코어, 모던 헤비니스 음악을 하고 있는 캐주얼리 카인티드라고 합니다.
1: 왜 그런 말들 있잖아요. 이제 뭐 메탈 하는 사람들이 제일 착하다. 음악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표출하고 나니까 대체적으로 차분해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 왜 됐지?
1: 왜 됐지? 네, 왜?
2: 왜 됐지? 네. 카테고리가 아예 다르잖아요, 사실. 엄청 빡세거든요, 저희는. 겁나 움직여요.
3: MS라고 쉬어 움직입니다.
2: 엄청 움직이고, 뭐, 돌고, 막, 난리 납니다.
1: 함께 악 쓰고, 소리 지르고.
2: 눈치 안 보면 됩니다.

0: 대기 시간이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서.
1: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홈스테이고요. 누구에게나 그 홈스테이를 제공하는 것처럼 조금 약간 좀 따뜻한 그런 음악을 아직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호주로 홈스테이를 갔었고 전자사전에다가 100곡까지 딱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 100곡을 진짜 과장 안 하고 진짜 수만 번을 돌렸거든요. 홈스테이를 했을 때 내가 들었던 그 100곡의 노래처럼 우리 노래도 누군가에게는 고향처럼 집 같은 그런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었죠.
2: 리허설 할 때도 평소랑 똑같이 연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 것 같은 거고요. 이 헬로로키에 된 게 답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우리의 음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되게 큰 답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집에 돌아가더라도 이미 저희는 큰 힘을 얻었고 된다면 100배 정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밴드 홈스테이입니다. 런드리는 몸이 되게 많이 아팠던 친구가 썼던 투병기를 보고 쓴 노래예요. 그 친구가 인생 끝자락에 있었을 때 썼던 글이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삶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아,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마운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걸 음악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런드리 들려드릴게요.

0: 때 어떻게 하면 이게 눈과 귀가 동시에 즐거울 수 있을까? 패션에 저희를 담기 위해 노력 많이 했습니다.
1: 곽하, 이제 활동명이 모예인 모, 그리고 제 이름이 이승이어서 곽하 몰리 이렇게 돼서 곽하 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2: 아까도 먹고 왔어요.
0: 네, 네 저도 아까 먹고 아까도. 왔어요.
1: 사실 저는 과카몰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0: 과카몰리 싫어하시네요.
1: 아, 팀명에는 만족합니다. 이미 매니아가 됐어.
3: 팀명에 엄청난 포부가 담겨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포부가 있으실까요?
0: 밴드 이름을 서치할 때마다 항상 그 먹는 과카몰리만 나오더라고요. 그 음식 과카몰리를 저희가 이겨보자. 이게 저의 가장 큰 포부입니다.
3: 음식을 이겨보자. 쉽진 않죠. 사실은 저도 예전에 메이슨 더 소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문 메이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 메이슨을 꺾자라는, 그러니까 아기를 꺾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카몰리가 훨씬 더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긴 해서 약간 작전이 좀 필요하실 것 같네요.
2: 되게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R&B 씬에서도, K-POP 씬에서도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원래 밴드를 만드는 꿈이었어요. 이 친구들을 만나면서 좀 더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음악 씬에서 많이 하지 않는
1: 헬로루키 우승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공연들 보면 저희 장르를 음악을 표현하는 팀을 아직 못 봐가지고,
0: 저희의 원대한 목표가 이 씬에 큰 웨이브를 가져오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헬로루키가 됨으로써 더 큰 파도를 몰고 오기 위해서 저희가 꼭 헬로루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감사합니다. 박형 올렸습니다.
1: 이런 음악을 하는 팀에는 머리 긴 멤버가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관리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트리트먼트의 상태라든지 끝에 살짝의 컬도 굉장히 디테일한 관리를. 네.
2: 관리를 많이 하기는 해요. 전용 샴푸 쓰고 이제 퍼펙트 차일 바르고 에센스 쓰고.
3: 노력이네.
4: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5: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6: 아, 이 분위기?
7: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6: 그렇다니까.
8: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9: 이분 위기.
10: 뭐야 이거?
9: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한 30몇 년 만에 부른 노래들이 여러 곡 있어요.
1: 신인이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저는 제가 음악 끝날 때까지 그 곡을 라이브로 못 해볼 줄 알았어요. 아, 고양이 매 이거는 화두끼와 같이 하는 건 그냥 음반으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0: 86년도 시인과 천장 2집 앨범으로 발표를 하고요. 저희가 공연을 시인과 천장으로 활동할 때딱한번 했었죠. 어디서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1: 꿈나무
0: 꿈나무.
1: 소극장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그때 오신 분 계신가요?
0: 아, 그때도 첫 문을 열었던 곡이 푸른 돛을 했거든요. 그때 감동이 다시금 새로나는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은 또 이런 곡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그렇죠. 저는 솔로 하는 게 너무 싫었고 또 외로웠어요. 그래서 제 노래에다가 그 색깔을 잘 입혀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함춘호 소문이 자자했어요. 저는 그때 춘호가 지금 대구에서 뭐 장난이 아니라고 너무 기타를 잘 치니까 나이트클럽에서 기타를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1: 제가 나이트클럽에서 잘 나가는 기타리스트였거든요. 반짝이 옷 입고 머리 파마하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그러던.
0: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 함춘호 씨를 찾아가서 제 노래를 다 들려주면서 같이 하자고.
1: 아무것도 없이 기타 하나로 방에 널브러져 있던 기타 케이스에서 꺼낸 악보를 보면서 푸른도 내 사랑일기 비둘기에게 이런 곡들을 쭉 하는데 같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막 생겨나서 바로 정리를 하고 올라와서 저희가 싱어촌장을 만들게 됐죠.
0: 옥탑방을 얻어서 거기서 우리가 진돗개 한 마리 기르면서 제가 밥을 해 먹이면서
1: 고추로 만든 고추장찌개가 최고였어요.

0: 그 LP를 딱 뜯어서 퍽 소리가 나거든요. 퍽 지글지글 하면서 첫 곡이 나오는데 가슴이 확 무너지더라고요.
1: 거기 함춘호의 그 기타들이 다 아주 그냥 전시되어 있잖아요. 멋진 그런 플레이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앨범 하나 내고 나서 함춘호는 그냥 세션 아티스트로
0: 맞아요.
1: 그냥
0: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1: 자연스럽게 갔어요. 저를 버리고,
0: 아, 그러면
1: 는 아니고,
0: 곤란하지요. 형, 그러면
1: 는 아니고,
0: 곤란하지.
1: 저는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스펠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첫 음반을 만들고 나서 공연 딱한번 하고 헤어졌어요.

0: 그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 노래가. 그들이 네 음악을 사랑해주고 위로받고 눈물 흘리고 회복되고 그들 때문에 네가 존재하는 거야. 우리 노래가 조금이나마 그들의 마음을 좀 만질 수 있다면,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참 많았어요.
1: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저는 계속 예스였어요.

0: 고양이 라이브로 들으니까 어떠세요? 음반으로만 들으셨죠? 제가 이 노래를요, 거의 40년 만에 불러봐요. 어떻게 이런 톤으로 내가 노래를 했지? 이러면서, 이렇게 귀엽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래서.
1: 소름 끼쳐.
0: 고양이를 어떻게 불러요? 함춘호가 없는데. 그래서.
1: 하도 귀엽으니까 기타 칠 일도 없더라고요.
0: 네.
1: 늘 시인과 천장의 한 멤버라는 것이 가슴속에 깊이 남아있고, 근데 덕기 형이 너무 그리워 보고 싶을 때가 언제였냐면요. 팬데믹이 끝나가던 시절에 어느 큰 대형 건물에 걸려있던 풍경이라는 가사가, 그 가사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 글을 쓴 덕기 형이 그리워지더라고요.
0: 오늘 처음 들어요.
1: 그곡 한번 하겠습니다. 풍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노래는 일상 속에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풍경 안에도 노랫말이 있고 그럴 때마다 저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요. 옛날에는 막 시속 120km로 달리다가도 메모하고 그랬어요. 내게 날아와 앉는 그 모티브를 놓치기 싫어서 가령 가시나무 같은 것도 제일 먼저 제 안에 떠올랐던 그 영감은 굉장히 우울했던 어느 날 제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창문을 열었었는데 야산에서 황량하게 숲이 우거져 있더라고요. 그게 마치 가시처럼 느껴지면서 상상이 떠오른 거죠. 거기서 싹이 올라오듯이 가사가 나온 거예요.

0: 드디어 일렉트릭을.
1: 폼이에요. 좋은 노래, 좋은 나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왜 우세요? 근데 나도 운다, 그럼.
1: 여러분의 인생에 수십 년 동안 저희 노래와 함께 계셨죠? 여러분 마음속에 사는 우리 노래를 오늘 함께 부르면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얻는 위로와 기쁨이 저희들의 상급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새로운 노래들도 있거든요. 발표하겠습니다.
2: 그동안 제가 메모해놓고 가사를 쓰고 악보해놨던 그런 노래들이 꽤 되니까 그거를 한번 함춘호 씨에게도 조심스럽게 제가 보여주려고 해요. 총명하고 영롱했던 젊은 시절의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죠.
3: 자랑스러움? 진짜 그 가사를 뱉어낸 시인과 촌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뿌듯한 이름이 시인과 촌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덕큐?
2: 제가 음악을 만들거나 곡을 구상하고 그렇더라도 항상 함춘호를 생각해요. 아, 춘호의 기타가 이걸 할 거야. 나의 그 앙상한 멜로디에 입힐 거야. 언제나 저의 노래를 감싸 안는 그런 친구고, 절잘 참아주고, 예민한 하덕규를. 네, 그래서 언제나 함께 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파견! 띄엄띄엄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 전까지 베트남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기 전에 들었던 베트남은 베트남에 관광을 다녀온 분들의 소감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가보니 우리나라의 1980년대, 90년대처럼 성장하는 국가를 눈으로 목격하는 동시에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를 알지 못해서 좌충우돌하는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저는 대로변이 아닌 뒷골목, 대형마트가 아닌 시장, 레스토랑이 아닌

아닌 길거리 좌판에서 생활하는 장면들을 마주해야 사람들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 관광지가 아닌 베트남 사람이 궁금하신 분들,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으로 성장하는 나라의 모습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편견과 다른 진짜 베트남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여러분은 하루에 커피를 몇 잔이나 드시나요? 한국의 커피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43억 달러로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피 브랜드는 단연 스타벅스죠. 1999년 한국에 처음 문을 열어서 현재 국내에서만 점포수가 1,900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에 점령당한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86개국에 3만 6천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고요. 그중 커피 종주국으로 꼽히는 이탈리아에서도 오픈런을 일으킬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자리 잡지 못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베트남 커피 시장에서 단 2%의 점유율밖에 차지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점포 확장 속도도 더뎌서 작년에서야 겨우 100호점을 냈을 정도입니다. 혹시 베트남 사람들이 커피를 안 즐기나 싶겠지만 사실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은 세계 2대 커피 생산국이자 수출국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커피콩 93만 4,900톤을 수출해 약 20억 달러를 벌어들였죠. 커피원도 생산국인 만큼 커피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마실 거리를 좋아하는 베트남 사람들 덕에 베트남 길거리는 그야말로 야장 로컬 카페 천지입니다. 길거리 모든 곳이 카페이고 음료 판매대인 셈이죠. 우리나라의 목욕탕 의자 같은 작은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일상적입니다. 연유 커피나 코코넛 커피, 계란 거품을 얹은 에그 커피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한 커피를 즐겨 마시며 자신들의 고유한 커피 문화를 발달시켜 왔죠. 베트남 커피 소비량은 매년 7.9%씩 늘고 있고, 2022년 기준 베트남 전국에 33만 8,600개의 카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나 커피와 카페를 사랑하는데, 스타벅스가 유독 베트남에서만 힘을 못 쓰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먼저 그 이유로 주로 꼽히는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베트남 스타벅스에서 중간 사이즈 음료는 9만 동 수준입니다. 우리 돈으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죠. 베트남의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카페 중간 사이즈 음료 가격의 2배 이상입니다. 길거리 커피는 2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정도면 마실 수 있으니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과 스타벅스의 가격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부진을 가격으로만 설명하기는 좀 이상합니다. 그보다는 19세기 초 프랑스 식민 시대부터 시작된 베트남만의 독특한 커피 문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이 주로 생산하는 커피 품종은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아라비카 원두가 아니라 향이 약한 대신 맛이 진하고 쓴 로부스타 원두죠. 우리가 즐겨 먹는 커피 믹스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로부스타 원두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로부스타의 쓴맛을 중화하고 지치기 쉬운 더운 날씨를 버텨내기 위해 달콤한 연유나 설탕을 듬뿍 넣어 진하게 마십니다. 그런데 스타벅스에서 사용하는 건 브라질이나 에티오피아에서 생산되는 부드러운 맛의 아라비카 원두입니다. 물론 최근 베트남에서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한 에스프레소 기반 커피 바람이 불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베트남 사람들이 카페에서 많이 찾는 달달한 티 음료들 역시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베트남 카페에는 레몬그라스를 넣은 복숭아차나 리치 등을 활용한 아이스티도 많거든요. 베트남 사람들의 발길은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로 향합니다. 한국에서 스타벅스가 거리 곳곳에 있는 점유율 1위 업체인 것처럼 베트남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빨간 간판의 베트남 현지 카페 브랜드 하이랜드 커피입니다. 주말 아침이면 아기를 데려온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커피나 차를 마시고

하시면서 베트남 샌드위치인 반미 같은 걸로 아침을 먹어요. 베트남 현지 브랜드 카페는 대부분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베트남 스타벅스의 사이드 메뉴 구성은 디저트 중심인데다가 외부에서 사온 음식을 먹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카페에서 밥도 음료도 해결하는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죠. 하이랜드 커피가 대중화된 카페라면 찔무옌 커피는 베트남을 대표하는 고급 커피 브랜드입니다. 가격도 일반 커피 체인점의 두세 배 수준인데 이 카페는 원두나 추출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보리차 같은 짜다라고 하는 차를 서비스로 내어줍니다. 베트남 공산주의와 베트남전을 주제로 꾸민 콩카페도 인기입니다. 카페인데 종업원들은 전쟁 당시의 군복과 비슷한 카키색 의상을 입고 근무합니다. 2007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하노이나 호찌민 같은 대도시는 물론 사파 같은 고산지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스타벅스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이나 원두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베트남 소비자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만큼이나 매출 성장이 더디고 메인 상품이 안 팔려서 답답한 글로벌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맥도날드와 버거킹이에요. 베트남에는 맥도날드 버거킹보다 한국 브랜드인 롯데리아의 매장 수가 더 많습니다. 1998년 베트남에 진출한 롯데리아는 19년 만에 첫 영업이익 흑자를 낸뒤 계속해서 점포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당당히 베트남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반면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베트남 시장에서 첫 개장 당시에만 반짝 주목받았다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트남 현지 프랜차이즈보다 비싸다는 가격 측면의 문제도 있지만 메뉴 자체가 현지화에 실패했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로 꼽힙니다. 롯데리아의 경우 현지에서 판매 1위 메뉴는 버거가 아닌 밥 메뉴입니다. 치킨과 밥, 돈가스와 밥 등으로 구성된 라이스 메뉴를 대거 마련해 이목을 끌었죠. 불고기 버거의 경우 구운 고기와 야채 등을 넣은 베트남 반미와 비슷하면서도 한국적인 맛으로 유명해졌죠. 닭고기를 좋아하는 베트남 사람들에 맞춰서 치킨 전문 매장으로 롯데리아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감하게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현지인 고객이 좋아하는 메뉴에 집중한 것이죠. 맥도날드와 버거킹도 현지화 메뉴를 내놓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2020년 베트남 현지화 메뉴로 쌀국수 버거를 내놓았는데요. 맥도날드에서는 비교적 싼 메뉴인 맥모닝에 쌀국수 소스 농축액과 양상추 대신 베트남 향채를 넣은 버거였어요. 게다가 가격도 쌀국수 두 그릇 가격에 해당하는 69,000동, 약 3,700원이었습니다.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현지화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창 잘못 잡은 거였죠. 베트남 쌀국수집에서는 절반 가격에 향채를 무제한으로 뜯어 먹으며 더 든든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가격 정책은 물론 맛 역시 사로잡지 못한 게 실패 원인으로 꼽힙니다. 베트남 시장은 외식 수준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죠. 글로벌 프랜차이즈는 2009년경 외국인에게 개방되면서 최근 10여 년 사이 베트남에 속속 자리를 잡았습니다. 베트남 고객들을 잡기 위해 글로벌 프랜차이즈들은 물론 베트남 현지 프랜차이즈 업체, 다양한 개인 업체들까지 독창적인 콘셉트와 메뉴를 내세워 경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소비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1000원에 한 끼를 때우는 경우도 많지만 기념할 만한 일이 있거나 파티가 있을 때면 수십만 원짜리 고급 레스토랑도 예약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붐비거든요. 단순히 저렴하게만 혹은 한국식으로만 팔면 열광할 거라는 것은 좀 착각 같습니다. 명확한 타깃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현지화도 잘해야 하고요. 베트남은 동일한 성격을 가진 하나의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똑같은 아이템도 베트남에서의 마케팅은 한국과 달라질 필요가 있고요. 지역별, 계층별, 상황별, 소비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화려한 이벤트와 파티를 즐기면서도 할인 쿠폰 하나에 소비 취향을 쉽게 바꾸는 베트남 사람들.
이들을 상대로 하려면 어떤 마케팅을 펼칠지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싸다고 한국 것이라고 사지 않는다. 복잡다단한 베트남 소비자 공략법을 고민하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미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코로나 전까지 베트남 특파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면서 베트남 시장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작년 미국과 중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 3위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베트남에 대한 인식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 정도에 멈춰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EBR에서 우리가 몰랐던 베트남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의 배달 사랑이 우리나라를 능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배달 음식의 대명사가 치킨, 짜장면 같은 식사류인 우리와 달리 베트남 사람들은 음료 한 잔도 배달시켜 먹는 게 익숙합니다.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켜 먹는 메뉴 5위를 꼽았더니 음료 종류가 두 개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배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그래푸드에 따르면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켜 먹는 메뉴는 바로 밀크티였습니다. 1분에 20잔 이상의 배달 주문이 들어온다고 해요. 껌승 또는 껌땀이라고 불리는 돼지고기 덮밥, 치킨, 반미와 베트남 커피가 뒤를 이었습니다. 1에서 3km 정도의 거리는 한국 돈 500원에서 1000원 수준의 배달비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잘 몰랐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집에서 거의 밥을 해먹지 않기 때문에 배달과 외식이 더 발달해 있습니다. 소비를 주도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데다가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민 가정에는 조리 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냉장고가 없는 가정도 많아서 사 먹는 밥이 보편적인 거죠. 저 역시 베트남에 갈 때마다 2, 3일씩 칩거하면서 배달 음식으로 삼시세끼를 다 해결하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간단한 죽을 시켜 먹고요. 점심에는 국수를, 저녁에는 요리를 시켜 먹는 식으로 배달을 시켜 먹습니다. 중간중간 목을 축일 음료나 야식으로 먹을 맥주나 간식은 배달앱에서 편의점을 검색해서 배달하면 됩니다. 이용자가 많이 없는 시간에는 배달비가 싸지는 데다가 각종 프로모션 쿠폰이 많아서 배달이 무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스마트폰이 일종의 만능 치트키 역할을 합니다. 필수 애플리케이션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그랩이라는 앱입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랩은 베트남 차량 호출 서비스 부문에서 60%대, 배달 시장에서는 거의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우리보다 가격에 민감하고 앱에 대한 충성도도 낮아서 할인 쿠폰이나 프로모션을 제공할 경우 기꺼이 다른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곤 하는데요. 후발주자가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할인 쿠폰을 대거 살포하는 것도 이런 베트남 소비자의 성향을 노린 것일 겁니다. 그랩의 가장 큰 강점은 시장 진입 초기에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한 것과 베트남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마케팅을 썼다는 겁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할인 쿠폰 그리고 적립형 포인트를 내세워 시장 점유율을 높여온 거죠. 시간대별 할인이나 수시로 뿌려대는 쿠폰, 그리고 사용 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포인트를 통해 그랩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왔습니다.

후발주자였던 배민 베트남은 2019년 5월 베트남 음식 배달 플랫폼 비엔남 MM을 인수하며 베트남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특유의 B급 감성을 무기로 나름의 성과도 냈습니다. 시장 진출 초기엔 특유의 서체 마케팅을 통해서 인지도를 단숨에 끌어올렸거든요. 배민 다니엘체, 루카스체를 공식 출시하며 길거리 음식 메뉴판에서 흔히 보이는 손글씨 이미지를 기반으로 서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배민은 왜 베트남 시장을 쓸쓸히 떠나야 했을까요? 배민은 하노이, 호찌민 등 10여 개 도시에 진출했지만 대규모 마케팅비를 쓰면서 손실을 봤다. 글로벌 배달 사업자들의 경쟁이 너무 치열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지화 전략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미디어 작업 등으로 화제를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앱의 사용 편의성이 너무 떨어지고요. 가격 경쟁력도 없어서 사업의 본질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거죠. 그랩, 쇼피푸드에 이어 12%의 시장 점유율을 가졌던 3위 업체 배민 베트남이 사업을 접은 것은 이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거란 판단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통합 플랫폼으로 입지를 굳히지 못한 탓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배민 베트남이 철수하지만 여전히 베트남 음식 배달 시장은 매력적입니다. 베트남 현지 스타트업인 로식과 비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7%대에 불과하지만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0만 개 이상의 레스토랑과 카페 정보를 갖고 있는 아이포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베트남의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코로나 이후 3배가량 성장해 2022년에 29조 9천억 동,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 규모를 기록했다고 해요. 1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고 그 수는 매년 17.5%씩 증가하고 있죠.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새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배민의 시도 자체는 박수를 쳐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요. 배달, 호출 앱을 포함한 베트남의 IT 서비스가 우리나라보다 서비스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훌륭한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배달 기사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제가 시킨 메뉴가 다 떨어졌다는 거죠. 대충 거기까지는 알아듣고 아, 나 외국인이라 베트남어를 잘 알아들을 순 없어 이렇게 설명하니까 기사가 대뜸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어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대답하는 순간 어디선가 제3자가 나타났습니다.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이 상황을 보고 아, 얘는 외국인이구나 하고 개입을 한 거였어요. 양쪽을 오가면서 설명해주는 번역, 중재 뭐 이런 걸 도맡아서 소통을 도와주더라고요. 인건비가 싼 베트남에서만 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실시간 반응 속도가 한국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빠른 데다가 소비자 편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한국식 서비스 마인드로 접근해서는 베트남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베트남 IT 산업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베트남 앱들의 발전 속도만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수준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정말 별별 시도를 다하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베트남 차량 호출 업체들은 갖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그랩만 해도 이동에 필요한 택시나 렌터카, 오토바이 같은 교통수단은 물론이고요. 계속 진화해서 헬리콥터 호출, 트럭 호출 같은 서비스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와 정부의 지원 덕분에 베트남에서는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유니콘 스타트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아지니 투자자들도 몰립니다. 작년 베트남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에 이어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금이 많이 몰린 나라였습니다. 투자금이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항상 규제에 막혀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려다 문을 닫는 한국을 보고 있으면 지금도 IT 강국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베트남에는 귀하디 귀하다는 개발자 인력도 많습니다. 인도에 이은 차세대 IT 기지로 불리고 있어요.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IT 붐을 떠받칠 기술 인력이 부족해지자 글로벌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하면서도 기술이 뛰어난 인도에 외주를 맡기기 시작했던 거죠.

요즘은 인도의 위상을 베트남이 이어받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저렴한 인건비에 비해 능력이 뛰어난 IT 개발자들 덕분에 한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해외 업체들도 IT 아웃소싱 시장으로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최근 애플의 CEO인 팀 쿡이 베트남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호치민에 가서 현지를 둘러보고 베트남 IT 인플루언서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삼성은 베트남 하노이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삼성 연구개발센터를 열었습니다. LG도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이고 다른 기업들도 베트남의 IT 개발 관련 센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삼으려는 우리 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출도 활발합니다. 인구 1억 명의 내수시장, 평균 연령 32세의 젊은 나라인 베트남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사업을 육성해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IT 강국이라는 수식어가 정말 한국만의 것일까 하는 씁쓸한 의문을 남깁니다. 베트남을 우리나라 1980년대나 1990년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베트남이 우리 과거 모습도 있지만 분명 미래의 모습도 가진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몇 서비스나 돈의 움직임만 봐도 베트남의 발전과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IT 기술의 발달은 우리보다 더 빠르고 탄탄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아직도 베트남을 우리의 과거라고만 생각한다면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에서 기회를 잡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따라잡아야 할 모습도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따라잡지 못하면 따라잡힌다로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여러분의 휴식에 깊이를 더해줄 EBS 주말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밤 11시 5분 세계의 명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 시네마 아이로봇.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밤 11시 10분 한국영화 특선 의뢰인. 이번 주 주말에도 EBS에서 만나요.
2: 고기 하나 넘으면 문화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인도가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3: 사스리아칼.
2: 줄레이. 살람 알레이쿰. 나.

0: 내가 이걸 보려고 길을 떠났지. 이 히말라야와 사막이 같이 있는 풍경이 어딨어요?
1: 자, 자, 자.
2: 아, 이 영화 봐라.
0: 예? 본. 미안하버지, 지금 이렇게 연습 받으셨네.
3: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0: 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열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먼저 먹는 거. 아, 지금 먹어, 지금, 지금. 누나는 사과?
1: 사과 먹어야 하지.
3: 강원도 횡성에서 출발해 원주를 지나 남한강으로 향하는 푸른 물길. 울창한 숲을 평풍처럼 두른 섬강은 원주의 젖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섬강이 좋아 섬강의 어부가 되었다는 청년.
4: 여기가 제 놀이터였죠. 잠수해가지고 조개 잡고 다슬기 잡고 그러고 놀았죠, 어릴 때는.
3: 섬강을 따라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소금산. 이 아찔한 풍광에 반해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다는군요.
5: 조선시대 때부터 많은 선비들이나 이곳에 내려오신 분들의 유원지였어요. 그러니까 휴양지였죠.
3: 강과 산이 어우러진 원주의 대표 휴양지를 지나 이색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곳. 평범한 농촌의 농장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특별한 비밀이 있답니다.
6: 여기가 우리 열대과

0: 과일 있는 농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1: 온실 안을 채우고 있는 열대 식물들. 춥기로 소문난 강원도에서 열대 과일을 키우고 있다는 농부까지. 물 좋고 산 좋은 강원도 원주의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서쪽으로는 경기도, 남쪽으로는 충청북도와 맞닿은 강원도 원주. 그 중에서도 섬광과 소금산을 품은 지정면으로 가봅니다. 푸른 산을 품고 굽이굽이 흐르는 원주의 섬광. 강원도 횡성의 태기산에서 발원해 남한강으로 흘러가죠. 안개 자욱한 새벽 시간. 섬광에서 고기를 낚는 이가 있습니다.
2: 지금 쏘가리 올라왔거든요. 이게 쏘가리라고. 예, 이게 크게는 한 50cm, 60cm까지도 크거든요. 18cm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이거를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 어적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일정 크기 이상의 물고기만 낚는답니다.
2: 옛날에 베스나 블루길, 가마우지 이런 거 들 없을 때는 이렇게 고기가 많이 걸려가지고 그물 이렇게 털어내면서 고기를,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걷어냈다고 하세요. 저희 아버지 때부터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어족 자원이 줄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큰 애들은 강준치.
1: 그물에 걸려든 반갑지 않은 외래종 물고기는 폐기 처분한답니다.
2: 그다음에 이놈들이 블루길. 근데 이게 개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게 주된 수입원인 잡고기들이 그 번식을 못 해가지고 그 치어들을 다 잡아먹게 되잖아요. 식욕이 왕성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 섬광에서 활동하는 17명의 어부 중 가장 젊은 어부라는 정봉철 씨. 섬광은 늘 함께 해온 친구 같은 존재랍니다.
2: 고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같이 잡아가지고 제가 지금 34살인데 거의 한 30년은 잡았다고 봐야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강에 나가고 그랬거든요. 여기가 제 놀이터였죠. 잠수해가지고 조개 잡고 다슬기 잡고 그러고 놀았죠, 어릴 때는.
1: 섬광에서 나고 자라 함께 해온 세월이 30년. 어릴 때 놀이터였던 강이 이젠 일터가 됐죠.
2: 요게 보시면 이제 낚싯줄.
1: 미리 설치해둔 그물이나 통발에 낚시바늘이 종종 걸린다는데요.
3: 이쪽 내진 올라왔어요?
2: 네. 낚시바늘이 걸리는 위치에 저희가 그물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속이 있고 여기가 이제 주된 그 생활 장소기 때문에 고기들의. 지금 여기 뱀장어 큰 거 들어왔다. 뱀장어.
1: 오, 예상치 못한 수확입니다.
2: 이 뱀장어들은 이제 저희들이 방류하는 개체들입니다. 치어 방류하는 개체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잡히는 거예요.
1: 기껏 잡은 장어를 놓칠 새라 일단 어창에 넣어두는데요. 통통하게 살로는 힘 좋은 녀석이 잡혔네요.
2: 이렇게 해서 빠져나갑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큰 쏘가리나 그 장어 같은 거 들을 때 기분이 좋죠. 값이 비싸거든요. 아무래도 돈이 되는 어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방류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종들이 위주로 들면은 이제 기분이 좋죠.
1: 장어 한 마리 수확 후 기대를 걸고 다시 통발을 걷어 올립니다.
2: 쏘가리 큰 게 들었어요.
3: 이게 뭐예요?
2: 이게 쏘가리 아까 그 큰 겁니다. 이게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이게. 딱 그 먹기 좋은 사이즈.
1: 오, 이번엔 제법 큰 녀석입니다.
2: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날을 이렇게 세워요. 가시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1: 키야, 정말 가시가 있네요.
2: 쏘이게 되면 엄청 아픕니다. 제대로 쏘이면 병원까지 가야 돼요. 손통증이 극심해가지고. 손이 막 팅팅 부을 정도로 아프거든요.

0: 쏘가리라는 이름이 가시로 쏜다는 의미라네요. 새벽 5시부터 시작된 조업을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서둘러 잡은 물고기를 정리하는데요. 기대만큼 양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장어와 쏘가리 덕에 기분이 좋답니다.
1: 7kg 정도 잡은 것 같고 쏘가리 한 2kg, 빠가 한 3kg 잡은 것 같아요.
0: 봉철 씨가 어부가 된 이유는 단 하나라는데요.
1: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강이 좋고 또 자연이 좋고 하니까 저희가 재밌는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맞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0: 그저 섬광이 좋아 어부가 됐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물을 정리하는데요. 더운 여름철엔 물고기가 쉽게 상할 수 있어 서둘러야 한다네요.
1: 아빠, 아침 드셨어?
0: 이분이 봉철 씨의 아버지입니다.
1: 장어 저기 두 마리 있으니까 그거 거기 딱 갖다 먹어. 저기 파란 통에 넣었어. 또 이거 빠가사리도 잘 잡아먹던데.
2: 아, 그건 뭐 봉. 뭐.
1: 이게 가시가 있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꿀떡꿀떡 잘 삼켜 먹어.
2: 이거 이마도 이만한 거 한 1kg 넘는 것들 다 한꺼번에 잡아먹어.
0: 평생 섬광에서 고기를 잡아온 아버지는 봉철 씨에게 어부 선배이자 스승인데요.
2: 한 60년 된 섬광이면은 나한테 뭐 진짜 어디 한쪽 팔려고 마찬가지지. 아주 거기 아주 거기서 계속 그 강에다만 댕기면서 살았으니까.
0: 섬광에 있었기에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었다는 아버지.
2: 지금 내가 힘들어서 못하니까 아들한테 남겨준 거지. 자기가 이제 잡는 걸 좋아하니까는 그래서 하지 그걸 연인 사람 못해요. 힘들어서.
0: 평생을 업으로 살았지만 아들에게만큼은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는데요. 아하, 그만큼 힘들고 고단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봉철 씨는 아버지를 이어 운명처럼 섬광의 어부가 됐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고비도 많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데요.
1: 섬광이 뭐 위험할 때는 위험하고 또 많이 내어줄 때는 내어주는데 그런 걸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죽을 때까지 여기서 고기 잡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0: 봉철 씨는 오래도록 섬광을 지키는 어부를 꿈꿉니다. 굽이굽이 흘러가는 섬광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곳. 원주의 명물이자 대표 관광지 소금산입니다. 푸른 섬광과 소금산의 울창한 숲이 있는 이곳을 간현 관광지라 부르는데요.
3: 간현 관광지는 조선시대 때부터 많은 선비들이나 이곳에 내려오신 분들의 유원지였어요. 그러니까 휴양지였죠.
0: 다섯 봉우리가 차례대로 솟아있는 오형제 바위부터 하늘 아래 살기 좋은 계곡이란 뜻의 글귀를 새겨놓은 바위까지 풍류를 즐기던 선비들도 다녀갔다는 명소 중의 명소랍니다. 기암절벽 아래로 흐르는 섬광의 풍광에 더해 최근에는 하늘길을 걷는 짜릿한 경험을 위해 이곳을 찾는다는군요.
3: 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날 더운데. 안녕하세요.

0: 저는 원주시 문화관광에서 싸엄미애라고 합니다. 예, 578계단. 여기까지 딱 올라오신 게 578계단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578계단 올라오셨으니까 이제 출렁다리를 건너셔야 돼요. 여기는 소금산 그랜드밸리라고 합니다. 소금산, 왜 소금산이라고 그럴까요? 예, 여기는 예전에는 343m 정도 되는 작은 산이었어요. 근데 많은 산악인들이 찾아오면서 이 안에 산세를 보고 너무 아름답고서 아, 여기는 금강산 같다 싶어서 크지 않지만 작은 금강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소금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천천히 다녀오세요. 네.
1: 건너줄 수 있겠어요?
2: 네.
1: 예? 네? 네. 출렁거린다는데?
2: 네, 건너보겠습니다. 네. 저 목포에서 왔어요.
1: 어떻게 여기 멀리서 오셨나요?
2: 네, 너무 좋다는 소문 듣고.
3: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 만큼 원주의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소금산 출렁다리. 봉우리 사이를 연결한 100m의 높이, 200m 길이의 다리를 건너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이름처럼 출렁이는 흔들림 때문에 마치 놀이기구를 타는 듯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답니다.
2: 욕이 나오긴 했는데 욕 나올 정도로 무서운데 네, 아니 이게 흔들 너무 많이 흔들려서 진짜 출렁다리 같아요.
4: 딸, 며느리, 네. 올케 그렇게 왔어요. 어. 오빠는 밑에 있어요. 못 올라왔어요.
5: 남자가 배짱이 없어요.
3: 그런데 난간은 왜 그렇게 꽉 잡고 계시던가요?
4: 무서웠어.
6: 얼른 가요 빨리. 얼른 시간 기다려.
4: 에이, 무섭죠.
6: 저기 노부모가 기다리셔서
4: 솔직히 안 무섭다 하지만 무서워. 너무 흔들려.
6: 얼른. 빨리
1: 그만 나도 돌아가면 되잖아요.
4: 아니요 안 돼. 이만큼 왔는데 우리 저기도 울렁다리도 가봐야죠.
1: 울렁다리 어디 있어요?
4: 저기.
1: 어디?
4: 저기. 저기 있네.
5: 저거 울렁다리래요.
1: 아 저기까지 통과 해야 되는 거예요?
4: 그럼요.
3: 출렁다리를 시작으로 200m 높이의 절벽에 설치된 아슬아슬한 소금 잔도를 지나 건널 때마다 아찔해서 마음이 울렁거린다는 울렁다리까지 소금산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필수 코스랍니다. 녹음 가득한 여름산의 풍경까지 한눈에 담아보는데요.
7: 가족끼리 놀러 왔습니다. 용인에서 놀러 왔어요. 공기도 좋고 그 다음에 사람도 좋고 다 좋아서 왔습니다.
8: 네. 지금 소금산 옛날에 왔을 때는 이 출렁다리가 없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돼갖고 한번 와봤죠.
1: 와보니까 어때요?
8: 좋죠. 항상 신기하지. 저쪽도 저 출렁다리 뭐야 이제 저거?
1: 저거는 울렁거린 다리에서 울렁다리래요.
9: 아유 안 돼.
10: 내가 혼자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꼭 와봐야 할 때 한 군데 같아요. 사람들이.
3: 여름산의 운치와 스릴을 즐겼다면 시원한 섬광도 느껴보셔야죠. 출렁다리 아래에선 주말마다 카약 체험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군요. 소금산을 바라보며 시원한 섬광 위에서 즐기는 뱃놀이. 하하, 어떠셨나요?
11: 너무 재밌었어요. 네? 혼자라서 더 좋았고 앞으로 간연이원지 이용 많이 할 것 같아요.
12: 뭐가 제일 좋았어요?
11: 우선은 자연과 함께 공짜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3: 누군가에겐 일터, 또 다른 이에겐 쉼터가 되어주는 섬광이 흘러가는 곳. 섬광을 젖줄 삼아 땅을 일구고 사는 농부가 있습니다. 흔치 않은 독특한 작물을 키운다는데요.
13: 여기가 우리 열대과일 있는 농장이에요. 한번 들어와 보세요.
3: 열대과일이라고요? 온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더운 나라에서나 볼 법한 열대식물들.

0: 나무마다 과일이 탐스럽게도 열렸습니다.
1: 바나나꽃 보셨나요? 저도 이 바나나꽃 지금처럼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바나나꽃을 처음에 이제 안성에 와서 보고 이거에 반해갖고서 열대동작을 만들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 자주색 이걸 갖고 쓴다가 바나나 꽃잎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바나나 꽃잎은 여기 보면은 노랗게 이렇게 꽃이 이게 있지 이렇게. 여기에 보면은 암술이 하나에 요 뺑주로도 수술이 다섯 개 있어요. 바나나도. 그리고 꽃잎은 실질적으로 바나나 꽃잎은 요렇게 노랗게 요렇게 노랗게 되는 게 이게 꽃잎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암술, 수술 이렇게 돼 있죠.
0: 아항, 바나나 꽃이 요렇게 생겼군요. 그런데 꽃은 보이는데 바나나 열매는 어디 있는 거죠?
1: 바나나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달려서 크고 있잖아요. 이게 큰 게 여기 있는 애들. 얘네들이 이제 한 지금 같은 경우에 얘네들은 한 4개월 정도 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따다가 숙성을 시키면은 노랗게 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따서 숙성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 숙성을 시켜요. 그럼 매달아 놓고 숙성을 시켰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 한 5달 정도 되면은 노랗게 익으면서 이 바나나에 달려있는 상태로 있게 되면 가만히 놔두면 터져요. 열과가 진다래죠. 그 터졌을 적에 이 바나나 맛을 이 바나나를 직접 생산하고 키우는 사람 말고는 이 맛을 본 사람은 없어요.
0: 오직 작물을 키워내는 농부만 가질 수 있는 특권. 나무에 매달린 채 노랗게 익은 바나나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열대 과일은 10여 종. 키가 큰 나무에 매달린 그 과일은 뭔가요?
1: 파파야, 얘네들이.
0: 그런데 기온이 낮은 강원도 원주에서 어떻게 열대 과일을 키울 생각을 했던 걸까요?
1: 우리가 제가 이거 시작했지만 해도 강원도에서는 열대 쪽으로다가 이렇게 바나나를 키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강원도 원주면 다들 사람들이 춥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추운 곳에서 바나나를 키운다니까는 다들 의아하게 생각하고 저게 과연 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미친 소리들을 많이 들었죠, 처음에는.
0: 귀농을 꿈꾸던 이학원 씨가 은퇴 후 제2의 인생으로 선택한 열대 과일 농장. 이 독특하고 무모한 도전을 우려하는 시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공부와 노력 끝에 지금의 농장을 만들게 됐죠. 허허, 농장으로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구경도 하고 열대 과일에 대해 배우기 위해 농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데요.
2: 아, 저희는 블루베리 좀 구경하고 또 묘목 좀 몇 개 사가려고.
0: 강원도 원주라는 지리적인 특성을 극복하고 열대 과일 재배에 성공한 이학원 씨. 주변의 편견과 우려 섞인 걱정은 칭찬과 지지로 바뀌었답니다.
2: 의외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진짜 강원도 원주에서 이런 게 가능한가 뭐 이제 의문을 가졌는데 보니까 진짜 가능하네요. 그래서 아유, 이분 아주 꽤 괜찮고 대단하신 분이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그 감탄하고 있습니다.
0: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농장의 하루.
3: 준이 아빠. 이거 시원한 거 한 잔 갖고 왔어.
1: 아, 이 사람이 해가 터쪽에서 뜰려나 뭐 이걸 가지고 왔어. 알았어. 맛있게 먹을게.
0: 하하. 더운 날씨에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시원한 음료를 만들어 오셨네요.
1: 아, 진짜 시원하고 맛있다. 아, 진짜 시원하다. 잘 가져왔어. 고마워.
4: 아, 좋아. 시원하다.
0: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열대 과일 농장을 운영하기에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음료라는군요. 잘 가져왔어.
3: 직접 저희가 기르고 있는 거를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

0: 청을 계속 나올 때는 만들고 있어요.
1: 청순껏 키워낸 열대 과일을 수확한 후 만든 달콤한 과일청. 탄산수와 섞어주면 시원한 에이드가 완성되죠. 달콤하고 맛있는 열대 과일. 하지만 시작은 쉽지 않았답니다.
0: 지금 칭찬해줄만 하죠. 뭐 처음에는 싫었어요, 너무. 왜냐하면 그냥 연금 나오는 거 조금 갖고 먹고 살면 되는데 굳이 왜 그래갖고 서로 힘들잖아요. 그게 어쨌든 이렇게 뭔가가 시작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1: 30여 년간 교도관으로 근무해온 이학원 씨.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 퇴직 후 열대 과일 농장을 시작했는데요. 무모해 보이는 도전은 성공을 거뒀고 강원도에서도 바나나가 자랄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열대 과일에 있어서는 어느덧 전문가가 됐습니다.
2: 이 저로 이렇게 제가 먼저 걸어온 길을 경험을 이렇게 옆에서 공유하자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거 알려드리고 그러면 참 좋아요.
1: 참외밭을 일구던 아버지처럼 농부를 꿈꿔왔던 이학원 씨. 열대 식물을 키우며 쌓아온 노하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의 그 다음 꿈은 원주의 곳곳에서 바나나 나무가 자라는 것이랍니다.
2: 이 지역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원주가 없었다면 우리 지역, 우리 고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었겠죠.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1: 섬광 물길 따라 고기를 낚고 땅을 일고 자신만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 아름다운 소금산과 푸른 섬광을 품은 원주입니다.
3: 4시부터 9시까지 5시간 운영하는 새벽시장입니다.
4: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런 거 없을 거예요.
5: 감자인데요. 눈사람처럼 만들었어요, 제가.
4: 작품이잖아요, 상추가.
6: 속이 꽉 찼고요. 매콤해요.
7: 손님이 주문하면 막바로 사갖고 끓여드립니다. 맛있게.

0: 명절상만 200상에서 한 250상.
1: 세심한 손길로 정성을 쏟아 제수 음식에 격을 올리는데요. 한편 추석이 다가올수록 떡과 전쟁을 벌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2: 추석의 송편은 전 국민이 다 먹는 거잖아요. 추석 전날 같은 데는 몇만 개 만든지.
1: 송편과 함께 한가위에 빠질 수 없는 고소한 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을 부치느라 뜨거운 불판 앞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3: 바쁠 때는 네. 몇천 개 나가요.
1: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4: 이빨을 드러내고 오르렁 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탕으로.
5: 그래서 예측할 수 없어요.
4: 아! 오! 오! 물렸다 어떡해!

0: 산으로 둘러싸인 원주 중심에 자리한 곳. 원주 원도심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주의 하루를 여는 농업인 새벽 시장.
1: 농민들이 직접 가져오니까 싱싱하잖아요.
2: 보면은 이런 게 아직 옛날 그게 그립지요. 우리 그립지요.
0: 새벽에 잠깐 열렸다 사라지는 이 시장은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왔죠. 원주 사람들이 모여드는 만남의 광장. 그 안쪽에 오직 원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골목이 숨어 있습니다.
3: 안 드셔보셨죠? 드셔보시고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0: 이 골목에선 매콤한 원주식 김치 만두를 맛볼 수 있죠. 아담한 집들이 모여있는 원주의 옛 동네 봉산동에는 골목골목마다 각기 다른 사연과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4: 원주시 해봤는 봉산동 할 것 같으면 상당한 뭐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지.
5: 그렇죠.
0: 시간이 쌓여 이야기가 만들어진 곳. 원주 사람들의 추억이 가득한 원도심을 만나봅니다.

0: 자, 오늘은 원주의 원도심으로 가봅니다. 섬강의 제1 지류로 원주 시가지를 남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원주천. 매일 새벽 원주천 주변이 북적이는데요. 원주천 둔치 주차장에 트럭들이 들어서고 나면 일명 도깨비 시장이 열립니다. 이 시장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죠.
1: 제가 농사짓는다. 농사짓는 거에 신인수 왔습니다.
2: 감자인데요. 눈사람처럼 만들었어요, 제가. 작품입니다, 작품. 싱싱하고 멋있는 감자 있으니까 사러 오세요.
0: 직접 농사지은 대파, 감자에 이어 이건 무네요. 그런데 이 생김새가 희한하네요.
3: 이거 왜 이렇게 생겼대요?
4: 아, 이게 저 삼캔데 삼밭에 심어서 그래, 이거.
0: 농담도 잘하시네요. 개성 넘치는 생김새의 채소도 판매되는 이 시장은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입니다. 제철에 나오는 농산물이라면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한자리에 다 모여 있는데요. 마트나 일반 시장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와, 치악산에서 캐왔다는 사냥삼이라네요. 싱싱한 농산물이 한가득입니다.
5: 작품이잖아요, 상추가.
6: 왜요?
5: 네? 멋있게 만들어놨고 작품 아니야.
6: 누가 만드셨대?
5: 여기 쌈 잘하는 사람.
6: 쌈 잘하는 사람.
5: 쌈을 잘하는 사람. 쌈을 잘하는 사람. 쌈. 이런 쌈 말고 이런 쌈 채소를 잘하는 사람.
4: 친구의 친구.
0: 종류도 다양하고
4: 한 10가지 정도 됩니다.
0: 야, 가격도 저렴하네요.
6: 이게 뭐가 3,000원이에요?
4: 이 한 마리가 3,000원입니다. 와.
2: 싸죠.
5: 작품이라고.
0: 싱싱하고 푸짐한 쌈 채소가 단돈 3,000원. 이것이 직거래 장터의 묘미겠죠?
7: 농민 스스로가 본인이 그 농심을 담아서 농산물을 길러서 군침날 바로 와서 판매를 하는 시장입니다.
0: 4월부터 12월까지 새벽 4시에서 아침 9시까지만 열리는 농업인 새벽 시장. 이분은 대구에서 오셨다 가는데요.
8: 그냥 농민들이 바로 생산한 거를 요금에 채소라든가 야채들 사게 살 수 있고 싱싱해서.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70인데 보면은 이런 게 아직 옛날 그게 그립지요. 우리 어릴 때 시장.
0: 새벽 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려면 꼭 필요한 것.
9: 이게 있어야 그래도 소비자들이 사가고 내중에 저기 문제에서 주소도 알고 저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고.
6: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있는 거예요?
9: 네, 다 있어요.
10: 이게 이름이
6: 아버지 앞으로 돼 있고?
10: 네, 앞으로 돼 있어요.
0: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농산물 실명제를 운영 중이랍니다.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죠.
6: 뭐 사셨어요?
11: 파 샀어요.
12: 아니, 배추.
0: 아, 김치 담그시나 보네요.
11: 가게 하니까 그거 써야죠, 식당 하니까.
6: 아, 식당을 하시니까? 네,
11: 네. 여주서 왔어요, 여주서. 여주서 갖고 와요. 농민들이 직접 가져오니까 싱싱하잖아요. 오이 같은 것도, 가지 같은 것도 바로 따오니까 더 맛있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싱싱하니까. 그래서 오는 거죠.
0: 1994년에 시작해 30년간 자리를 지켜온 농어민 새벽 시장.
13: 아, 횟수는 많죠. 한 15년?
11: 15년이 넘었지.
6: 여기 나오시는 게 좋아요?

0: 그럼요. 여기 나오면 동네 분들하고 자주 만나 커피도 마시고 뭐 농담도 하고 재밌지.
1: 거의 30년 됐어요.
2: 30년? 오래되셨네.
1: 예,
2: 네,
1: 오래됐어요. 그래도 여기가 그래도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죠. 저 그래도 아침에 나와서 다만 얼마라도 돈을 벌어가지고 가니까는 하는 게.
3: 낮에는 논밭을 일구고 새벽이면 찻잇을 맞으며 장터로 나서는 사람들. 고단하지만 보람이 있어 버텨낼 수 있다는데요. 오늘도 농업인 새벽시장은 원주의 아침을 엽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약속 장소 어디로 정하시나요? 오랫동안 원주 사람들이 만남의 장소로 즐겨쳤던 곳, 5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가진 자유시장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돈가스 골목으로 불리던 먹거리 상가는 지금도 문전성시. 추억의 맛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그득합니다. 특히 이 돈가스는 원주 중고등생들의 외식 1순위입니다.
4: 전 원주 사람이 아니라 대전에 사는데 오빠가 이제 본가가 원주여서 항상 자랑하더라고요.
5: 뭐,
4: 원주 중앙시장 돈가스랑 이제 자유시장? 네, 맛있다고.
3: 어린 시절 먹던 추억의 맛은 잊을 수가 없죠.
6: 여기 상권 기본적으로 50년은 다 된 것 같아요. 50년 넘게 다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나이가 있잖아요. 저희 엄마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하니까.
3: 학생들이 삼삼오오 친구들과 용건 모아 사먹곤 했다는 돈가스와 쫄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한결같은 맛으로 추억을 되새기게 해준답니다. 원주 사람들이 즐겨 찾는 먹거리 골목의 명맥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죠. 한창 바쁠 시간 어디 가시나요?
7: 만두 사러 갑니다. 손만두, 손만두.
8: 만두 하나 주세요.
3: 아니, 식당 사장님이 만두를 구입한다고요? 갓 빚은 만두를 사들고 발길을 돌리는데요. 만두를 구입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7: 아니, 좋잖아. 손만두 빚으려면 무지하게 힘든데, 네. 전문으로 빚어갖고 바르니까, 네. 즉시 삶아갖고 이렇게 해드리니까 맛있지. 즉시 빚은 것 같다가.
5: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7: 아, 좋아하죠. 만두, 칼만두. 원주가 만두, 칼만두 유명하잖아.
3: 시장 내 먹거리 골목은 손만두로 시작됐답니다.
9: 여기 상가 생기면서 만두 골목도 생겼고 여기 식당은 조금 늦게 생겼어. 식당도 생겼고 상가 모든 게 생겼죠.
3: 그야말로 만두가 시장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보니 여기저기 눈에 띄는 만두 간판들. 먹거리 식당 골목 안쪽으로 들어서면 일렬로 앉아 분주히 만두를 빚어내는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9: 30년도 넘었죠, 만두 골목이 이렇게 생긴 지가. 예, 그래서 여기가 오래됐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당시는 어머님이 하실 때는 이렇게 크게 하시질 못하셨지.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 손님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차츰차츰 이렇게 이제 만두 골목이 성장을 하면서 한 집, 두 집 생기면서 이렇게 만두 골목이 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또 지금 원주 만두가 엄청 많이 알려졌거든요, 전국적으로.
3: 할머니들이 소일거리 삼아 만두를 빚어 팔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손만두 골목. 만두의 속부터 피까지 직접 만들어 원주식 손만두.

0: 들을 빚어내고 있죠.
1: 또 많이 들어오셔요. 언제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많이 되니까 택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만두가 많이 형성이 됐죠.
0: 원주 사람들이 즐겨 먹던 만두는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찾는 원주 음식이 됐답니다.
2: 그냥 매운 거, 순한 거, 고기김치 다 각각 하나씩 주세요. 하나 더 늘었네. 저 춘천에서 왔어요.
3: 멀리서 오셨네.
2: 그러니까요. 만두 사러. 맛있어요. 유명해요.
4: 어떻게 유명해요?
2: 안 드셔보셨죠? 네. 드셔보시고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일단은 속이 꽉 찼고요. 그리고 매콤해요. 생각만 해도 지금 땀이 막 납니다.
0: 캬,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원주식 만두는 배추가 들어간 김치 만두입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를 절인 후 숙성시켜 속을 만드는데요. 거기다 익히지 않고 즉석에서 빚은 만두만 판매하죠. 자, 이런 판매 방식은 골목 초창기 시절과 변함없다는군요.
5: 음식은 냉동하시면 되고요.
2: 네. 네,
5: 찬물에 헹구는 거 잘 아시죠?
2: 네. 네,
5: 감사합니다.
2: 잘 먹겠습니다.
6: 수고하세요.
2: 네, 수고하세요.
4: 여기 자주 오세요?
7: 네, 저희 엄마가 심부름 시켜서 자주 오는데 항상 많이 주시고 맛있고 엄마 거보다 맛있네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사오죠. 저희 엄마도 사먹는 맛.
6: 그래도 엄마 게 더 맛있을 텐데.
7: 엄마가 심부름 시키는 맛.
0: 엄마의 손맛을 이기는 만두네요.
7: 네,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6: 안녕히 계세요.
7: 네.
0: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결같이 안전자리에서 빚어 판매하는 골목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
8: 네, 안녕하세요.
0: 김치 속 넣어 정성껏 빚어낸 만두는 멸치 육수에 칼국수와 함께 끓여주는데요. 이 음식이 원주의 명물로 불리는 칼국수 만둣국. 칼칼하고 시원한 만둣국 한 그릇에 골목길에 얽힌 이야기가 스며 있습니다. 자, 이번엔 원주촌 옆 동네로 향합니다. 봉황이 날개를 펴고 바라보는 모습과 닮았다 해서 봉산동이라 불린 마을. 알록달록 낮은 지붕의 집들이 들어선 옛 동네. 아담한 주택이 줄지어 들어선 골목골목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가 숨어있는 곳입니다. 봉산동을 떠올릴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운물입니다.
9: 아, 여기가 우리 봉산동 저 운물시장 운물터였었어요. 여기가
0: 운물이 있던 자리에 시장이 생겼다 해서 운물시장으로 불렸던 봉산동.
9: 이제 돌로 싼 운물인데 이제 바가지로 물을 떠서 여기서 이제 쌀도 씻고 뭐 음식도 씻고 뭐 야채도 씻고 그래서 도랑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할머니들이 그 콩나물 길러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팔기 시작했어요. 팔기 시작해가지고선 이게 운물시장이 형성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운물시장 길이에요. 여기가. 여기 보면은 운물시장 길이에요.
0: 마을 사람들의 식수원이자 소식을 주고받는 공간이었던 운물. 이 운물을 중심으로 빨래터가 생기고 식료품과 자파를 파는 우물시장이 형성됐었다는데요. 이제 그 흔적은 사라졌지만 주민들은 당시를 기억하고 있죠.
10: 관공서도 여기가 경찰서가 앉아 있고 세무서가 옛날에도 그래도 세무서면 뭐 술도

0: 뭐가 하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겁을 많이 냈던 세무서가 있었고, 그때만 했는데 교육청 하면은 그 지금 문화원 저기 뭐 온문화센터라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었고 활성화가 많아졌죠, 여기.
1: 1970년대 중반까지 1만여 명이 거주할 만큼 번성했던 동네 봉산동. 원주의 교육, 행정, 치안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랍니다. 낮은 담장 위로 지붕을 이은 집들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2: 옛날에 군사도시니까, 원주가 다 군사도시잖아요. 군사도시니까, 저 밑에는 일군사령부에 있었고, 그 앞에는 캠프룸이 있었고.
1: 한국 전쟁 당시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했던 원주. 봉산동 주변으로 일군 사령부와 미군 기지, 캠프 롱 등이 들어서면서 많은 군인들이 머무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3: 이 부분이 양쪽으로 집이 다 똑같았었어요, 이게. 여기가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후생주택.
1: 전쟁 이후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정부 주도로 지어진 집이 후생주택인데요. 골목길 안쪽에 같은 크기, 같은 형태로 지어진 후생주택이 지금도 여전히 당시 모습을 유지한 채 남아 있습니다.
3: 관사, 쉽게 얘기해서 그 가족들 관사. 관사가 이제 군인들이, 군인들 가족이 어디 이제 그 마땅한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적절하다 해가지고 군인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양쪽으로 똑같이 관사를 져준 게 후생주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1: 봉산동에 지어진 후생주택은 마을 인근의 부대에 주둔하던 군인과 그 가족들이 주로 거주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3: 아우, 이 대장.
4: 안녕하세요.
3: 아이고, 반갑네. 우리 동네 그저 방범 대장.
4: 겉모습은 그대로고 내부만
3: 내부만.
4: 인테리어에서 네, 지금 살고 있어요.
1: 당시 하사관과 가족이 살았다는 이 집은 튼튼하게 지어진 덕에 지금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5: 지금 그러면 이 좌측 우측으로 다 보이는 게
4: 예, 다 평수가 다 보이 비슷해요.
5: 올린 때문에
1: 이 지붕도 색을 입혔을 뿐 본래의 형태는 변형시키지 않았다네요. 관사로 사용되던 후생주택 골목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마주하는 곳. 이곳에는 또 다른 사연을 가진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3: 여기 양쪽으로다가 다 이제 한 라인, 두 라인, 세 라인이 모자원으로 쳐준 집입니다.
1: 한국 전쟁 이후 지어졌다는 골목길 안 주택들은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이들이 거주하던 공간이었는데요. 여전히 이곳에는 당시의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 계세요? 할머니 계시나요? 아, 그래서 이제 여기.
1: 전쟁이 끝난 후 봉산동으로 들어왔다는 윤영아 어르신.
5: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 여기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4학년 때 행성서 일로 와가지고 요 나라에서 미망인들 여기 모자원을 지어줬어요, 이 집을.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가 경찰로 돌아가시고 승용으로 돌아가신 양반들 이래가지고 요 집을 학구방 집이었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느 청장이 없애고 이제 저기 이거를 제비를 뽑아서 이제 여기 이 집을 이런 걸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부는 난못 들어오고 일부는 이렇게 해서 그 제가 4학년 때서 이제 원주민학교 이제 다닌 거지 이제
3: 그렇지.
6: 그래가지고.
1: 11살 때 경찰이던 아버지를 잃고 봉산동으로 왔답니다.

0: 한국 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과 경찰의 유가족을 보호하고 자립과 재기를 돕기 위해 운영되던 모자원으로 들어오게 됐다는데요. 그 후 60년이 넘는 세월을 이곳에서 살아왔답니다.
1: 저기 남동생하고 이렇게 남동생하고 이제 저하고 우리 세 남매 저기 두 남매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세 식구가 기념으로 사진 하나 둔 게 있고.
0: 아버지를 잃은 후 타향살이를 하며 의지하고 살았던 어머니와 동생.
1: 저 어머니가 이제 계시기 때문에 모자원에 이제 미망이니까는 내가 여기서 이제 또 이 집에서 또 제가 또 맞고 사는 거예요, 짓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사진 보면은 그냥 엄마 생각나면 또 사진 한번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하지.
0: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
1: 아버지 유물은 이것밖에 없어요.
2: 아버지 유품이에요?
1: 네, 아버지. 아버지라도 오래도록 살았으면 얼마나 좋나. 6.25 때 그렇게
2: 아버지
1: 엄마도 고생했고 시어산산 나무도 안 가주나 그냥 그래가지고 아이고.
0: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버지를 떠올리면 여전한 그리움에 마음이 아려옵니다. 유일하게 남은 유품을 간직하며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 시절 번성했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옛 이야기가 남아있는 봉산동의 골목길. 원도심엔 원주 사람들의 추억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3: 박현 선생님은 원주에 내려오시기 전부터 원주라는 이름이 참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4: 꽃은 건조가 되고 난 뒤에부터는 다시 거꾸로 살아나요. 그래서 이 질은 항상 살아있는 질이라고 그래요.
5: 원주 한지가 명맥을 이어줘야 후세도 이어가고 그래야 벌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0: 소매 도시 깊고 넉넉한 사이즈로 많은 양도 간편하게 열전도 빠른 3중 바닥 구조 다양한 여론 사용으로 편리한 12리터 대용량 저압 공손냄비 증정
1: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2: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1: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2: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3: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2: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4: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2: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5: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2: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1: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2: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0: 아닌가?
1: 바로 놀지도 않고 이빨을 들으며 노래를 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고 있다가도 그냥 통해서
2: 진짜 예측할 수 없어요.
3: 오! 오! 물렸어, 어떡해!

0: 시끌고 시끌했죠.
1: 여자가 락을? 그런 반응이 진짜 의외 많았어.
0: 음악이 좀 샤프해. 야, 이거 히트하겠다.
2: 너무 다 흥미롭고 어딘가 범상치 않은 소재들과 서사인데?
3: 여성 보컬이 다 깨부수니까.
4: 헤이헤이로 데뷔를 했는데 카메라가 저를 다리부터 이렇게 비춰가지고 올라온다? 왜? 왜 그래? 우리 기타리스트도 발부터 찍고.
5: 무엇은 이래야만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갑갑했어요. 김유나로서만 할 수 있는 장르의 음악이 있거든요. 여성으로서의 김유나, 인간으로서의 김유나, 내 인생을 살아온 김유나.
1: 신선들이 사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녹색이 물이 올라 있습니다.
6: 지금은 우리 최고로 오른 시기고요. 가장 맛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7: 오, 이야. 기적의 기적, 이거 진짜로.
8: 한 명은 2,000kg 땄고, 4,500송이 정도 수확을 했어요.
9: 아, 아내보다 더 이뻐.
10: 어렸을 때 꿈이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꿈속에 있던 거를 현실로 겪어보니까 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11: 잠깐! 콘드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나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냐? 아, 지금 먹어, 지금. 누나는 사과?
3: 우리 다 비주얼로 뽑았다고.
4: 아, 진짜?
3: 딱 티 나죠? 얼굴 지금 괜찮아요.
4: 네네, 지금 괜찮습니다.

0: 지금 벌써 좋아.
1: 왜 이렇게 신나는 거지? 저희 오늘 진짜 캠핑 가는 거 맞죠? 아, 아 진짜요?
2: 아, 나 진짜 캠핑 너무 좋아하는데 잘 됐다.
3: 정인 언니!
4: 우와!
2: 아, 까먹은 거 아니야?
1: 어, 얘들아! 얘들아, 텐트 칠 준비 됐지?
3: 텐트 근데 나 환성인데 어떻게 치냐? 나 이번에 진짜 못 도와줄 것 같아.
4: 너 그럼 뭐 하러 왔어?
3: 나 걸으러. 나 걸으러.
2: 형은 형은.
5: 야, 형 중증 장애인이야. 여기서 장애 연자가.
2: 나도 중증 장애야.
3: 나도 중증이야.
5: 너네 하면 이거.
1: 애들아, 우리 캠핑 가는 거지 기대 안 되는 거야?
5: 근데 나 솔직히 기대만큼 걱정이 돼.
3: 나는 근데 기대되긴 해.
1: 아니 재웅이가 캠핑 전문가래.
3: 어? 아 진짜?
5: 아니 오늘 옷도 뭔가 캠핑장 사장님 같지 않아?
2: 그러면 약간 그런 느낌. 어. 아메리칸 스타일 넘버 스타일.
5: 아, 그러니까.
2: 자, 홍윤이 형 스타일 옷 보세요. 이렇게 입으면 안 돼요.
5: 왜 안
2: 왜냐하면
5: 아, 녹아.
2: 이제 분명하다가 녹아버려요. 아~ 너무 멋진 겨울에 비가 오면 다 젖어요.
3: 지금 아~ 나는
2: 바지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위에는 합격. 제 베스트는 정인 누나예요.
6: 안정이 아주 좋아. 연말에 왜 캠핑을 가자고 한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왜?
1: 저는 나윤이랑 아직 재웅이가 덜 친해서 두 사람이 친해지기 위해.
3: 아, 우리
2: 근데 누나 우리 이미 친한 거 아니었어?
3: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인 아니, 되게 정이 우리 페어플레이 하고 있거든.
5: 그러네. 근데 맞아. 둘이 친해질 새가 없긴 했어.
6: 자,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5: 오, 네.
1: 뭔데, 뭔데, 뭔데, 뭔데?
2: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아, 저건가? 아, 저건데?
5: 아, 뭐야?
2: 뭐야, 뭐야?
3: 사박이에요?
1: 뭐예요?
3: 사박?
7: 위에가 뭐가 하나 더 있어. 어? 그럼 차 캠핑인가 보다. 사박인가 보다.
1: 완전 생각 못했어요. 제가 차가 없잖아요?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차박은 생각을 못했어요.
5: 일단 거기서 마음이 한결 났어요. 차가 들어오는데 신데렐라 호박마차처럼 너무 이렇게 멋지고 든든하게 느껴져서 이거라면은 내가 그래도 할 만하겠다.
6: 자, 여러분! 그 차가 차이가 있어요.
5: 차가 있다고?
2: 전다, 전다. 여기 깨끗하고 여기 더러워요.
4: 차 남바가 다릅니다. 알죠?
6: 일단 팀을 짜야 되는데
1: 이동은 아무래도 원조 남매와 친해지길 바래. 이렇게
6: 둘둘?
1: 네.
6: 자, 그러면 대표잖아. 가위바위보로 차 고르기.
1: 아, 차 고르기.
2: 누나 해.
5: 여러분, 재능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 이거 지팡이 좀 하겠습니다.
3: 아, 오케이, 누나들.
6: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세요.
3: 근데 언니는 봐도 모르잖아. 언니 봐도 모르잖아.
6: 나 이겼어.
2: 아, 이겼어. 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5: 자기가 지금 왜 날때를.
3: 아니. 이거.
2: 괜찮아.
3: 아, 괜찮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5: 난 뭔 차인지 모르겠어.
6: 어떻게 얼어? 잠깐만, 잠깐만.
2: 어,
6: 내가
2: 할게. 뭐야, 좋은 거야?
6: 뭐야?
3: 아, 잠깐만.
6: 잠깐만.
3: 야, 우리가 감성이네.
5: 와, 누나, 이게 집이네, 안에 거의.
1: 어머, 어머, 어머. 얘들아, 우리 새로운 한 페이지를 위해서.
3: 우리의 연말을 위해서.
4: 안 다치는 캠핑이 되면 좋겠어.
2: 나는 너가 되를 위하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4: 가보자. 운전석으로 모시면 되죠?
1: 아, 제가요?
4: 아, 네.
1: 아, 네.
4: 야, 내가 먼저 갈게. 따라와.
7: 알았어, 천천히 가, 오빠.
4: 어, 간다.
7: Let's go.
8: 캠핑이랑 캠핑. 아휴. 벌써부터 하지도 않았는데 힘들다.
3: 그래도 나는 이 차라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
8: 차로?
3: 차, 어. 차.
8: 아.
3: 차에서 자는 거잖아.
8: 그렇지.
3: 어. 진짜.
5: 하야, 봐라. 이게 세비고 3년이다.
8: 와, 여기요?
3: 어, 여기야. 여기 봤어? 오면서 신음도 졸졸 흐르고.
8: 어, 맞아, 맞아.
3: 오,
8: 우리뿐만 아니라 캠핑하고 있어.
3: 어.
8: 와.
3: 와, 너무 좋다. 와, 진짜 설레.
1: 와, 자연 느낌이 확 난다.

0: 도착했습니다.
1: 겨울을 즐길 준비 됐어? 와, 캠핑 사장님이세요?
0: 어, 그러면 몇 명, 몇 명이세요?
1: 비주얼이 캠핑 존 사장님이신데?
0: 예약하셨죠?
2: 아니, 뭔가 탐내 나나, 탐내? 와, 여기 봐. 우량이 느껴져요. 와. 나무 쭉.
1: 여기 맞아, 여기 맞아.
0: 아, 좋다.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선생님, 저희 오늘 4시 오늘 1박 좀 해보고 싶은데 자리 있을까요?
4: 아, 그럼요. 네. 이쪽에 그
2: 좋은 자리 좀 추천해주세요. 네,
1: 자, 어디다 댈까?
3: 오빠, 여기랑 여기 대자.
1: 내가 네 앞으로 간다. 어?
3: 재웅아, 여기.
2: 재웅이는 여기래.
3: 여기, 재웅이 여기. 들어오세요.
2: 오세요, 오세요,
3: 오세요. 오세요. 더 오세요. 더 오세요. 더.
1: 우리 위에 열어서 한번 해보자.
2: 아, 형, 이거를 반대로 해야 돼. 거야?
0: 반대로 해야 되지 않나?
1: 왜?
2: 반대로?
0: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 아, 아니구나. 일단 이거 한번 해봐봐. 해보고 나오. 간격이 나오니까.
1: 아, 이거 맞네. 오, 와, 이거. 아.
2: 일단 정인이. 빼. 일단 빼.
1: 정인이 저기 끝에. 아, 누나 이거 봐봐.
2: 어, 어떻게 하는 건데?
1: 여기 빨간 걸 누르고 있어?
2: 내가 누르고 있어?
1: 아니, 아니. 이렇게 눌러.
2: 이렇게?
1: 그렇게 눌러. 어.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열려. 얘, 옆에 있는 거 얘가.
2: 이거 누르고.
1: 어, 그 손으로 누르고, 누르고. 이 손으로 열어. 어, 이러고 있어. 나 반대편 10개. 아, 진짜. 아, 오!
2: 어! 아, 열렸는데?
1: 열렸네? 아니야, 이거 빠져. 이거 빠질 수 있어. 빼봐. 어, 빠져.
2: 잠깐만요. 이게 뭐야, 근데?
1: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2: 어, 왜 이렇게 물기가 있지?
1: 햇빛 가리게. 아,
3: 평탄화를 먼저 하자.
0: 어?
3: 평탄화.
0: 이게 뭐야?
3: 평탄화를 먼저 하자. 맨 뒤로.
0: 이게?
3: 맨 앞으로. 어. 그리고. 오. 얘는 뒤로. 네. 오케이.
2: 애들아. 어? 이거 이렇게 쭉 펴지거든?
3: 어.
2: 근데 이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붕이 이렇게 펼쳐진단 말이야.
3: 어닝이.
2: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칠지.
3: 아.
2: 어, 합쳐서.
0: 그러니까 이거 내가 처음부터 말 들으라고 했잖아. 아,
1: 너 그 얘기한 거구나.
0: 반대로 해야 이렇게 해야 될 거.
1: 난 무슨 소리 하나 했네. 아.
0: 이거를 다시 집어넣고 다시 반대로.
2: 아니, 이게 반대니까 얘를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0: 그럼 이거 따로 볼 거야? 우리 따로 볼 거야? 그건 안 지어넣어.
3: 조금 더 여기 더 틀어야 돼. 여기.
2: 아니, 오늘 안에 지금 뭐 하겠냐고.
3: 오빠 살짝 왼쪽.
2: 와, 진짜 오늘 어떡하지? 오늘 뭐 텐트 치다가 그냥 하루 끝나겠는데?
3: 아, 그래?
2: 근데 이게 다리 잃어버렸어요. 다리 찾아주세요.
3: 다리요?
2: 아, 네.
0: 맞아?
2: 잠깐만. 다리.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 다리요? 옆에 텐트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1: 아, 우리가 지금 노답이잖아. 근데 저기 옛답이 있어. 그래. 엄청 잘 치셨다.
2: 여쭤보자.
1: 가서 내가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 선생님, 맞아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해도 될까요?
1: 선생님, 저 너무 예뻐요.
2: 와, 멋져요.
0: 아, 잠깐만. 내가 어디서, 아닌가?
1: 언제 뽑으셨어요?
0: 어.
1: 아, 진짜? 킹오파이브 알죠? 아, 대박이네.
0: 근데 잠깐만. 내가 조금 긴가민가 하는데. 내가 좀 낙이 있어.
2: 아시는 유명하신 분이세요?
0: 내가 좀 유튜브 아니 캠핑에 좀 좋아하신 분 좀 아시긴 하는데 혹시 맞죠?
2: 어, 맞아요.
0: 제가 진짜
2: 맞아요.
0: 제가 좀 봤었거든요.
2: 아, 그래요? 어머, 반갑습니다.
3: 진짜로?
2: 어머, 아이고, 반갑습니다.
1: 하늘이 저희만 이렇게 내버려.
2: 그래요, 맞아요.

0: 캠핑 좋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짜 연애 보는 기분이야. 엄청 행운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하는 게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 구세주. 캠핑이라면 무조건 봐야 되는.
1: 아 진짜?
0: 무조건 나와.
2: 그러면은 저희 텐트도 무조건 좀 봐주실래요?
3: 지금? 아 네, 한번 진단. 근데 저도 저희는 처음이어서. 근데 저는 네. 저렇게 안에 한번 꾸며보고 싶긴 했었어요.
0: 맞아요. 아, 봐봐요. 나도 잘이네요. 네.
2: 한번 네, 텐트로 가는 걸로.
3: 아 우선 가보는 걸로. 네.
1: 누나
3: 네.
1: 부탁드릴게요. 가자.
0: 같이 가.
2: 제가 안내 부행을 해드릴게요.
3: 아 감사합니다.
2: 시간 차이이긴 한데.
3: 네네.
2: 안내 부행. 아 근데
0: 이게. 아니, 뒷모습만 봐도 이게 어두워.
2: 진단 결과를 알려주세요.
3: 우선 이거를 다시 넣은 다음에 좀 더 여유있게 벌린 다음에 할까봐요.
1: 진짜요?
3: 네, 왜냐면 이거랑 지금 이거 지금 맞다한 다음에
2: 하나를 세우고 하나는 집어넣고
3: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끼워야 되는 것 같은데요?
1: 아, 나 모른다.

0: 다들 거리 감각이 너무 없다. 거리 감각, 아니, 차를, 아니, 너무 붙이거나, 아니, 너무 이제 멀리 이제 해서 우리가 그걸 수습하는데 조금 오래 걸렸죠.
1: 왜 뭐 해야 돼요, 이런 거?
2: 저희 근데.
1: 캠핑, 보통 뭐 해요?
2: 원래 캠핑 와서 뭐 해요? 뭐
0: 불 피우나?
2: 불도 피우고, 근데 여기 네. 안쪽을 살짝 좀 정리를 해놓고, 아. 네. 그래야지 앞에서 놀고 했을 때 들어갔을 때가 아늑하니까, 아. 내부 정리를 좀 간단히 아, 하고.
0: 수저가 다 있구나.
2: 좋은데요?
0: 일단 편안함을.
2: 오. 좋은데요?
3: 아, 오케이, 오케이. 따가라, 따가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
0: 역시 이란님.
2: 근데 이 위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4: 어, 그 이게 뭐예요?
0: 맞아, 그 식탁, 이게... 식탁이지 않을까?
2: 루프탑 텐트 같은데.
0: 맞아,
4: 어,
0: 맞아, 맞아. 오!
4: 어, 됐어, 됐어,
2: 됐어. 몰랐다.
0: 오, 대박.
5: 짜잔.
4: 오! 이쪽으로 갈게.
3: 텐트랑 비교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나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2: 어, 나도.
3: 그렇지.
2: 훨씬
3: 나아. 차박을 안 해봤어요.
2: 맞아, 차박 처음이야.
0: 어, 그래요?
2: 제 인생. 근데 되게 좋을걸요?
0: 네. 아, 진짜요? 네.
3: 미란이 네. 몇 번째 차박이세요, 오늘 인생에?
2: 뭐요? 막 세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걸요?
4: 뭐요?
0: 그럼 그렇지. 뭐예요? 뭐예요?
4: 감사합니다.
0: 막내, 막내.
2: 갖고 온대, 갖고 온대.
0: 무거워?
4: 어, 무서운데?
2: 오늘 이 메뉴를 보고 같이 지내실지 안 지내실지 결정을 하신대.
0: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2: 조리 도구를 하나 갖고 올게요.
4: 어? 어? 진짜요? 네.
2: 잠시만 계세요.
0: 네.
2: 우와, 뭔가 있나 봐. 그 캠퍼들 사이에서 또 고기 굽는 그게 있나 봐.
4: 설마 내가 방금 말하는 게 소고기인가요?
2: 잠깐만, 잠깐만. 근데 저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에 좀
0: 뭐예요, 뭐예요?
4: 그래, 이거지. 이거지. 밥에다가
1: 뭐예요?
2: 네, 이거 넣어가지고
0: 된장,
4: 고기 넣고
2: 이거 싸서 그대로 불에 넣어가지고 익혀 먹을 거예요.
0: 맞아요.
1: 빛나는 이 직통을.
2: 좋아, 좋아, 맛있겠죠?
0: 너무 맛있겠다. 아, 야, 캠핑 차박도 어려운데 그냥 텐트 치는 거는 그치? 훨씬 어렵지.
5: 텐트 치는 거 어렵지.
0: 텐트 쳐봤지?
5: 쳐봤으니까 그만한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처음 해본 사람들 있잖아. 진짜 안 돼.
2: 홍윤아!
0: 든든하지 않냐?
2: 나윤아! 어? 잠시 시간 되니?
0: 어? 잠깐만, 우리 지금 손이 없어.
2: 아, 그래?
0: Bye.
2: 손이 나는 Bye. 있는데.
4: Bye.
2: 어떡하지? 홍윤아! 안녕하세요. 저 혹시 손이 있으시면 이거를 혹시 뜯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지금 물기가 있어가지고.

0: 쭉 찢으면 되는데.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사회는 따뜻해요. 오, 따뜻한 물이 나왔네.
1: 약간 캠프파이어 느낌으로?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네모나게?
2: 이게 네모. 이게 겹겹겹 쌓이는 거. 여기.
1: 어, 아니, 여기에 쌓아달라고 하셨는데, 대장님이?
2: 어?
1: 여기에다가 쌓아달라고, 예쁘게.
2: 아, 이렇게 겹겹겹 쌓이는 거. 맞아, 그렇게 하면 돼, 네모.
3: 근데 이거 어떻게 막아야 호일이 잘 그게 달려나와?
0: 근데 이게 그냥 그 고무줄 같은 걸로 딱 묶어야
3: 될 것 같아. 맞아, 묶어야 될 게 있어야 될 것 같아.
0: 이렇게 한번 되나? 일단은 해보고. 근데 이게
3: 대장님 이 정도 많으면 될까요?
0: 네. 오케이. 그 위아래 고무줄 같은 거 없는데 거기 넣어도 안 빠질까요?
3: 그냥 잘 이렇게 들어야겠죠?
4: 그 아니면 통으로 그냥 다 쌀까 봐요. 네.
3: 그냥 꽉꽉 약간 쑤셔 넣어요?
4: 네, 꽉꽉 넣어요. 먹어본 거 맞죠? 저요? 먹어봤죠. 아, 맛있어요. 전 여기다가 그거 넣어봤어요.
3: 뭐요?
4: 이것보다 좀 더 큰 그 대나무 통에다가 그 닭 넣어서.
3: 닭? 닭이 얼마나 들어가요?
4: 닭 작은 거, 삼계닭이에요.
3: 아, 진짜?
4: 거.
3: 네. 이거 많이 안 들어간다. 하나 겨우 들어가네.
4: 장작을 조금 팰까 봐요.
1: 오, 패야 돼요?
4: 네.
1: 대박.
4: 어, 다른 거 해야 그러니까 되나?
1: 얇은 거 여기 있어요. 오, 깨졌다.
4: 됐다.
1: 오.
2: 날씨 났어요.
1: 오, 잘한대. 오, 됐어. 아, 쉬세요.
4: 아, 그리고 이거는 네.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어제 남겨놨어요.
1: 뭐예요?
4: 이거는 자작나무 장작인데.
1: 우와,
4: 이거 진짜 잘 타거든요.
1: ASMR 용이잖아.
4: 네, 진짜 잘 타요.
1: 이따가 우리 그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할 때?
4: 네.
1: 그때?
4: 아. 그리고 요게 되게 잘 타거든요.
1: 아,
4: 그래서 이거를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1: 네. 오, 얘가 오징어 같다.
4: 네. 우와.
1: 대박.
4: 이것도 언니 장작이에요? 이게 이거 껍데기예요.
0: 아, 자작나무 껍데기.
4: 불이 방향을 이렇게 위로 솟구칠 거거든요.
1: 네.
4: 그러니까
1: 아, 요 방향대로
4: 불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1: 네네.
4: 그러니까 이렇게 쌓으면 불이 못 올라오잖아요.
1: 네네.
4: 그러니까 위로 올라올 수 있게 좀 약간
1: 아, 약간 요런 모양.
4: 네.
1: 아,
4: 오케이. 요런 오케이. 모양으로 좀 쌓아주면 돼요.
1: 아,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요.
4: 이렇게.
1: 아, 약간 요런 느낌으로.
4: 네, 뭔 말인지 알겠다.
1: 네.
4: 이게 방수 성량이거든요.
1: 방수?
4: 아.
1: 오, 냄새는 나. 났다.
5: 오!
1: 발이 좀.
5: 달라, 생긴 게 달라.
1: 오, 불이 신기하게 붙었어.
2: 불이 안 꺼진다.
1: 아, 근데 우와. 굉장히 빨리 타네. 우와.
4: 아래에다가 이렇게 좀 넣어주고. 지금 자작나무 껍질로 불을 좀 올리고 있어요, 화력을.
0: 어, 지금 근데 불이 있어요?
4: 이 안쪽에 있어요.
1: 언니, 아. 냄새 나, 혹시?
0: 얘 냄새는 나는데 불은 안 냄새. 보여.
2: 근데 이거 생각보다 불 피우는 거 진짜 어렵지 않나?
4: 지금 자작나무
1: 이거.
4: 소리 들려.
3: 아, 이게 자작나무 소리예요?
4: 타닥타닥.
3: 자작자작?
4: 응. 아. 여러분, 들어갑니다.
1: 와, 와 들어간다, 들어가는 거 보자.
2: 들어가요? 맛있겠다.
4: 어. 어, 불이 없어졌어요?
2: 와.
4: 어, 들어갔어?
3: 어. 구덩이 들어갔어.
4: 우와, 맛있겠다.
2: 해야 될 것 같네.
0: 이거를 끼워야 될 때.
3: 캠핑의 계절은 언젠가요, 대장님?
0: 겨울이죠.
3: 아, 겨울이에요? 어. 왜 겨울이에요?
1: 아, 근데 겨울이라는 말 알 것 같아. 뜨겁고 약간 탄 냄새가 나는데 추운 코, 그러니까 추운 바람이 코를 딱 지나갈 때 그게 너무 좋아.
4: 맞아요. 좋았어요.
2: 근데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 여름에 하잖아. 더워.
4: 아,
2: 나무 흘려.
4: 벌레.

0: 근데 혼자서 주로 해요? 캠핑을?
1: 네, 혼자서 많이 해요. 어제도 혼자 있었고.
2: 근데 저도 유튜브 보니까 거의 다 혼자 찍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계속
1: 맞아요.
2: 보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안 심심한가? 약간 싶기도 하거든요. 가끔씩 뭐 남자친구랑 아니면 친구랑 같이 가보고 싶던 그런 생각 없었어요.
1: 아, 근데 약간 그 혼자 가면 보통 이제 여럿이 가면 2박 3일 정도의 느낄 정도의 느낌을 혼자 가면 1박 2일에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좀 그 여유가 엄청 생겨서 같이 가도 물론 즐거운데 이제 뭔가 여유 있게 이거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는 게 되게 좀 풍성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3: 진해지는구나, 농도가.
1: 네, 진해져요. 네.
0: 제일 큰 매력은 뭐예요?
1: 제일 큰 매력이요? 제일 큰 매력은 약간 멍 때리는 거?
4: 근데 맞아요. 저 진짜 그거 공감되는 게
2: 똑같아요. 네.
4: 저도 오면서 머리가 되게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 치유되는 느낌? 이게 뭔가 비워지면서 맞아. 단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2: 맞아.
4: 뭔가 상쾌해져요.
2: 몸이야.
0: 그리고 막 뭔가 시간에 쫓기지 않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4: 그니까.
0: 하나.
1: 근데 이제 우리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1: 고개가 닳은 것 같아요. 네.
0: 우와. 얘들아, 지금 대망의 순간이야.
3: 지금 턱살이 살짝 보였거든?
0: 아, 미쳤어?
3: 진짜? 그 뚜껑이 까져가지고. 와, 미쳤다. 와, 냄새.
4: 아, 저것도 먹고 싶지?
0: 저것도 먹고 싶긴 해.
4: 와, 야, 이게.
2: 아우, 이번에 더 미쳤는데? 이번에 더 미쳤는데? 와.

0: 야, 이거 얼마나 부드러웠으면.
1: 와, 진짜 보쌈 같아요. 먹어봐. 먹어, 나도 먹는다.
2: 우리 막내. 우리 막내 한 점 먹어야 돼. 너무 고소해. 잘 됐어요, 언니? 이게 대나무 그 향이 좀 배어 있어요.
0: 여기요.
1: 와.
3: 아, 진짜 맛있다.
2: 맛있어.
1: 미쳤다. 이게 두꺼운데 고기가 안 질겨.
3: 야, 우아. 너 빨리 먹어라, 야.
1: 그 굉장히 비싼 그 고깃집 한장 이런 데 있죠. 거기서 먹는 것 같은.
2: 진짜 맛있어. 이거 두꺼워서 안 익었을 줄 알았는데 다 익었고.
1: 이 고기는 진짜 수육 같기도 하고 보쌈 같기도 하고 근데 겉에는 또 그 삼겹살 이렇게 구운 것처럼 바삭바삭하고 신나와요 지금.
4: 그 고기 한 점 딱 먹었을 때 그때가 진짜 최고. 캠핑 이래서 하는구나.
3: 이거 두 점이 남았네.
2: 재웅이 안 먹었어.
0: 그러니까 먹을까?
2: 재웅아 쌈장 찍어 먹어.
3: 이건 페트남이 아니라 모렴치남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아니 이거는 짐승남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이게 욕심의 말로입니다. 입안이 터지는 이거를 한 입원에 두 개를 한 입 이렇게 먹는다? 이거는
2: 맛이 없대? 인생에서 처음 먹어본 맛인데.
3: 나 이거 소 아닐 것 같은데?
2: 굉장히 맛있고 혼자 먹어서 너무 죄송해요. 이 맛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랑해요, 제작진.
1: 근데 전에 캠핑 해본 적 있어요?
2: 일단 우리 셋은 없고 아. 재용이만 좀 많이 해본 편이고.
4: 아, 뭐 해볼 생각을 별로 흥미가 없었다 아니면 그냥 해볼 생각을 안 해봤던 것.
2: 나는 근데 진짜 반반이었던 게 두려운 반 그리고 설렘 반이었는데 집 나오면 고생한다. 집순이로서. 아. 홈 프로텍터로서. 그런 게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안 보이니까 캠핑이라는 거는 뭔가 계속 펼치고, 치우고, 펼치고, 치우고, 나르고, 이동하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겨울 낭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다. 그런 설레는 마음도 있어요.
4: 그럼 다음에 또 다 같이 가.
2: 언니가 있어야 될 것 같아.
1: 그러니까 언니 없으면 사실
2: 오늘 각서 쓰고
1: 갈 것 같아요.
2: 언니 근데 차박이랑 그냥 캠핑이랑 이런 또 캠핑만의 매력이 달라?
4: 좀 다르지 아무래도.
3: 진짜?
4: 차박은 좀 더 몸도 좀

0: 편안하고 좀 더 아늑한 느낌의 그런 뭔가 진짜? 그런 게 있으면
1: 쉬운성 빨리 끝나고
2: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게 몸이 편한
3: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편했어.
1: 엄청 빨리 끝난 거야. 이 정도면 엄청 빨리
3: 되게 빨리 끝나고
0: 아니 텐트 쳤다고 생각해봐.
4: 생각보다
0: 이 겨울에 이 겨울 한파에
4: 생각보다 너무 빨리
0: 이만한
1: 그래도 우리 장애인이라고 해서 배려해준가
2: 누가 배려해서 우리 형 누가
1: 그래도 텐트 안 치는 거
2: 여기 누가 배려해
0: 아 우리 제작진
2: 아 작가님이
1: 텐트 쳐봐 그러면 하루 종일 빼미 해친다
0: 뭐나

0: 친구를 초대를 했어.
1: 미호나라! 미호나라!
2: 야, 나 빼고
1: 그런 거 같네.
3: 진짜 찐. 대학교 때부터 알던 최준버.
4: 환영합니다.
5: 반갑습니다.
6: 상해 뭔가 이 어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친구된 지 30년 만에 고맙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2: 와전다 고마워.
7: 이어서 블루이가 방송됩니다.
8: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9: 냠냠 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8: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 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10: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 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8: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1: 새 집 생겨서 좋겠다.
2: 좋아 좋아.
0: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됐어. 잠들었어.
1: 오늘 밤에는 뭐 볼까, 여보?
2: 우리가 잠들고 나면 TV 보시는 거예요?
0: 플로이, 이제 그만. 어서 침대로 돌아가 줄래?
2: 별로 잠자고 싶지 않아요.
1: 어쩔 수 없어.
2: 근데 왜 잠을 자야 해요? 밤새 일어나 있으면 왜 안 되는 거죠?
1: 그건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야.
2: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세상을 다 바꿔버리면 되죠, 뭐.
1: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잠을 좋아해.
2: 그럼 모든 사람들의 침대를 버릴래요.
1: 그럼 사람들이 소파에서 잘걸?
2: 그럼 모든 소파들도 버려버릴 거예요.
1: 아, 엄청 힘든 일 같네. 그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자야 할걸?
2: 네, 알았어요. 잘게요. 잠깐만요, 안 돼!
0: 제발. 그럼 동화책 읽어줄게.
1: 못 말리는 거 잘 알잖아.
0: 알아. 나 좀 도와줄래?
1: 그럼 아이디어가 있어.
0: 잠깐, 설마 그건 아니겠지?
2: 엄마, 제가 귀찮은 거예요?
3: 아니, 우리 딸 괜찮아. 이리 와. 옛날 옛적에 마을이 있었어요.
2: 진짜로 귀찮은 거 아니죠?
3: 아니, 블루이가 잠을 자면 좋겠어. 그리고 그 마을에서
2: 유니코스!
3: 안돼, 유니코스잖아.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정말 아쉽지만 유니코스.
4: 저리 비켜, 저리 비켜. 물 조심해. 지금 뭐 읽는 거야?
3: 이 동화책은
4: 졸려! 여기 이거 읽어.

0: 이건 유니콘 얘기야.
1: 난 그거 안 읽을 거야.
0: 좋아, 내가 읽을게. 옛날 옛적에. 아우, 잘 읽을 수 있으면.
1: 유니코스, 블루이가 잠자는 게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차분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
0: 그럼 그건 내가 잘 못하는 건데.
1: 빙고가 자고 있어.
0: 뭔 상관이다.
1: 오빠, 난 상관 있어. 밑에 있는 친구랑 밖으로 좀 나가는 건 어때?
0: 나 아무데도 안 갈 건데, 아줌마.
1: 내 이름은 칠리야.
0: 아, 미안해, 칠리.
1: 칠리.
0: 빌리. 이렇게 말했는데.
1: 나가.
2: 엄마, 유니코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1: 블루이, 저건 세상에서 제일 시끄러운 유니콘이야.
0: 너무해.
2: 하지만 제가 착한 유니코스로 만들 수 있어요. 정말 할 수 있어요. 그치, 유니코스?
0: 아니.
2: 그냥 무시하세요. 제발요, 같이 있어요.
1: 좋아. 하지만 이 책을 읽을 거야. 그거 말고.
0: 그거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1: 옛날 옛적에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맨발로 다녔어요.
2: 유니코스, 동화책을 볼 수 없잖아.
0: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1: 아, 무슨 내용인지 까먹었네.
2: 그렇게 책을 가리고 있으면 엄마가 이야기를 읽을 수가 없잖아.
0: 그게 나랑 무슨 상관?
2: 왜냐면 이야기가 재밌잖아.
0: 내 얘기가 재밌어. 유니콘도 나온단 말이야. 이 얘기엔 유니콘이 안 나와. 마지막 부분도 별로야. 여왕이 어떻게 하냐 하나?
1: 어? 어떻게 끝나는지 말하면 안 돼.
0: 왜 안 돼?
1: 왜냐면 블루인 아직 모르니까.
0: 그게 나랑 뭔 상관?
2: 유니코스, 내가 착한 유니코스로 만들어주려고 하잖아.
0: 알아, 알아, 알아. 그럼 계속해, 밀리. 어떻게 끝나는지 말 안 할게. 아. 신발을 만들게 됐지.
1: 유니코스! 어느 날 여왕님은 가마에서 내려서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0: 생각을 바꿨어. 잠깐, 다시 바꿨어. 아니, 바꿨어. 아니, 오늘 말고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2: 유니코스! 이건 나쁜 행동이야. 어, 이럴 거야?
1: 계속 읽어볼까?
2: 네.
1: 여왕님이 몇 발자국 걸었는데 가시를 밟게 됐어요. 아야!
2: 유니코스, 그러면 나빠. 유니코스가 가시를 밟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0: 기분 좋을 것 같아. 기분이 너무 좋아서 춤출 건데.
2: 춤출 수 없을 거야. 여왕님처럼 올 수도 있다고.
0: 그러면 여왕님이 신발을 신으면 되겠네.
1: 유니코스! 아무튼 여왕님은 왕국이 가시밭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신발을 만들어!
1: 블루이.
2: 알았다. 유니코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3: 어린이.
0: 농담이라고. 난 치킨을 좋아해.
2: 좋아, 여기. 유니코스가 좋아하는 치킨.
0: 아우, 고마워라. 착하기도 하지.
2: 좋아요. 계속해도 돼요.
1: 여왕님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왕국 전체를 가죽으로 덮는 거였어요. 그렇게 한다면 누구도 가시를 밟을 일은 없을 테니까. 되니까.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여왕님은 낮과 밤으로 일했어요. 왕국 전체를 가죽으로 덮으려고. 입을 다물고 먹으면 안 될까?
0: 입 다물고 먹을 수 있거든. 당연히 할 수 있지.
1: 고마워. 여왕님은
0: 근데 그냥... 난 안 그럴 건데.
1: 됐어, 그만해.
0: 그러시다면 나중에 봐. 윌리!
2: 잠깐, 안 돼요.
1: 그만할래, 블루이.
2: 저한테 맡기세요. 위협 유니콘.
0: 아우, 내 등, 내 목. 내 등이랑 내 목.
2: 그냥 어깨를 건드렸을 뿐이야.
0: 아이고, 아야. 아우, 아파라. 변호사 부를 거야.
1: 잠깐, 블루이. 노력하는 건 좋지만 유니코스를 바꿀 순 없어.
2: 아, 그런 것 같아요.
1: 누군가를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
2: 그럼 뭘 할 수 있을까요?
1: 아마 유니코스가 귀찮게 하는 걸 멈추면 되겠지.
2: 진짜요? 어떡해요?
1: 그냥 무시하면 돼.
2: 무시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1: 한번 해보는 거야. 여왕님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기 돌아오네. 기억하지? 그냥 무시해.
3: 윌리 힐러신가요?
1: 난 칠리 힐러예요.
2: 엄마.
1: 맞다. 미안. 어리광대가 여왕님께 말했어요. 여왕폐하, 왕국을 전부 가죽으로 덮는 대신에 여왕님의 발을 덮는 건 어떨까요?
4: 책 그만 읽으세요. 이건 심각한 사건입니다. 제 의뢰인을 무술로 쓰러뜨렸어요.
2: 무술이라고요?
1: 블루이.
2: 맞다. 죄송해요.
1: 그래서 여왕님은 가죽을 조금씩 잘라서 신발을 만들었어요.
4: 이거 봐요. 내가 말하고 있잖아요.
0: 그래, 들어보란 말이야.
1: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든지 걸어다닐 수 있었고 가시에 찔리지도 않았답니다.
0: 그만 읽으라고!
4: 유니코스, 제가 해결할게요.
0: 네,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제가 화날 수도 있어요.
4: 변호사로서 제가
0: 이거 안 되겠네. 그렇게밖에 못해.
1: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둘까?
2: 네. 이제 졸려요.
0: 그만 좀 봐라. 간다.
1: 잘하고 있어. 그럼 이제 색깔을 바꿔볼까?
2: 색깔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 무지개 색깔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 그러게 말이야. 엄마가 무지개 색깔실 찾기 임무가 생겼네?
2: 임무가 뭐예요?
1: 임무는 영웅이 헤쳐나가야 하는 힘든 일이야.
2: 아! 임무는 어떻게 시작해요?
1: 영웅은 보통 집에서 출발해. 편안하고 따뜻하지만 모험이 영웅을 불러내지.
5: 여러분, 아빠랑 같이 맥켄지 집에 갈 사람?
2: 아니, 괜찮아요, 아빠. 엄마한테 뜨개질을 배우고 있어서요.
5: 그럼 빙고랑 둘이서 갈까? 으아! 가자, 출발해.
6: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2: 맥켄지 집에는 왜 가시는 거예요?
5: 커리 교환.
2: 커리 교환이 뭐예요?
5: 커리를 서로 바꾸는 거야. 아빠는 고기 커리, 맥켄지 아빠는 코코넛 커리를 만들었대. 아빠 거 조금, 맥켄지 아빠 거 조금 나누면 두 개가 생겨요. 빙고가 납작한 빵 난을 들고 가주면 좋겠는데.
2: 엄마, 임무 같아요.
1: 커리 교환 임무네.
6: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커리 교환 임무.
5: 가자, 빙고.
1: 영웅은 임무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를 먼저 찾을 거야.
6: 엄마랑 같이 집에 있을래요.
1: 하지만 무언가가 마음을 바꾸기도 하지.
5: 알았어, 좋아, 있어. 근데 맥켄지 엄마가 뭐 하는지 알아? 페이스 페인팅.
6: 페이스 페인팅.
5: 여기 빙고, 난 갖고 가야지.
1: 이렇게 임무가 시작되는 거야.
2: 임무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1: 영웅이 넓은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들을 맞이하게 될 거야.
5: 잠깐, 두 발로 걸어도 된다고는 안 했어.
6: 네?
5: 말한 대로야, 한 발로 걸어야 한다고.
6: 히히, 계속 깽깽이 걸음 못해요.
5: 그래도 힘내, 빙고. 이건 거리 교환 임무야.
6: 히히, 알겠어요.
5: 앞으로 걸을 수 있다고 누가 그랬어?
6: 네?
1: 가끔은 영웅이 친구를 만나기도 하지.
5: 안녕하세요, 도린 할머니.
7: 안녕, 밴디트. 안녕, 빙고. 오, 좋은 냄새가 나는데.
6: 이건 넓적한 빵 난이에요.
5: 거리 교환을 하려고요.
7: 좋은 생각이야. 내일이 기대되겠는걸, 밴디트.
1: 친구는 영웅에게 위험한 걸 미리 알려주기도 해.
2: 위험이요?
7: 설마 공원을 지나가는 건 아니겠지?
5: 맞는데요? 왜요?
7: 까치 한 마리가 둥지를 지키고 있거든. 아까 날 공격했어. 이것 봐.
2: 오.
7: 조심할 건 까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 눈을 계속 보면 공격하지 않을 거야.
6: 알겠어요.
7: 오, 버스가 도착했네.
1: 임무에는 항상 위험이 따라. 그게 아니면 임무가 아니지.
5: 오, 저기 있다.
6: 근데 왜 우리 공격하려고 해요?
5: 까치도 좋은 아빠라서 그래. 새알을 누가 해칠까 봐 그런 거지.
6: 우린 아닌데.
5: 맞아, 까치가 모를 수도 있어. 아빠랑 같이 걷자. 도린 할머니 얘기 잊지 않았지?
6: 까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돼.
5: 계속 쳐다봐, 계속 쳐다봐.
6: 빙고 더 이상 목을 돌릴 수가 없어요.
5: 뒤로 걸어가.
6: 근데 빙고 뒤로 못 걸어요, 아시죠?
5: 도망가, 도망가. 우리 이제 살았다.
6: 봐요, 아빠 다 왔어요.
8: 거리 교환, 우!
1: 아주 위험한 일이 다 지나가고 나면 영웅은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해.
6: 여기 있어요, 넓적한 빵 난이에요.
8: 고마워, 빙고.
1: 페이스 페인팅 그려줄까, 빙고?
6: 네, 좋아요.
1: 이렇게 와서 반가워. 학교 축제 때 페이스 페인팅 체험하는 걸 맡았는데 연습이 필요하거든. 아직은 좀 서툴러서 걱정돼.
9: 안녕, 빙고.
2: 이게 임무가 끝난 거예요?
1: 아직이야. 보통은 이럴 때 비밀이 드러나게 되지. 더 큰 임무를 해야 한다는 거.
9: 빙고, 내일 공항에 가게 될 거라고 들었어.
6: 공항? 빙고 공항에 안 가는데?
9: 아니, 맞아. 너희 아빠가 그랬는데 멀리 일하러 가신대. 그리고 오랫동안 일하고 하셨어.
6: 뭐라고?
10: 맥켄지.
5: 거리 잎을 넣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돼.
6: 아빠, 내일 공항으로 가신다는 거 정말이에요?
5: 그래.
6: 얼마나 오래 가시는 거예요?
5: 6주밖에 안 돼.
6: 6주는 몇 밤 자야 해요?
5: 주말이 6번이야.
6: 너무 길어요.
1: 드디어 진짜 도전해야 하는 임무가 무엇인지 알게 돼.
5: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돼, 빙고.
6: 안 돼요. 까치를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아빠 멀리 가는 것도 싫어.
5: 미안해, 빙고. 아빠도 가는 게 싫지만 가야 해.
1: 하지만 모든 것이 슬퍼 보일 때.
11: 빙고! 완벽한 페이스 페인팅을 준비했어.
1: 혹시 비밀을 알고 싶니, 빙고?
6: 네.
1: 이번 주말에 페이스 페인팅 체험을 안 하기로 결심했어.
6: 왜요?
1: 왜냐면 내가 잘 못하니까 그러지. 맥켄지를 치타로 그리려고 했어.
9: 정말요?
6: 그치만 그러면 아무도 페이스 페인팅을 못 봤잖아요.
1: 그럴 것 같네.
6: 그래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1: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6: 네, 그렇다고 해도요.
11: 그래, 빙고 말이 맞아.

0: 맞는 것 같네. 마음에 들어? 실력이 좋아진 것 같네.
1: 또 봐요, 보더컬리 가족. 커리 맛있게 먹어.
2: 안녕. 가면서 까치 조심해.
0: 자, 멋진 영웅은 임무를 통해서 무언가 배우는 게 있단다.
3: 아줌마, 페이스 페인팅 하나 더 해주실 수 있어요?
4: 준비?
0: 영웅이 임무를 통해서 배운 것들은 결국은 나중에 사용할 때가 생기게 된단다. 임무 끝.
4: 넌 나의 영웅이야, 빙고.

0: 하고 싶어 해요? 임무는 위험한 거잖아요.
1: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야, 알지?
0: 아, 네.
1: 임무를 마치고 나면 영웅이 되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다 했다.
0: 엄마 빙고랑 놀면 안 돼요?
1: 있잖아 빙고. 지금은 안 돼. 미안.
0: 왜 안 돼요?
1: 지금은 엄마가 놀아줄 수 없을 것 같아.
0: 왜요?
1: 빙고.
0: 왜요? 안녕 빙고. 빙고랑 같이 놀래 블루이 언니?
2: 그럼.
0: 만세! 엄마가 빙고랑 안 놀아주시겠대.
2: 누구든 빙고랑 놀 수 있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있어.
0: 정말로? 어떻게?
2: 마법을 쓰면 돼.
0: 마법?
2: 응, 마법을 써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엄마가 알려주셨어.
0: 알려줘.
2: 알았어, 뒤로 돌아봐. 잘 봐, 빙고 꼬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0: 빙고, 내가 네 꼬리를 움직이게 하는 척 해봐. 알았어.
2: 꼬리를 이쪽으로 움직이게 해볼게.
0: 와우.
2: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흔들흔들.
0: 정말 신기해.
2: 꼬리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다른 것도 해볼까? 짠.
0: 알려줘.
2: 그래? 엄마도 뭐라고 안 하실 거야.
0: 블루 이방 이야기는 마법!
2: 저와 빙고 시작해볼까? 귀에 마법을 써보는 거야.
0: 안 되는 것 같아.
2: 좀 더 마법사처럼 해봐. 이렇게. 잘 봤지? 좋아, 팔 올리고 발 벌리고. 좋아, 다시 해봐.
0: 해냈어!
2: 이제 마법을 익혔어. 누가 빙고랑 놀기 싫다고 해도 놀게 만들 수 있어. 귀여움 있지?
0: 맞지? 혹시 빙고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
2: 엄마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까먹었어.
0: 아빠한테 먼저 해보자.
2: 좋아.
3: 다 된 것 같아.
4: 그런 것 같네.
0: 안녕 아빠.
4: 안녕 빙고. 여기 새 잔디 좀 봐.
0: 보기 좋아요. 빙고랑 놀아주세요.
4: 지금은 안 돼요. 잔디에 물 줘야 돼.
0: 근데 빙고 놀고 싶어요.
4: 발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빙고?
0: 마법이 안 통해.
2: 마법사처럼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봐.
4: 빙고, 아무래도 너 오늘 좀 이상한 것 같다.
3: 이상한 것 같아.
0: 빙고 놀고 싶어요.
4: 안 돼. 빙고가 마법을 배웠어. 뛰어 패트.
2: 절대 못 가요.
3: 안 돼.
2: 이제 아빠들을 어떻게 하지?
4: 이건 불공평해. 얘들아, 춤추는 건 좀 아니잖아.
3: 그만해.
2: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야.
3: 안 돼.
4: 내려놓을 때 조심해야 할 거야, 배트.
3: 그게 내 맘대로 되겠어?
2: 만세!
4: 해냈어, 해냈어.
3: 선물 주머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무거워.
4: 배트, 꽉 잡아야 해. 배트, 꽉 잡아야 해. 내 허리.
0: 빙고 마법 좋아.
1: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0: 도망가.
1: 안 돼. 거기서 누가 마법 쓰는 법을 알려줬어?
0: 블루이 언니요.
1: 엄마가 왜 몰랐을까? 혹시 마법을 쓰는데 중요한 규칙을 알려주기는 한 거야?
2: 기억이 잘 안 나서요.
1: 중요한 규칙은 마법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는 거야.
2: 네, 생각났어요.
3: 밴디트, 겨드랑이 내 얼굴에서 치워줘.
1: 두 분은 저기로 가세요. 여기 신경 쓸 일 없어요. 빙고, 마법은 누군가를 도울 때만 써야 하는 거예요.
2: 도와주고 있었어요. 춤출 수 있게 도와주고 있었다고요.

0: 것만 할게요.
1: 고마워.
0: 근데 내일부터! 마법을 쓰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장난치고 싶으면 장난칠 수 있잖아요.
2: 너희들 마음대로 쓰면 안 돼. 모두를 위해 써야 해.
0: 안 돼!
1: 근데 엄마 마법이 더 센 거 알아?
3: 마법은 좋은 일에 써야 한다고 했지.
0: 좋은 일에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빙고랑 놀아주시지 않아서 빙고가 슬퍼했어요. 지금은 즐거워해요.
2: 안 돼.
0: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하면 놀아줘야 해요. 아이요.
1: 어른들은 아이들이 놀고 싶다고 해도 하던 일을 멈출 순 없어. 왜냐면 누군가는 집안일을 해야 하고 집을 깨끗이 하고 저녁을 만들어야겠지?
0: 그럼 피자 배달을 시키면 돼요? 오!
1: 매번 피자 배달을 시킬 수는 없단 말이야.
0: 우린 뭐든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 그치, 빙고?
4: 아마도?
1: 안 돼, 빙고. 블루이 언니 말 듣지 마. 피자 배달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0: 빙고, 언니 도와줘. 마법에 힘 합쳐줘.
1: 같이 하고 싶다고 해야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거야.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면 그건 같이 노는 게 아니지.
5: 여기 아까 그 문제 아직도 해결 안 된 거야?
0: 내려와.
5: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
0: 언니 잘 봤지, 빙고? 장난치는 마법이 항상 이겨. 간지럽히는 마법.
5: 얘들아,
1: 안 돼.
0: 지금이야, 빙고? 피자 배달 마음대로 시키면 돼.
4: 빙고가?
0: 그래, 빙고.
4: 그거 왜 빙고가 해야 돼?
0: 내가 말했으니까.
4: 빙고한테 억지로 시킬 순 없어.
0: 될 수 있어.
5: 간지. 야, 여보, 마법이잖아.
0: 방금 누가 한 거야? 빙고 안 돼!
1: 말세! 빙고가 좋은 일에 마법을 썼어!
5: 난 던지는 물건이 아니야!
1: 정말 긴 하루였네.
0: 잔디 멋져요, 아빠.
5: 고마워, 우리 딸.
1: 피자 배달 온 것 같은데?
0: 만세! 가요, 같이 갈 사람.
4: 어른 도움이 필요해요.
1: 여보, 도와줘.
5: 근데 여기 앉아있는 게 너무 편해.
1: 어서 일어나.
5: 그거 진심이야?
1: 그럼 내가 가야 돼?
5: 아유, 진짜. 알았어. 마법 좀 쓰고 싶네.
4: 아빠?
2: 어?
4: 이건 장난한 건데.
1: 얘들아, 이것 좀 봐.
0: 그게 뭐예요?
1: 일기장이지. 너희 아빠가 아주 어렸을 때 학교에 다니면서 썼던 일기장이란다.
0: 우와.
1: 할머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 우리 같이 읽어볼까?
0: 네, 좋아요.
1: 그럼 시작해볼까? 제 이름은 밴디트 헬러예요. 어우, 힐러를 잘못 썼잖아. 저는 다섯 번째 살이에요. 아마 다섯 살이라고 쓴 것 같은데. 아빠가 글자를 잘 쓰지 못했던 것 같아, 그치? 제 생일날에 우리 엄마가 스케이트보드를 사주셨어요. 제 스케이트보드 색감은 초록이에요. 아마 스케이트보드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쓴 것 같은데, 저는 학교가 끝나면 도로 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탔어요. 너무 다르게 써서 학교라고 생각 못할 것 같아. 전 샤가 있어요. 샤가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제 샤의 이름은 코난이에요. 새를 말하는 거였구나. 저는 코난에게 메알 모이를 줬어요. 코난의 날고는 초록이랑 파랑이고 머리 색깔은 노랑이에요. 뭐라고? 아마 날개가 초록이랑 파랑이고 부리가 노랑이라는 거겠지? 아니면 허리? 제 남자 형제 이름은 레드이고요. 다른 남자 형제 이름은 스트립입니다. 스트립은 착해요. 그리고 그래서 레드도 다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 아빠는 좋아요. 근데 레드가 축가를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술이 쳐요. 레드가 축구를 할 때 소리친다는 뜻이었구나. 맞아, 그러셨어. 전 우리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만드는 요리는 안 좋아해요. 진짜 맛이 없으니까요. 제일 싫은 건 엄마라.

0: 마시냐면 응가 먹는 것 같아요.
1: 뭐? 오,
0: 일기 끝. 어, 밴디트.
2: 좋았어요.
0: 저녁까지 먹고 갈 거니 밴디트? 엄마표 요리 라자 아냐?
2: 아, 좋아요.

0: 말만 읽을까?
1: 잠깐!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0: 나 파김치 됐어!
2: 나 너무 지쳐서 힘들어.
3: 2번! 신나고 재미나다!
0: 와! 안 돼!
3: 마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띠용띠용 파괴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컵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0: 천하장사 장수풍뎅이.
1: 우와, 예쁜 나비야.
2: 나비? 어디? 어디?
1: 우와. 핑, 가만히 있어.
3: 어, 나비가 핑크에 앉았어.
1: 나비 정말 예쁘다.
0: 그러게.
2: 나비가 날아가 버렸어. 나비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3: 그러게, 곤충들이랑 친구가 되면 좋을 텐데.
4: 나한테 방법이 있지.
0: 무슨 방법?
4: 그건 바로 자가 자라 드론.

0: 뭐야? 새로 발명한 기계야. 곤충 탐험 갈 때 이 드론만 있으면 어디서든 작아질 수 있어.
1: 더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겠네.
2: 우와, 정말 멋지다.
0: 이걸 누르면 왜 안 되지?

0: 뭐라고?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시간 제한이 풀리기 전까지는 커질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지?
1: 우리도 작아져서 트리케라랑 같이 곤충 탐험 가자. 좋았어.

0: 우와, 꽃이 엄청 커졌어.
1: 꽃이 커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작아진 거야.
2: 난 흔들려. 난 지진이야. 난 지진. 지진이 아니라 토끼였구나.
3: 안녕, 토끼야.
0: 우와, 사슴다리가 엄청 길어.

0: 우와, 작아지니까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 것 같아.
1: 맞아, 맞아. 어? 근데 저 곤충은 뭐지?
2: 우와, 정말 멋지게 생겼다.
3: 저 곤충은 말이야,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야.
4: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3: 응, 몸집이 크고 힘도 엄청 센 곤충이야.
5: 아, 그래서 헤라클레스라는 이름이 붙었구나.
1: 어? 아, 왜 저러는 거지?
5: 설마 우리 공격하려는 거야?
3: 얘들아, 모두 피해!

0: 하민드 영역을 돋보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1: 우리 침입자로 오해했나봐.
2: 내가 헤라클레스를 막아볼게.
3: 백스 힘내.
0: 제법인데. 하지만 나를 이길 순 없지.
1: 백스!
4: 헤라클레스 그만 멈춰. 고모 파워 불도저.
1: 고모
0: 어림없지. 자, 이제 하나 남았군.
5: 난 무시무시한 뿔공룡이야. 나랑 싸우면 너만 손해일걸? 진짜야.
0: 말이 많군. 분별은 껴! 거기서!
5: 따라오지 마!
0: 이젠 도망갈 수 없겠지?

0: 거무 블루 파워 변신!
1: 날개가 펴져!

0: 고마워.
1: 곤충은 크기가 작아도 정말 강력하구나. 정말 놀랬어.
2: 앞으로의 곤충 탐험이 아주 기대되는걸.
3: 나는 곤충 무서워.
1: 나도.

0: 이어서 딩동댕 유치원이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여행을 떠나볼까? 캐리어에서 화장품이? 마지막 선택. 더샤. 핑크 립스틱. 마. 캐리어에서 꽃은 비와요. 미니의 화장 캐리어.
4: 노래하는 캠핑쇼.
5: 친구들 안녕. 자, 오늘 딩동댕쇼는 특별히 캠핑장에서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와, 과연 어떤 반짝반짝하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자, 바람막이 입고 같이 캠핑장으로 가볼까요? 우후! 와!
4: 이동씨, 빨리 오시죠, 빨리!
6: 어서 오세요!
5: 와, 다들 신나 보이네?
7: 네! 지금 막 노래 부르려던 참이었어요. 자, 그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0: 아,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네. 어, 뭐야? 이미 다 모여 있었네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이제 막 시작했어요.
3: 네.
2: 근데 이제 뭐 할까?
4: 마시멜로 구워 먹어요.
5: 난 고구마 먹어야지.
6: 오, 그래. 가면 그런데 불이 좀 약한가? 장작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0: 잠시만요. 저는 캠핑 박사 존박. 이 캠핑장의 주인입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7: 안녕하세요.
2: 어디 가시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6: 어디 가신 거야?
0: 가져왔습니다.
2: 정말 기다려요. 네,
0: 장작을 태웠어요.
5: 잘 됐네.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0: 뜨거우니까 조심.
5: 네.
8: 이 분위기, 오늘의 날씨, 여기 모인 우리들. 정말 완벽한 것 같네요.
2: 근데 뱅구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딱 듣고 싶은 게 있긴 하거든요.
6: 듣고 싶은 거? 그게 뭘까?
0: 그건 제가 알고 있죠. 짜자잔. 캠핑에 빠질 수 없는 재밌는 이야기.
2: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
5: 그거 무슨 책이에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0: 제가 이 캠핑장에 온 친구들에게 꼭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1: 네!
5: 기대돼.
0: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숲속에 요술을 부리는 호랑이가 살았어요. 호랑이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요술을 가지고 있었지요.
2: 와, 요술펜 나도 갖고 싶다.
0: 그 모습을 지켜본 수사자는 호랑이에게 부탁했어요.
9: 너 무늬가 참 멋있다. 나도 지금보다 화려해질 수 있을까?
0: 호랑이는 먼저 종이에 사자를 그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자의 머리에 커다란 갈기를 쓱쓱 그렸지요. 그러자 눈앞에 있던 사자에게 짠 하고 갈기가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사자는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호랑이는 황소에게 커다란 뿔을, 염소에게 깔끔한 수염을, 수탉에게 새빨간 벼슬을, 양에게 복슬복슬한 털을 그려주었지요. 모두가 호랑이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기뻐하였고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전해줬어요. 호랑이는 숲속에서 아주 유명해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자고 있던 호랑이에게 한 거지가 찾아왔어요.
10: 야! 소문을 듣고 왔어! 나에게 쌀 한 가마니만 그려주시오.
0: 호랑이는 사람을 보고 놀랐지만 배를 고른 거지의 간절함에 얼른 쌀 한 가마니를 그려주고 거지를 보냈어요. 잠시 뒤 거지는 호랑이를 다시 찾아왔어요. 뒤에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말이에요.
11: 맙소사, 너무 많이 데려왔잖아.
10: 나에게 쌀 세 가마니를 그려주시오.
11: 커다란 집을 한 채 그려줄 수 있나요?
10: 이봐, 나는 금 한 덩이만 받겠네.
0: 사람들은 서로 소리쳤어요. 숲은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호랑이는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죠. 마을에는 어느새 긴 줄이 생겼어요. 호랑이에게 요술이 이루어지는 그림을 부탁하는 줄이었죠. 사람들은 호랑이에게 쌀을 얻고 집을 얻고 번쩍이는 금을 얻었어요. 어느새 마을에는 가난이 사라지고 모두가 풍족해졌어요. 그런데 어쩐지 호랑이 앞에 줄은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아니 어쩐지 점점 길어지는 듯 했죠. 사람들은 서로 밀치며 아우성을 쳤어요.
5: 호랑이 힘들겠다.
0: 그렇겠지. 그래서 그날 밤 쉴 새 없이 그림을 그리느라 지친 호랑이는 숲으로 몰래 도망을 쳤어요. 잠시 뒤 숲은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호랑이를 찾으러 숲속을 헤집기 시작한 거예요.
1: 저기에 있다! 호랑이 꼬리다!
10: 헉! 내 꼬리!
0: 숨어있던 곳을 들킨 호랑이는 다급하게 종이와 연필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아주아주 높은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죠. 너무 높아서 발까지 닿을 만큼 기다란 나무였어요. 호랑이는 그렇게 나무를 타고 달을 향해 올라갔어요.
2: 휴, 다행이다. 이제 못 쫓아오겠지?
0: 그런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한 사람이 나무를 오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래에서 나무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무에 붙고 호랑이가 어느새 달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무에 붙어 올라가 나무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점점 기울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5: 내가 그럴 줄 알았어.
11: 아유, 욕심부리더니 쌤통이다.
0: 그렇게 달에서 평생을 살게 된 호랑이는 숲속 동물 친구들이 그리워졌어요. 남아있는 종이에 하나, 둘 친구들의 모습을 담은 별들을 이어 그렸어요. 그리고 하늘로 멀리 보냈죠. 염소자리, 사자자리, 황소자리, 양자리. 매일 깜깜한 밤하늘에는 호랑이가 그린 별들이 밝게 빛나며 멀리 있는 숲속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해요.
3: 이야기 끝.
5: 와!
2: 친구 생각을 하며 그린 그림이 별자리가 된 거네요.
11: 별자리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줄이야.
4: 얘들아, 저기 좀 봐.
11: 별이 쏟아진 것 같아.
12: 너무 예쁘다.
11: 별 보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난다. 하늘아, 할머니 집 갔을 때도 별 엄청 많았잖아.
13: 아, 맞네, 맞아. 할머니랑 별똥별도 봤지.
2: 나는 별 보니까 엄마 생각나. 우리 엄마도 별 좋아하시는데.
14: 선생님은 어릴 적 친구가 떠오른다. 멀리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자고 우정을 맹세했었는데.
3: 다들 별을 보니까 그리운 사람들이 생각나는구나. 이럴 때 필요한 건 바로 노래.

0: 벌써 잘 시간이 지났네. 얘들아, 어서 자러 가자.
1: 벌써 자요?
2: 여기가 노래하는 캠핑장 맞죠? 노래소리를 따라왔어요.
3: 네, 맞아요. 잘 찾아왔어요.
1: 아니, 우리 빼고 다 재밌게 논 거예요? 중간에 길 잃어서 이제 왔단 말이에요.
4: 아이고, 참. 이걸 어쩌지? 우리는 다 놀고 이제 막 자러 가려던 좋은데.
1: 이제 도착했는데 잔다고?
2: 그건 말도 안 됐어.
3: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밤새 썩달면서 놀아요. 우리 다 준비됐거든요.
2: 좋아요.
0: 이거 참 고민되네.

0: 이건 어때요?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고민해보기. 잘까 말까, 잘까 말까.
1: 그래요. 그럼 친구들을 위해 노래 한 곡 더 들려줄게요.

0: GM팜에서 성장기 어린이 음료 쑥쑥 칼슘 사과 주스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0: 동생이야? 아기 고양이야.
1: 유모차타는 아기 고양이? 냥이.
0: 귀여워.
2: 공주 같아.
1: 머리를 빗어주면
0: 기분이 좋은가 봐.
2: 나도 밀어볼게.
3: 나도.
1: 유모차타는 아기 고양이?
0: 냥이.
1: 아기 강아지도 있네.
0: 방귀 제거 작전.
4: 뭐라고? 내 방귀 냄새가 고약한 이유가 고기 때문이라고?
0: 그래, 호떡이도 고기 반찬만 엄청 좋아하잖아.
4: 그렇지.
0: 고기 반찬 먹을 때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잖아.
4: 너무 맛있어서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0: 그렇게 고기만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가 다 안 된 채로 대장으로 내려가고.
4: 어머나.
0: 대장에 유해균이 나타나서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면
4: 그 냄새가 고약하다는 거지. 유해균. 미워 미워 미워. 헤이.
0: 아우, 여전히 고약해.
4: 누나,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지? 왜 나 자꾸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냐고. 왜?

0: 이번에도 역시 방귀 딱지가 필요해. 호떡아, 내가 가서 왜 네 방귀 냄새가 아직도 여전히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1: 그래,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고 대장 세포들을 괴롭히는 범인을 찾았다고.
2: 아, 그것이
0: 여기는
2: 마침 잘 왔어. 대장 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퍼뜨리는 범인을 찾았다고.
0: 그러하옵니다, 대님.
2: 아, 그렇답니다.
0: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방귀를 끼는 바람에
1: 왜이야!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 마을로 가서 고약한 냄새를 모두 없애고
2: 없애랍신다.
1: 유해균이 다시는 방귀를 끼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2: 조치하랍신다.
0: 네, 대님. 명 받겠습니다.
3: 암행어사 출두요.
4: 과략근 문지기가 학문을 지키고 있는데 고약한 방귀를 어찌 몰아낸단 말입니까?
0: 그럴 줄 알고 내가 뇌님께 받아온 것이 있지.
4: 아니, 이것은 통과해도 좋다는 뜻의 통이 아닙니까?
0: 그래, 맞다. 뇌님의 명령이 없어도 이 서찰만 있으면 똥이든 방귀든 언제든 학문을 통해 나갈 수 있다 이거야.
2: 방귀대장님,
5: 암행어사가 우리를 잡으려고 왔나 봅니다.
6: 뭐해? 도망쳐!
4: 고약한 방귀 녀석들이! 안 보입니까?
0: 다들 어디로 갔지? 관략관 문지기!
6: 군부중, 이상무! 암행어사 나으리.
0: 그래! 그 고약한 방귀들은 다들 어디 간 것이냐?
6: 그 어디 갔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0: 어서 찾아보거라!
4: 네, 나으리.
0: 빨리!
6: 굳이 뭘 찾습니까? 이 고약한 방귀들이 없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학문을 열어달라고 조르지도 않으니 편하고 좋습니다. 만!
0: 에?
6: 혹시 거기로 간 것은 아니겠지요?
0: 거기라면 어디?
7: 혈장 체크이그! 혈장 체크이그! 혈장 체크이그!
6: 깜짝이야!
7: 고약한 냄새! 누구시오?
6: 나는 방귀 대장이요.
8: 방귀 대장이라면 대장 마을에서 왔구려.
7: 혹시 도망친 것이요?
6: 도망이라니! 그 관략근 문지기가 학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이쪽으로 온 것뿐이요.
8: 도망 맞는데?
7: 맞네, 맞아.
6: 학문 말고 밖으로 나가는 문이 있다고 들었소.
7: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있긴 한데
6: 그곳으로 나를 당장 안내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 어디로 튈지 모르.
7: 호떡이 몸에 드느니 날숨에 내보내는 게 낫지 않겠소?
8: 그게 좋겠소?
7: 따라오시오.
8: 혈장 척결구. 혈장 척결구. 혈장.
9: 태님.
10: 누구요?
7: 방귀라 하옵니다. 몸에 계속 두면 위험할 수 있으니 팬님이 숨을 내쉴 때 몸 밖으로 내보내시는 게 어떠신지요?
8: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얼른 내보내주십시오.
10: 그러는 게 좋겠어.
6: 나 나간다.
0: 대장 마을에 있던 방귀가 핏줄을 타고 폐로 가서 숨을 내쉴 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오.
1: 그렇게라도 몸 밖으로 나가면 좋지만 혹시라도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11: 나가지 못했을 경우엔?
7: 뿡뿡뿡뿡뿡뿡뿡. 여기가 어디지?
10: 누구시오? 간대감님, 와보셔야겠습니다.
6: 에헴. 무슨 일이냐? 넌 누구냐? 처음 보는 녀석인데. 영양분이라면 분해가 될 터. 분해해보거라.
10: 네, 간대감님. 분해!
6: 독일지 모르니 당장 해독하라.
9: 네, 간대감님. 해독.
6: 뿡.
9: 해독도 되지 않습니다. 아, 대체 누구시여?
12: 뿡. 나? 방귀입니다.
9: 방귀? 대장 마을에서 생긴다는 방귀 말이오?
6: 방귀가 여긴 무슨 일로 왔느냐?
12: 내님! 방귀가 간대간 수락관으로 갔다 하옵니다.
9: 왜이야? 아니, 암용어사는 대체 뭐라고 있단 말인가?
12: 이 스트레스이옵니다.
9: 방귀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이야. 암행어사, 방귀를 체포하든가 내보내라.
12: 체포하든지 내보내랍시다.
0: 아우, 귀가 왜 이렇게 간지럽지. 누가 내 얘기를 하나. 그래서 방귀가 간대관님께 갔다면?
1: 간세포들이 해독하느라 해를 먹을 것입니다.
13: 방광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4: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으리.
0: 그래. 가라.
4: 예.
14: 환영하오. 어서 오시오. 여기는 방광 오줌이 모이는 곳이오.
9: 오줌이라면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
4: 아니, 방귀, 왜 여기 있어?
9: 아니, 노시오. 똥과 함께 못 나가면 오줌으로라도 나갈 것이오.
4: 아, 오줌으로 나가도 나가는 건 나가는 거니까. 방광, 얼른 내보내시오. 냉큼 내보내시오.
14: 오줌 발성.
4: 잘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나으리. 방귀 하나가 오줌으로 나갔사옵니다.
0: 아, 그래? 그럼 고약한 방귀가 다 나간 것 같으니 대장 마을에도 평화가 찾아온 건가?
12: 방귀!
4: 나으리! 고약한 방귀가 또 생겼사옵니다.
0: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고약한 방귀는 다 사라진 거 아니었어? 여봐라! 당장 방귀를 만든 자를 잡아오라!
4: 네, 나으리!
0: 빨리! 나오라!
12: 방귀!
4: 나으리, 이 고약한 방귀와 관련된 자들을 모두 잡아왔사옵니다!
0: 그래, 잘했다! 근데 대장세포는 왜 거기 있는 것이오?
1: 이 똥을 만들다 보면 응당 방귀가 생기기 마련이지요. 근데 방귀를 만드는 건 이 도리온데.
4: 너로구나. 이 고약한 방귀를 만드는 게.
7: 네? 이 방귀는 제 방귀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방귀를 만들긴 합니다만 저는 유익균으로서 주로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사과, 고구마, 시금치, 옥수수 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고 방귀를 끼웁니다.
1: 제가 똥을 잘 만들 수 있게 도와주지요.
7: 그래서 제 방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요.
4: 사실이요?
1: 사실입니다.
0: 그렇다면 지독한 방귀를 만드는 범인은?
12: 유익인 주인님! 저리 가라고!
0: 범인은 바로 너구나, 유익인!
12: 너 때문에 들켰잖아! 그렇소. 나는 주로 고기나 달걀,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고약한 방귀를 뛴다지.
0: 근데 여긴 고기도 인스턴트 음식도 없는데.
12: 고기가 딱딱하게 굳은 변비똥이 있지 않소. 난 변비똥도 참 좋아하오. 그러니 내가 고약한 방귀를 뛰지 않을 도리가 없소.
0: 고약해! 얘 방귀야!

0: 당장이야! 당장 유해균을 체포하라!
1: 네, 나으리!
2: 유해균 계속 꺼라!
0: 나으리! 아이 고기만 들어와서 제대로 된 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저를 잡아가십시오!
3: 안 됩니다, 대장 스프님! 똥을 만드셔야죠. 나으리,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섬유질을 주세요!
0: 당장 섬유질을 대령하라!
4: 부르셨사옵니까? 섬유질이 풍부한 배추이옵니다.
3: 좋았어. 우선 섬유질을 먹고. 아웅. 유익균 힘이여 솟아라. 나의 산을 받아라. 유익균이 쏘는 산 너무 싫어.
1: 깨꾸다.
5: 나으리, 유해균이 유해균을 물리쳤습니다.
0: 나으리, 유해균은 제가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6: 아니, 어떻게?
0: 변비통에 섬유질을 붙이고.
4: 죽도?
0: 죽은 유해균까지 똘똘 뭉치면. 자, 똥이 완성되었습니다. 활약금 문제를 항문을 여시오.
2: 네님이 허락이 있어야 하는데.
0: 여기 있어!
2: 네님이 허락한다는 서찰 통이로군요. 그렇다면 똥 배출합니다!
0: 도와주시오! 도와줘! 저 도와주시오!
1: 나도 나간다!
0: 고약해라.
3: 똥 배출 성공입니다. 고약한 방귀도 함께 나가 싸웁니다.
6: 좋아 좋아. 앞으로는 호떡이한테 고기만 먹지 말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함께 골고루 먹으라고 해야겠어. 오, 똥 방귀 최고다.

0: 냔
1: 최고의 똥 된다네.
0: 유익균도 힘세죠. 유해균 물리치면
1: 고약한 방귀
0: 안녕.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마린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미.
2: TV에서만 보던 똘똘이를 이제 우리 집에서 만나요. 터치하면 똘똘이가 한글도 척척, 영어도 쏙쏙, 피아노 연주와 칠판 놀이까지. 100명의 똑똑맘이 선택한 우리 아이 첫 올인원 학습 놀이 책상. 똘똘이 똑똑 책상.
0: 말랑무지 팩 메이커. 말랑자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무지 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쭈뚜뚜뚜. 무지 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지 팩 메이커.
3: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
4: 사과 맛있다. 너무 맛있어.
5: 백설공주님! 아이, 왕자님, 이쪽입니다.
6: 아, 그래.
5: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6: 가고 있어.
5: 와! 왜? 왕자님! 백설공주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무래도 백설공주님이 이 사과를 먹고,
6: 어? 아이, 사과 색깔이 왜 이래? 갈색이잖아.
5: 혹시! 도도도도도 독사과 아닐까요?
6: 도도도도 독사과?
5: 응?
6: 안 돼. 저도 뒤따라가겠습니다.
5: 에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대신.
6: 아니 어쩌자고? 네가 독사과를 먹어.
5: 아!
6: 뱉어. 뱉어.
5: 아!
6: 맛있어. 맛있어?
5: 응.
6: 아 그럼 이 사과 독사과 아니야?
5: 아, 꿀사과, 꿀사과.
6: 아, 꿀사과? 근데, 백설공주님은 왜 쓰러지신 거지? 아, 그리고, 이 사과는 왜 갈색으로 변한 거지? 왜 갈색으로 변했냐고!
7: 헛! 누나! 누나! 이게 무슨 소리야?
3: 호기심 딱지 수첩에서 소리가 나! 부르고 있어. 외딱지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날 데려다줘.

0: 여기가 어디지? 어, 혹시 저를 부르셨나요?
1: 누구?
2: 아, 뭐든지 호기심을 해결해준다는 호빵이?
0: 네, 맞아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1: 아, 이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한 것이오?
0: 혹시 독사과! 백세 공주님도 이 사과를 먹고 쓰러지신 거예요? 백사과지!
3: 깜짝이야!
4: 어머.
3: 잘 잤다.
5: 아, 주무셨구나.
3: 어머, 사과 색깔이 왜 그런 거죠? 내가 먹을 땐 속살이 뽀얀 게 맛있어 보였는데.
2: 아, 주무실 때 갈색으로 변했나 봐요.
3: 어? 왜 갈색으로 변한 걸까요? 왜?
2: 왜? 왜?
0: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과가 왜 갈색으로 변했는지 제가 알아보고 올게요.
3: 어떻게?
0: 다 방법이 있죠. 지금 필요한 딱지는 바로바로!

0: 사라졌다.
1: 이번엔 놀라서 쓰러질 뻔.
2: 어? 여기는 사과 속인가? 베어먹은 자국도 있고. 근데 넌 누구야?
3: 누구긴. 너랑 같은 사과 세포지. 어?
2: 나랑 너랑 사과 세포라고? 근데 넌 왜 갈색이야?
4: 이 사과 세포도 원래는 뽀얀 사과 세포였잖아.
5: 방금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지.
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좋아요서 볼리펜을 모두에게 사랑받는
1: 사과가 되도록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2: 난 비상사태에만 나온다. 그럼 이만. 응?
3: 아삭아삭아삭한 사과,
4: 새콤달콤 맛있는 사과.
5: 비상! 비상! 사과 마을로 정체모를 물체가 다가오고 있다. 충돌 10초 전!
6: 뭐라고?
7: 10초 전이라고!
8: 아니, 뭔데? 뭐가 다가오는데?
5: 백설공주가

0: 사과를 베어 먹으려고 다가오고 있다.
1: 충돌 5초전.
2: 어서 숨어. 과점을 지켜.
3: 알았어.
1: 5, 4, 3, 2, 1, 출동!
4: 맛있다.
0: 비상! 비상! 백설공주의 치아가 윗마을 사과세포들을 데리고 갔다!
5: 사과세포들이 사라지면서 빨간 껍질도 사라졌어!
6: 껍질이 사라졌으니 뽀얀 속살이 드러났을 거야.
5: 사과세포! 왜 그래?
4: 나 방금 당했어.
0: 이 사과세포는 세포벽이 깨졌어. 그럼 고크의 녀석이 올 거야.
7: 나 말인가? 그러나 산소가 왔다.
0: 야, 산소가 났어, 산소가 났어. 이거 어떻게? 폴리페놀 당장 나와 성장.
8: 폴리페놀
9: 출동.
8: 산소 당장 사과 세포한테서 떨어져.
7: 아이 깜짝이야. 아이 나도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0: 폴리페놀. 사과 껍질이 사라져서 산소한테 사과 마을이 노출됐어. 이제 곧 세균들이 몰려올 거야.
8: 그럼 이 사과 마을이 상하고 말 거야. 사나요서, 아 뭐하고 있어. 어서 당장 내 색깔을 바꿔서 사과 세포를 보호해.
0: 아니 그럼 네가 사라질 텐데.
8: 괜찮아. 난 사과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 한 목숨 기꺼이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 사나요서, 아 뭐해? 어서 당장!
0: 미안해, 폴리페놀!
4: 폴리페놀, 안 돼!
8: 괜찮아, 사과세포, 널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야!
6: 폴리페놀이 갈색으로 변했어!
8: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5: 사과세포도 갈색으로 변했어!
7: 아! 소문 듣고 왔수다. 사과세포가 다쳤다면서. 이 세균이 상하게 해줄. 아! 갈색이다. 무서워. 도망가자.
0: 속았다. 세균이 도망갔어.
6: 갈색으로 변한 폴리페놀이 보호막 역할을 해줬어. 덕분에 살았다.
5: 그러니까 다친 사과세포를 지키기 위해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갈색으로 만들었고,
10: 폴리페놀 덕분에 나도 갈색으로 변해서 세균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었던 거야.
5: 근데 난 왜 멀쩡한 거야?
0: 그거야, 사과를 베어 먹거나 칼로 깎으면 사과세포의 세포벽이 깨지는데.
6: 넌 안쪽에 있어서 무사할 수 있었잖아.
5: 아 그렇구나. 근데 갈색으로 변하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10: 갈색으로 변해도 난 여전히 아삭아삭한 맛있는 사과세포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아.
0: 아, 물론 갈색으로 변한 지 오래돼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먹으면 안 돼. 상했을지도 모른다고.
5: 아, 그렇구나. 근데 말이야, 사과세포가 갈색으로 변하는 건 막을 수 없는 거야?
6: 물론 방법이 있긴 하지. 산화효소가 산소를 만나지 않게 하면 돼. 어떻게?
0: 예를 들면 레몬을 만나게 해줘. 으아! 사과 껍질이 사라졌으니 이제 곧 산소가 올 거야.
7: 어떻게 알았지? 산소역이 왔다.
5: 산소가 산화효소 몸에 닿으면
6: 산화효소가 폴리페놀을 부르겠지?
4: 그럼 난 갈색으로 변하겠지?
7: 빙고!
11: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산소야! 나랑 놀자! 나 레몬이야!
7: 뭐? 내가 좋아하는 비타민C가 많은 레몬? 그래 그래! 나랑 놀자!
11: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까르르!
6: 휴! 다행이다!
0: 사과에 레몬즙을 뿌리면 레몬즙 안에 있는 비타민C가 산화효소보다 산소를 먼저 만나니까
8: 내가 갈색으로 변

0: 물은 우리가 접수합니다.
1: 산소는 나가주세요.
2: 뭐야 뭐야, 괜히 왔네.
3: 어휴, 사과세포벽이 깨져서 걱정했는데 소금물과 설탕물이 산소가 가까이 오는 걸 막아주니까.
4: 폴리페놀 안 불러?
3: 어,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5: 아하, 그러니까 사과를 깎아도 레몬즙이 뿌리가 나.
6: 소금물, 설탕물에 담궈두면
5: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구나.
3: 그래, 맞아.
5: 오, 사과 최고 딱지다. 얼른 가서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께 왜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하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을 수 있는지 알려드려야겠다.

0: 패널 최고!
1: 꼭 갖고 말 거야.
2: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3: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4: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3: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4: 피니핑 노트북. 피니핑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구차 생일 축하해 츄. 더 샘플슨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피니핑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츄.
5: 꼬마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가니 출발, 루기 출발, 가요. 차가문이 열리면 슈. 꼬마 버스 타요. 주강 최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9: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10: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11: 당장 진행시키기.
9: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12: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13: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12: 암흑보석이요?
13: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순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12: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14: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15: 네.
16: 이걸 어디에 달지? 실내화 꾸미기. 아빠, 나 가.
9: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14: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16: 친한 친구?

0: 그렇지, 그럼. 당연, 당연.
1: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0: 친구?
1: 어.
0: 아, 누구 이름 되지? 좋겠다. 아빠랑 갈게.
1: 오, 그래,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0: 하늘아!
2: 어, 사랑아!
0: 안녕!
2: 응?
0: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2: 어? 할 얘기? 뭔데?
0: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2: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0: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3: 자, 친구들 안녕.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아, 친구들 안녕? 잠깐만.
6: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2: 아, 그게 아니고요.
0: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모르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이나 먹고 할까?

0: 마뭇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빠밤.
2: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5: 선생님, 우리 한지발레야.
2: 어?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5: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4: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5: 너 나랑 한 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4: 아, 싫냐고?
6: 아니, 그건 아닌데.
4: 그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2: 그러면은?
4: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6: 좋은 생각.
3: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2: 그렇지?
3: 지금 늦었지? 아, 좋잖아.
5: 네, 좋아요.
2: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3: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2: 완성됐나요?
7: 네, 선생님!
5: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처,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맞아, 이건 지구예요.
4: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6: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1년에 137일 굶는데 빙하가 녹아서.
5: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2: 어머나 세상에.

0: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1: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2: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3: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란다.
4: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3: 근데 사랑이가...
4: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5: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4: 어, 한번기 쌤.
5: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3: 그런 거 같아요.
4: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2: 맞아, 그럼 되는데.
5: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2: 통했습니다.
4: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이렇게 강한지 난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노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3: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3: 다 싫다니까요.
1: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1: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1: 같이 가.
0: 밧줄 빔.
4: 이게 뭐야?
5: 깜짝 놀라 지구인.
1: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6: 당장 내 놔!
4: 안 돼! 멈춰! 내가 10년 묵힌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1: 내 중심! 가까이서 보니까 암흑 보석이 아닌 것 같아.
0: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1: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0: 어떡하지?
4: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6: 제가 풀어드리죠.
1: 어머야.
6: 자, 이제 스쳐!

0: 얘들 누구야? 왜 브로치를 뺏으려 한 거지?
1: 그건 비밀이지. 받아라.
2: 저게 쉐드.
0: 이게 컬러. 괜찮니? 다친데 없어?
3: 네.
0: 어?
3: 더 악당들.
4: 어? 경기맨 뒤에.
2: 공포의 똥폭탄.

0: 너희들!
1: 안되겠다! 도망가자!
2: 적당해! 제 동네 맞으라!
3: 이것도 뭐야?
4: 이번에도 생각대로 됐잖아.
5: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6: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7: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6: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7: 같이?
3: 둘이?
7: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6: 같이 가.
0: 사랑아, 실내 와.
7: 아, 맞다.
8: 번개쌤.
0: 응?
8: 아까
4: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0: 아까 뭐?
8: 아까 번개면인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9: 오늘이 무슨 날?
10: 정정당당 오늘의 날!
7: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4: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7: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을?
11: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12: 빠르게 달리는 킥보드.
13: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14: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상동이다.
15: 사건 발생.
14: 도망쳐. 나 잡아봐라.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 전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와트 옥스포드.
16: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5: 암흑보석이요?
17: 암흑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1: 이게 뭐야?
18: 공포의 똥폭탄?
17: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19: 아, 번개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20: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21: 빨리 열어봐.
19: 왔어, 왔어.
21: 암흑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예.
19: 암흑보석이 이렇게 생긴... 그게 아니구나.
17: 보자. 암흑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19: 뭐야? 이게 끝이야? 이봐! 이봐!
21: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17: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보석을 찾아내야겠지.
9: 오늘이 무슨 날?
10: 정정당당 웅장한 날!
9: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2: 그러니까 반칙하면
15: 안 돼요.
2: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15: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22: 보기 좋구나. 우정.
15: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22: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23: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9: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15: 나는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9: 잘 부탁해.
15: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19: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24: 역시 희망이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15: 맨날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22: 운동에 실력도 아닌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5: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이 나 웃긴다!
2: 삼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19: 여기까지. 잘했어. 출발!
22: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안 돼! 다시!
2: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15: 네!
22: 잘 봐.
2: 자, 출발!
22: 오! 오!
15: 이야! 오!
22: 비행기인 줄? 너 손 밟은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15: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2: 자, 지구도 준비됐지?
15: 네! 지구야 힐링!
9: 지구 화이팅!
15: 만나 지구.
2: 자, 출발!
15: 어, 개미! 밟으면 안 돼!
22: 다행이다. 널 안 밟아서.
15: 생명은 소중해.
10: 역시 지구야.
15: 저기요. 이긴 사람은 전대요? 아니, 이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칭찬?

0: 시작.
1: 힘내라 힘내라
0: 힘내.
1: 힘내라 힘내라.
0: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2: 졌지만 긍긍당당 했으니까.
0: 괜찮아. 잘했어.
1: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4: 그럼.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6: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7: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5번.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맛도 못 먹게 왜 자꾸.
3: 저 기분 나쁜 안경 못생겨주다.
8: 범이 안경이.
4: 뭐야? 왜 웃어?
9: 뭐야? 진짜 이상해졌어.
4: 뭐야? 왜 웃는 거지?
3: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4: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9: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3: 지구야.
9: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기미로 잔뜩 껴라.
5: 지구 잠깐만.
3: 아, 기미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5: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3: 헝,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이스나 묻어라!
5: 어떻게, 뭐지?
4: 으아!
9: 그거,
4: 선생님!
0: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 왔다.
4: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0: 아이고, 손에도. 자자자자자, 갑시다,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4: 아닌데, 아닌데요, 쌤.
9: 어?
3: 아, 웃겨.
9: 어?
4: 뭐야. 이게 왜 반짝이지?
9: 이상하다.
4: 이상해.
9: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3: 밥 넘어져라! 새똥이나 맞으라!
10: 이것도 뭐야?
9: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준 다음부터야.
4: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3: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4: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3: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4: 뭐? 나랑 범이랑? 지면 사랑인가 보면 난리 칠 텐데.
9: 선생님,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할 때가 하면 안 돼요?
4: 저 진짜 자신 있어요.
3: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0: 자. 범위 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9: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3: 우와, 제가 내 짝이라니.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9: 이번에도 부족에게 소원해?
8: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3: 안 돼요!
0: 맞아요.
3: 안 되긴 뭘 안 돼.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0: 자, 모두 준비? 시작!
8: 세상에! 괜찮아?
9: 너 지기만 해봐.
3: 안 돼! 범이가 이기게 해줘!

0: 있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세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보석의 힘을 부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4: 찾았지요!
3: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었죠.
5: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0: 그만해.
6: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 게 이 보석이야?
7: 이어서 냠냠 히어로 슈퍼잭이 방송됩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 첨방.